방미통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이사 임명 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을 위해 한국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함정들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뗀 상태였다며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2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 스페인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후반 10분 잉글랜드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0분과 추가 시간에 잇따라 골을 넣으면서 2-1로 이겼습니다.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와 질식 수비의 스페인은 20일 결승전을 치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남 창녕군 성산면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대나무밭에서 인근 마을 주민 68살 박모 씨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씨가 대나무밭 주변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던 중 불길이 거세지자 이를 혼자서 끄려다 화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16, 17세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현지 시간 15일 온라인에서 차세대를 보호하고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 17세가 SNS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연속 재생되는 동영상이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피드 등 무한 스크롤 기능도 비활성화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닷새째인 현지 시간 15일 밤 이란 남부와 남서부에 미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후제스탄주 아바주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남동부 곳곳에서 미군 공습으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호남 지역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밤에는 영남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의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대구, 경북에 20에서 60,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 제주도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더 깊은 지식, 더 많은 연구, 더 높은 전문성.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석사와 박사 위에 밥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밥을 사면서 마음을 얻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누군가와의 식사를 한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을 산다는 건 식사 가격 그 이상을 의미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좋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 성과를 넘어서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작은 팀도 세계적인 기업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복잡한 숫자, 서류 뭉치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콩으로 박명준님이 굿모닝입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주시고 이동희님도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장경숙님은 버스 기사님들도 힘내세요. 라디오 켜고 안전하게 달리세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전국 각지에서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다섯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 4명이 빈곤 상태라고도 하죠. OECD 평균보다 2.7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부족한 노후 소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65세에서 69세까지의 고용률이 57%,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는요,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수령액이 꼽히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벌었던 소득과 비교해서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를 나타내는 이것, 정답 다섯 글자. 우리나라는 평균 33%입니다.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가 낮아요. 노후에 받는 연금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비율이 있습니다. 다섯 글자인데요. 다섯 글자라고 하니까 1385님 임금 피크제, 김경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내드립니다. 자, 1번 소득 대체율, 2번 소비 대체율. 소득 대체율이냐 소비 대체율이냐, 연금 관련된 기사에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또 푸짐한 선물 추첨을 통해서도 나눠드립니다. 또 KBS 콩과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부터 봐야 되는데 하루하루 너무 달라요.
2: 오늘은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요. 7000선을 내줬습니다. 4.8% 정도 하락하고 있으면서 6935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 하락을 이끈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6%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9%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29, S&P500 0.38, 나스닥 지수는 0.62% 올랐습니다.
0: 네.
2: 인플레이션 지표 PPI가 발표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나왔어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대형 기술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보다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0.3% 하락했습니다. 보합을 예상했었는데 그 전망치를 밑돌면서 시장이 상승 반응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차를 두고서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화요일 밤에 나온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어젯밤에 나온 PPI 모두 다 예상치 하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좀 완화시키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이 4% 가까이 올랐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가 3% 안팎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문제는 반도체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0: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는 좀 빠졌죠.
2: 네. SK하이닉스 ADR 요거는 9%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종목도 8%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사실 삼전닉스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다 보니까 두 종목이 약세를 보이니 코스피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0: 삼성전자가 6%, 하이닉스가 9%, SK스퀘어 10% 정도 떨어지고 있고 어제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 200이 지금 한 5.2% 떨어지거든요. 아마 매도 사이드카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제가 매수 사이드카였죠.
2: 네.
0: 하루하루가 무슨 야, 그럼 올해 37번째 되는 건가요?
2: 3일에 네. 한 번꼴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0: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뭐 3대 지수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는 거기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변동성도 큰데 우리는 지수 자체가 이렇게 휘영청거린다는 거. 이 사실 뭐 이게 요즘 뭐 전 국민 홀짝 게임이 된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것도 항상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에 베팅을 했었는데 시장은 또 어제는 반등을 했고 이게 참 하루하루 엇박자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2: 이틀 전에 개인 투자자가 그 단일 종목 그 단일 종목에 레버리지로도 있지만 단일 종목에 하락하면
0: 레버리지 인버스.
2: 요게 이제 두 배짜리가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곱버스라고 하죠. 요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쏘리라는 종목을 한 670억 그리고 플러스라는 운용사에서 나온 것도 한 90억 각각 순매수를 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매도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시장이 이제 출렁이다 보니까 그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7종을 총 합쳐가지고 1조 원 넘게 그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7종 합쳐서 한 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하락세를 이어가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는 팔고 하락에 베팅하는 곱버스는 사들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게 이틀 전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8%, 하이닉스는 장중에 12%까지 올랐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곱버스로 갈아타신 분들은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곱버스 하신 분들 가운데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아 손실 보니까 안 되겠다. 요거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만회하려면 곱버스를 해야 됩니다. 곱버스를 했어요. 그러면 레버리지로 손실 보고 곱버스로 또 손실 보고 그러니까 손실을 지금 현재 뭐 네 배로 키우는 셈인 거죠. 그러면서 그 곱버스 투자 커뮤니티에서 보자며 하루 만에 추세가 바뀌면서 사자마자 떨어졌다. 인버스 물렸는데 다시 레버리지로 가야 되나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대요. 그럼 오늘 떨어지니까 곱버스 투자들은 다행이네. 원금 회복했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음의 복리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상품 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익률을 추정하는 겁니다.
0: 네.
2: 그 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10% 올랐다가 다시 그 10% 떨어졌다가 10% 오르면 본전이 될 것 같지만 9,900원이 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10% 떨어진 거니까 20%가 떨어지겠죠. 다음날 다시 20%가 오르면 9,6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도 변동폭에 따라서 그냥 내 원금이 녹아내리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은 이건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뭐 한 시간 뭐 두 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여기에서 큰 손실 한번 겪어보고 아 이게 정말 손 대이는 거구나 너무 뜨거운 거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그 전에 미리 또 깨달으시면 좋은데 오늘 아까 이제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뭐 이거는 뭐 기계적인 거니까요. 코스피 200이 5% 이상 떨어지면 매도 사이드카 뭐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나오고 있어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라고 어제 청와대에서 업무 보고가 열렸을 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앞서서 이찬진 금감원장한테는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돼서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요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오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F4 회의, 시장 상황 점검 회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 나온 이억 원 금융위원장이요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그 조만간 그 사이에 사이드카가 몇 번 나온 겁니까? 그리고 오늘 참 16일 목요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거의 뭐 지배적입니다.
2: 예. 네, 뭐 거의 시장 금리는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미 시장 금리 또 앞서가고
2: 네.
0: 있죠.
2: 네네.
0: 반영하면서.
2: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픽스는 변동금리 기준이 되잖아요. 변동금리 주담대에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고요. 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05% 전월 2.9% 대비해서 0.15% 포인트 올랐습니다. 4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세고요. 이 코픽스는 뭐냐면 농협, 신한, 우리, SG제일, 하나기업, KB국민, 한국시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입니다.
0: 네.
2: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인하되면 코픽스가 상승, 하락하게 되는 구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0: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항상 시장은 뭐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앞서간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0: 그 이종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네.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요. 전체 주담대 차주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8천억 늘어납니다. 1인당 이자 부담으로 보자면 평균 584만 3천 원에서 613만 9천 원으로 30만 원이 뜁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올해 2회, 내년에 한 최대 4회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5%포인트 오른다라고 하면 이 차주들의 연간 이자 증가폭은 3조 7천억, 0.75%포인트 오르면 5조 5천억 불어나는 거예요. 이건 주담대고요. 신용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납니다.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경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요.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5천억 늘어납니다.
1: 네.
0: 차주 1인당 이자를 평균 보자면 한 7만 6천 원 정도 더 내야 되는 셈이에요. 0.5%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3조 원이고 0.75%포인트 오르면 4조 5천억이에요. 1인당 이자 부담 15만 3천 원, 22만 9천 원 늘어납니다. 이 이자 부담이 사실 그 뭐 아니 뭐 요 정도밖에 늘어나는 건 뭐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데
1: 예.
0: 연간으로 그런데 이제 한계 차주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의 이자 부담이 그쵸. 허덕허덕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상승기 접어들면서 대출 연체율 아마 오를 것 같고 가계 대출 부실 위험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그쵸. 있습니다.
1: 뭐 1년에 연간 부담 뭐 15만 원, 22만 원 올라가는 거 뭐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로 가버리면 또 제2금융권으로 가버리면 또 저신용자들에게는 훨씬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은행대출 잘 안 나와도 사내에서 일종의 그 복지 차원에서 나오는 사내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액의 성과급까지. 근데 이거를 DSR 같은 대출 기준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융당국에서.
0: 이제 금융위원회가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네.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의 메시지가 뭐냐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을 활용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거 이거 맞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왔나라고 보자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의 기조가 뭐냐면 버는 만큼 빌려라라는 거잖아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라. 그럼 이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득이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근데 지금 보자면 성과급 등으로 차주 연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경우 최근 2년치 소득의 평균을 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요거를 금융위가 3년 평균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일회성 성과급을 온전히 소득으로 인정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하면 실제 상환 능력보다 대출 여력이 부풀려지는 이른바 소득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1: 네,
0: 거죠.
1: 네.
0: 그러니까 2년 아니고 3년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호조로 억대 성과급 받은 삼전닉스 등 일부 대기업 임직원의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들이 성과급을 종잣돈 삼아서 대출 일으켜가지고 동탄 비롯한 그쪽에다 이제 주택을 사들이면서 이쪽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 오른 게 또 옆으로 풍선 효과까지 번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대출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문턱도 높아질 전망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나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에게 대출한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들에 대한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본 부담이 커지니까 은행의 주담대 취급 여력이 주니까 이들에 대한 대출이 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인하 같은 추가 규제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기존과 같은 1.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은행 대출 관리 방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업 사이에서 사인 간 사이에서의 빌려주는 것까지도 DSR에 넣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안 하면 집값 못 잡아요라는 자성의 목소리 아닐까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안 그래도 어제 그 부동산 토론회 금융 부문 토론이 네. 있었어요.
0: 그러니까 공급, 금융, 세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차례 토론회가 열리고요. 23일 이제 대토론회가 열리고요. 어제는 금융 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조발제에서는 최근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부동산을 규제해야 되니까 금융 규제는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하지 하면서 양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필요성도 제시가 됐고요. 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뭐냐.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차입비용을 높이고 과도한 주택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빌리기 더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비싼 집을 살 때는. 그러면서 이제 패널 토론에서 총 4가지 주제가 얘기가 됐어요.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규제, 가계부채 총량 규제. 일단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진다.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된다. 기존 정책 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대출 규제 완화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 늘리는 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반대론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층 사각지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유발언 때 20대 청년 한 분이 나와가지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되고는 있는데 도대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궁금하다라는 질의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청년분들은 그렇죠. 정부가 각종 대책 내놓고 있지만 뭐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그 금융위원회가 요 아까 말한 개선 방안 관련돼서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이거 계속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책 대출을 결정한 소득 기준이 1인당 소득은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를 줄여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 페널티 요소가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라면서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1: 뭐 사실 금융위원회에도 사무관, 주무관 분들, 청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다른 청년들의 목소리랑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금융정책 당국에서는 대출 규제 사실 완화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이냐 사실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발언들은 어떤 게 나왔을까요? 토론회에서.
0: 자, 두 번째 주제 이제 전세대출 관리 방안. 네. 이게 전세대출 대부분은 정부 보증을 낀 보증부 대출이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 부담이 있는 만큼 이 전세대출 많이 나가면 집값을 결국 밀어올리잖아요. 네. 취약 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전세대출 확대하면 확대했지 묶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 임대주택 재고율이 6에서 7%의 나라에서 전세대출은 주거복지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주비 부담 부분 결국 조합원 분담금에 반영되고 이건 일반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에서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이 20에서 30%에 불과한데 이들을 위해서 대출을 더 해달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라는 반박도 나왔고요. 가계부채 총량 규제 관련돼서는 이게 21년 하반기 집값 안정시켰던 결정적인 정책이 대출 총량 규제 DSR 도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 간 대여금 등 사적 금융이 늘어난 만큼 DSR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고요. 반면에 가계부채 대부분은 3, 40대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부채인데 총량 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완화해서 이들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장이 엇갈렸고요. 이에 대해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해서 23일 대토론회에서 더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자, 또 기업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가 좀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요?
0: 네, 문 닫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금을 지원을 해줄 때 메리츠 증권이 이렇게 뭔가 조건을 걸었어요. 2천억 전액에 대해서 MBK가 김병주 회장이 보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병주 회장이 메리츠의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개인 자격의 연대 보증을 제공하겠다라는 방식을 지금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츠한테 야, 내가 연대 보증을 제공할 테니까 2천억 지원해달라. 라고 이제 한 거고요. 메리츠 금융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심의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2천억 원이 긴급 운영 자금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메리츠금융이사회가 지원한 의결하고 실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면요. 홈플러스는 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회생 절차 재개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괜찮아졌냐? 아, 이거 쉽지 않아요. 2천억 원은 말 그대로 긴급 운영 자금입니다.
1: 뭐 밀린 급여 정도 줄 수 있을까요?
0: 예. 네, 회생 절차가 재개되더라도 인수자 확보, 추가 자금 조달, 임금 납품 대금 지급, 임시 유업 점포 정상화 계속 고민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1: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뭐 기업 회생 절차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구조 조정하고 자산 매각하고 결국에는 이 회사를 또 인수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알고라는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정답은 다섯 글자인데요. 은퇴하기 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약 3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에 연금으로 기존에 벌던 그 생활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평균 비율은 33.4%로 OECD 평균이 43%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벅차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객관식으로 내드렸습니다. 1번 소득 대체율, 2번 소비 대체율 둘 중에 하나인데요. 다섯 글자라고 했더니 김태훈님 아르헨티나. 예. 이러다가 룩셈부르크도. 예. 아르헨티나는 이제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고요. 정답 9984님은 1번, 예. 1번, 2번 중에 그냥 찍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정답은 맞히셨습니다. 예. 김우경님은 오히려 주관식 문제가 더 좋은데 정답 다섯 글자 맞춰주셨고요. 9405님은 두 다리가 멀쩡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죠.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라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0761님 잘 모르겠는데 1번 같습니다. 라고 연금에 의지하고 사는 1인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고선영님은 진짜 몰랐는데 오늘 하나 더 배웠습니다. 컨닝으로 예, 맞춰주셨고요. 2187님 제 머리에 상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경제상식 퀴즈의 순 기능입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기존의 생활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말하는 다섯 글자. 1번 소득 대체율, 2번 소비 대체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나이값 좀 해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나이값 하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요즘엔 그런 말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요 10대가 40대처럼 투자하고 50대는 20대처럼 취미를 즐기고 진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키링 혹시 달고 다니세요?
3: 네. 저는 좋아하는 야구단 키링을 달고 다닙니다.
1: 저도 작은 거 하나 달고 다니는데 네. 예전에는 뭐 40대, 50대가 키링 달고 다니면 좀 부끄럽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즘에 또 그렇지도 않아요.
3: 이게 최근 SNS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 인형이랄지 아이돌 인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고 또 키캡이라고 해서 그 딸깍거리는 키보드 캡 그거를 또 달고 다니는 30대의 모습이 밈처럼 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0대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육아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런 것들의 이미지였는데 네. 지금 30대의 모습이 10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커뮤니티에 최근에 많이 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도 결혼하고 애 낳고 육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31살이 되니까 여전히 그냥 자기 말랑이 인형 같은 거 스트레스 인형 같은 거 사려고 줄 서고 있다라고 하는 영상이 15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1: 그래요. 근데 네. 사실 그 이거 딱딱딱딱 하는 거 뭐라고요?
3: 키캡.
1: 아, 예. 그러니까 키보드 몇 알만 이렇게 네. 가방에다 막 달고 다니는
3: 네.
1: 거예요.
3: 네. 네.
1: 근데 옛날 같으면 아, 좀 전화기 먹고 왜 저런 거 달고 다니냐.
3: 정신사납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1: 네. 요즘엔 그런 말을 안 해요. 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3: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령층마다 즐기는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우리 사이에 있었거든요. 이 나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사회적 기준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40대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과장 그리고 뭐 대출 받아서 집도 있고 그리고 골프 취미라든지 뭐 근사한 세단 같은 게 있는 뭐 이런 식인데 나이에 걸맞는 사회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 청년이 스스로 내가 어른이다 성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만 28세로 꽤 늦어지고 있고요. 시니어층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도파민 시니어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스로를 12살 젊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본인이 어른이라는 시기를 늦추고 있고 어른들은 또 스스로를 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나이에 걸맞는 사회적 이미지가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게 보면 이제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거고
3: 맞습니다.
1: 나쁘게 네. 보면 청년들의 취업이나 독립이 너무 늦어져서 아닌가라는 아,
3: 그런
1: 걱정이
3: 것 수도
1: 들기도
3: 네.
1: 하고
3: 맞습니다. 네.
1: 또 이런 현상을 또 분석을 해봐야죠. 단순히 그냥 젊게 산다 이렇게 해석할 건도 아니라고.
3: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의 체감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라고만 이해하는 거는 조금 너무 단순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좀 관찰해본 바에 따르면 소비하는 분야마다 자신의 나이를 그 어울리는 나이대로 갈아 끼우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 쉬운 예를 들자면 재테크에서 최근 20대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사회 초년생이다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목돈이 있는 어떤 40대 중년의 자산가 페르소나로 주식 투자에 임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같은 것들을 보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대들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리고 덕질을 할 때는 최근 10대들을 어떤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거나 하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 대학 내에서는 멀티에이지로 저희가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1: 그러니까 각각의 네. 자아 페르소나를
3: 네.
1: 각각 두는
3: 나이
1: 거예요.
3: 페르소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투자할 때는 진짜 미래의
3: 자산가처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기죠.
1: 네. 재밌네요. 네. 또 가끔 이제 KBS 앞에도 어머님들이 그 트롯 가수 응원하는 단체복을 입고 막 이렇게 오실 때가 있거든요.
3: 네네.
1: 앞에서 막 응원 구호도 부르시고 사실 옛날에 이른바 이제 팬 쫓아다니는 걸 그냥 10대들 어린애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완전 달라졌죠.
3: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K-POP 팬덤의 핵심이 1020 세대가 맞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
1: 맞아요.
3: 올해 컴백한 방탄소년단의 음반 구매자 절반 이상이 4050 세대였고요. 그리고 네 투어 콘서트를 2회 이상 구매한 약간 헤비 팬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5060 세대가 20대보다 훨씬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또 오래되고 그리고 BTS가 대중가수의 반열에 올라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장년층 분들도 청년층이나 이런 덕질하는 방식이 10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1: 그렇죠.
3: 가령 그 투명한 비닐 형태의 가방에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나 굿즈나 포토카드들을 이렇게 넣어서 장식하는 거를 일본어로 이제 이타백이라고 부르는 그 굿즈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즐기는 중장년층도 소셜상에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덕질을 같이 하는 덕질 메이트를 사귀어서 콘서트에서 같이 즐기고 뒤풀이하는 거 이런 것들도 10대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 어딘가에 마음을 주고 싶다.
3: 맞습니다.
1: 관심을 쏟고 싶다라고 네. 하는 건 사실은 뭐 나이 불문 똑같은 거니까.
3: 물론이죠. 네.
1: 근데 그 투명한 비닐에다가 네. 좋아하는 캐릭터를 담아서 가져가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3: 그걸 이제 투명한 가방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담아서 꾸며가지고
1: 밖에 보이게 일부러?
3: 밖에 보이게 해서 어떤 자기 선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1: 키링 담는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3: 비슷한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투명한 가방 안에 모두가 그런 굿즈로 다 채워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재밌네요.
3: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른들도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3: 네, 네.
1: 뭐 키덜트라고도 표현도
3: 그렇죠.
1: 하는데
3: 네.
1: 근데 예전에 뭐 레고 조립이나 뭐 피규어 모은 거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3: 네네.
1: 요즘은 뭐가 다른 거예요?
3: 그 왁부볼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트레스 볼이랑 그다음에
1: 왁부볼?
3: 왁부볼. 네, 그게 스트레스 쌓이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1: 말랑이.
3: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또 말랑하게 생긴 인형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힘없이 만지고 이런 걸 이제 10대처럼 가지고 노는 성인들이 늘고 있는데 예전에 왕구나 장난감을 수집하는 키덜트 트렌드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캐릭터를 소비하면서 추억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건 현재도 이 시장은 일본에서 굉장히 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멀티에이지는 유행하는 말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10대 때 경험하지 않았던 왕구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유행하는 것들을 동시대에 같이 즐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전에는 뭐 이렇게 탱탱볼, 공 같은 걸 갖고 놀았지 누가 책상 위에서 말랑이 쪼물딱쪼물딱
3: 그렇죠.
1: 자고 있고.
3: 네, 뭐 만들기 이런 게 있긴 했었죠. 네.
1: 그 직원들도 그거를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편집하다가
3: 네.
1: 말랑이 이게 쭉쭉 늘리고 있고 막 손으로 잡고 하는 거여서 뭐 손이 피곤할 수도 있고
3: 네.
1: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으니
3: 그렇죠.
1: 아, 저

0: 그렇습니다.
1: 어른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또 덕질도 취미로 갖게 됐다. 그 이유도 한번 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공급될 때 이제는 세대를 구분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취향 기반으로 내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이 재편되다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24시간 이제 공급을 받게 되고 덕분에 그냥 젊은 층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스트레스를 검색을 하는데 10대 왁구볼 영상이 뜬다라거나 그리고 50대가 요즘 인기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 영상에 노출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이런 것들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되고 또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나만의 취향을 가져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기존에 좀 익숙하지 않았던 다른 세대의 취미도 관심 가지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X세대나 아니면 뭐 86세대 분들인데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Z세대나 알파세대 자녀의 영향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와 함께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는 어떤 취향이라거나 그리고 관심사를 좀 공유하면서 팝업도 같이 찾아가는 이런 걸 좀 세련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의 어떤 인식도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50대의 스마트폰 알고리즘에 10대들의 취미생활이 뜨고
0: 10대들의 왁구볼이 뜬다라고 하는
1: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또 거꾸로
0: 네.
1: 10대, 20대 젊은 세대가 왜 중장년층의 과거 취미?
0: 네네.
1: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쑥뜸
0: 그렇죠.
1: 뜨고 네. 사우나 찾아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요런 것들이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건강식품을 먹는 비율이 이제 50대가 위주였는데 실제로 이제 건강 관리하면 중장년층을 많이 떠올리실 거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풍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라든지 감염병 시대를 좀 겪으면서 내 몸 건강이라도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번졌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혈당, 뭐 저속노화 이런 키워드들이 막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던 건강 습관, 식습관 같은 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20대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실제로 젊은 당뇨 환자라거나 고혈압 환자 같은 것들이 20대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좀 오래 살기 위한 방식에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식에 10대 20대들이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리커버리 노믹스라 그래서 신체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 유행을 하면서
1: 10대 20대가 회복 할 게 있나?
0: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나 피로회복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생기면서 쑥뜸방, 사우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난번에 저희가 20대 때부터 피부과 다니는 청년들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10대들도 관리를 해요?
0: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다 이러면 대부분 여드름 같은 이제 트러블,
1: 네, 그거는 있죠.
0: 네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40대 분들이 피부과에서 많이 받는 이른바 리프팅 시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실제로 그 1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가 리프팅 시술 수요가 40대와 더불어서 공동 1위가 20대를 차지할 정도로 20대 분들도 리프팅 시술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트렌드에 좀 발맞춰서 최근에 뷰티 디바이스 기업들은 10대까지 좀 팬층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제 그 아이돌 모델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10대, 20대들이 여행 갈 때 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뷰티 디바이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을 보시면 아이크림으로 눈주름 관리하는 고등학생 영상 굉장히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 재테크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10대, 20대 젊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일찍부터 커리어나 투자 이것까지 배우고 관리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실제로 저희가 좀 들여다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 시대라든지 혹은 요즘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국제 분쟁 뭐 이런 것들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인식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열풍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근로소득만으로는 이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라는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 좀 큰 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등장을 하면서 예전에 어떤 도구들은 이 도구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까를 생각을 했는데 AI가 등장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가까이 배우던 코딩 기술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을 이 지금 10대 20대들은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더 일찍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커리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으로 이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 그걸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아까 뭐 끼워 넣는다라고
1: 했죠. 맞습니다. 네.
0: 각자 여러 가지 페르소나 자아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적응을 하고 그러면 뭐 브랜드,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보통 마케팅 분야는 이른바 핵심 타겟을 정하실 때 여전히 나이를 기준으로만 소비자를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정용품이라면 결혼을 앞둔 뭐 기혼 여성, 남성 뭐 이런 거라든지 아, 그 30대 이상의 뭐 여성, 남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고 문구라면은 뭐 10대 혹은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시기인데 들으셨다시피 이런 전략만으로는 아마 소비자 확장에 이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특정 세대를 규정하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나이에 추구미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다양해진 세상, 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행동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성사되면 길게는 오는 9월까지 회생 절차를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공수처에도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민주당 TF가 발의한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강원 동해안 그리고 경상도 제주도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이 무덥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하게 되고 기분이 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날씨가 또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의 감정,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심리학개론 시간입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도 막 덥고 습하고 그러면 짜증나세요?
3: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요. 저는 에어컨 같은 걸 정말 잘 쐬고 예. 저 스스로를 좀 냉방 시스템이 있는 곳에 잘 많이 위치합니다.
0: 나 자신을.
3: 네. 네.
0: 근데 왜 불쾌지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이.
3: 아, 네. 사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좀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워지잖아요.
0: 네.
3: 그러면 감정의 역치가 낮아져요. 감정의 역치가 낮아진다라는 건 낮은 자극도 잘 느낀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 속에서 우리 몸이 사실 굉장히 비상사태일 수 있거든요. 막 땀을 내고 막 피부 혈류를 늘리고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생리적 긴장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피로감이라든지 불쾌감이라든지 또 심박수가 증가한다든지 또 뭔가 갈증이 생기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뇌는 일종의 위협 또는 스트레스 신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말들 혹은 나오지 않았을 반응이
3: 네.
0: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
3: 네.
0: 극한의 날씨에서 그게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또 인간이니까.
3: 그렇죠.
0: 그러면 업무를 볼 때나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실내에서 요즘에는 네. 웬만한 빌딩들 뭐 에어컨 나오니까
3: 그렇죠.
0: 그럴 때도 영향을 받을까요?
3: 저는요 사실 실내에 있어도 폭염이 있을 때는 에어컨을 정말 적절히 트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실내인데 그 에어컨이 전혀 없었던 시설이 꽤 있었어요.
0: 옛날에 없었으니까.
3: 네. 네. 뭐 군대 있을 때도 없었고 학교 있을 때도 없었고.
0: 맞아요. 맞아요.
3: 그럴 때 보면 진짜 여름쯤 되면은 굉장히 싸움이라든지 갈등들이 많았던 것을 눈으로도 많이 저는 목격했던.
0: 신경질적으로 변하니까.
3: 네. 좀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진이 에어컨이 있는 기숙사와 없는 기숙사에 거주한 대학생 44명을 폭염 기간에 추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0: 예.
3: 에어컨이 없는 건물의 학생들은 인지 검사의 반응 시간이 약 13%, 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주의력 검사 수행량도 약 10% 감소했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침에 검사를 했는데도 이 차이가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뿐 이 여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운 밤의 영향이 다음 날까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단순히 인간관계 갈등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충동 억제나 또 복잡한 정보 처리의 능력이 좀 저하하게 하는 그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노트북이 과열되면 느려지듯이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이게 막 엄청 더울 때 습할 때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네. 아침에도 그렇고 네.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3: 그렇죠.
0: 그 시즌에.
3: 네.
0: 그렇죠. 옛날엔 진짜 그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3: 네.
0: 그 날씨 때문에 심하면 번아웃까지 갈 수도 있어요?
3: 그렇죠. 사실 직접적 원인은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스트레스의 요소에 더하기 하나의 좀 트리거, 그러니까 좀 촉발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몸이 열과 싸우느라 이미 상당한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또 게다가 또 기존에 있었던 스트레스의 그런 요인들이 상당하고요. 거기다가 더 큰 어떤 폭염이 이제 어떤 면에서 촉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위에 처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위에 의한 한 피로의 현상이죠. 근데 이 더위가 기존의 스트레스와 결합해서 오래 지속되면 번아웃으로 발전하거나 이미 있는 번아웃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한 부분이었는데 날씨가 그걸 또 막 후벼 파는 거예요.
3: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그 착한 사람이었는데
3: 네.
0: 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짜증내기도 합니다.
3: 네.
0: 돌변하고
3: 네.
0: 날씨 영향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3: 맞습니다. 사실 폭염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격과 기질의 탓으로 좀 돌리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부쩍 짜증이 많다.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정신분석을 받아야 되나? 내가 무슨 뭐 내면의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간밤에 잠을 잘 잤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게 훨씬 먼저예요. 혹시 지금 에어컨이 꺼졌나? 이런 걸 먼저 체크해 보는 게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요즘에 뭐 축구 보느라고 잠 잘 못 자면 다음날 그냥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3: 네.
0: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3: 네.
0: 좀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날도 덥고 습하면
3: 그렇죠.
0: 거기에다가
3: 네.
0: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내가 또 최근에 컨디션이 어떠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네요. 스스로도.
3: 네.
0: 이게 그 막 짜증내고 그러면 사실 이게 사회생활하는데 인간관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3: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사건 사고 뭐 여러 가지 막 싸웠다든지 막 굉장히 갈등이 많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또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0: 네.
3: 상대의 작은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할 경향이 높아요. 그리고 더위 자체가 불쾌감과 각성을 높이고요. 좀 더 감정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오해석을 하게 되고 좀 더 감정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좀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료가 이 자료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0: 네.
3: 그러면 신선한 날에는 수정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폭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지가 상사야? 왜 명령투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감정대로 행동하니까 그런 말투가 좀 나올 수 있죠. 본인이 하세요 잘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0: 아니 왜 그 과열된 전자기기가 오작동하듯이.
3: 네.
0: 우리 머리도 마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3: 정확한

0: 말버릇이야. 내가 친구야? 친구야? 평소에는 엄마가 친구처럼 대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네 친구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이 엄마의 인내심을 줄여서 좀 더 잔소리를 하게 하거나 아이도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이런 더위와 맞물려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위가 다른 거에 대한 반응을 또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0: 네.
1: 근데 이 반응은 시장에서 이제 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오늘 있었는데 0.25%포인트 인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0: 네.
1: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다라는 소식들. 이제 2.75%, 2.5에서 2.75%가 되는 기준금리. 시장은 어느 정도 이거 다 예상을 한 겁니다. 뭐 뉴스에서도 많이 전달해 드렸고 앞에 일부 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중의 금리는 또 미리 또 오르고 있었고 이것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또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
0: 네.
1: 오늘 안 그래도 증시가 폭락하고 있었는데
0: 네.
1: 폭락해서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기준금리까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이게 더 막 화가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네. 지하철 기관사 분들도 민원 많이 받는다고 하죠. 어느 사람은 너무 춥다. 어떤 사람은 너무 덥다.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것도?
0: 그렇죠. 사실 저도 그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그랬는데 에어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줄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싸우시는 거를 저는 목격한 적이 있어요.
1: 같은 승객끼리?
0: 네. 승객끼리. 그러니까 같은 온도라도 몸이 느끼는 온도가 전혀 다르고요. 대중교통의 냉방은 사실 개인이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냉방에 관련된 요구가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내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구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0: 네. 저 사람이 뭔데 그래? 왜냐하면 저 사람이 냉방을 줄이라고 하면 나는 더워지는 거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일종의 대중교통은 냉방 관련해서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사실 냉방은 또 이 생존 반응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많이 덥다면은 상대가 에어컨을 막 낮춰달라는 그 요구가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람은 또 자기 중심 편향이 있어요. 자신이 덥다고 느끼는 것이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상대가 냉방을 줄여달라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 좀 여름에 그러니까 짜증도 나긴 하는데 그게 또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0: 네.
1: 어떻게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0: 사실요. 이런 요즘에 이제 기후 불안이 이런 현실적인 좀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후 불안에 대한 이런 측면들이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많은 위기에도 쓰러지지 않고 문명을 이루고 더 나은 사회를 그렇죠. 만들려고 하는 원동력에는 불안이 있었고 이 불안은 우리가 작은 대처 행동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들을 많이 좀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오히려 그 불안감을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약간 좀 연대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을까요? 그 방법도?
0: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러닝을 하는 그런 플로깅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또 SNS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찍기도 하고 또 행동들을 해서 뭔가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작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내 삶의 불안에서부터 통제감에서부터 주도권으로 조금씩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좀 방향이 그렇죠.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너무 추울 때나 너무 더울 때는 그 취약계층 생각해 보시고 네.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하나 또 네. 위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서로에게.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로 갑니다. 김경필 멘토와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페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채은진입니다. 페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0: 이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상층 기압골에 의해 활성화된 정체 전선에 의해 오늘과 내일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0: 충청은 오후에, 경상권은 밤에 비가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충청과 경북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이틀간 내리겠고요. 또 경북과 호남에는 최대 80mm,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내리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모레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이 30에서 최대 10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니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 또 경북권이라든가 강원 동해안은 35도 안팎에 이르고, 또 경남권도 역시 33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와 남해 해상의 물결이 높은데요.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고, 또 오늘까지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강릉 33, 대전 전주 30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군사 교육 훈련 시설에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통합 국군 사관학교를 조성해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습니다. 흉기로 친구를 살해하고 몸에 피를 묻힌 채 나체로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상북도 경찰청은 오늘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친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친구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올렸습니다. 기존 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8차례 연속 연 2.50%로 동결돼 왔으며, 기존 금리가 인상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늘 오전 9시 10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하며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효과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4.45% 내린 6,960.50에 출발해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여원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영향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 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해서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효진 전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 위원 등 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이사 임명 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거론하면서 미국 밖에서 군함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호남 지역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밤에는 영남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대구, 경북에 20에서 60mm,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mm, 제주도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예문을 읽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2부 순서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좀 어려웠나요? 예. 평소보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죠. 경쟁률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까지는 선물 많이 보내드리는 또 주간이기 때문에 정답은 소득대체율이었습니다.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 소득과 은퇴 이후 연금으로 생활할 때 그 차이 얼마나 대체 가능한가. 근데 우리나라가 한 33%대죠. OECD 평균이 43%대인데 너무 낮다는 거죠. 해서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나이 들어서도 노동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 노인 빈곤율이 또 높은 국가로도 유명한데요.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습니다. 이금서님은 자식에게 너무 올인해서 일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김은주님은 저희 남편이 올해 퇴직을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도 문제지만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집니다. 라고도 의견을 주셨고요. 박준배님, 소득 대체율 정답 1번입니다. 당첨자 명단에 언제쯤 제 이름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그 선물방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박준배님은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KBS 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개인정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해서 연락도 필요하다는 점,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저는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농, 가축 키우는 일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양계를 하고 있는데 닭을 키우고 계시는군요. 지금은 소득이 없어도 가축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닭들이 자라서 이제 알 많이 낳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소득도 일구실 수 있겠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399님. 나이 먹으니까 손자, 손녀 용돈을 못 줘서 마음이 안 좋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정답을 2번 소비대출. 요 오답이었는데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2399님께는 또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이 계속 나갑니다. 아, 증시 상황 오늘 안 좋죠. 현재 코스피가 6.36% 내린 6,821, 코스닥은 4.22% 내린 794. 개장 초에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 쪽에서 바로 나왔고요. 코스피 200은 7.12%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0: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8.4%까지 낙폭이 커졌네요. 하이닉스는 10.9% 밀리고 있고 SK스퀘어는 12%대 낙폭.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은 강보합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1.4% 강세인데 개장 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한국에게 군함 언제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또 발언을 했다고 하죠.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 뭐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등등 내림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487.5원, 1487원대로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어제 좀 간만에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 저축 관련된 또 노후 준비 관련된 고민도 많으시죠. 돈줄 상담소 시간에 같이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적어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아지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와사비 세트,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알람시계, 거기에다가 백화점 상품권까지 푸짐하게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오늘도 김경필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은 특히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 또 소득이 적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방향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딸과 둘째 딸과 둘이 사는 55세 여성입니다. 1년 전에 간병을 하던 어머니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간병을 또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었고 이제 요양보호사로 다시 일한 지 3개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털어주신 그런 사연인데요. 일단 사실은 주변 사람들 간병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 간병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느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간병비가 2019년도에는 하루에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23년도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섰고요. 이제 뭐 최근에 물가를 반영을 하면은 이 정도면은 한 달에 이제는 월 평균 한 380에서 400만 원 정도.
0: 간병인 한 번 쓰는 비용만.
1: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일을 못하면서 소득이 상실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자녀가 부모의 간병을 하느라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 추정액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4년 전 자료긴 하지만 2022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19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러게요. 참 간병비 자체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거 아끼려고 내가 내 몸으로 부모님 간병하겠다라고 해도 나의 소득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 사이에 이분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형제들이 17반 모아서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1: 어휴.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님 간병하느라고 소득이 없으니 그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200만 원을 지원해줬다. 아, 이거 정말 뭐 드문 사례긴 한데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이분의 이런 뭐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간병비를 어떻게 이걸 조달해야 될까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네.
1: 이게 참 고민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료 안에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는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간의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병 상태가 됐다 그래서 뭐 금액으로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방문 요양.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어머님 돌보다가 본인이 내가 요양보호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목욕이나 식사나 옷 입기와 같은 일반 가사 활동을 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야간 보호.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요양시설에 있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밤에는 돌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때 돌봄을 받다가 귀가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집으로 찾아와서 이제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가장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이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받을 경우에 최대 80%까지 요양원의 입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해주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0: 네.
1: 그게 뭐냐면은 노인 이 돌봄이나 요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지원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연자님도 말기 암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0: 네.
1: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요양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아프신데 또 돌봄은 또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일자리가 일을 못하니까 또 이중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이제 민간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간병보험도 제가 우리 돈줄 상담소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그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또 약간 합리적이지 않게 또 설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적인 지원 그리고 민간 간병인 보험 그리고 또 스스로 미리미리 또 준비하는 것들까지 그렇죠. 이것도 사실 3중 체제가 필요하네요.
1: 맞아요. 그리고 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가 평상시에 저희가 돈출 상담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라 투자하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의 삶을 영위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거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럴 때를 대비하는 거죠, 사실.
0: 그렇죠. 네. 또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1: 맞아요.
0: 그리고 이분이 요양보호사로 이제 3개월 전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급이 170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많지는 않아요.
1: 네네.
0: 그리고 또 사연자가 그래도 한 달에 250만 원은 벌어야 할 것 같은데요라는 그러니까 좀 빠듯하긴 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170만 원. 사실 그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5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256만 원을 뭐 혼자서 그냥 100% 다 쓰지 않는다 그래도 요즘 물가가 워낙 높고
0: 그렇죠.
1: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 150, 200이 들어가야 되니까 170만 원 월급은 지금 성에 차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물론 그런 생각은 너무 좋지만 또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참 이게 소득도 그렇게 막 높지 않고 좀 힘드시겠구나 생각하지만 이분의 자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자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쨌든 지방에 아주 비싼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이 두 채가 있고 그리고 예금과 연금까지 하면은 얼추 자산은 2억 한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너무 소득에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이 자산을 좀 유동화해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두 채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채는 빌라 9천만 원짜리고
1: 9천만
0: 한 채는 한 1억 2천.
1: 1억 2천 3천. 네. 아주 저가주택이죠.
0: 그렇죠. 두 채 합쳐도 2억 조금 넘는 거니까. 잠시 후에 또 그거는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분이 그 아까 직업 그리고 소득 고민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정규직 취업입니다.
1: 맞아요.
0: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50대 중반에 정규직 취업 사실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1: 쉽지 않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공감하실 텐데 50대 60대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소득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남는 돈이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뭐 20대 30대 때는 월급은 적었지만 나 혼자 쓰는데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직 자녀가 독립을 안 했고 그래서

0: 제가 우리 돈줄 상담소 시간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제활동 기간에 따른 적정 저축률이라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5년 미만은 한 4에서 50% 저축을 해야 된다. 10년 미만은 한 3, 40%, 15년이면 한 30%, 경제활동 20년 넘어가면 20%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를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00만 원 남짓밖에 생활비를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170만 원을 벌더라도 사실은 20%보다는 더 저축할 수 있는 컨디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한테 야 이거 지금 정말 너무 내가 소득이 적으니까 아 이거 돈도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이 못하고 너무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원래 예, 20년 경제활동 넘어가게 되면은 소득의 20% 저축하면은 진짜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정규직 취업이에요. 정규직 취업.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 그 50대 때 정규직으로 다시 취업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아마 잘 아실 텐데 이분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0: 지금 우리나라가 60대 취업률이 20대 취업률보다 높은 거 아시죠?
1: 그러게요.
0: 네. 네. 그러니까 꼭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경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는 노력을 50대 때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제도적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첫 번째는 중장년 네일센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 네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제도라는 게 있고 고용24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것들을 또 다 어떻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고요. 또 계시는 곳,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의 지역에 지역고용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직업, 정규직으로 가기 전에 뭔가 나의 일자리를 위해서 새로운 자격증을 따거나 경력 관리를 위한 어떤 훈련을 받거나 학습을 하는 것들을 좀 지원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어머님을 간병을 하다가 아 내가 요양보호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요양보호사가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따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그 직영을 넓혀가지고 조금 더 다른 경험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딸 것이 뭐가 있는지 이 중장년 네일센터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1: 아하,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또 알아볼 수 있는 또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지원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소영님은 2025년도에 이력서 14번 낸 끝에 합격해서 지금은 학교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0: 정규직. 축하드립니다. 이게
1: 또 안진수님은 정규직 취업 원하시면 버스 운전을 해보세요. 50대 중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분도 그 운전 꽤 오래 하셨다고 뒤에 사연에도 써 있던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김동욱님은 요양원 주야간 교대 근무하면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라고도.
0: 네네네.
1: 4927님은 직장 퇴직하고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년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라고도 보내주셨어요.
0: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또 이렇게 한 줄 팁을 주시는 게 또 굉장히 또 내용을 들어보면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득의 높이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50대 60대 때는 이분처럼 좀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이제 얼마까지 벌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거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장년층 이후에 어떤 일은 물론 뭐 소득이 높고 정규직이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그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노후의 3대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돈, 건강, 외로움이 왜 위험이냐. 나 지금 돈 있지, 건강 있지, 회사 나가면 그냥 사람들 그냥 많지, 그냥 뭐 모임 10개 나간다, 카톡에 막 한 1,000명 있다 이런 분들은 외로움 같은 거 이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은퇴하고 나면 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바로 온다는 건데 놀랍게도 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연자님 뭐 정규지 이거 고민하시는데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건강한 고민이셔야지 너무 이것 때문에 몰입이 되셔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이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내일 배움 카드라든지 중장년 내일센터라든지 고용24와 같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조금 더 본인이 훈련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돈, 건강, 외로움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일. 네. 그렇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진짜 큰 겁니다.
0: 맞아요.
1: 7718님이 저는 폐암 3기인데도 항암을 병행하면서 컨디션 좋을 때마다 알바 나가요. 병 치료에 최고로 좋은 건 힘들어도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겁니다.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아, 본인이 행복하시다면.
0: 야,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이런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는 진짜 이거는 정말 야. 마음을 딱 이렇게 정말 와닿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병을 이겨내려면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1: 그죠. 그게 스트레스가 낮아지니까.
0: 스트레스가
1: 거니까.
0: 낮아지니까. 아. 근데 너무 또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쵸, 그쵸, 그쵸. 예, 너무 무리는 안 하시고. 챙기시면서 일하세요. 예. 또 우리 또 사연자의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분이 지금 둘째 딸하고 살고 있어요. 첫째는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고. 네네. 2인 가구인데 한 달 식비가 50만 원이에요.
0: 굉장히 좀.
1: 굉장히 아끼시는데요.
0: 네,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반전이 있어요.
0: 반전. 예. 어디다 돈을 많이 쓰시나요?
1: 50만 원 중에 30만 원이 맥주 값이라고.
0: 아, 그러니까 따님하고 이렇게 치맥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너무 보기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네.
1: 따님이 직장 생활 하고 있으니까 뭐 저녁에 가끔 이제 뭐 치킨 시켜 먹고 하는데 예,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예, 맥주 좀 사시나 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철저하게 본인 돈과 따님의 돈을 분리해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한테 난 50만 원 식비가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 30만 원이 맥주를 따라고 먹는 데 나간다라고 하지만 20만 원 갖고 식생활비를 쓰시진 않을 거고.
1: 주변에서 쌀과 김치를 보내준대요.
0: 오, 아, 그런 게
1: 있구나. 외식도 거의 안 하고.
0: 맞아요.
1: 근데 맥주 30만 원.
0: 맥주 30만 원. 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이거 저기 네. 그 치맥을 너무 많이 하시면 또 통풍의 위험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제가 너무 또 걱정을 미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 통풍이 나올
0: 적절하게
1: 줄이야.
0: 적절하게. 네.
1: 그러게.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총액으로 관리를 한다면 뭐 한 달에 식비 50만 원은
0: 아주 잘 정말 그렇죠. 아껴서 잘 쓰고 계시는 거죠.
1: 다른 쪽에서 아껴서 본인이 좋아하는 치맥 뭐 이러면 또
0: 맞아요.
1: 좋은 거니까. 또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0: 그럼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이게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정옥 님이 따님이 친구 같아서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0: 아유, 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도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이게 행복입니다. 네. 또 앱 테크를 하세요. 왜 뭐 앱으로 뭐 슬라이드 한번 할 때마다 몇 원씩 쌓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예예.
1: 이런 거 그래도 쏠쏠해요.
0: 아 그럼요. 제가 이게 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9988 손목 닥터 9988 그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돈이 11만 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페이로 어디 도서관 가서 커피 마실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1: 앱 테크예요?
0: 네. 하루에 8,000보 걸으면 100원 주고요. 일주일에 이거 5번 달성하면 600원 보너스 나옵니다.
1: 와.
0: 그래서 제가 이제 11만 원까지.
1: 공공앱이에요? 서울시에서?
0: 네. 서울시에서 하는.
1: 아, 근데 서울시에서만 가능한 거고?
0: 아니,
1: 다른 그렇죠. 지자체별로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0: 다른 지자체별로 다 있고요. 또 은행, 뭐 은행에서 또 깔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보 걸으면 얼마씩 적립 이런 거 있는데.
1: 이야.
0: 아, 이게 근데 이렇게 모은 돈을 커피를 사 먹으려니까 아까워서 못 먹겠는 거야 이게. 와 사람 마음이 이게 내가 왜냐면 벌어가지고 이거.
1: 이 600원 어떻게 모았는데.
0: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가 12시 딱 넘어가면은 깜빡하면 못 받으니까 자기 전에 반드시 챙깁니다.
1: 이거 출석 체크처럼.
0: 출석 체크를 해야만 돈을 주거든요. 아 이게 이제 목숨 겁니다 진짜 여기.
1: 근데 그거 왜 하루 깜빡했을 때 아, 내 몇백 원 몇십 원 이거 되게 아깝죠.
0: 그거 아까워하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1: 와, 근데 그렇게 11만 원을 모으셨어요?
0: 네. 이렇게 대단하시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중에서 8,000보를 못 걷는 날은 거의 하루 이틀 말고는 계속 8,000보 이상. 만약에 저녁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 오늘은 많이 안 걸었다 그러면 나가서 바깥에 걷죠. 안 되면 집 안에서라도 걷죠.
1: 대단하시다.

0: 아, 요게 또 이제 앱테크인데 건강 관리도 되고.
1: 그럼요.
0: 그렇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1: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앱테크를 한다는 거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돈의 가치라는 것은 환율이나 물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거는 뭐 국가 경제에서나 하는 얘기고 개인들이 쓰는 20만 원, 30만 원 선에서는 내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말 5천 원, 만 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환율 올라간다, 물가 올라간다 그래서 아우 돈 가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쵸.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분처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시면은 정말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돈에 대한 가치도 올라간다.
0: 그러니까 돈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미, 의미가 더 큰 거죠.
1: 맞아요.
0: 그리고 오늘 사연자분이 안타깝게도 남편과는 사별을 하셨어요.
1: 네네.
0: 그리고 또 지난해인가 1년 전에 친정어머니 그 돌보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네네. 하고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 그렇겠죠.
0: 보험료가 한 달에 약 30만 원 나갑니다. 170만 원 소득에 보험료 30만 원.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1: 그, 뭐, 제가 사실 이제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보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러나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어디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날 때 왜 이렇게 보험을 싫어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던데 보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과잉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남편과도 또 사별했고 뭐 이유는 우리가 알진 못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중장년 분들은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얼핏 보시기에도 170만 원 소득에 30만 원이면은 거의 20% 가까운 비용이 보험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3%에서 5%로 줄여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실손보험 잘 챙기시고요. 두 번째는 암 진단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있으면은 충분히 그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암 걸려서 갑자기 암 보험금 나온 걸로 갑자기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컨셉이 보험은.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70만 원이니까 연소득 1.5배 하면은 한 3천에서 4천 정도만 나오면 혹시 만약에 암이 발병을 하더라도 1년 2년 정도 요양을 하기에는 충분한 돈이 된다.
0: 본인의 현재 소득.
1: 그리고 치료비는 어차피 실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은 중증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 부담분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막 상상하는 것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실손만 있으면 비용은 뭐 엄청난 부담이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소득 상실분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3천에서 4천 정도만 커버하시고 거기에 간병비 보험 잘 골라서 하나 가입하시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암 정도인 3, 4천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이렇게 좀 후순위의 보험이니까 조금 정리하시면은 아마 보험료가 그래도 한 3, 40%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0: 그러게요.
1: 예, 그럼 줄어든 보험료는 뭐 하나요? 그러든 보험료로 뭐 돈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해서 장수 그쵸.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죠.
0: 오늘 사연자분의 또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
1: 노후 준비니까. 예. 네. 그거 사실 보험을 들까 저축을 할까는 보험은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생겨도 주지만 저축은 당장 내일 문제가 생기면 아직 돈이 쌓이질 않아서 안 주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면 저축도 상당히 많은 돈이 쌓이니까 조금 밸런스를 갖추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험료는 170 소득에 30은 조금 많다는 많다. 느낌이 든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네. 많이는 안 줄여도 그쵸. 되지만.
0: 그거 조금 줄여서 본인의 노후 준비에다 노후 준비에 조금 더 저축을 써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 이런 얘기죠.
0: 정준성 님이 아내 간병과 육아를 위해서 전업주부가 된 지 1년입니다. 남성분이신데 제 나이 50대 후반인데 아내가 좀 호전되면 다시 취업할 생각 중입니다. 다행히 자격증은 두 개 갖고 있는데 응원해 주세요라고.
1: 예, 진짜
0: 간병도 하시면서 또 육아도 하셔야 되고 50대 후반인데
1: 육아라는 건 아이가 뭐 늦둥이가 있나 보네요.
0: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도 쉬고 재취업은 또 다시 그 사이에도 준비하고 계시고 야,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응원합니다.
1: 진짜 네. 응원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나면 정말 그 어려움의 시기를 추억처럼 얘기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0: 네. 7.

0: 8811 쓰시는 분은 제가 70대 중반인데요. 주위의 얼굴 표정들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 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운동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더라고 이렇게.
1: 네. 다른 분도 아니고 70대 분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느끼신 거겠죠?
0: 또 오늘 사연자분들 이야기 또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저마다의 자신의 생각도 같이 나눠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1: 네네네.
0: 그래서 뭔가 그 소득이 사실은 적더라도 취미생활은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0: 운동도 해야 되고.
1: 네네네.
0: 근데 이분이 예전에 괜찮을 때는 골프를 좀 하셨었는데 지금은 골프 라운딩은 못 나가고 스크린 골프로 바꿨다고 합니다.
1: 스크린 골프.
0: 오전 그러니까 주말에 10시 전에 가면 한 사람당 만 원만 내면 된다고 이렇게.
1: 그래요? 써주세요. 그러면은 뭐 골프를 예전에 하셨다 그러면은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면서 또 좋아하는 골프를 즐길 수도 있는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본 그 골프를 치는 분들을 보면은 스크린 골프 위주로 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크린 골프 비용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뭐 골프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0: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1: 그죠. 예. 스크린 골프를 치시는 남자분들 가서 보면은 스크린 골프 비용도 많이 들지만은 내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는데 항상 딴다는 보장도 없고.
0: 그죠.
1: 돈이 또 나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보면 짜장면, 짬뽕 이런 걸 시켜서 드시는데 네. 그거만 드시는 게 아니라 또
0: 맥주.
1: 탕수육을 네. 또 같이 드시고
0: 네.
1: 또 시원하게 또 맥주도 드시고 이러다 보면은 돈이 이제 기하급수로 커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에이 한번 나가자 그리고 또 라운딩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노후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취미 요거 제가 한번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취미 활동을 내가 노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왜냐하면 운동을 겸하는 이 문화 레저 활동은 노후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만약에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힘들다는
0: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크린 골프 나갔는데 아 이거 한 1, 2만 원이니까 부담 없지. 근데 거기서 같이 간 일행들이 아 다음에 한번 이 멤버 이대로 라운딩 나갑시다.
1: 라운딩 갑시다.
0: 뭐 약속 잡고 있어. 근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 빼기도 참 뭐하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0: 상황.
1: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은퇴 10년 전부터 다른 취미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명 문화 레저 고정비에 대한 다이어트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에이 그거 뭐 은퇴하면 그때부터 딱 안 하면 되지. 지금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얘기하셨지만 쉽지가 않아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막 골프 치다가
0: 맞아.
1: 딱 은퇴했는데 다음 달에 언제 갈 거야? 그러는데 잠깐만 이거 나가야 되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미리 걷고 뛰고 또 생활체육적으로 이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전하게 뭐 골프가 안 건전하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방향 전환을 준비하셔야 된다.
0: 파크 골프 좋습니다.
1: 파크 골프. 골프 좋죠.
0: 네. 공공 그 파크 골프장이 많아가지고요.
1: 요즘 그 지방 체육 시설 중에서 파크 골프가 굉장히 유행이라는데
0: 인기 최고죠.
1: 예, 50대 60대 분들 많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건강도 또 항상 챙기시고요. 아 그리고 또 이분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전라도 광주 쪽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데 경남 쪽으로 편도 200km를 달려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녀를 보기 위해서. 큰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손녀를 낳았는데.
1: 큰딸은 경남에 살고 작은딸과 지금 광주에 계시는 거네요. 아 이게
0: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큰딸 집에 가는데 뭐 딸 잘 사는지도 봐야 되고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1: 근데 이게 제가 그 길 한번 가봤는데 차로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같은 남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남 쪽에서 광주가 편도 200km인데 다른 편도 200km랑 다르게 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가.
0: 길이.
1: 그래서 이게 그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부산 갔다가 집으로 복귀할 때 그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근데 교통비가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든다는 거예요.
1: 이게 그 또 손주와 딸을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0: 직접
1: 많이 하시는구나.
0: 근데 이거 어디 가시지 말라 갈 수도 없고.
1: 그러네요. 근데 좀 이렇게 좀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그 버스를 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 나이가 50대 중반이시고 또 이러다 보면은.
0: 근데 경남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게 좀 힘드셔서 그런가.
1: 맞아요.
0: 근데 또 차도 바꾸셨습니다. 그 프라이드를 16년 타시다가 지난해 좀 코나 정도로 바꿨어요.
1: 와, 프라이드라는 차는 제가 정말 20대 30대 때 그 이름 공모할 때 냈던 기억이 나거든. 이거 진짜 오래된 기아 자동차에서 새로운 경차가 나오는데 이름을 공모합니다. 그리고 했을 때 제가 이름 공모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진짜 오래된 차인데.
0: 한국인의 자긍심, 자부심.
1: 그렇죠. 프라이드. 아. 근데 차를 바꾸실 때가 된 거죠.
0: 그래서 지난해 바꾸셨는데 이거 타고 이제 큰딸도 보러 가고 사위도 보러 가고 손주도 보러 가고 하시는 건데 이게 비용이 항상 또 걱정이 드는 거죠.
1: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네, 차는 우리 시내에서 할 때 하시고
0: 어떻게 해서든 대중교통으로.
1: 시외버스를 타시면은 편안하게 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습관 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터미널가 같은 경우에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좀 따님 보고 좀 마중을 나와라.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은 편해요 이게.
0: 기름값 아끼는 거로.
1: 이게 편하니까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전을 이렇게 장시간 한다는 거는 그죠?
0: 아 근데 그 이분이 요걸 이제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주에 살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경남으로 딸을 보러 가는데 집이 이제 두 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 언뜻 듣기에는 뭐 두 채인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방의 주택들이 좀 가격이 낮죠.
0: 지금 광주의 아파트가 1억 3천 정도 하는 거고 네네. 경남 쪽에 있는 집이 빌라인데 요거 1억 원 넘게 주셨는데 지금은 10여 년 지났는데 한 시세가 9천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고 네네. 근데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될까? 하나의 집을 지금 뭐 임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큰딸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최소 한 달에 교통비 20만 원은 세이브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큰딸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경남에 거주하시면 네. 또 광주에 둘째 딸을 보러 올 일이 있을 물론 둘째 딸이 결혼을 나중에 하고 또 손주가 태어나면 또 이쪽으로 또 이제 그죠? 와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현실적으로 170만 원이라는 그 현금 흐름이 언제까지 내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갈 수 있는지 약간 불안감 이런 게 있는데 비수도권 지방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가 되고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도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1억 8천 미만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경남에 있는 그 빌라 있잖아요. 지금 네. 전세를 주신 것 같은데 요걸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전세금을 좀 밀어내고 월세를 주시면은 지금 이 가격이 9천만 원 1억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거의 7, 8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세 7, 8천만 원이고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는 어렵겠지만 마치 주식에서 배당주처럼 배당주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걸 기대하지는 못하지만 현금으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팔아버리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거래는 없다고 하시지만 가격을 뭐 한 500, 1000 낮추면 또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광주에 24평 아파트, 23평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거주하시니까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다.
0: 아하.
1: 근데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보통 한 70세 연금 개시했을 때 한 85에서 9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3천이니까 야, 이거 뭐 한 3, 40만 원도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이렇게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대형 주택연금이 뭐냐. 주택금융공사에서 오히려 이렇게 지방의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금액을 기준보다 20% 정도 더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170만 원을 벌면서 아, 나 이거 저 정규직으로 가서 빨리 한 250 벌어야 되는데 라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일하시면서 이분이 아예 자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산을 조금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경남에 빌라를 월세를 주는 방법, 그다음에 광주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인데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보면은 현금 흐름이 조금 중단되지 않겠느냐.
0: 어허.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가이긴 합니다만 지방에 있는 두 채의 집 중에 하나를 잘 활용을 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1: 경남으로 이사 가시고 광주 아파트를 월세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광주 아파트는 그래도 아파트고 월세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근데 네. 요거는 이제 둘째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어서 둘째 따님의 직장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직이 가능한지 네.
1: 그거하고 이제 그
0: 봐야 됩니다.
1: 둘째 따님이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래도 국민연금 매월 9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이 50만 원 네네. 정도인데 추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도 있어요.
1: 아, 예. 요것도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은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현재 국민연금 한때는 국민연금이 뭐 고갈 위험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좀 국민연금에 대한 좀 안 좋은 그 걱정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주식 수익률이 높고
0: 수익률 좋아서
1: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쑥 들어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일로 지금 정해져 있는 9.5%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9.5%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년엔 10%가 되고 나중에 소득이 상실돼도 추후에 납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는 거에서 올릴 수는 없고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0: 네.
1: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에 가입 기간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추후 납부 제도라는 건데 요거는
0: 네.
1: 이제 경우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0: 네.
1: 이렇게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을 하면 뭐가 좋냐. 국민연금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는 돈하고 가입 기간의 함수거든요.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하면은 돈도 돈이지만 가입 기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액을 조금 높여서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추후 납부제도를 한번 신청을 네. 해보는 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그리고 또 이분의 그 투자하고 예적금도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주식 한 2천만 원 정도가
1: 네네.
0: 있고 연금저축에 1,500만 원 금. 이거 아마 금통장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달 말이면 그 예금 만기 4천만 원이 끝나는 게 있어요.
1: 네네.
0: 좀 목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요런 금융은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1: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당장 170만 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현금 흐름을 강력하게 여기서 끌었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네,
1: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절반 정도는 투자, 절반 정도는 혹시 모를 수 있는 현금의 필요를 위해서 예적금과 같은 것으로 묶어 놓으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 주식에 들어간 금액 자체가 뭐 배당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약간 뭐 일반적인 주식 뭐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지금 당장 뭔가 막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관점. 그리고 지금 절반 정도는 예적금, 절반 정도는 주식 투자는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주식을 2천만 원이나 이제 하고 계셔 가지고 근데 이제 종목도 써주셨는데 이거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직접 투자보다는 어디 위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TDF 같은 거
1: 타겟데이트 펀드
0: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2045년이라든지 2050년 뭐 이렇게 또 설정을 해서 본인이 네네네. 또 사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특히 이제 채권 비중 높은 쪽으로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1: 네네.
0: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1: 네.
0: 또 여러분의 사연도 성공예감 미디어입니다. 홈페이지에 많이 또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선물을 4가지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경필 멘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2.5%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당정이 대전 자운대 지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횡령이었는데요. 네. 8686님, 지인이 법인카드로 장도 보고 간식도 사고 개인 카드처럼 써요. 이것도 횡령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4: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라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개인적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벌 기준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크지 않고 배임한 금액을 피해 변제 형식으로 해서 갚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초범일 경우에서 벌금 정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 금액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회사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결제하게 되면은 1년에서 5년 이상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다음 질문은요.
3: 네, 7373님. 거래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당일에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안 해도 횡령일까요? 하셨고요. 네. 민경애님. 적은 금액도 횡령인가요? 도대체 얼마가 기준인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곽준호 변호사의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4: 거래처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에 즉시 입금이 하지 않고 사적으로 쓰게 되면은 횡령이 성립되게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고요. 회사의 돈을 자신 임의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사적 유용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대금을 받았는데 바로 입금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정을 회사 측에 설명을 하고 입금할 수 있을 때 즉시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다음 질문은요.
3: 네, 정재현님. 정부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왜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나요?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내고 있지 않나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0: 그렇죠. 일단 방향, 아직 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려오는 네. 방향을 보면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저희가 돈줄 상담소 사연자분이 2주택자였잖아요. 그런데 네. 뭐 9천만 원짜리 하나, 1억 3천만 원짜리 하나였는데 1억 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갖고 있으면 3주택자가 돼서 페널티가 네. 많죠. 그런데 30억 원짜리 주택 한 채 있으면 1주택자여서 각종 또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걸로 또 보이고요.
3: 네.
0: 주택 수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또 담세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 그런데 네. 또 보유세를 일방적으로만 올릴 게 아니라 다른 거래세 측면에서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 기준은 얼마부터 네. 봐야 되나?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사흘에 걸쳐서 뭐 각 정부 부처별로 네. 시리즈로 토론회를 하고 있고 7월 23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연다고 하죠. 또 거기서 나오는 내용까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김종성 님이요. 에어컨은 왜 전기 소모가 많나요? 하셨습니다.
0: 실외기, 실내기가 같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네. 두 개의 팬이 계속 돌아가는 거고 특히 실내에 있는 열을 뺏어서 그걸 다시 냉매를 통해서 차갑게 만든 다음에 네. 기존의 열은 밖으로 내보내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그 압축기, 컴프레셔가 있는데
3: 네.
0: 에어컨 전력 소모의 90% 이상은 실외기 안에 있는 이 압축기가 네. 차지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냉매를 돌리고
3: 그쵸.
0: 그거를 다시 꾹 눌러서 압축하면서 액체 상태로 돌리면서 다시 또 기온을 바꿔줘야 하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또 가장 많이 쓴다고 하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도 코스피는 6.4%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4%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또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일이 제헌절이죠. 제헌절 또 그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성공 예감은 내일은 내일만 일부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웨이드와 친구들은 평소 열광했던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여러 도전을 헤쳐나갑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웨이드 랭의 아바타가 샤이닝의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으스스하게 빚어낸 오버룩 호텔의 한가운데에서 이들은 어떤 방을 탐험하게 될까요? 샤이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쌍둥이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서 있던 복도. 일순간 엄청난 피가 쏟아져 들어오고 미쳐버린 살인마가 돌아다니는 오버룩 호텔의 공간들. 아름답고도 끔찍한 샤이닝 속 서론의 호텔은 이제 이들의 가상세계 속 현실입니다. 이 설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는 관객들에게 샤이닝에 대한 애정을 다시 주지시킬 뿐 아니라 그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세상에 탄생한 샤이닝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는지, 어떤 이미지들은 왜 아직까지 강렬하게 회자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주제하듯 이 감흥은 레디 플레이어 1의 핵심입니다. IOI의 수장 놀란 소렌토는 오아시스를 상업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를 가진 인물이죠.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직원들을 뽑아 일종의 부대를 만들거나 시민들의 빚을 갚아주고 반노예로 부리는 등 온갖 술수를 부리는 중입니다. 반면 웨이드와 그 일행의 무기는 대중문화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유일합니다. 소렌토가 할리데이의 취향을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할 때 웨이드는 할리데이가 지닌 결핍과 그의 노스텔지어를 이해하려 합니다. 창작자의 영혼에 다가서 보려는 것, 누군가가 창조한 세계 속 마음을 읽어보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죠. 바꿔 말하면 레디 플레이어 1의 이 같은 대립항은 문화의 소유권이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0: 유입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며 정체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활성화된 전선에 의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 충청 이남 지역으로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호남 지방, 오후에는 충청, 밤에는 경상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충청 경북은 20에서 60mm, 남부 지방 가운데서도 경북 호남으로는 최대 80mm, 제주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양일간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와 경상권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오겠지만 이쪽은 양이 30에서 80mm, 특히 강원과 충청은 100mm 이상. 이들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매우 강한 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니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이 되겠고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 특히 동쪽 경북권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 남해 제주 해상에 안개가 짙겠고요. 또 제주 해안 내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연 2.75%로 인상됐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8차례 연속 연 2.5%로 동결돼 왔으며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 훈련시설에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해서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흉기로 친구를 살해하고 몸에 피를 묻힌 채 나체로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은 오늘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친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친구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 조만간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영향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일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하게 점검해서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하면서 미국 밖에서 군함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 스페인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후반 10분 잉글랜드의 앤서니 고든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0분 엔소 페르난데스의 동점골과 추가 시간에 터진 마르티네스의 역전골을 앞세워 2-1로 이겼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두 골 모두를 어시스트하면서 팀 승리를 뒷받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닷새째인 현지 시간 15일

밤 이란 남부 및 남서부에 미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후제스탄 주 아바즈,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등 곳곳에서 미군 공습에 의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후제스탄 주 안보 담당 부지사는 적군이 아바즈 인근 4개 지역을 타격했다면서 현재까지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미국에서 만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지속 실시하는 등 3자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공동 보도문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 호남 지역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충청권, 밤에는 영남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대구, 경북에 20에서 60mm, 호남, 부산, 울산, 경남 30에서 80,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AI 투자 붐이 만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피크아웃 논란이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특히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보고서가 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을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는 점차 완만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건강한 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의 배경과 주목해야 할 변수들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가 40년 만에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정체돼 있던 양국 관계가 최근에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닷새째인 현지 시간 15일 밤 이란 남부 및 남서부에 미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 RN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후제스탄주 아바즈,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그리고 남동부 시스탄 발루치스탄주 곳곳에서 미군 공습에 의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했어야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합의의 여부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한 첫날 상선 두 척이 항로를 변경시켰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 방공 미사일 시설을 대거 공격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한 만큼 이란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무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5일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을 위해 한국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며 전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 공동생산협정을 체결하고 대규모 추가 지원을 약속했는데 러시아는 서방이 파병할 경우 합법적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이 올 가을 폴란드에서 첫 합동훈련을 하겠다고 밝히자 크렘린궁은 전쟁광들의 연합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에 진출해 스페인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0분 이후 메시가 두 개의 도움골을 기록하며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대 라이벌 잉글랜드를 이긴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을 상대로 2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됐고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대낮 공습.
0: 네, 중동 상황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미군의 공습이 낮 시간대까지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계획이 없고 더 이상 종전 양해각서도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시간 15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어떤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국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위반한다면 이란 역시 의무 이행을 중단할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란 측 종전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 의장 역시 양해각서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라면서 도돌이표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1: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군이 지금 공격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0: 네. 미 중부사령부는 벌써 닷새 연속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 중인데요. 네. 이란 테헤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이어진 이번 작전에서는 데툰부 섬에 있는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와 또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시설을 표적으로 정밀 유도 무기가 투하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할 방침이라서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어제부터 재개가 됐는데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두 척을 돌려보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미군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해협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1: 네.
0: 펜실베니아 육군전쟁 대학 행사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교량 공격 전에 시한을 줄 거냐라는 질문에 이전 대통령들이 했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면서 이란 쪽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합의 여부는 우리 미국이 결정할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오늘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무기를 조달해온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고 이란의 해외 조달 불법 네트워크를 계속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교착 상태를 두고 끝없는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네.
0: 전문가들은 저강도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트럼프가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이 끝없는 전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안타깝네요. 자, 다음 키워드 변호인이었던.
0: 네. 말실수 때문에 진땀을 뺀 에피소드인데요.
1: 네.
0: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현재 시간 15일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저는 그의 변호인입니다. 아니 변호인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1: 네.
0: 네. 말실수를 했다가 바로 곧잡긴 했는데 네. 이 답변이 이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블랜치는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약을 했던 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1: 네.
0: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 수사와

0: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대응이 미진하다면서 펜 본디를 경질하고 법무장관의 이 블렌치를 지명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4월부터 법무장관 대행을 맡은 블렌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수사에 속도를 냈고요. 약 18억 달러 규모의 사법 피해자 기금을 조성해서 지지자들을 지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 탓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도 앞장서면서 이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번 인준 청문회에서 이 야당인 민주당이 블렌치가 법무장관으로서 당파를 초월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걸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고요. 네. 이런 말실수를 그래서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 딕 더빈 의원 같은 경우는 블렌치는 예스맨이다 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보다 헌법을 더 사랑하는 법무장관을 가질 자격이 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불만을 달래거나 은행 계좌를 채워주기보다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부패와 싸우는 법무장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여당인 공화당 의원도 일부 가세를 했는데 네. 임무를 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저지로 재선 출마가 막힌 존 코닌 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법률가 출신다운 세밀하고 날카로운 질의로 블렌치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더 공격을 한 것 같고요. 네. 블렌치는 사법 피해자 기금이 폐기됐고 다시 추진되지 않을 거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엡스타인 사건에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행정부보다 투명하게 대처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겁내지 않는다라고도 했는데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조언을 할 것으로 믿고 있고 조언을 한다는 것이 내가 예스맨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열심히 해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법사위는 현재 공화당이 11명, 민주당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 네, 블렌치의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그렇죠.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코닌 의원을 비롯해서 공화당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면 법사위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불쏘시개.
0: 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와 드론 공동 생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네네. 우크라이나와 개별 국가 간에 이루어지던 이 방위 협력이 EU 차원으로 확대된 게 포인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개별 국가들과 드론 공동 생산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네. 개별로 이렇게 해왔다가 이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드론 기술을 앞세운 이른바 드론 외교로 평가를 받아오면서 드론을 앞세워서 열심히 관계를 만들어왔는데요. 그렇죠. 협정 체결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구축했다. 전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EU 역시 9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1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의 이제 내용을 보면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의 이 정유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공격으로 전장에서 그렇죠. 우위를 점하기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네.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 키우행이 지난 2월 하순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인데요. 사실 그때는 조금 이런 관계 개선이 어려웠던 게 헝가리가 맡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전 총리가 실각을 하면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의 대출 지원금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네. 네, 멈췄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도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유럽 각국의 핵심 무기 기술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자국 핵심 전략 무기인 스카프 순항 미사일 또 아스테르 30 요격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가 직접 생산하도록 이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자급자족 능력과 또 방공망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EU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긴밀해지니까 네. 러시아 심기는 뭐 아주 불편하겠네요.
0: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바로 서방이 새로운 공세를 조장하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고 한다라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파병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는데 앞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연합체인 의제연합이 올 가을 폴란드에서 첫 합동훈련을 하겠다고 밝히니까 크렘린궁은 전쟁광들의 연합이다 라면서 맹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서방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과 막대한 자금 수혈이 계속되니까 이 전장의 포화가 비군사지대인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1: 네.
0: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의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의 도심 공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영내에 최소 293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요. 1,990명이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게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직후였던 22년 4월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4년 만에 사상 최대 민간인 피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형을 바꿔가면서 결속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눈덩이처럼 그렇습니다.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통지서보다 빠른 입대.
0: 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연안국이죠. 리투아니아에서 군 입대를 자원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리투아니아 군이 접수한 입대 신청서가 8,100건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군 당국은 연간 징집 명단을 작성하기 전 4,400명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신청했고
1: 네.
0: 이후에도 3,700명 정도가 우선 입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안보 위기감이 커지니까 2015년 징병제를 부활시켰습니다. 현재는 매년 18세에서 22세의 남성 가운데 약 5천 명을 선발해서 3개월에서 9개월간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원입대자가 연간 2천 명 안팎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군의 말에 따르면 기록적인 입대 지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방위체계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면서 모든 지원자가 복무할 수 없는 만큼 군대 때문에 학업 계획을 미루지 말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좀 신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고로 인구 약 280만 명의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또 러시아의 우방국이죠. 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독일 연방군 기갑여단을 자국에 영구 주둔시키는 한편 내년에는 상주 병력을 5천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최근에는 복무 연령대 남성 전원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자는 보편적인 징병제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반면 독일에서는 병역 의무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좀 상반 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요. 두 전설의 시작.
0: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와 또 스페인의 최근 떠오르는 신성 라민 야말의 특별한 인연이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야말이 태어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던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 저 이 사진 봤거든요.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AI로 만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당시에 이제 FC 바르셀로나 재단이 현지 스포츠 신문사와 함께 이 자선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년도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1: 네.
0: 네, FC 바르셀로나와 이 신문사는 2004년부터 매년 1군 선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어 오곤 했는데 2008년판에는 전 세계 어린이를 지원하는 재단의 사업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과 협력 자선단체들은 달력에 등장할 선수와 어린이 가족을 각각 선정을 했는데
1: 네.
0: 야말 가족이 그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1: 와.
0: 그래서 당시에 20살이었던 메시가 이제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프누에서 생후 수개월 된 야말과 사진 촬영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된 거고요.
1: 네.
0: 보셨다고 하니까 장발의 메시 선수가
1: 목욕을 이렇게 시켜주는
0: 맞습니다.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는
1: 네.
0: 사진을 네, 아기 야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씻겨주거나
1: 예.
0: 수건으로 감싸 안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1: 오.
0: 네, 그래서 훗날 축구계를 대표하게 된 두 선수가 와. 이렇게 한 장면을 남기게 된 게 사전에 전혀 의도된 연출이 아니었고
1: 그러니까요. 네.
0: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1: 그 아기가 이런 축구선수 대단한 축구선수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작은 아기였던 야말이 네, 메시가 성장한 바르셀로나 유소년 육성기관인 라마시아를 거쳐서 세계적인 선수로 지금 발돋움을 했고 했고요. 예. 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스페인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그렇죠. 지금 거의 결승으로까지 이끌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FC 바르셀로나는 2024년 유로 대회에서 야말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사진을

0: 그 당시에 다시 소개하면서 네. 누가 사진 속 어린아이가 메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라면서 네. 이야기를 전했고 또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1: 맞붙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이 두 주인공이 네. 맞대결하게 돼서 너무 와. 흥미진진한 결승전이 될 것 같습니다.
1: 사진 속에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생후 몇 개월이 어린 아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대단합니다. 아무튼 결승전 더 기대가 되고요. 이 네. 뒷이야기 들으니까. 다음 키워드 내 머릿속에 헬리콥터.
0: 네.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1: 그렇죠.
0: 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1: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이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산업용 디젤 발전기의 소음이 네. 최대 105데시벨에 달하는데 이게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아. 수준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1: 그럼 좀 상당한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방송에서 비행기 엔진이 돌아가고 화물 열차가 철로를 지나는 듯한 소리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열을 식히기 위한 대형 냉각팬을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여기에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디젤 발전기 또 일부 가스터빈 설비까지 더해져서 소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데이터 센터 소음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1: 네.
0: 미 위스콘신주 스터디번트 주민들이 지난 현지 시각 1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시시피주에서도 XAI와 스페이스X를 상대로 데이터 센터 소음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데이터 센터 안 된다라는 이 님비 현상까지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고 네. 하고요. 오는 18일에는 50개 이상 도시에서 데이터 센터 반대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 정도가 이 주거지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다소 혹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비율보다도 20%포인트가량 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처럼 주민 반발이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요.
1: 그렇겠네요. 네. 네. 앞으로는. 네.
0: 데이터 센터 인허가 지연이나 또 프로젝트 취소가 늘어나면서 이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0: 또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는 올해 사업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주민 반대 확산을 데이터 센터 건설의 위험 요소로 명시하기도 한 만큼 새로운 문제점으로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하나 더 알아봅니다. 이번엔 꽃의 회동.
0: 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총수들과 치맥, 삼겹살 회동을 했던 젠슨왕 엔비디아 CEO 이야기인데요.
1: 네네.
0: 이번엔 일본을 찾아서 꼬치구이 회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황 CEO가 15일에 자신을 보기 위해서 구름처럼 인파가 몰린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내에서 네. 엔비디아와 일본 게임사 세가의 파트너십 30주년 기념 이벤트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행사장에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즐기던 게임기나 엔비디아 구형 그래픽 카드 등을 가져온 팬들도 눈에 띄었고요.
1: 그렇군요. 네.
0: 네, 이제 엔비디아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 세가에게 신세를 졌던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리마지리 전 사장 등 세가 관계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엔비디아가 없었을 거다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이벤트 이후에 도쿄 간다의 선술집으로 이동해서 일본 주요 반도체 소재 기업 간부들과 꼬치구이로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1: 네. 네,
0: 도쿄의 대표적인 선술집 밀집지로 회사원들이 퇴근 후에 자주 찾는 인근 꼬치구이 가게를 픽한 것도 네. 젠슨왕 CEO답다라는 생각이
1: 그렇습니다.
0: 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삼겹살 소주 회동, 또
1: 네.
0: 2차
1: 치맥.
0: 네, 치맥 회동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라 그 나라의 상징성이 있는 곳에 가서 소통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비치의 Wake Me Up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회사 돈 횡령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2.5%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성사되면 길게는 오는 9월까지 회생 절차를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정이 대전 자운대 지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2차 부처 업무보고에서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냐며 규제기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1: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운대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40년 만에 인도 총리가 뉴질랜드를 방문했다고요. 오랜만에 방문한 걸 보니까 양국이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8일에 간디 전 총리 이후 40년 만에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1: 네.
2: 인도와 뉴질랜드와의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모디 총리의 뉴질랜드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이번 방문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고요. 해군 연합훈련 같은 양국 간의 국방 협력 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클랜드에서 회담을 갖고 기존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네,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0: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와 인도 양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교류도 많지 않았고요.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미국, 호주와의 협력에 집중했고 네. 인도는 아시아 내 다른 주요 파트너국인 중국이나 일본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뉴질랜드 내에서 제기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 네.
0: 게다가 최근에 인도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것을 계기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로운 항행, 국제 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안보 협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뉴질랜드와 인도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좀 다르겠죠?
0: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특히 인도의 거대한 소비 시장에 관심이 많고요.
1: 네.
0: 인도는 뉴질랜드의 농업 기술과 교육 분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인도로 유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고 뉴질랜드 대학에서는 인도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고 졸업 후에는 뉴질랜드에서 취업하는 전문 인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FTA가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뉴질랜드 농산물과 와인, 키위과일 유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0: 반대로 인도에서는 IT 서비스라든가 의약품, 자동차 부품, 제조업 제품 같은 것이 뉴질랜드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FTA의 가장 큰 의미는 당장의 수출액보다 뉴질랜드가 14억 명 인도 시장에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1: 네.
0: 뉴질랜드 기업은 호주라든가 일본, 영국 등 이미 인도와 경제협정을 맺은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했던 조건을 일부 해소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뉴질랜드는 사실 전형적인 이민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인도계 네. 이민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지금도 뉴질랜드에는 많은 인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FTA가 시행되면 기술이 이민이나 유학생 그리고 사업 이민을 통해서 인도 출신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인도계는 이제 유럽계와 마오리에 이어서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민족 집단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인구를 소수 민족 별로 보면 유럽계가 68%로 제일 많고요. 다음이 마오리 18%, 아시아계가 17%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계 중에서는 중국인, 인도인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은 0.7% 정도 됩니다.
1: 그렇군요. 인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더라도 그들만의 어떤 문화를 지키고 살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0: 그렇습니다. 매년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오클랜드 광장과 웰링턴 전역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립니다.
1: 네.
0: 오클랜드 웰링턴 디발리 페스티벌인데요. 이때는 수십만 명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인도 전통춤 방그라, 볼리우드 댄스 등을 즐기고 전통 등불을 밝히면서 인도 길거리 음식을 즐깁니다.
1: 네.
0: 올해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오클랜드 광장에서 대규모 발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 네.
0: 뉴질랜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도 인도 전통 의상인 쿠르타나 사리를 입고 축제에 참석해서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0: 오클랜드와 웰링턴 등지에는 화려한 인도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힌두교 사원과 시크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뉴질랜드 지역 공동체 융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뉴질랜드에서 인도계 이민자들 주로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까?
0: 인도계 이민자의 대다수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클랜드 남부 지역은 인도계 인구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내 리틀 인디아로 불립니다.
1: 네.
0: 그 밖에는 수도 웰링턴과 와이카토 지역 순으로 많이 거주합니다. 인도계 사람들은 IT라든가 보건, 의료, 비즈니스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서 평균 개인소득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1: 네.
0: 또 이들은 뉴질랜드 전체 평균 연령 38.1세보다 훨씬 젊은 32.4세의 평균 연령을 기록하고 있고요.
1: 네.
0: 성인의 65.8%가 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운대 통신원이었습니다.

0: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이른바 피크아웃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였는데요. 자, 오늘 이 자세한 내용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도체 피크아웃. 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1: 네, 반도체 피크아웃은 AI 투자붐으로 인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을 찍고서 실적과 성장률, 주가 등이 차츰 둔화된다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0: 네.
1: 쉽게 말해 반도체 만드는 제조사와 투자자들이 가장 행복한 최고점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0: 네.
1: 이번 피크아웃 논란에 불붙인 건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0: 네.
1: 일단 실적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0: 네.
1: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무려 19배 넘게 급증했고요.
0: 네.
1: 이 분기 영업이익은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 2위 애플의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보다도 많았던 글로벌 기업 중 가히 톱급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건 이날 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 가까이 급락한 주당 29만 6천 원의 장을 마감하면서 주당 3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는 점이거든요.
0: 네네.
1: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당일 주가가 폭락한 이유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스트리트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이 실제 기대했던 것보다 이 실적이 눈높이에 못 미쳤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0: 네.
1: 투자자들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0: 네.
1: 분기 영업이익 89조 원 정도로는 성에 차지를 않는다.
0: 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오히려 이 숫자를 실망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0: 네.
1: 결정적으로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한국 시간으로 이날 발표한 보고서 한 편이 이 피크아웃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0: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가요?
1: 여의도에서는 꽤 악명이 높고요. 모건스탠리는 이전에도 반도체 시장의 주요 변곡점마다 시장을 뒤흔드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아서 반도체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발간하는 보고서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모건스탠리 보고서 발표 직후 급락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특히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모건스탠리의 숀 킴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유명한데요.
0: 네.
1: 한국 경제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 AI 같은 산업 분석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쓰면서 이 사람이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주목을 받은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쓴 건 역시 숀 킴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이름 기억해 놓겠습니다.
1: 네.
0: 네. 일단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1: 네. 네, 우선 이 보고서의 제목은 메모리 체인징 타이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메모리 변화의 파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는데요.
0: 네.
1: 바다의 조수가 밀물이 됐다가 썰물이 되는 것처럼 메모리 업황이 이전과 달라졌다, 물결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1: 원래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

0: 보고서는 대형 기관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비공개 유료 보고서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냥 기사로만 이 내용을 접하진 않고 청취자분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이 보고서를 좀 어렵게 구해서 한번 세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랑 다른 내용이 꽤 많았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분량은 한 15장 정도로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1: 네.
0: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현재 사이클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들의 주가도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이런 정점 판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우선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각 회사들의 창고에 갖고 있는 재고 상황이 점점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 폭도 앞으로는 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러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불황이 온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0: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우리는 메모리 기업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지금처럼 메모리 가격이 폭발적으로 뛰고 기업 실적도 역대급 증가세를 보이는 국면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메모리 기업이 당장 다음 분기부터는 적자를 낼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이익의 증가폭이 지금보다는 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앞선 올해 1분기보다 57% 급증했습니다.
1: 네.
0: 그런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이 그러니까 수십조 원의 이익이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1: 네.
0: 그 증가율이 올해는 전년 대비 50%에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40%, 내후년에는 내년 대비 3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축소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다면 이익이 계속 나기는 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0: 그건 주식시장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을 1년 정도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식시장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건 절대적인 실적보다는 실적의 개선 속도입니다. 끝모르고 폭발적으로 불어날 것 같은 이익의 증가 속도가 조만간 정점을 찍게 된다면 더는 과거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주가가 횡보하거나 단기적인 조정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인데요.
1: 네.
0: 엔비디아는 오픈 AI가 챗GPT를 처음 출시한 2022년 말 이후 엔비디아가 만든 AI 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주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역시 이 회사의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여전히 천문학적인 분기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이익의 증가율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과거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완만해진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1: 네.
0: 더 이상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1: 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 때 메모리 호황이 2030년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광로정 SK하이닉스 CEO가 현지 시각 지난 10일 미국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1: 네.
0: 내년에 업계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은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 네네.
0: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2030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규모가 20% 이상 갈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1: 네.
0: 다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게 바로 메모리 기업 자신이라는 점은 좀 주의 깊게 볼 점 같고요. 식당 주인이 우리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 맛없습니다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기본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은 자기 사업에 낙관적인 전망을 취하는 게 당연하고
1: 네.
0: 또 상장을 할 때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그럴싸한 성장 스토리를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모건 스탠리 역시 당장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1: 네.
0: 설령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1: 네.
0: 제가 이 보고서의 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1: 네네.
0: 급격한 조정을 normal and health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그럼 건강한 조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지금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대거 몰리고 주가도 좀 단기간에 폭등한 상황이잖아요.
1: 엄청나게 올랐죠. 네.
0: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저점을 다지는 과정을 거쳐야 이후에 호황 사이클이 단기에 꺾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좀 들자면
1: 네.
0: 기울기가 가파른 산을 단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완만한 경사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뭐 폭발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1: 그렇죠?
0: 그렇게만 된다면 투자라는 건 너무너무 쉽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
0: 네.
1: 메모리 기업들 이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0: 네, 보고서에선 크게 몇 가지 쟁점을 짚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메모리 호황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메타가 자기네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다른 기업이 좀 쓸 수 있게 임대해 주겠다고 하면서
1: 네.
0: 빅테크들이 인프라가 남아돌 정도로 그동안 과잉 투자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1: 네.
0: 또 요즘 AI 이용료가 너무 비싸지면서 대기업들도 직원들이 AI를 좀 덜 쓰게 하거나 아주 값이 저렴한 중국산 AI 모델로 눈을 많이들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이렇게 수익성이 점점 둔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빚을 내면서 AI 투자에 돈을 물쓰듯 하는 빅테크들이 앞으로는 점점 주주들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투자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또 지금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메모리 칩을 사는 고객사들이 자기들한테 보증금을 내면서까지 3에서 5년치 물량을 미리 사들이는 장기 계약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도 우리 실적이 꺾일 리는 없다. 계속 고공행진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이 말 역시도 좀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도 과거에도 이런 장기 계약이 있었는데
1: 네.
0: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바뀌면 재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물량 그렇게 비싸게 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1: 네.
0: 아니면 고객사가 그 계약을 이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재고를 떠안아서 그것 때문에 처치 곤란을 겪더라. 이런 얘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모건 스탠리 전망이
0: 네.
1: 잘 맞나요?
0: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그렇진 않아요?
0: 네. 그때그때
1: 네.
0: 그때 달랐는데요.
1: 예.
0: 그리고 사실 경제 전문가들도 전망이라는 건 틀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정확한 예. 전망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1: 그렇긴 하죠. 네. 네.
0: 모건 스탠리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건 2021년 8월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 우리말로 번역하면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던 때부터인데요.
1: 네.
0: 윈터 이즈 커밍은 미국의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주인공들이 북쪽의 괴물들이 쳐들어오는 혹독한 시련에 미리 좀 대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언급한 그런 인기어를 그냥 이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에 가져다 쓴 거거든요.
1: 네.
0: 실제 보고서 발표 직후에 메모리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뒤 반토막이 나기도 했고요.
1: 네.
0: 이렇게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보고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꽤 유명세를 탔지만 이 모건 스탠리가 헛발질을 했던 적도 적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언제였나요?
0: 특히 2024년 9월엔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 전망을 낮췄다가
1: 네.
0: 불과 한 달 만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라면서 잘못된 예측을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거든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시장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놓고 이거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0: 인디언 기우제라는 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내서 결국은 비가 오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주가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보고서를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1: 네.
0: 겁니다.
1: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맞아 떨어지는 때가
0: 맞을 수 있거든요.
1: 오니까.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는 투자의 참고자료 정도로 그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0: 네.
1: 것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그러면? 먼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입니다.
1: 네.
0: 돈의 값인 금리가 오르면 빅테크들의 투자 조달 비용이 커지고
1: 네.
0: 투자자 심리도 좀 위축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의 투자 동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미국 시각으로 알파벳이 이달 22일

0: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으로 마룬5의 노래 메모리즈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부터 19일까지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까지 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모레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저기압 세력이 강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충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도가 높겠고요. 서울 등 대부분 시간당 2, 30mm 다량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시점이 먼저 순차적으로 오전부터는 호남 지역에 시작이 됐고요. 오후에는 충청, 또 밤에는 경상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충청과 경북은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지방 30에서 80mm, 제주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특히 동

0: 북쪽은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나오겠고요.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31도 안팎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강릉 33, 전주 30도 등 28도에서 3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주 해안과 또 남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이 점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됩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역전승하며 스페인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2.75%로 인상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지난 2023년 1월 이후 처음, 3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바뀐 겁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금리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물가와 반도체 성장이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 영향,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으로 웃돌 거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성장세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할 부담을 덜게 된 셈입니다.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세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금통위는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2: 반도체 주가의 급락으로 코스피 시장에 오늘 오전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7% 이상 급락해 하루 만에 다시 7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5% 가까이 급락해 오전 10시 20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국방교육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4: 국방부가 오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는 군사교육, 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도 함께 공개했는데 전체 부지를 4등분해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와 학교 본부를 각각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1, 2학년은 AI 교육과 지혜공, 우주, 사이버 등을 아우르는 전 영역 교육을, 3, 4학년은 각 군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0: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중적 투자로 기존의 분산, 노후된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 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각군사관학교는 기념공간으로 보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첫 생도 선발 시기 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축소 보고한 국정원 직원, 그리고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당시 경찰서장 등 7명이 송치됐고 배후 세력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먼저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로 근무하며 보고서에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김상민 전 검사와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는 또 증거물을 수집하기 전에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TF는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수사부서와 협의 후 물청소를 진행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테러범 김모 씨의 소지품을 대신 처분해주고 범행 계획이 담긴 메모를 언론사에 전달한 전 직장 동료는 살인미수 방조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TF는 다만 가덕도 피습 사건에 배후 세력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편향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테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밖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됐다거나 차량에 동승한 공범자가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허위사실 유폭을 184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을 마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권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주는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특검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형을 마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제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국회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협상에 투표용지 사태 특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등 사안마다 신경전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처리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수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로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투표지 재검표를 외치더니

0: 이제와 특검이 먼저라고 한다면서 왜 말을 바꾸느냐고 했습니다. 투표용지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밖에서 어깃장 놓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현안을 마무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맞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연장하면서 선관위 특검은 왜 안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전 특검에선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지 않았느냐며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협상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 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1: 어제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중부지방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예고됐는데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세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춘천도 31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 곳곳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영남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거로 예상돼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과 호남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경기 남부와 경남으로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충청에 20에서 60mm 등입니다. 이후 연휴 기간 내내 강한 장맛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며 제헌절 연휴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서해안에,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휴 기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지의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등 피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며 스페인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한성윤 기자입니다.
3: 두 팀 모두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던 답답했던 전반전은 후반전 극적인 승부를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10분 로저스의 패스를 받은 앤서니 고든이 수비 뒤를 파고들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앞세워 만회 골을 노렸지만 잉글랜드의 수비벽을 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골문 앞에서 두 번이나 결정적인 헤더를 시도했지만 잉글랜드 골키퍼 픽포드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지만 4년 전 월드컵 우승을 경험했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40분 메시의 패스를 받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점골을 이끌어낸 메시는 후반 추가 시간에도 또 한 번 축구의 신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발잡이 메시가 오른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자 라우타루 마르티네스가 헤더로 또 한 번 잉글랜드 골망을 갈랐습니다. 후반 36분 교체 투입된 마르티네스는 이집트전에 이어 또다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메시는 두 골 모두 도움을 기록하며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최대 라이벌 잉글랜드를 이긴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을 상대로 2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3-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1: 서울 용산경찰서가 오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허위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영호남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 사이고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며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 첫날 상선 두 척의 항로를 변경시켰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미국의 공격에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4: 미 중부사령부는 대이란 해상 봉쇄 발표 후 17시간 동안 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두 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전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해병대 승선 검색팀 등을 봉쇄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봉쇄 발효를 앞두고 이란 관련 선박들의 이동은 급증했습니다. 봉쇄 전날인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11척 가운데 9척이 이란 관련 선박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선박들은 대부분 해협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이란으로 가던 빈 유조선 한 척은 미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퀴라소 국적의 유조선이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하르그 섬으로 향하자 미군 항공기가 선박 굴뚝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미군은 해상 봉쇄와 동시에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인 데툰브 섬의 방공, 미사일 시설 등 수십 곳을 타격하며 닷새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하루 한 차례 야간에 공습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주야간 두 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별도의 최후 통첩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상황을 잘 판단해 미국의 요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육군 막사에 발사체가 떨어져 군인 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한 만큼 이란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무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1: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며 전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 공동생산협정을 체결하고 대규모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현지 시각 15일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드론을 생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장거리 공격 능력이 전장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1조 7천억 원 규모 드론 개발 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의 핵심 무기 기술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핵심 전략 무기인 스카프 순항미사일과 아스테르 30 요격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가 직접 생산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자급 자족 능력과 방공망 전력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새로운 공세를 조장하며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파병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이 올가을 폴란드에서 첫 합동훈련을 하겠다고 밝히자 크렘린궁은 전쟁광들의 연합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또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미국과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0: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미국에서 만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3자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공동보도문에서 3국의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다양한 영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는 현지 시간 15일 조력 사망 권리에 대한 법률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2년 넘게 이어진 입법 논쟁 끝에 의학적 조력 사망 합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8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인상인데요. 배경이 뭔지 경제인사이트 빅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전당대회 후보 등록에 들어갔습니다. 선호투표제 도입과 보안수사권 논란이 당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고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사표론과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축구종과 잉글랜드를 짜릿하게 꺾은 아르헨티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 상대는 무적함대 스페인입니다. 결승전 관전 포인트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뭐 날 더우면 괜히 짜증부터 나기 쉽잖아요. 여러분은 이 후덥지근한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뭐 에어컨 앞에서 쉬시는 분도 계실 테고 시원한 수박이나 뭐 점심으로 냉면으로 더비 시키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는 방법, 나만의 방법,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30분께 쏘겠습니다. 샵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오늘 또 내려가네요.
4: 네, 어제와는 또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또 사이드카가 양대 시장에 발동이 됐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네. 상승 흐름이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는데 현재 코스피는 6% 넘게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000선도 내줬네요.
2: 그래요?
4: 예, 수급 상황 보면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연거푸 팔고 있고 개인이 물량 받아내고 있는데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 가 일제히 급락한 분위기가 국내장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 그래요.
4: 예, 저희가 줄곧 이 변수로 꼽았던 중국 창신 메모리 있잖아요.
2: 네.
4: 상장 청약에 들어갔는데 예상외로 엄청난 흥행 몰이를 했거든요. 이 소식이 메모리 빅3의 과점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했고 여기에 미국 뉴욕주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1년간 유예하겠다라는 정책을 도입한 점도 반도체 픽아웃 불안을 키우면서 투심을 좀 차갑게 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코스피가 6,800 30.98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가장 큰 이슈죠.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었는데 결국 금리 인상을 했네요.
4: 네, 뭐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인상인데 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고요. 널뛰는 집값과 비투를 중심으로 하니 가계대출 문제 그리고 환율까지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 쪽으로 돌아서게 만든 압박 요인들로 꼽힙니다. 뭐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네. 물가부터 잡겠다 사이클 전환을 공공연히 예고해온 만큼 지금과 같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오늘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도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과 뭐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 밝혔고 신현종 총재도 당장 8월에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느냐 묻는 질문에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연내 조만간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 금리가 오를 거라는 예측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대출 받으신 분들 아무래도 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변동금리도 오릅니까?
4: 아, 예.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에 3%를 뚫었어요. 1년 5개월 만인데 벌써 두 달 연속으로 내려올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고정금리가 많이 올라오니까 차라리 변동금리가 낫겠지 싶었던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고정형은 뭐 7%대까지 뚫려서 말할 것도 없는데 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흐름도 이 차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체 금리도 올리고 나선 데다 우대 혜택도 전반적으로 줄이는 분위기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서 짚어본 것처럼 하은이 또 기준금리까지 높였잖아요. 당분간 이자 부담이 좀 커질 듯 보입니다.
2: 네. 대통령이 최근 이 주가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죠?
4: 네, 시장에선 최근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로 레버리지 ETF를 꼽고 있는데 최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상장 폐지 청원까지 또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직접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뚜렷한 묘수가 안 보입니다. 옆에서 먼저 기본 예탁금을 높여보겠다 부랴부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들고 나오곤 있지만 뒷북이란 말들이 많고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보완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오늘 오후에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논의가 또 오갈 걸로 예고가 된 만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좀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2: 그리고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4: 미 해군 전력을 강화하려면 함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협력을 검토하겠다 말했는데 이 발언이 특히 더 주목받는 데에는 지난달이었죠.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 물었던 만큼 우리 조선업계와 협력의 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원칙적으로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걸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선박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미국 밖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지 않나 관련해서 행정적 조치에 나설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2: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4: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극적 반전의 기회를 또 맞았는데요.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최소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조달 문제를 두고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견을 좁혔습니다. 네. MBK는 보증을 메리츠는 추가 대출을 받아들이면서 각각 한 걸음씩 물러선 건데 지금 긴급 이사회가 또 열렸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 대출을 확정하게 되면 극적인 회생의 발판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다만 갈 길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점포는 줄고 영업 중단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 회복 문제도 남아있고 여기에 향후 이사회 승인과 또 법원 판단 또 실제 정상화 계획이 실행될지 등이 향후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릴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자, 부동산 소식 보겠습니다. 은마아파트, 서울의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예상보다 빨리 받았었는데 다른 재건축 단지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이제 음아파트가 불과 40여일 만에 인가를 받아낸 덕분에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신반포 2차, 잠실우성 1, 2, 3차 같은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들도 적극 화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재건축 신속 추진단을 운영하거나 전담 조직을 강화해서 조합과 수시로 협의에 나서면서 인허가 과정의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곧장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닌 만큼 만큼 2주 대책을 비롯한 후속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2: 다른 지역 부동산 상황은 어때요?
4: 전남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전을 또 예고하면서 조기 착공 기대감이 커졌잖아요. 이를 반영하듯이 장기간 침체가 이어져온 지역 부동산 시장도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보름 동안 이뤄진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봤더니 광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5개 자치구 가운데 광산구만 12% 넘게 늘었고요. 특히 군공항 주변 광산구 6개 동과 서구 마륵동 등 개발 인접 지역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인근 나주와 장성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도 늘었고 또 이달 광주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라서 한껏 올라간 분양 시장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 중동 상황이 최근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4: 그렇습니다.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또 오르면서 발전 비용도 함께 뛰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달에 20%가 올랐다고 해요.
2: 아, 그래요?
4: 예, 이 영향으로 전력 도매가가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곧장 부담을 키우지는 않겠지만 한전의 재무 부담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용을 먼저 떠안았다가 이후 요금을 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2: 경제 인사이트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네. 자, 오늘도 전국이 덥습니다. 여러분은 이 후덥지근한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여쭤봤는데요. 6819님, 방금 칡냉면으로 더위와 한판했습니다. 과연 더위가 물러갈까요? 물러가는지 저희한테 다시 알려주십시오. 0458님,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한창 더울 때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누워서 드라마 보는 게 저의 여름낙입니다.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 세상 행복해요. 가장 행복하신 분이군요. 8385님, 육개장 한 냄비 끓여서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닛입니다 들으면서 먹고 있는데 이열치열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예, 땀 좀 흘리시겠는데요. 뜨거운 국물 한 그릇 먹고 나서 싹 샤워하고 나와서 수박 한 입 크게 베어물면 우리 집이 지상 낙원이구나 싶습니다. 7737님께서는 갓생, 세모정, 세상의 모든 정보 가족 여러분, 더운 날인데 건강 챙기세요. 여름을 이기는 방법은 일단 점심시간에 세모정을 듣는 것입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2358님, 오후에 출근하는 방과후 교사예요. 출근길에 매일 듣습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4128님, 도봉산 계곡에서 시원한 계곡물에 발담그고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편안한 휴식. 입니다. 네, 여름산도 좋죠. 3269님, 피서법은 집 앞 공공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최고예요. 근처에 도서관이 많아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서관, 시원한 도서관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5: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벌써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 서울 양양고속도로 미사부터 남양주요금소까지 정체입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구간, 또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도 안산분기점에서 속도 조춤하고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남사진이에서 3km 밀리고요. 이후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도 휴게소까지 이동량이 많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사이 5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일대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호정 2교부터 차량 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 2인 휴게소 부근 1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남공주 나들목부터 꽉 막힌 정체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가지.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1: 네,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이화진 기자 나왔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뭐 취재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1: 주로 밖에서 먹는데 오늘처럼 라디오 출연이 있으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0: 우리 네. 구내식당도 뭐 500원인가 올랐다고.
2: 네, 올랐습니다.
0: 하던데.
2: 설문조사 받아서 올렸어요.
1: 아니, 500원 큰데.
2: 10%나.
0: 아니 근데 구내식당은 그렇다 쳐도 밖에서 먹는 점심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진 것 같더라고요.
2: 기본 2만 원 정도 생각하고 먹는 것 같아요.
0: 기본 2만 원.
2: 네.
0: 만 원도 아니고 이제 만 5천 원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2: 후배들 사주고 이러다 보면
0: 아. 네.
1: 더 크게 다가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네.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게 이제 정말 체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뉴스에 나오는 물가 통계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하고 좀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화진 기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는 이른바 대표 장바구니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5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이번 주기가 딱 5년 주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께서 이제 자주 사는 상품 서비스를 대표 품목으로 이제 선정을 해놓고 그게 네.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추적을 해서 매달 보는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사람의 소비가 트렌디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450여 개 정도를 대표 품목으로 정하는데
0: 네.
2: 이번 5년 주기에는 새로 10개가 들어오고 13개가 새로 빠졌습니다.
0: 그 주기가 5년마다 이렇게 품목들이 바뀌나 보죠?
2: 예,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OECD 국가도 5년마다 이렇게 환산을 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이제 5년이 적정한 주기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2: 예.
0: 네.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품목이 뭐 10개나 된다면서요? 어떤 품목들입니까?
2: 10개인데 좀 재밌는 부분이 마라탕. 그리고 이제 챗 GPT 같은 AI 서비스 구독료,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밀키트, 뭐 컴퓨터 클라우드 사용료 이렇게 10개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통계에 반영이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현재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2: 네. 그래서 뭐 요즘 아시다시피 저도 AI 뭐 제미나이나 챗 GPT 구독 유료를 하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유행이다 이렇게 해서 넣는데 이게 사실 유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대표 품목으로 선정이 되려면 월 평균 소비 지출, 그러니까 한 가게당 월에 312원 이상을 지출해야 돼요. 요 가격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0: 312원이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2: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최저임금 같은 걸 모두 따져서 312원을 이제 산출한 건데 이게 또 매달 312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0: 네, 네.
2: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또 꾸준히 조사할 수 있는지 또 이게 국민 소비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마라탕도 단순히 유행 음식이라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312원 이상씩 지출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0: 네.
2: 네. 그래서 뭐 에어프라이어, 요가 매트 이런 것들도 영국에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고요.
0: 그래요. 반대로 이제 통계에서 또 그 요즘 시세와 맞지 않는 데서 빠지는 품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0개가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 빠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0: 네.
2: 일단 월 소비 지출이 312원에도 못 미치는 품목. 이제 예를 들면 땅콩, 도라지, 네. 고사리, 부탄가스, 습기 제거제, USB.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0: USB도 빠졌구나 이제.
2: 네. 312원이 안 넘는다는 거죠 지출이.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건데 국가가 무상화를 확대한 것. 유치원 납입금, 보육시설 이용료, 학교 보충교육비 이런 것들은 가게가 직접 부담하지 않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가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운 품목들. 예를 들어 좀 특이한데 도시락과 자동차 블랙박스인데
0: 네.
2: 아시다시피 도시락은 뭐 호텔 도시락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저렴한 도시락도 있어서 너무 다양하고 할인 행사도 많고 블랙박스도 천차만별이잖아요.
0: 네.
2: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기존 품목을 더 세분화하거나 합치는 부분들도 있다면서요?
2: 그 돼지고기 사러 가실 때 네. 수입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가 거의 3배 나거든요.
0: 네.
2: 이런 경우도 이제 나눠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고요. 전기 동력차도 하이브리드와 전기 승용차를 따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소비 비중이 커진 품목은 더 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서 하나 하고 또 외식 메뉴 같은 것들은 반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는 따로 분류했는데
0: 네.
2: 이걸 찌개 백반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0: 네.
2: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국가 간 비교나 통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0: 야, 근데 이거 그 세세하게 분류하시는 분들도 보통 작업이 아닐 것 같다는, 뭐 이게 매년 있는 일은 아니고 5년마다 분류를 한다고는 하지만
1: 예.
0: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항목을 10개를 추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 같아요. 그렇죠?
0: 예. 그렇군요. 이게 또 뭐 가중치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2: 가중치 쉽게 말하면 저희 집 집바구니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커피값을 한 달에 소비하는 것과 월세를 소비하는 거는 체감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커피값이 오른다 하는 것과 월세가 오른다 하는 것도 영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이번에 변화시켰는데
0: 네.
2: 소비를 많이 하는 품목일수록 가중치를 높였어요. 예를
0: 그렇겠죠.
2: 들어서 수도세, 전기세, 외식비, AI 구독료. 이런 서비스 품목의 가중치가 높아지고 이런 뭐 컵, 뭐 커피 이런 공산품 같은 상품 가치가 낮아졌어요.
0: 네.
2: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0: 이게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발표됐던 물가 상승률 수치에도 변화가 생깁니까?
2: 네, 생기죠.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면 새로운 기준으로 계속 다시 계산을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5년 전에 발표했던 물가를 이번에 맞춰서 재산출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최종 수치는 12월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말일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다만 방향성은 예상이 좀 됩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국민들께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상품 가격 여기 올랐으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비중이 줄고 가중치에서
0: 네.
2: 상품 비중치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0: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 물가 지수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제 월급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 네, 이게 직접적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단순히 뉴스에서 이번 달 물가가 몇 프로 올랐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물가에 연동되는 모든 각종 연금과 복지급여를 조정하는 기준점이 되고
0: 네.
2: 정부가 예산을 짜거나 정책을 만들 때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어제 엄청나게 고심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1,700원.
0: 네.
2: 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법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만 보는 건 아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물가상승률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 5년마다 한 번이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미국도 5년마다 물가지수를 발표하잖아요. 이런 날이면 뉴욕 증시가 크게 움직이고 금리 전망도 바뀝니다.
0: 그렇군요.
1: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을 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한국은행이 사실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이런 물가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 기준 지표가 방금 이화진 기자가 얘기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예.
0: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를 조금 높였다는 거는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금리를 좀 높인 거라는 거죠.
1: 네.
0: 2932님께서 요즘 물가 너무 다릅니다. 구독하는 것만 해도 넷플땡 쿠땡등 진짜 많아요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물가지수 산정에 좀 반영이 됐다는 거죠.
2: 맞습니다. 저만 해도 구독료가 뭐 OTT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 20만 원 정도 저도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0: 그러니까.
1: AI 구독료까지 지금
2: 맞아요.
1: 네,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0: 근데
1: 네.
0: 또 쓰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1: 네.
0: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준비해온 주식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어제는 또 올랐다가 오늘은 또 막 내려가고 있어서
1: 정말 롤러코스터 탄 것 같습니다.
0: 기분의 장단을 맞춰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최근 증시가 이렇게 출렁이면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숨 쉬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 아침에 눈 뜨면 코스피부터 검색한다는 분들도 많고요.
0: 그러니까요. 이럴 땐 안 쳐다보는 게 좋은지
2: 쳐다보고
0: 있는 게
1: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2: 장기 투자입니다.
0: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거는 외국인이 많이 빠지고 있다면서요?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던데.
1: 아, 네, 네. 그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던데요. 지난달에 외국인 자금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한마디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요. 지난 네. 6월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323억 7천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유출이라는 개념은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보다 주식을 팔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순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서로 상계를 해서 돈의 최종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0: 네.
1: 그래서 환율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이 323억 7천만 달러라는 돈은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최대 47조 원 정도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0: 그러면은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에서 들여온 뭐 한 40조 가까이 된다는데 그거보다 많은 금액이네요.
1: 맞습니다.
0: 46조, 47조 네네. 한다고 하면은.
1: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냐면요. 한국은행이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한 달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1: 네. 이게 47조 원이면은 1분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1분에 11억 원씩. 계속 지금 외국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우리
0: 셈이거든요. 우리 송수진 기자 그것도 계산해봤어요?
1: 네. 이런 거에 또 제가 야, 좀 예민해서요.
0: 1분에 11억 원.
1: 돈이 빠져나가다니. 네.
0: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네, 큰 돈이네요.
1: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지난달만 많았던 건 아니고
0: 네.
1: 일종의 추세가 지금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외국인 주식 자금이 올해 들어서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순유출인데요.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1,102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0: 예.
1: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집계하는 그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액과는 이 한국은행이 내는 통계랑은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실제로 돈이 그 국가 경계를 넘어서 빠져나가야지만 이제 순유출로 보는데요.
0: 네.
1: 한국거래소가 집계를 하는 거는 당일 거의 실시간으로 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계 기준 시점 그다음에 실제 결제 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0: 그렇겠군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1: 도대체 왜?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투자에 대한 거품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계 증시가 사실 AI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기업들이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냐? 이 투자한 만큼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0: 네.
1: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0: 그렇죠.
1: 15일 종가 기준으로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 5,961조 원이었는데
0: 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3,118조가 됩니다. 전체 52%를 넘었습니다.
0: 그러니까 50%를
1: 네네 네. 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은 이 한국 증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0: 예.
1: 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이 주가 상승에 따른 리밸런싱이 꼽히는데요. 리밸런싱은 밸런스를 다시 조절한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너무 커진 한국 주식의 비중을 외국인들이 줄이고 있는 겁니다. 가령 뭐 해외 투자 회사가 전체 자금의 10% 정도를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한국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오르면은 뭐
0: 그 주식을 비중이 늘어났겠죠.
1: 네, 비중이 네. 더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이 높아진 투자 비중을 원래 수치대로 맞추기 위해서 오른 주식 일부를 팔 수 있겠죠.
0: 네.
1: 네, 많이 올랐으니 차익을 실현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리밸런싱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네.
0: 그거를 우리 시장이 뭐 나빠졌다고 판단할 건 아닌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만 그게 곧 우리 시장이 나빠졌다는 신호는 아닌데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0: 네.
1: 돈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 중요한 수급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만 주식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지 주식의 소유자만 바뀔 뿐이거든요. 그런데
0: 네.
1: 외국에서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전체 수급의 풀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종목이 더 오를 여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동향은 매우 중요하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환율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판 다음에 이 투자금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원화 약세가 되는 거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종의 체온계다. 외국인의 투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 포털에서 코스피 이렇게 검색하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성이 항상 옳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네. 그러니까 꼭 외국인이 산다고 뭐 따라서 사야 되고 외국인이 판다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팔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 네,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는 할 텐데요.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라는 것이 특정 종목에 사실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0: 네.
1: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가 어느 정도 주는지를 볼 때는 우리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구나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보다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뭐 며칠 동안 계속 사고 있는지 외국인 매도가 뭐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0: 네.
1: 외국인의 본격적인 기환도 뭐 반도체 순 매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봐야 되고 얼마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물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도 동시에 사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사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을 대규모로 판다면
0: 네.
1: 시장 전체가 오를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동시에 원화 가치도 강해진다면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0: 네. 끝 질문으로 이제 뭐 외국인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 당장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가에서 하는 얘기는 이달 말에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거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그 시점에 이제 컨퍼런스 콜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이제 분석들이 나올 텐데 이때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어떤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 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되돌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0: 863분님께서 제 주식 종목 수익률이 전부 파란색입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30%네. 오늘따라 온몸이 서늘하다고 하시면서 서늘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부디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진자매 우리 KBS 송수진 기자 이화진 기자와 함께 물가 통계부터 또 내 계좌를 흔드는 외국인 자금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1부 마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로보가 부른 I'd Love You to Want Me 듣고 1시 2부에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규칙 가운데는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말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첫 소리의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로인을 우리말로는 노인으로 쓰고 락원은 낙원으로 쓰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잡지나 서류 같은 것을 보면 지면에 경계를 두고 설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광고란, 독자란, 비고란, 투고란, 공란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나오는 란자는 난간란자를 쓰는데요. 한자와 명사 뒤에 붙어서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에서처럼 쓰이는 란은 한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통상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란이라고 적습니다. 그렇다면 란 앞에 고유어가 올 때는 어떨까요? 한글 맞춤법에는 란 같은 한자어 형태소가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할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란이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난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라는 우리 고유어나 가십이라는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난을 써서 어린이 난, 가십 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58분 날씨.
8: 새벽에 대류 불안정으로 해상에 구름대가 발달했고요. 야간에 해층 Z가 강해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남서부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데다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남부지방에 보다도 치중된 비가 되겠고 상당량의 비가 되겠는데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도 있겠습니다. 양은 충청과 경북 이틀 동안 20에서 60mm 정도, 또 남부 그 밖의 지역으로 30에서 80mm, 제주에는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강 상태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주말 동안입니다. 모레 전선이 북상하고 또 전선상의 저기압도 함께 발달하면서 이틀간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도 거의 20에서 80mm 정도인데 강원과 충청 쪽은 100mm 이상 쏟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하면은 대부분 20에서 30mm, 충청 강원은 시간당 무려 30에서 50mm의 장대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전주 30도 등 28도에서 3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9: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통일규칙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김건희 집사로 불려온 김예성 씨에겐 일부 무죄 공소 기각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내란 가다 모욕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2024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축소 보고한 국정원 직원,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당시 경찰서장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 지역에 4년제로 창설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 모인 가족 중에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더운 날씨 정치판은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여야 정치권을 흔드는 핵심 이슈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월드컵 결승 대진표가 완성됐네요.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에 올라서 이제 스페인과 맞붙습니다. 월드컵 관전 포인트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에서 짚어보고요. 이어서 우리 집 건강 사랑방 코너에서 여름철에 특히 기승하는 모기 또 진드기 예방법 안전수칙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자, 앞서도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중구입니다. 듣고 계시다고 말씀 부탁한다고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두 분 앞에서 좀 얘기하기는 좀 그래.
5: 괜찮아요.
4: 네? 아예 해드릴게요.
2: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저 시사천국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뭐 뉴스 명당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5: 저희는 또 없잖아요. 여기 출연해서 출연료 받잖아요.
2: 그럼 뭐 한마디 해주세요.
6: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필패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예.
2: 아 그래서 남의 프로그램 와서는 뭐.
6: 그럼요. 가끔 가다가 누르고. 자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데 자기 프로그램 홍보하시는 분들 네. 큰일입니다.
5: 그렇지. 근데 저희 좋아한다고 여의도 회장국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윤인구의 세상의 모든 정보. 이렇게 정확하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가 정확한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5: 아, 이름은 네. 앞에 들어가는 게
6: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5: 네.
2: 고맙습니다. 네. 어쨌건 뭐 아침 저녁으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두 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 또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하잖아요. 예비경선은 뭐 21일이라 그고 선호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5: 이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네. 뭐 내신으로 하든 수능으로 하든 뭐
2: 상관없어.
5: 또 시험 과목이 뭐 바뀌든 뭐 5년마다 뭐 제도가 바뀌든
2: 예.
5: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냥 1등 하는 거잖아요.
2: 네.
5: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선호 투표제 하든 결선 투표제 하든 뭐 두 개가 또 비슷한 제도니까요.
2: 네.
5: 현재 나온 여론조사나 뭐 민주당 쪽 계신 분들의 분위기를 취합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 무난히 당선될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강하더라고요.
2: 네.
5: 네.
2: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6: 일단 저는 뭐 좀 지지를 응원 성명을 내겠습니다.
5: 누구로? 네.
6: 김보미 화이팅.
2: 김보미.
6: 고민정 화이팅. 김보. 이렇게. 네. 이게 왜냐하면은
5: 주류로 삽시다. 비주류 힘들어.
6: 평생이 비주류여서 평생이.
2: 아니 근데 김보미 후보의
6: 코드프 그 될 것 같아서
2: 발언들은 되게 신선하고
6: 맞아요. 예.
2: 들을만하다. 그러니까 들어야 뭐 한다.
6: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제 두 분을 말씀드렸냐면 이제 여기 예비 경선을 해서 본 경선으로 가잖아요. 본 경선은 전국 순회 경선 이제 시도당에서 하는데 세 명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21일까지만 활동하시고 지금 빠지시는 분이 아무래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민정 후보와 김보미 후보가 될 것 같아서
2: 네네.
6: 이분들께서 남은 기간이라도 화이팅하고 또 이변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여성이고 네. 상대적으로 나이도 젊고 그래서 나머지는 세 분은 686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뭐 그 나이가 많다고 제가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민주당에도 다른 후보들 다른 생각 또 뭐 이제 다른 다양한 연령대 이런 분 정치인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좀 화이팅을 한번 외쳐봤습니다.
2: 네. 이제 5파전으로 시작이 됐는데 특히 이제 세 후보 간 서로에 대한 설전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 역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5: 옛날 시대에 의하면 역적이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대들고 네.
2: 영민을 건드린 거다.
5: 그러면은 역적 아니냐.
2: 네.
5: 그러면 또 이제 또 어마무시한 말을 또 했잖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 그런 전당대회인데 이런 식의 과거의 왕조시대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본인도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2: 그래요?
5: 네.
2: 아니 뭐 안 볼 작정이라면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쳐도.
5: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비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생각이 좀 났나 봐요.
2: 네.
5: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도 중진 의원이시고 당대표도 하셨잖아요.
2: 네.
5: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급의 인사는 이런 좀 거친 말, 자극적인 말 이러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2: 우리 김준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6: 아니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하는 것과 좀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2: 네.
6: 그동안은 그래서 말을 세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뭐 문제의식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대변해서 나온 거고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당정 간의 협력 소통을 하기보다는 자기 조금 이렇게 본인이 당대표 재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뭐 대체로 뭐 인정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김용남 후보 오늘 공천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2: 그게 정청래 전 대표가 한 얘기죠.
6: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송영길 후보가 아,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아이한테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 낙태했어야 됐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비유를 한 거 그것도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 네, 그렇게까지
6: 그러니까 네. 굳이 낙태라는 표현은 이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좀 안 좋은
2: 상처가
6: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절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느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강 1중 아니면 1강 1중 1약 뭐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좀 약간 지금 후발주자가 송영길 후보라면은 존재감을 드러내. 우리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송영길 얘기. 비판을 하더라도 악명이라도 어쨌든 인지도가 높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선호 투표 제도도 그렇고 이제 낙마 중간에 드랍할 일이 없는 거예요.
2: 네.
6: 그냥 끝까지 가면 되잖아요. 선호 투표제를 뭐 중간에 단일화를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좀 더 부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세게 나가는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2: 뭐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소리든 일단 송영길 네. 이름이 나오는 것이 본인한테.
6: 예.
2: 우리 장 소장님.
5: 예.
2: 국회 내에서 이제 의원 선수에 따라서 조금 뭐 무시당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까?
5: 아니 초선은 좀 무시당하죠. 뭘 알아 잠깐. 화장실 알아? 본회의장 화장실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이리 와. 내가 알려줄게.
6: 초선은 가만히 있어.
5: 저는 초선 아니에요.
6: 아, 죄송합니다.
5: 그리고 뭐 식당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런 거죠.
2: 아니 뭐 그 정도면은 뭐 깔보는 건 아니지 뭐.
5: 그것부터 시작해서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화장실 위치도 모르면서 어디 의총 나와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다선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대들고 그래.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초선 의원들은 위축돼요.
2: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정청래 전 대표는 먼저 뭐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대통령을 뭐
5: 무시하는 것 같아요.
2: 그게 또 송영길 의원의 워딩 아닙니까? 네.
5: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2: 그래도 대통령인데.
5: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회에서 설마.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9급도 아닌 10급 인턴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인턴이 갑자기 2년 후에 배지를 달았어요.
2: 네.
5: 오, 근데 저는 계속 보좌관이에요. 그럼 진짜 내 밑에서 그냥 저 보고서 쓰는 것도 나 배우고 내 전화 받는 것부터 가르쳤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2: 마음은 그렇다 쳐도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돼요?
5: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면서 좀 선명성 있는 경쟁을 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의 메시지와 행위는 비판을 해왔죠. 그러면 안 된다. 집권자랑 당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정권은 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부적절한 말이에요.
6: 근데 그러니까 저는 깔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그걸 말씀드리면은 정동영 캠프, 정통들이라고 얘기해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정청래 두 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청래 의원은 어쨌든 국회의원이었고, 열린우리당 2004년에 당선이 된 분이고, 이재명 변호사는 그때는 이제 사실은 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이 아마 수석 뭐였나? 그러니까
5: 부대변인.
6: 아니 둘 다 부대변인이었나? 아니
5: 정청래 대표?
6: 정청래 대표 의원은 다른 직책이었고 아니, 직급이 더 높았어요.
2: 그렇죠.
6: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본다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치고 나이는 근데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먼저 치고 나간 것도 맞고 근데 나보다 더 나갔으니까 존중은 하되 동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뭐 아랫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동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동지, 전우 같은 캠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깔본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누군가는
2: 이제 타인의 워딩이었으니까
6: 네, 타인 그거를 누군가는 깔본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면은 좀 그 언어를 조심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2: 네. 어제 그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 나가서 한 발언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뭐 굉장히 강하게 거침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5: 필연적으로 네. 실패할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죠.
2: 저주입니까?
5: 저주죠. 망할 거야. 뭐 당은 대통령 말 들으면 해체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표현했잖아요.
2: 아직 이재명 대통령 많이 남으셨는데.
5: 글쎄 말이요. 그래서 대통령의 외연 확장을 구조적 다수 만드는 것은 정말 수준 낮은 전략이다. 네.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유시민 작가의 말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2: 네.
5: 심리적으로 보면은 뭐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옛날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은 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상의를 해오고 뭐 누가 좋겠어 뭐 인사 추천도 뭐 받고 조언도 구하고 했는데
2: 약간 책사처럼
5: 연락이 없네 이재명 대통령은 야 이게 말이 되나 막 이런 생각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무시하는 그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질투의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2: 질투?
5: 네. 어떻게 김민석이 내가 김민세라고 불렀는데 김민석이 어떻게 지금 국무총리하고 나도 해보지 못한 국무총리하고
2: 아니 본인한테도 뭐 제안이 갔다면서요.
5: 아니 갔는데 나도 못 해본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를 한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 찍어 이번 전당대회 때 대통령이 피감 명피감 사람들 찍으면은 당은 망하고 해체돼
2: 네.
5: 정청래 찍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또 저렇게 자극적이고 거친 말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게 유시민 작가한테는 어떤 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5: 회자되잖아요 이렇게. 관종.
2: 그럼 뭐 자리를 위해서?
5: 아니요. 그냥 역시 내가 한마디 하니

0: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모든 평론가들이 다 그냥 유시민 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언급하니까 역시 나의 영향력은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
1: 그냥 그걸 즐기는 거라고요?
0: 그렇게 봐야 되겠죠.
1: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2: 아니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비슷하고요. 디테일들이 좀 다른데.
0: 짜증이 많이 났어요 지금.
2: 제가 난 게 아니야.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사실.
0: 짜증이 많이 났어요.
1: 대통령도 짜증 나셨을 것 같은데.
2: 대통령도 뭐 짜증이 났을 텐데 이제 제가 어제 수요일 날이 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방송을 8번을 했어요 어저께. 네. 그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네. 일하고. 근데 이거를 또 봐야 되는 거야. 안 보고 뭐 하도 안 보고 얘기한다 그래서 또 그거를 밤 11시에 이 매부쇼를 켜고 시작했어요. 유시민 이 발언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다 막 거짓말에 궤변에 다 뒤범벅으로 섞여 있는 이거를 내가 잠을 아껴가면서 한 시간을 보고 있어야 되는 내 처지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왜 그랬는지 이게.

0: 예. 네. 지금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하는지 말, 월, 그 디테일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야, 그 주변에 이제 몇 명 같이 나왔어요. 네. 뭐 최욱도 있고, 뭐 홍사훈, 여기 KBS 출신의 홍사훈도 있고, 뭐 네. 여기 몇 명, 민동기도 있고, 막 그래서 뭐 주고받은 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것도 열흘 동안 회자 될 거다. 나 이제 씹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본인이?
0: 예, 네. 예. 그 얘기를. 정확해요 지금 관종이란 관종? 표현을 쓰셨는데 열흘 동안 씹히는 건 나 즐길게 그리고 열흘 뒤에 하나 또 던질게 이거예요 지금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는구나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 이분은 마음이 편하면은 그냥 낚시를 하고 있겠지 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기에 나와가지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필연적인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뭐 여러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하나는 대통령하고 거기 그 안에서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1: 그러게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0: 아, 난 대통령하고 얘기 안 해 그래서 그럼 대통령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거야. 이게 뭐냐면은 화가 났어요. 진짜로. 유시민 작가가 화가 났어요. 나 유시민인데 한 번도 연락이 안 온 거야. 이 정권이 1년. 1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기회되면 얘기할 겁니까? 난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야. 내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 내 생각이 맞고 이재명이 틀렸다라는 걸 나는 보여줄 거야. 사람들을 설득할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지금. 화가 났어요 진짜. 삐졌어요.
1: 아니 그러면은 네. 궁금한 거는 유시민 작가 말대로 이재명 정권이 망하길 바라는 겁니까?
0: 제가 보기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망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거의 포기했지만은 잘 되길 바라지만은 필연적으로 망할 거라고 본다. 거의 확신에 가깝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틀리지 않으려면은 얘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직이 가는 거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이렇게 굴러가게 되고 이 얘기를 들은 지지자들이 움직여서 정부를 공격하고 시민들을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같은 진영에 있었던 분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1: 글쎄요. 네. 이게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진영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좀 당한 것 같아요.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상의해오고 인사추천도 뭐 부탁해오고 그러면 내가 뭐 사상적인 정신적인 지주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좀 조언해주고 가르쳐줘야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민석 총리 시키고 뭐 당대표 시킨다고 하니까 질투하고 화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월의식이 상당히 강한 분이잖아요.
1: 우월의식.
2: 그러니까 우월의식에 의한 확증 편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들도 좀 많이 하셨고 네. 또한 두 단계, 세 단계 좀 점핑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명 그룹. 이나 아니면 친명 의원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한 번은 더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 몇 가지 네. 그 팩트 체크를 좀 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거가 너무
1: 뭐 거짓말이 많았다고
0: 거짓말이 했잖아. 많아요. 이를테면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 1년이 넘도록 안 된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분리를 완전히 원하지 않아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 그래서 9월 달에 추석 귀성길에 들려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실제.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조직을 폐지하고 없애는 건 나중에 할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당정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때 청와대랑 당 정청래 대표 측이랑 논의를 한 게 어쨌든 단계가 필요하다 이건 하나씩. 그래서 1년에 걸쳐서 검찰청 폐지 먼저 그래 당대표가 원하니까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올해 3월달 정도에 공소청 만들고 그때 검찰청법 등등 개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7월 8월 이 정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처리하고 한 거를 정청래 대표가 만든 이거예요. 네.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고 같이 만들었죠. 물론 당정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거가 대통령이 지금 원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키아벨리스트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는데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하고 안 좋은 거는 다
1: 밑에 사람들
0: 하청식 그러니까 밑에 사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이제 네 번을 했어요. 크게 보면은 한 번이 30일 기자회견, 취임 30일 한 번이 100일 기자회견, 네. 그리고 올해 10년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그 순방 유럽 순방 갔다 와서 6월 달에 한 기자회견. 그 네 번의 기자회견에 다 이 검찰개혁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톤들이 뭐냐면은 이게 너무 정치화됐으니까 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소 자체를 뭐 목표로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이것도 막아야 되지만은 네. 치밀하게 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거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의견을 누구한테 미룬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안, 그 전 장관이 안 들었던지 아니면 알고서도 왜곡을 했던지 그런 거고 예를 들면은 지금 정계 개편 얘기를 해요. 정계 개편을 지금 하고 있나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하려고 하는 정계 개편 합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3당 합당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민자당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합쳤을 때 1990년 사례를 꺼내요. 네. 누구 지금 합당한 당이 누가 있나요? 뭐 개혁신당하고 뭐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뇌피셜을 가지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입 인사가 몇 명 있을 뿐이지 합당의 합자도 안 나왔어요 지금.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은 합당하라고 이렇게 원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이 상황을 계속 몰아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네.
1: 그러면은 장소장님 이런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의 반응은 뭐 어떻게 예상하고
2: 어떻게 직접 반응을 하겠어요.
1: 굳이.
2: 부글부글 끓겠죠.
1: 끓긴 끓되 네. 반응은 하지 않는다.
2: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약간은 좀 위트 있게 요거를 좀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회의 같은 데에서 아 그래서 뭐 그때 재건축 얘기가 나왔군요. 아 그래서 그때 당이 해체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네. 이러면서 약간 좀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작정하고 반박을 하거나 네. 화내면 안 되겠죠.
1: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검찰 개혁에 맞서서 경찰 개혁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장소장님이 좀 네. 먼저 답변해 주시죠.
2: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메시지나 행동을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네.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네. 국회 지금 원구성도 안 됐는데 네. 그럼 대외 협상하고 좀 여러 가지 빨리 국회 복귀하도록 당 지도부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뭐 대전 갔다가 뭐 이렇게 정 지방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해맑게 웃고 있고 네. 그 어떠한 가방에다가 동혁이 꺼라고 이렇게 쓰면서 막 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가 그냥 순간적으로 뭐 논점을 좀 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1: 그러면서 이제
2: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문제 많다. 장윤기 씨 사건 때문에 검찰을 어떻게 믿겠냐.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인 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얘기예요. 당연히 경찰도 개혁해야죠. 저런 경찰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그만둘 네. 수 없잖아요. 근데 메신저가 너무 오염됐고 좀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행동과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봤자

0: 어떤 당내에서부터 뭔 소리야 지금 갑자기 또 경찰 거 하면 어떻게 해. 지금 검찰 보안 사건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 아니 근데 뭐 장덕 대표가 못 하고 있죠. 그런데 경찰 개혁 얘기한 것까지 저렇게 폄훼하고 뭐 음해하고 저래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2: 네. 네?
1: 용역 평론가입니까 혹시?
2: 네. 네?
1: 그러니까 뭐 이건 이게 최근에 이제 장덕 대표가 계속 밖에 돌아다녔어요.

0: 진짜 그 장도혁 대표 표정을 보면은요 너무 밝아요.
1: 행복해.
0: 행복해 진짜로. 해맑고. 찐으로 해맑고 행복하고 이런데 국회만 들어오면은 진짜 얼굴에 막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게 보여요.
2: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0: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정점식 원내대표랑 장도혁 대표랑 같은 자리에 앉은 게 바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요걸로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건 워낙 중요한 문제고 야당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니까 같이 앉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좀 치고 나가야 된다. 경찰개혁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각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개혁도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방안이 그거를 검찰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좀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지금 원래도 필요했는데. 그래서 뭐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1: 뭐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말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니까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지 않고 그게 의무거든요. 당대표로서 지도부로서.
2: 네.
1: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툭 던지고 자기 빠지고. 그냥 그런 무책임한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이런 말하는 와중에 또 5선의 권영세 의원은 대표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1: 한마디만 더 하면 당대표가 경찰개혁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 경찰개혁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책위 차원에서 딱 보고서를 만들어놨어야 돼요. 당대표가 경찰개혁 한다고 딱 그러면은 바로 정책위원장이 나서서 자 경찰 이런 문제점 우리는 법안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뒷받침 돼야 되는데 경찰개혁 해야 됩니다. 몰라요 누가? 그렇게 말만 하는 게 당대표 자리냐고요. 그래서 비판한 거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너무 저 뭐라고 하지 마시고.
0: 알겠습니다. 용역 평론가 제가 걷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동익 대표 그만두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뭐요?
1: 하나는 친윤 그룹에서도 장동익 대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아 이게 당대표라 진짜 안 되겠다 정말. 빨리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한 얘기들과 공감대가 서서히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지금 이분이 8월 초까지 인터뷰를 다 잡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2: 누가요? 권영세 의원이?
1: 네. 그런 거면 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2: 네, 네.
1: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2: 이 와중에 뭘 하고 싶은가?
1: 장동익 대표가 이제 사라지면 비대위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수도권 서울의 중진 의원 나 통일부 장관까지 해본 나 정치 경험이 풍부한 나 당직도 많이 해본 나 내가 이제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을 좀 추스리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2028년도에 이제 또 출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치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감을 서서히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제가 저희 뉴스명당에 인터뷰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2: 권 의원님 한번 나가십시오. 뉴스명당에.
1: 안 받아요.
2: 김준일 평론가 이거 물어볼게요.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합니까? 뭐 복당이 어려워졌다는 뭐 얘기도 들리고.
0: 아니 원래 어려웠어요. 뭐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계속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견제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차기 당권을 놓고 이제 경쟁하시는 분들이 한동훈이 지금 먼저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장동혁 반 한동훈.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 장동혁 비 한동훈이었거든요.
2: 네, 네.
0: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 장동혁 반 한동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는 할 거예요.
2: 네.
0: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면 힘을 돕지만은 그쪽에 약간 강성 보수들의 표도 내가 많이 가져와서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이럴 때 조금 힘을 내겠다. 그래서 약간 스탠스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그 추경호 대구시장 전 원내대표의 법정 증언 내란 혐의 그 힘에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발언해 준 거 이렇게 증언해 준 거 그거 가지고 한동훈하고 싸운 거 뭐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리더는 안 돼. 치어리더만 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당내 분위기는.
2: 마지막 질문은 장소장님한테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결을 달리해서 한동훈 의원은 신당 창당합니까?
1: 아니요. 생각도 안 해봤대요. 논의도 안 해봤고. 근데 신당 창당할 만큼 잠재력은 있는 거죠. 부산이라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권주자라는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습니다.

0: 그리고 한동훈계 의원이라는 의원들의 일정한 세력이 있어요. 창당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창당을 하지 않더라도 요청하면은 나는 부울경 PK를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할 수 있어라는 능력만 보여주더라도 국민의힘에서의 영향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신당창 생각 안 해요 그러는데 그분을 이제 지지하는 뭐 다른 패널이나 평론가들이나 네. 뭐 조갑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유 한동훈 창당할 수 있어 창당해야 돼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만 해도 한동훈 의원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인정을 받는 거니까. 네.
1: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5874님께서 케미 너무 좋아요. 팬입니다 하셨고요. 0271님 평론가 두 분 분석을 신뢰합니다라고 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하고요.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 02로 전화 오면 외쳐주십시오.
2: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아, 두 분 고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각본 없는 반전 속으로 진짜 스포츠를 마주하는 순간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1: 스포츠의 짜릿한 감동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북중미 월드컵 이제 결승전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4: 네네.
1: 오늘 새벽에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 4강전이 있었잖아요.
4: 네네.
1: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4: 그렇습니다. 2-1로 네.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아르헨티나와 터트린 두 골 모두 후반 80분 이후에 나왔거든요.
1: 그러니까 먼저 한 골을 또 먹고 역전승을 한 거죠.
4: 했는데 네. 결국 이번에도 메시가 해냈습니다. 메시가 오늘 득점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네.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두 개의 득점 모두 메시의 어시스트로 이루어졌거든요.
1: 대단해요.
4: 특히나 이 두 번째 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가 오른발로 센 그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1: 네.
4: 그러다 보니까 메시 하면 또 왼발로 유명한 선수인데 오른발까지 잘 쓰는구나. 그래서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4: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잉글랜드가 후반 초반에 경기를 이제 선취점을 가져간 이후에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이 토마스 투헬 감독이 조금 이르게 수비적으로 좀 전향을 바꾼 게 패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리케인, 주드 벨링엄 같은 좋은 공격 자원들이 전부 수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 네.
4: 아, 이렇게 공세를 내주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 미드필드 싸움을 가져갔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거든요.
1: 네.
4: 이 점이 좀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웠고 경기 종료 후에는 또 이 아르헨티나 선수단과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 간에 좀 충돌도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좀 경기 끝난 이후에 아르헨티나 선수단 쪽에서 이 포클랜드 영유권을 주장하는 플랜카드를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또 FIFA에서는 이렇게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1: 그러니까요.
4: 하고 있으니까 사후에 또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1: 근데 메시가 얘기하기로 잉글랜드와 붙은 거는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4: 메시가 이제 처음에 월드컵에 나온 게 2006년이었는데
1: 네.
4: 사실 그 월드컵에서의 격돌 자체가 의외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격돌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4년 만의 격돌이었거든요.
1: 그렇군요.
4: 메시가 지금까지 무려 205번의 A매치를 치렀는데 단 한 차례도 잉글랜드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1: 네.
4: 그것도 좀 신기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좀 친선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법한데
1: 그러니까요.
4: 그래서 이제 벨링엄, 케인 같은 이 수많은 공격수들과 대결해서 과연 이 메시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대와 걱정이 우려 있었는데 오늘 결국 또 메시가 입증을 해냈습니다.
1: 네. 아, 역시 대단한 선수가. 그러면 지금 최종 득점왕은 메시가 유리한 겁니까? 절대적으로?
4: 만약에 득점의 개수가 동일하다면은
1: 예.
4: 도움의 개수, 그리고 이제 도움의 개수까지 동일하다면은 출전 시간이 적은 순서대로 득점왕 골든부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1: 아, 그거는 또 출전 시간이 적어야 돼요.
4: 그렇죠.
1: 같으면은.
4: 왜냐하면 이제 비율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8골 3도움이고요.
1: 네.
4: 메시가 오늘부로 8골 4도움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4: 공격 포인트에서 메시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러네요.
4: 이제 두 선수 다 한 경기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는 너무나도 긴장감 높은 결승전이고요.
1: 네.
4: 음바페는 3-4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팀원들이 음바페 골든부트를 위해서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득점왕 경쟁은 음바페가 조금 유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오히려?
4: 네, 맞습니다.
1: 네.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

0: 전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맞대결인데 네. 이게 언제 열리고 어디서 열립니까?
1: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0일 월요일이죠. 새벽 4시에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는데 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뭐랄까요? 좀 메시의 이 정교한 플레이메이킹을 과연 스페인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한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자국 감독을 고용한 그 나라들이 결국 결승에서 만나게 됐어요.
0: 아.
1: 해외 감독을 영입한 나라들이 결승에 지금까지 우승을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0: 네.
1: 초대 대회 때부터 쭉 이어진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 징크스가 좀 이어질 게 될 것 같고 좀 기대가 되는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입니다.
0: 네. 결승전은 또 경기뿐만이 아니라 뭐 하프타임 쇼가 또 볼거리가 대단하다면서요?
1: 맞습니다. 네, 이제 이 하프타임에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0: 출연진들이 뭐 네,
1: 라인업이 콜드플레이, 네. 뭐 BTS, 어이구. 저스틴 비버, 마돈나, 샤키라 여기에 대해서 세서미 스트레이트 캐릭터들까지 나온다 하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게 보통 그 중간 휴식 시간이 15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뭐 쇼 때문에 25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1: 이게 왜 있습니다. 그러냐면은 별도 무대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경기장 그라운드 내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0: 아, 그렇습니까?
1: 설치하는 시간, 또 공연하는 시간, 철거하는 시간 통상 15분 정도인 하프파임에서 설치와 철거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거의 20분, 많게는 25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아르헨티나가 32강부터 계속 연장 승부를 해오고 있거든요.
0: 네.
1: 연장 승부에 가까운 혈투를 벌이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아르헨티나 좀 불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프타임 쇼를 이용한다면은 아르헨티나의 체력적인 열세를 좀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좀 호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폐회식에 또 톰 크루즈가 나와요?
1: 아, 네. 그렇다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 출연 형식으로 나와서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스페셜 게스트 같은 경우는 당일 직전까지도 좀 극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0: 네.
1: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알 수 없는데 한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가수 제니퍼 허드슨이 미국 국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사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인데 미국 국가를 부른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뭐 NFL 뭐 슈퍼볼도 아니고
0: 그러니까요.
1: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좀 미국적인 색채가 월드컵인데 아메리카 컵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게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게 조금은 색채가 좀 짙어진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0: 그럴 때 트럼프가 짠 하고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1: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0: 자,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 네.
0: 홍명보 감독 사퇴 이후에 사령탑은 공석이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감독들 이름 많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했었던 파울루 벤투부터 시작해서
0: 네.
1: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뭐 다양한 해외 유명 감독들 이름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들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누가 확실하게 유력하다라고 나온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근데 또 이 워낙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이
1: 네.
0: 뭐 성적에 대한 압박 또 뭐 비난 이런 것들이 거세기 때문에 명장들 데려오기가 뭐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1: 그렇죠. 뭐 비슷한 성적이면은 그 아시아권에서는 중동에서 받는 페이가 훨씬 크거든요.
0: 아.
1: 같은 값이면은 중동에 가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많을 거고 실제로 이 벤투 감독도 우리나라와의 계약이 끝난 이후에 아랍에미레이트로 넘어가서 감독직을 수행했었고요.
0: 네네.
1: 이런 점으로 봤을 땐 저는 핵심은 좀 고위층의 의지가 아닐까. 얼마를 드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를 희망했던 뭐 박은호 감독이라든가 포획 감독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은 연봉으로도 충분히 감독직을 수행한다 의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고위층이 어느 정도 좀 맞춰주느냐가 저는 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근데 지금 축구협회 고위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중요한 게 뭐 최종 결정은 축구협회장이 하는 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60일 내로 사실은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최대 6개월까지도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0: 근데 지난번에 나와서 우리 정현우 기자가 얘기했을 때
1: 네.
0: 뭐 아시안컵이 또 얼마 후에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내년 초에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체육회가 최근에 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최대 두 차례의 선거 기한 연장까지 하게 되면 6개월까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맥시멈 기한인 것이고
0: 네.
1: 좀 최대한 빨리 수장을 마련 그 선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좀 의지 있는 감독을 하루 빨리 영입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0: 네.
1: 하게 됩니다.
0: 그 축구협회장 하마평에 오르 나서는 분들은 있어요?
1: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축구인들이 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혁신위에서는 일단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들도 부담도 되겠네요.
1: 물론 이제 엄청난 부담감이 될 거고 전임이었던 정몽규 회장이 13년이라는 긴 기간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색채를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 인물이 올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엄마 아빠 건강도 챙기는 시간. 우리 집 건강 사랑방.
0: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 우리 집 건강 사랑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서울에서도 이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예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여름철 모기가 옮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일단 저는 모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0: 네. 어몽길 대장님 나오셔서도 네. 당신은 거머리 같은 건 안 무서워해도 모기는 무서워한다고 그러셨거든요.
3: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모기가 물면 간지럽고 네. 윙윙 소리도 싫고 한데 의사로서도 이 모기가 옮기는 그 감염병들이 많기 때문에 또 치명적인 질병들이 있어서 네. 모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게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가 2주 정도 빨리 나왔잖아요. 말라리아. 또 모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또 아이들이 예방접종 맞을 때 보시면 일본뇌염 예방접종 맞죠. 네. 일본뇌염도 우리나라에서 모기가 옮기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말라리아는 이제 얼룩날개 모기라는 종류의 모기가 옮기는 이게 기생충 감염입니다. 열원충이라는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어서 생기는 병인데 이 얼룩날개 모기는 다른 모기랑 다르게 앉아있는 자세가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모기는 딱 앉아서 바닥과 수평 각도로 엉덩이를 이렇게 하고 피를 네. 빨아먹는데 이 얼룩날개 모기는 엉덩이를 45도 정도 딱 들고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이게 말라리아 모기 감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많이 돌았던 그 질병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는 풍토병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기 매개 질환은 뎅기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 100여 개국의 풍토병이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모기에게서는 발견되지는 않고요. 근데 간혹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분들 해외에서 감염되고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0: 일본뇌염도 뭐 익숙하게 들어본 건데 이게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3: 네, 이게 예방접종 때문에 이름은 익숙하지만 환자를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그 질환인데요. 주로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보는 산에서 보는 까만색에 흰 줄무늬 있는 모기 말고요. 네. 집에서 흔히 보는 좀 얄쌍한 붉은색을 띠는 모기 있죠. 그 모기가 옮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 공통 감염병인데요. 사람하고 동물에서는 주로 돼지나 야생 조류가 대표적인 바이러스 숙주입니다. 네.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 작은 빨간진 모기가 야생 조류나 돼지를 물면 동물이 먼저 감염되는데 이 동물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확 불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불어난 바이러스를 다시 작은 빨간진 모기가 물게 되면은 이 모기가 이 바이러스를 머금고 있는 거죠. 그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되게 되는데 다행히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99% 정도는 무증상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1% 정도 일부의 환자에서 뇌에 직접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이거를 뇌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뇌염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는 사망률이 25%까지 이르게 되고요. 50% 정도는 인지장애나 언어장애, 마비 같은 신경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도 예방 접종해야 합니까?
3: 네, 일단은 영유아는 그 저희가 국가 접종에서 기본 접종으로 다들 필수로 맞는 접종인데요. 일단 두 가지 그 백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백신이 있고 하나는 사백신이 있습니다. 만 12개월이 넘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데 생백신의 경우에는 12에서 23개월에 한 번 그리고 네. 맞은 다음에 1년 뒤에 한 번 더 맞아서 총 2차 접종을 하고요. 사백신은 5번 접종을 하게 돼서 조금 그 접종 스케줄이 복잡하긴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도 일본 뇌염을 접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일본 뇌염 비유행 지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맞으셔야 되고요.
0: 네.
3: 아까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그 돼지랑 야생조류가 숙주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동물들이 많이 사는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시거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예방접종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 중에 동남아시아

0: 나 다른 일본 내용 유행 국가에 여행을 가시거나 평소 캠핑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접종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어른이라도 맞아야 한다. 네. 접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최근 또 해외 여행들 많이 다니시면서 뎅기열이나 그 말라리아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도 걱정인데 이게 뎅기열 말라리아는 어떻게 구별해요?
0: 이 두 질환 모두 이제 열이 나는 질환이라서 목이 물리고 열이 나는 질환이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린 후 2주 정도 잠복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라리아 종류가 3일열 말라리아라고 있어요. 이게 잠복기가 1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라리아는 모기 물린 것과 열이 나는 것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좀 어려운데 네. 대신에 말라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 열이 사이클을 타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열이 확 나다가 고열이 나다가 갑자기 열이 뚝 떨어지고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땀이 확 나는 바람기가 이어지는 이런 일종의 사이클이 있다는 점이 말라리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목이 물려서 열난다고 뎅기열은 아닐 거고요. 최근 동남아시아나 인도같이 뎅기열이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사람이 거기서 목이 물렸었는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뎅기열을 의심하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최근에 또 진드기 물리셨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 진드기도 위험하죠.
0: 진드기 위험합니다. 이게 진드기 특히 위험한 게 작은 소참 진드기라는 진드기가 우리나라에 네. 살고 있는데 그게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1: 그러니까 좀 SFTS, 말이 어렵네요.
0: 네, 줄여서 SFTS라는 병이 이제 매년 돕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 이것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 진드기한테 물리고 나서 1, 2주 정도 잠복기가 있다가 갑자기 고열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때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소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구역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다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다른 다양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지러운 발작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치명률이 20%까지 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서 진드기에 물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이제 뭐 등산 가시거나 특히 뭐 저 풀밭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캠핑 가신다거나 뭐 진드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아무리 덥더라도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고 소매 끝은 힘들죠.
1: 애들이 이거를 견딜까?
0: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풀밭에서 놀 때 돗자리 위에서 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0: 예. 네. 그리고 진드기 기피제를 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귀가 그렇게 그런 데서 활동하시거나 놀고 들어오셔서는 일단 옷을 다 벗어서 털어서 세탁하시고 샤워를 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물어서 진드기 물린 자국 약간 탁 패인 것처럼 딱지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딱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요즘 그 한강공원 같은 데 나가보면 풀밭에 그냥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위험한 건가요?
0: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응급실에 보시면 그 샤워하다가 내 몸에 진드기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진드기 들고 병원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풀밭에 맨몸으로 누워 계시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이제 뭐 열나거나 몸살 심하면 감기로 또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뭐 모기나 진드기 이렇게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고 병원 가봐야 할까요?
0: 사실 열이 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기에 의한 질환이나 진드기에 의한 질환이나 감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물린 적이 있느냐. 그리고 몸에서 어떤 흉터가 내가 몰랐지만 흉터가 발견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 그 풀밭이나 이런 데서 야외 활동을 했거나 한 뒤에 열이 났다면 특히 내 몸에 어떤 흉터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1958님께서 모기에게 잘 물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기에 잘 물리는 혈액형이나 체질이 있다는 말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일단 혈액형이 O형이 모기 잘 물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에 한 연구 결과에서 한 논문에서 O형인 사람들이 모기 좀 더 잘 물리더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면서 O형이 모기 잘 물린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다른 연구진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혈액형과 모기 물리는 건 큰 상관이 없다.
1: 상관이 없다.
0: 예. 대신 혈액형보다는 네. 다른 체질적인 요인이 모기를 유인 열이 나는 요소가 되는데요. 일단 모기는 체온이나 체취, 이산화탄소 이런 거를 감지해서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거나 체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물립니다. 이런 분들이 누가 있냐면 저녁에 운동을 하신 분들,
1: 네.
0: 그리고 체격이 큰 분들, 그리고 여성

0: 성분들 중에는 임신하신 분들. 아. 네. 그리고 음주하는 경우. 네. 또 체온이 올라가면서 땀이 나기도 하고요. 음주 후에 샤워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 많죠, 여름에.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은 이제 체취도 많이 풍기면서 아. 모기에 더 잘 물릴 수 있습니다.
1: 네. 방송 들으시면서 5944님께서 손녀가 모기에 물려서 빨갛게 반점이 생기고 좁쌀같이 오돌토돌 부어올랐는데 피부 알레르기인지 궁금합니다.
0: 모기를 물리고 특히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오돌도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커다랗게 물집이 정말 주먹만하게 큰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스키터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모기 알레르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체질인 경우에는 나이가 충분히 큰 뭐 사춘기쯤 되면 이런 증상은 많이 없어지기는 해요. 근데 네. 어린 나이에 면역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린 것 때문에 그 자극 때문에 더 과민하게 몸이 반응하면서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게 반복될 거고요. 이런 아이들은 모기 기피체를 잘 뿌리거나 모기장 같은 옷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입어서 모기 안 물리는 게 제일 좋고 모기에 물려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물집이 났다 하면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1302님께서 모기에 물리면 침 바르거나 손톱으로 십자가 그리면 낫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하셨어요.
0: 아, 이 두 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1: 하면 안 돼요?
0: 네, 하면 안 됩니다. 이 침 바르기는 살짝 시원해지 면서 덜 간지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십자가를 그리는 거는 더 큰 강도로 그 통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간절히 일시적으로 깔아앉긴 하는데 둘 다 궁극적으로는 염증을 더 심화시켜서 감염을 더 일으킬 수도 있고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아프거나 간지러운 게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신 이제 물과 비누로 잘 씻으시고요. 네. 오히려 아이스팩 같은 걸로 얼음 찜질 하시거나 저는 그냥 모기 물리면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연고를 최대한 빨리 바릅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아까 그 모기 기피제 잘 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성분별 차이가 있을 텐데 종류가 참 많잖아요. 아이한테 사용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일단 모기 기피제를 고를 때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모기 기피제라고 판매하는 것 중에는 실제 모기 기피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거는 그 겉에 보시면 의약 외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 의약 외품?
0: 네.
1: 그게 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0: 검증된 겁니다. 그게 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 모기 기피제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사람이.
1: 네.
0: 그래서 한쪽 팔에 뿌리고 한쪽 팔에 안 뿌려가지고 얼마나 안 오나. 몇 시간 동안 이 효과가 지속되느냐 이걸 그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 모기 기피 효과가 인증된 거는 의약 외품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여기 인증된 성분들이 뭐 DT나 뭐 IL353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거 이름은 다 못 외우실 테니까 의약 외품 일단 그것만 구매하신다. 그런데 모기 기피제가 뭐 스티커도 있고 팔찌도 있고 많은데 스프레이 제품들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스프레이 중에 의약 외품 제품 그리고 아이들이 쓸 거다 그러면은 어린이용이라고 나온 것들을 보면 사용 연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1: 아.
0: 네, 아무리 어려도 근데 보통 생후 6개월 이상만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 우리 아이 나이에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어떤 거는 뭐 만 4세 이상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거나 만 12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아이가 어리다면 만 6개월 이상 아이들에게만 허용된 의약 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제 모기 진드기 이런 매개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생활 수칙으로 지키셔라.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0: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물리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일단 물렸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지 않도록 예방할 때는 모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씻어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인증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되고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요즘 아까 슬쩍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모기장처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야외 네. 활동할 때는 그런 옷 입히시면 모기 물리는 거 많이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잘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7998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일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인가요? 동네 병원도 제헌절 휴무라고 하고 택배도 쉰다고 하는데 달력은 빨간 글씨가 아니어서요.

0: KBS 58분 날씨.
1: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데다가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충청과 경북 20에서 60mm,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30에서 최대 80mm,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전선이 북상하고 이 전선상 저기압도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틀 동안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위주로 내릴 텐데요. 20에서 80mm 안팎의 비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시간당 대부분 20에서 30mm로 매우 강한 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충청의 경우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총 100mm 이상의 비가 하루 동안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전주 30, 강릉 33도 등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대부분 31도 안팎이 되겠고 동쪽은 35도 안팎인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고요. 일부 해안으로는 폭풍 해일특보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 2.75%로 올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각 군별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만들어집니다. 자운대는 앞으로 국방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 일정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비와 허위정보 대응 등이 논의됐습니다. 통일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연 2.75%로 높였습니다. 최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2.75%로 인상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지난 2023년 1월 이후 처음, 3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바뀐 겁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금리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물가와 반도체 성장이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 영향,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으로 웃돌 거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성장세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할 부담을 덜게 된 셈입니다.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세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금통위는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0: 육군과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들어섭니다. 통합사관학교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방부가 오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는 군사교육, 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도 함께 공개했는데 전체 부지를 4등분해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와 학교 본부를 각각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1, 2학년은 AI 교육과 지혜공, 우주, 사이버 등을 아우르는 전 영역 교육을, 3, 4학년은 각 군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중적 투자로 기존의 분산, 노후된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 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각군사관학교는 기념공간으로 보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첫 생도 선발 시기 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0: 과학기술 정보통신방송 분야 정부부처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에 관한 보고와 당부가 오갔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분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과학기술 생태계가 많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기업들의 대대적 투자를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0: 대통령은 이제 인공지능 대전환이 과제라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건 아니라며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 통의에는 불법 허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예방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가짜 정보를 활용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오남용한 불법 창작물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성평등 가족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통일교가 건넨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권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주는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특검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형을 마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1: 이번에는 국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국회의장이 재헌절 이전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했는데 재헌절이 내일인데 여전히 진전이 없는 거죠?
3: 그렇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구성 협상에 투표용지 사태 특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등 사안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로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투표지 재검표를 외치더니 이제와 특검이 먼저라고 한다면서 왜 말을 바꾸느냐고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참정권 침해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치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회 밖에서 어깃장 놓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현안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맞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연장하면서 선관위 특검은 왜 안 하느냐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껏 특검할 때마다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지 않았느냐며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도 날을 세웠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재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 상임위 구성 협상에도 진전은 없고요. 오히려 다음 주 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1: 다음 주에는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연기됐다고요?
3: 맞습니다. 당초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당초 국회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등을 불러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문제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등 청문회 주요 참고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니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음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1: 이 통일교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권성동 국민

0: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권 의원과 국민의힘 반응도 좀 짚어주시죠.
1: 네, 우선 권성동 의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했던 가덕도 흉기 습격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범행 도구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먼저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로 근무하며 보고서에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김상민 전 검사와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는 또 증거물을 수집하기 전에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TF는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수사부서와 협의 후 물청소를 진행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테러범 김모 씨의 소지품을 대신 처분해주고 범행 계획이 담긴 메모를 언론사에 전달한 전 직장 동료는 살인미수 방조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TF는 다만 가덕도 피습 사건에 배후 세력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편향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테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밖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됐다거나 차량에 동승한 공범자가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허위사실 유포글 184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0: 어제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중부지방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남부지방부터 다시 시작된 장맛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제헌절 연휴 동안 내립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3: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춘천도 31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 곳곳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영남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거로 예상돼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과 호남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경기 남부와 경남으로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충청에 20에서 60mm 등입니다. 이후 연휴 기간 내내 강한 장맛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며 제헌절 연휴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서해안에,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휴 기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지의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등 피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도움 두 개를 앞세워 잉글랜드를 꺾었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나흘 뒤에 열립니다. 한성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두 팀 모두 유효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던 답답했던 전반전은 후반전 극적인 승부를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10분 로저스의 패스를 받은 앤서니 고든이 수비 뒤를 파고들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앞세워 만회 골을 노렸지만 잉글랜드의 수비벽을 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골문 앞에서 두 번이나 결정적인 헤더를 시도했지만 잉글랜드 골키퍼 픽포드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지만 4년 전 월드컵 우승을 경험했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40분 메시의 패스를 받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점골을 이끌어낸 메시는 후반 추가 시간에도 또 한 번 축구의 신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발잡이 메시가 오른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자 라우타루 마르티네스가 헤더로 또 한 번 잉글랜드 골망을 갈랐습니다. 후반 36분 교체 투입된 마르티네스는 이집트전에 이어 또다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메시는 두 골 모두 도움을 기록하며 2-1 극적인 역전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최대 라이벌 잉글랜드를 이긴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을 상대로 2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3-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0: 간추린 뉴스는 이윤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이 최근 배재고, 5.18 조롱 응원 사태 등 우리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혐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닌 인재라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작가는 현지 시간 15일에 열린 프랑스 아비뇽 연극축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충격 속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 같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이 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보다 출산과 주택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의 출산 비중이 더 높고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도 이동자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친구를 살해하고 몸에 피를 묻힌 채 나체로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4일 경북 경상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타오바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네 곳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알리와 테무, 쉬인 세 곳에서 환불 제한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 가격과 배송비, 반품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할인 혜택 제한 시간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2년 넘게 이어진 입법 농재 끝에 의학적 조력 사망 합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러지 상품에 대해 조만간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영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남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체 여행보다는 개별 여행이 늘고 있고요. 또 유명 관광지보다 지역색이 뚜렷한 동네 해변이라든지 뭐 전통시장, 카페 등을 찾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간접 경험한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외국인이 늘면서 이런 생활 밀착형 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숙소에서 편하게 시켜 먹는 이것도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한 이것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한 건수와 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300%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주소가 없는 한강 시민공원이나 도로에서도 주문한 음식을 소위 뭐 정말 총알처럼 이것 해주는 우리만의 어떤 특화된 이것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고요. 두 글자입니다. 물건이나 음식을 주문한 사람에게 날라주거나 전해줌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비읍디귿입니다. 비읍디귿.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것 문화가 특별히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셨는지 또는 뭐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 떠올려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무료인 KBS 콩 게시판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물론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전국 일주 항상 KBS 콩 앱과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유하영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양화대교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원효대교부터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1차로에서 공사하고 더 가서도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 작업합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 에서 짧게 밀리고 화성휴게소와 용담터널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분기점 1, 2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도 정체 이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면 진천 일대에서 9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 첫날, 미군의 경고에도 이란으로 향하던 유조선을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미국의 공격에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했습니다. 중동전쟁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이었지만 고용은 경제 심리 위축과 비용 충격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처별 2차 업무 보고 이틀째, 오늘은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철저한 대비와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대응 등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앞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생활 밀착형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숙소에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는 이것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이것 앱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역시 치킨이었고요. 야식 주문도 500% 넘게 급증했다고 해요. 한국 드라마와 예능에서 등장하는 소위 치맥과 또 이 야식 문화가 실제 주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두 글자. 물건이나 음식을 주문한 사람에게 날라주거나 전해줌,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5856님. 이것 기사님들 무더운 여름에 모두 안전하게 다니시길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거리에서 보면 아, 이 햇볕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긴 팔, 뭐 긴 바지에 얼굴도 뭔가로 온통 가리고 이렇게 다니시던데 아, 얼마나 더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간 땀들도 많이 흘리실 텐데 수분 섭취 잘하셨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고요. 1676님, 요즘은 생수부터 모두 이걸 시킬 수 있어서요. 점점 시장을 안 가게 돼요 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장 봐서 들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냥 이걸 시키면 간단히 집 앞까지 오는 거잖아요. 7922님, 예전에는 중국집 청년이 자전거 타고 무거운 철가방을 한 손에 든 채 이것 해줬죠. 어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셨는데 정말 어떨 때는 보면은 고개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아찔아찔한 순간도 좀 있고 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3544님, 이틀에 한 번꼴로는 이걸 시키는 것 같아요. 어우, 이거 자주 이용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정말 돈만 있으면 편리한 세상이죠. 예전에 이거 서비스가 없을 때는 어찌 살았을까요? 하셨습니다. 예전엔 정말 그 792님 말씀처럼 뭐 중국 음식 이거 시켜 먹을 때나 뭐 이용했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요. 8517님, 아들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과 같이 드시라고 망고빙수를 이걸로 보내줘서 다들 맛있게 먹었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뭐 효도도 이걸로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아주 다양하게 뭐 이것 뭐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죠. 오늘 먼저 창원으로 갑니다. 강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0: 네, 오늘 창원 날씨 어떤가요?
4: 창원은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창원과 양산 33도, 김해 32도로 창원을 포함한 경남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만큼 실내 온도 조절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4: 네, 저는 창원 진해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0: 네.
4: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건물 2층에서는 아주 특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동네 주민. 엔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라는 영화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0: 네.
4: 이 활동의 특별한 이유는 65세에서 75세 사이 어르신 13분이 직접 영화를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0: 오, 이 어르신들이 직접 영화를 만드셨다고요?
4: 네.
0: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4: 아, 청년 문화예술 교육단체의 예창이 직장과 가정에 집중하느라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영화 제작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0: 네.
4: 어르신들은 5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작은 도서관에 모여 영화 주제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대본 리딩과 스마트폰 촬영, 편집까지 총 10차지에 걸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특히 영화 주제를 정할 때는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꺼내놓으며 직접 명장면과 명대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0: 이야,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촬영까지 네. 직접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데 교육 현장은 어떤 분위기였나요?
4: 네, 제가 다녀온 날은 교육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어플로 편집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영화 제목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4: 수업 현장은 가끔 전화벨도 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편안한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강사님께서 앞에서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대학 전공 수업 못지않은 집중력을 보여주셨고요.
0: 네.
4: 편집 실습이 진행될 땐 보조 강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르신들도 직접 자막과 음악을 넣으며 영상 한 편을 뚝딱 만드셨습니다.
0: 네.
4: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5: 그래서 제목과 음악을 고르는 좀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미공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요한 단어로 장미공원을 일단 적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해야겠죠.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6: 요이 빨간색이 뭔데?
7: 아, 밑에 있잖아요.
6: 아, 그래요?
7: 요 파란색이 음악이거든요. 앞뒤로 화살표 보이시죠?
6: 네.
7: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악이 깔려있다는 소리인데. 네.
8: 손자 사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좀 경쾌한 음악을 넣으려고 넣었어요.
9: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8: 신기하네. 좋다.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좋다니까. 배움이 최고입니다.
10: 재밌으셨어요.
11: 자랑할 거예요.
4: 네, 쉬는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집에서 만들어오신 파전과 식혜를 함께 나눠먹으면서 담소를 나눴는데요.
0: 네.
4: 정말 맛있더라고요. 서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등 정말 동네 사랑방 같은 정겨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0: 그러네요. 음식도 나눠드시고 뭐 소리만 들어봐도 정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셨다는 게 아주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근데 그 직접 영화 주제도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4: 네.
0: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영화에 담겼을까요?
4: 아, 저도 궁금해서 몇 분께 여쭤봤는데요.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시는데
0: 네.
4: 문득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도 많은데 괜스레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0: 네.
4: 그래서 영화 제목을 괜스레 게임으로 지으셨고요.
0: 네.
4: 또 다른 어르신은 모든 배움이 시작되는 이 작은 도서관에서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으셨는데요.
0: 어허.
4: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인생의 명장면들을 직접 영화로 풀어내신 만큼 작품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습니다.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신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12: 나의 살던 고향은 옛날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아,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 이런 생각하면서 좋았지요.
13: 나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들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연못도 좋고 노래가 나와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 너무 즐겁게 놀다 왔거든요. 그걸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 뭐 희열이 돼가지고 막 그날 붕붕 떴어요.
14: 영화라는 거를 너무 우리한테 어색하고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12: 70한 살이라는 이 나이에 우리들도 할 수 있네. 와 이래 생각했지.
15: 자식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막 북적대고 하다가 이제 제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재량이랄까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슴 뛰고 설레고 신나는 거 하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늦게나마.
0: 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아 이제는 뭐 나도 이런 걸 좀 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4: 네.
0: 근데 뭐 이런 뜻깊은 경험 뒤에는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겠죠.
4: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뒤에는 많은 분들의 애정이 더해졌는데요.
0: 네.
4: 어르신들은 감독님과 기획자님, 보조 강사님들께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고 늘 미소로 맞아주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입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0: 네.
4: 영화 제작 전반을 맡아 교육을 진행한 강사님께도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16: 경남 부산 쪽에서 영화 이제 촬영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정진혁이라고 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영화도 보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고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좀 즐겁게 재밌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커가지고 글 쓰는 것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게 안 느끼시게 한 줄로만 쓰고 그다음에 내 대사만 쓰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촬영도 나가보고 연기도 해보고 수업을 짰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제 보조 강사님 그리고 기획자님 다 훨씬 어린데 또 불구하고 감독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존중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매번 수업마다 들고 오시거든요.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이 강사들과 어르신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더 훈훈한 시간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혹시 상영도 됐나요?
4: 네, 상영됐습니다.

0: 맞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며칠 후에 우리들의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1: 네.
0: 창원의 한 시설에서 열린 상영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직접 레드카펫을 밟고
1: 어허.
0: 영화를 관람한 뒤 GV에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요.
1: 네.
0: 직접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선 만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엔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라는 프로그램 이름처럼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영화 어땠을지 참 저도 흥미롭네요. 언젠가 한번 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소식 잘 들었어요. 강가연 리포터였고요. 이번엔 충주로 갑니다. 손민서 리포터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1: 네, 충주는 오늘 날씨 어떤가요?
2: 네, 충주 현재 기온 29.2도고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등 더위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예. 자, 이제 뭐 학교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곳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한두 곳씩 계속 방학이 시작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과 또 어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근데 충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전시장에 가면 만지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라는 말을 먼저 듣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제가 다녀온 충주 가흥예술창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아이들의 상상력까지 키워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1: 네.
2: 바로 와글와글 상상연구소라는 전시회입니다.
1: 어허.
2: 네, 이 전시장 곳곳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랑이를 만지는 소리부터 작품의 색칠하는 소리가 가득했는데요.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3: 사인펜, 색연필, 포커스. 이것도 있어. 골라서 해.
4: 색칠할까 우리 이거? 너 안 칠하면 나한테 칠할 거야. 맞아.
1: 네. 들어보니까 정말 전시장이 아니라 마치 그 체험 놀이터 같은 곳에 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2: 네, 그만큼 아이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1: 네.
2: 이번 와글와글 상상연구소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1: 네.
2: 전시장 한쪽에는 커다란 벽면에 작가의 작품에 자유롭게 색을 채워넣는 컬러링월이 마련돼 있고요. 모래를 손으로 만지며 그림을 완성해보는 샌드아트 체험, 그리고 알록달록한 재료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상상을 표현하는 체험 공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 전시회는 어떤 작가들이 참여한 건가요?
2: 네, 이번 전시회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5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김김랩 작가는 알록달록한 캐릭터를 통해서 유쾌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요. 권순환 작가는 숲과 자연 속에서 로봇이나 괴물 같은 독특한 생명체를 발견해서 작품을 표현합니다.
1: 네.
2: 또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빠키 작가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며 작품을 완성하도록 만들고요. 이정윤 작가 는 마치 동화책 속 한 장면처럼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선보입니다. 여기에 이희수 작가는 생명체의 에너지와 움직임을 자유로운 색감으로 표현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 작가들의 표현 방식은 물론 모두 다르겠지만 이 관람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2: 네, 충주문화관광재단도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현대미술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가흥예술창고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시에서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관람객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5: 직접 하니까 너무 재밌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샌드아트가 가장 재밌었고요. 이유는 모래를 손으로 만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딴 거보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시청 같은 게 재밌지 않고 그건

0: 것보다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더 좋고 재밌으니까 여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이제 장애인들인데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인데 관람만 하면은 그냥 무료하게 그냥 요거 보는 데 한 10초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도 되고 이분들이 좀 즐거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에서 예술가적인 느낌도 느끼는 것 같아요.
2: 그렇다면 이번 전시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뭐 좀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3: 네, 이번 전시는 작품의 정답을 찾는 전시가 아니라 상상을 마음껏 펼쳐보는 전시인 만큼 직접 손으로 만지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를 체험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작품을 감상할 때는 보호자가 이 캐릭터는 이름이 어떤 걸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져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네.
3: 또 전시장 한쪽에는 아이들이 직접 말랑이와 슬랑이를 만져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오감을 활용한 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요.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지는 시간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박미선 차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4: 관람객이 각 예술창고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 체험에 직접 참여하면서 서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작품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고 전시를 떠날 때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풍성한 이야기와 상상력의 씨앗을 하나씩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가흥예술창고에서 온 가족이 와글와글 모여 유쾌하고 특별한 상상의 세계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3: 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것만큼 좋은 나들이도 없을 텐데요.
2: 네.
3: 이번 와글와글 상상연구소는 8월 2일까지 충주 가흥예술창고에서 열립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름방학에 아이와 함께 웃고 만들고 상상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꼭 메모해두셨다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충주 손민서 리포터였습니다.
5: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2: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의 이슈 짚어보죠.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을 통합하고 이제 7월 1일자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했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6: 전반적으로 바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 혼선이라든가 이런 또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아하.
6: 이 행정통합이 이제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어떤 생존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는고 또 서로 상생하고 또 균형 있게 발전해보자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좀 상생은 멀어지고 있고 지역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들이 맞부딪히면서 오히려 소지역주의라든가 지역 갈등만 좀 증폭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6: 말 그대로 이러려고 통합했냐 이런 자주 섞인 말들이 부쩍 많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통합시 출범 2주일 동안의 모습입니다.
2: 뭐 아직 2주밖에 안 돼서 좀 더 네.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6: 당장 이 전남권에 이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두고서 이제 전남 동부권 또 그리고 서부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게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 지자체였고 그래서 이제 전남 도민들의 30여 년 숙원 사업이 바로 이제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였는데 이런 도민들의 30여 년 유치 노력에 이제 정부도 오늘 2030년에 의대 없는 지역에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이제 확정한 상태인데요.
2: 네.
6: 그런데 이제 이 의대를 여수 순천 광양시가 중심인 전남 동북권에 자리한 순천대에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목포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부권에 자리한 목포대에 지을 것이냐. 이를 두고서 이제 동서부간 이제 한치 양보 없는 자존심 싸움 그리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이건 뭐 저희 시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행정통합 이전부터 그 목포대와 순천대가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지 않았나요?
6: 그렇습니다. 이 목포대, 순천대 모두 이제 국립의과대학 이 설립에 나서면서 이걸 이제 대학의 두 대학을 통합을 해서 함께 나서자. 그래서 이제 2년 전 2024년에 이제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고 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네.
6: 이 사실상 이제 대학 통합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주요 내용이 바로 이제 의대 설립 관련이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 통합 얘기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대학 통합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사실상 이제 그 의대 문제 때문에 대학 통합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제 기억에 최근에 목포대가 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인수위가 내놓은 전남 의대 설립 절충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나요?
6: 그렇습니다. 이 민영배 통합시장 인수위 대전한 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2일에 그 중재안 이걸 내놨는데요. 중재안의 내용은 이제 목포대는 대학 본부와 통합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을 두고 그리고 이제 순천대에는 순천 대학뿐만 아니라 순천 지역에다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이 절충안을 이제 양 대학에 제시했는데요. 이후 이제 그 목포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학병원 설립하겠다 이런 구상까지 담겨 있었는데 이건 이제 지난 13일까지 두 대학의 입장을 달라 이렇게 독촉을 했고 이 제안에 이제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그러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승인을 했지만은 순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순천에 배치하고 단계적인 대학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요구한다면서 이제 절충안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2: 그렇군요. 순천은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6: 일단 지금 오는 20일까지 이제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겠다는 안을 이제 교육부에 제출해야 될 사실상 이제 마감 시한입니다.
2: 네.
6: 그래서 이제 특별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양 대학이 합의안을 도출해서 공동으로 의대를 신청하길 바라고 있었고 이제 중재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이 각 대학들이 서로 요구하는 조건에 같은 간극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 내일 모레 20일까지 이 극적인 합의안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2: 네, 참 안타깝습니다.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네. 뭐 의대 문제도 그렇지만 이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 또 새로 만들어지는 그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를 놓고도 지금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죠.
6: 그렇습니다. 이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어디에 이제 메인 청사를 둘 것이냐 이 청사 위치 문제를 두고서는 이제 광주권 그리고 전남 서부권 또 전남 동부권의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민영배 특별시장은 이제 행정통합 특별법에 적시된 대로 세 곳의 청사를 좀 골고루 사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이 특별시의 핵심 부서인 이제 기획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이 핵심 세 개 부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들 부서가 자리한 곳이 어쩌면 주청사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6: 말씀드렸듯이 민영배 시장은 이제 세 곳의 청사를 균등하게 사용하겠다 이 뜻을 밝혔고 이 광주에는 기획과 예산, 인사 등 주요 핵심 기능이 분포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특히 이제 그 전남 도청이 자리하고 있던 전남 서부권의 반발 아주 지금 가세한 상황입니다.
2: 전남 서부권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6: 일단 행정통합이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행정과 어떤 경제적인 기능이 거대 도시인 광주로만 쏠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2: 네.
6: 현재 이제 전남 도청이 무한에 있어서 그나마 이제 전남 서부권 지역의 경제와 행정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 통합이 되면서 이 주청사가 광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서부권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상생이고 균형 발전이냐 오히려 이제 전남 서부권을 소외시키는 저의 행위다 이러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게 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과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직결된 문제라 네. 민감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지만 또 서부권으로 주청사가 가면 되면 광주 청사나 전남 동북권의 반발이 또 클 거 아닙니까?
6: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그 우리현의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제기됐는데요.
2: 네.
6: 좀 이걸 이제 조기에 이제 주민 공론화를 통해서 주청사 위치 등을 확정하고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말 그대로 이제 폭탄 돌리기만 지금까지 이어온 상황입니다.
2: 네.
6: 그리고 이제 지난 1일에 이제 무안청사에서 이 주청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시민들의 타운홀 미팅 이제 민영배 시장이 주재를 했는 타운홀 미팅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민영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법에 명시된 이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이제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발언들만 내놓았고 약간의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동부청사에는 산업경제 그리고 미래성장 거점으로 꾸려가고 무안청사는 이제 시민 주권과 생활 행정, 농해수산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광주청사는 대정부 협력이라든가 기관 조정 기능을 맡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말 그대로 각 지역들 세 지역 모두 이제 주민들의 반발은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2: 쉽지 않네요.
6: 네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이런 갈등이 뭐 비단 주민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6: 그렇습니다. 거대한 그 두 개의 광역 도시 광역 행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 8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통합특별시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이제 공무원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 네.
6: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전남도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밥그릇 싸움 또 주도권 경기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누가 요직으로 가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 승진하느냐 이를 두고서 이제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2: 네.
6: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그 특별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익명의 이제 온라인 게시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잠정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게시판에는 이제 광주와 전남 출신 직원들과 서로를 비방하고 또 인사의 특을 뭐 저쪽이 상대방 쪽이 더 많이 받는다, 우리가 손해본다 이런 식의 이제 감정적인 비난 글이 말 그대로 도배를 하면서 어떤 그 통제 불가능한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 융합을 위해 만든 소통 공간이 오히려 이제 지역 간 갈등을 키우자 이제 고육책으로 이를 폐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소통하라고 만든 게시판을 닫아야 할 정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은 손에 잡힐까요? 이 정도면?
6: 당장 이제 내년 국비 확보에 좀 적극 나서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특별시 공무원 누구 하나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역대급 세수가 거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예산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지자체들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시도 통합으로 인한 이제 행정 혼선이 가중되면서 이 특별시 공무원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안위에만 좀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아니 상생하자고 시작한 통합인데 왜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걸까요?
6: 일단 뭐 시스템을 포함해서 지역 통합을 이루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적은 기간 또 과도기를 좀 거쳐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원인들은 좀 어떤 그 신뢰라든가 또 조율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이란 거대한 담론만 던져놓고서 크로인이 발생한 어떤 지역 간의 구체적인 이권 조율이라든가 또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책 어떤 정교한 이런 로드맵들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인데요. 좀 말 그대로 좀 알맹이 없는 통합 추진이 지속되다 보니까 각 지역은 우리는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어떤 그 방어기제만 작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소지역주의가 극대화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뭐 결국 구체적인 상생해법 없이 명분만 앞세우고요.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이제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통합특별시는 지금 이런 갈등 풀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6: 일단 뭐 간담회도 자주 열고 또 설득 작업에 나서고는 있지만은 이제 워낙 지역 여론이 좀 완고해서 좀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이제 의대 유치나 또 주청사 위치 같은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서 말 그대로 좀 외통수에 걸려 있는 형국입니다.
2: 참 답답하네요.
6: 그렇습니다.
2: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6: 뭐 당장 이제 8월 특별시 인사 조직 개편 그리고 말씀드린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신청이 이제 20일인데 이런 좀 큰 고비들이 연달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비들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이제 이건 졸속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은 어떤 뭐 위형만 합쳐지는 기형적인 특별시가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이 갈등에 가로막혀서 중단이 된다면은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어떤 그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어떤 그 정치적 리더십 또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어떤 그 양보의 미덕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양보의 미덕이 좀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2: 예,

0: KBS 58분 날씨.
1: 연휴 내내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충청, 이남 순차적으로 장맛비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호남에 이어 오후에는 충청, 밤에는 경상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경북으로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지방 30에서 80mm, 전라 서해안의 경우는 일부 100mm 이상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제주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약한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0도 등 28도에서 3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체감온도 때문에 무덥겠고요. 무더위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다량의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 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시간당 2, 30mm, 강원도와 충청 일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100mm 안팎의 강우량들 예상되고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위주로 2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천둥, 번개, 돌풍, 동반에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제주 해안에 월성 파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관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했습니다.

0: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을 마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의 마지막 회생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최대 채권자 메리츠가 대출해주고 대주주 MBK가 이를 전액 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폭염 때 오늘 정답인 이것 기사의 그 헬멧 내부는요. 무려 40도 이상까지 치솟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직사광선과 또 도로 복사열에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 기사들은 일반 야외 노동자보다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해요. 뭐 이런 상황은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비슷하겠죠. 이처럼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 152개 이동노동자 쉼터를 중심으로 생수와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 플랫폼과 함께 전국 편의점 3천여 곳을 동행 쉼터로 운영하고 있죠. 그러나 뭐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는 잠시 더위를 피할 그 여유조차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뭐 사정이 좀 되시면 집집마다 시원한 냉수도 좀 권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두 글자고 물건이나 음식을 주문한 사람에게 날라주거나 전해줌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관련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하고요.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오늘 역사 이야기 시간에서는 또 변함없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순서로 가죠. 먼저 끝번호 7233님, 시골에서 논밭까지 새참을 이것해 주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도 농사짓고 계신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새참을 직접 만드셨었는데 이젠 이거 시키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이야, 이 농촌의 풍경도 이렇게 바뀌었군요. 새참도 이제는 이걸 시켜 드신다는 거죠. 재밌네요.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4128번님은 10여 년 전 스위스에 출장 갔을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곳에 살면서, 그러니까 스위스에 살면서 가장 아쉽고 그리운 게 우리나라 이것 문화라고 하더군요. 가게마다 저녁에 일찍 문 닫고 이걸 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한국에서 치킨을 쉽고 빠르게 시켜 먹던 날들이 너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 전해주셨는데, 아 정말 이거는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이것 문화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건지. 9370님, 이건 편하기는 음식 용기와, 편하긴 한데 음식 용기와 포장 등의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되신다고. 맞습니다. 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잘 안 시켜 드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건 어떻게 좀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중국집 같은 곳에서는 그러기도 할 텐데요. 0853님, 제 동생이 택배기사로 일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일 시작하고 10kg이나 살이 빠졌대요. 물배달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여름에 고생하는데 힘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어떤 분이 이제 물까지 배달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셨는데, 아, 반대로 이걸 또 나르는 기사분들 생각하면 참 딱하기도 합니다. 8016님,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서 만 원 이상 물건 사면 이걸 해줘서요. 무거운 걸 안 들고 다녀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야, 만 원 이상이면 이걸 해준단 말입니까? 저희 동네도 그렇고 대부분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이상이면 이걸 해주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야, 지금은 어딘지는 몰라도 마트가 많아서 그런가요?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에 살고 계신 것 같네요. 정말 편하시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또 뭐 전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자나 공개시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역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은 정부가 그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네요. 그 새로운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들어선다고요?
2: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운대가 있는 대전이 카이스트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 기반이 집적된 곳인 만큼 이와 연계해 AI 기반 미래전장을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관우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교육과정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2: 이 같은 발표에 대전 지역사회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관학교 건립으로 지역 건설 경기가 부양되고 향후 인구 유입으로 대전 북부권 상권 활성화와 정주여권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성구 일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기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 네. 국방교육 환경도 이렇게 많이 바뀌네요. 자,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인천 연수구 의원이 선거 직후에 이제 탈당하면서 논란이 좀 일었었는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지방의원이 당선 직후에 탈당하는 걸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죠?
2: 네. 최근 인천 연수구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임기 시작 4일 만에 탈당하면서 의석 구도가 바뀌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직을 모두 차지한 일이 있었는데요.
1: 네.
2: 이런 일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이른바 지방의회 미니수호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만에 스스로 탈당하면 임기 동안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 모든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 네.
2: 또 탈당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을 완화하고 다음 선거 공보물에는 탈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방의원이 당선 직후 탈당해 의회 권력 구도를 바꾸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저버리는 것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조지훈 전주시장 배우자의 타지자체 전입 추진을 놓고 지금 전북 시군공무원 노조가 특혜성 인사교류를 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2: 네. 현재 전주시청 6급 팀장으로 재직 중인 조지훈 시장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논란 해소라는 취지로 전북도내 타지역으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전입 대상 지자체는 내부 승진 적체를 우려해 필수 실무 요원 지정이라는 사실상 승진을 포기하는 조건을 요구했는데 전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체장 간 구두 약속만으로 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2: 승진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구두 약속만으로는 만으로 전입을 추진하는 게 특혜라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특혜성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 제주 소식인데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네요.
2: 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주 지역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오르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8월부터 10월 사이 환자가 집중 발생합니다. 치명률이 50% 안팎으로 높아 만성 관절 환자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병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덜 익혀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열과 오한, 복통, 구토, 설사,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주요 항만 네 곳에서 해수를 정기적으로 취취해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1: 예,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2: 네, 그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옆에 가면 자그마한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네 이름이 이제 수송동이라서 수송공원으로 부르는 곳인데요.
1: 네.
2: 이곳에서 1904년 7월 18일에 우리 근대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신문사가 창간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매일신보인데요.
1: 네.
2: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수송공원 그리고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어떤 신문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예전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런 신문사네요. 먼저 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장소인 수송공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2: 네. 그 조선은 한성부를 이제 동서남북중 이렇게 다섯 공간으로 나눠서 오부로 불렀습니다.
1: 네.
2: 이 공원이 있는 수송동은 서울의 오부 가운데 중부에 해당하는데요.
1: 가운데네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대에 있었던 수동 그다음에 송현동의 두 글자를 따서 수송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이 일대 바로 옆이 이제 육저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관청이 빼곡하게 들어섰던 곳인데
1: 네.
2: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 공간이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송공원 안에 여러 표석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어떤 표석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2: 네. 그 조그만 공원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석이 있지 하고 조금 놀랄
1: 그
2: 수 있는 정도인데요.
1: 네.
2: 먼저 보성학교의 출판사인 보성사가 여기 있었다를 알려주는 표석이 있고요.
1: 네.
2: 중동학교가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표석. 그다음에 신흥대학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제 지금의 경희대의 전신이죠.
1: 네.
2: 그다음에 숙명여학교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를 알려주는 표석이 있어서 조금 놀랄 정도인데요.
1: 네.
2: 이 가운데 이제 보성사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3.1운동 당시 독립 선언서를 인쇄한 곳이기도 하고 그 책임자였던 민족대표 중에 한 분이었던 이종일 선생의 동상도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네.
2: 이러한 학교 관련 표석 사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 여기서 창간되었다를 알려주는 표석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일대 수송공원은 좁지만 이 넓은 영역을 좀 아울러서 여기 포함해서 여기 이제 공간을 이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야, 그 표석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또 많은 사연과 역사가 담겨 있을까 싶기도 한데 특히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 신문이자 언론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2: 맞습니다. 1904년 7월 달에 창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1904년은 이제 일본이 이른바 한일의정서를 대한제국에 강요해서 러일전쟁 당시에 대한제국을 강제로 동맹국에 편입을 하고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1: 네.
2: 그때 군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민간신문을 검열하면서 일본에 반대되는 보도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기탁 선생 등 애국지사들이 이러면 좀 곤란한데 하면서 마침 영국인 베델과 손을 잡고 7월 18일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2: 신문사의 사장을 이제 베델 영국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이라는 점에서 사전 검열을 피할 수 있다고 봤고
1: 네.
2: 이러한 방식은 큰 성과를 거둡니다.
1: 그랬군요.
2: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혹시 대한매일신보에 고종이나 아니면 민족 진영의 자본이 들어간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1: 네.
2: 여기에 대해서 베델은 헐버트가 운영하던 산문출판사를 이용해서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인쇄를 할 수 있고 또 자신도 비용을 내서 창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계에서는 고종이나 민족 진영의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베델이라는 분은 뭐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대한매일신보 창간에 큰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2: 네, 그 어니스트 베델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특파원으로 왔습니다.
1: 네.
2: 데일리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신문의 특파원이었는데요. 경운궁 화재 사건을 특종으로 기사로 내기도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그 기사를 내고 해고됩니다.
1: 어허.
2: 왜냐하면 데일리 크로니클을 볼 때는 일본의 조금 적대적인 기사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신문사의 상황과 어떤 분위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배대를 해고를 했는데요.
1: 네.
2: 이때 마침 양기탁 선생이 이제 손을 내밀었다.
1: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2: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2: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국문판, 영문판을 처음에 이제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발행을 했다가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국한문판, 영문판, 순환글판 이렇게 세 가지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 부수가 세 신문을 합쳐서 1만 3천 부였기 때문에 당대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1: 네.
2: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신문이 보도할 수 없는 중요한 기사를 많이 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1: 아무래도 뭐 일제의 침략과 또 항일운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렸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기사들이 실렸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2: 네, 1907년에 아주 놀라운 기사 하나가 대한매일신보에 실리는데요.
1: 네.
2: 바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고종의 밀서를 외국에 보냈는데 영국 트리뷴지가 그 밀서를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그런데
1: 네.
2: 그 기사를 다시 대한매일신보가 실은 거죠.
1: 하하.
2: 여태까지 일제는 합법적이었고 고종의 승낙을 얻었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 네.
2: 이걸 통해서 을사늑약의 위법성 그다음에 조선의 자주독립에 위해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는 큰 타격을 준 기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뭐 당시에는 이 을사늑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폭로한 거네요.
2: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병에 관해서도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는데요.
1: 네.
2: 같은 민족계열의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황성신문, 제국신문은 이 국권회복 과정에서 의병이 도움이 되겠느냐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서 의병 관련 기사를 적게 실었던 데 비해서 대한매일신보는 굉장히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국채부상운동 당시 이를 주도한 신문이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침략 의도를 밝히고 이에 정하는 한국인의 뜻을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2: 1905년 11월 을사늑약 그다음에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일본의 침략 그다음에 친일 정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인이 항일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널리 알리는 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1: 예.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일제가 검열을 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들에게는 이 대한매일신보가 대단히 눈에 가시였겠어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영국인이어서 탄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좀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1: 네.
2: 다른 영국인이 운영하는 영문 주간지 서울프레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좀 선전하는 그런 기사를 싣도록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자 이제 직공법을 쓰게 되는데요. 직접 공격을 한 거죠. 영국 총영사에게 배대를 추방할 것을 요구하며 어허. 공작을 벌이게 되는데요.
1: 네.
2: 결국 이제 1907년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군대 해산까지 하면서 지배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판단한 일제는 이 배대를 영국 사법당국에 고소를 해서 두 번의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어떤 혐의, 어떤 죄목으로 이 배대를 피고인석에 앉힌 건가요, 그럼?
2: 네, 1907년 10월에 첫 번째 재판에서는 치안 방해 혐의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의병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쓴 것이 치안의 방해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재판을 그 진행을 했고요.
1: 네.
2: 이 재판으로 배대는 6개월 근신, 그다음에 보증금 3천 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1: 네.
2: 그런데 대한매일신보의 논조는 여전히 항일 그리고 대단히 강경하게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조금 더 유치한 방법을 일제가 쓰게 되는데요. 바로 국채보상운동 관련해서 의연금을 대한매일신보가 받았는데
1: 네.
2: 이때 공금횡령했다.
1: 어허.
2: 양기탁과 배대리.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주장과 별개로 배델과 양기탁에 큰 타격을 주었고요. 실제로 1908년 6월부터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배델에게 3주간의 금고령이 내려져서 이 금고형을 받기 위해서 배델은 상하이에 있는 영사관 감옥에 수감되는 그러니까 외국에 영국 영사관에 수감됐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 정말 여러 탄압을 받았네요.

0: 근데 이런 일제의 가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베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독립을 위한 언론인의 사명 이걸 굽히지 않은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다만 이제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영국인 마남에게 사장직을 넘겼고요. 하지만 다음에 이제 1909년 5월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1: 그의 무덤은 양화진에 마련되었고 장례식에는 양기탁 선생, 안창호 선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0: 37세면 대단히 이른 나이에 그것도 먼 타국에서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된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베델이 없는 그럼 대한매일신보는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베델이 죽은 지 1년 뒤인 1910년 5월 마남은 대한매일신보를 일본 당국에 7,000원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 8월 달에 대한을 빼고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꿔서 다시 창간되었는데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었고 10여 년 동안은 한반도의 유일한 한글신문으로서 일본의 침략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0: 네,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네요. 그 일제 탄압으로 뭐 비록 친일기관지로 전락할 수밖에는 없었다지만 이후 어쨌든 여러 언론의 뿌리이자 또 언론인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표본으로 자리하고 있다죠.
1: 그렇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당시의 어떤 신문의 역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비록 기관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광복 이후 매일신보는 미군정의 관리 속에서 오세창, 권동진, 홍명희 선생 등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0: 네.
1: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04년부터 9년까지 우리 민족의 눈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언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은 일제 침략에 맞선 대한매일신보와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언론인 영국인 베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이름이 앞서 언론인과 이름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네요. 배달입니다. 오늘 정답은요. 5112님은 신문 배달한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보내주셨는데 신문 배달하셔가지고 아버님께 고무신 사드렸던 기억이 나신다고. 오래전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소중한 기억을 또 떠올려주셨고요. 7595님도 60년 전 우유를 집집마다 배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배달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낙원이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배달하면 신문 배달, 뭐 우유 배달 이런 것만 떠올랐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이 브라더스가 부르는 아빠의 청춘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웨이드와 친구들은 평소 열광했던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여러 도전을 헤쳐나갑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웨이드 랭의 아바타가 샤이닝의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으스스하게 빚어낸 오버룩 호텔의 한가운데에서 이들은 어떤 방을 탐험하게 될까요? 샤이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쌍둥이 아이들이 손에 맞잡고 서 있던 복도. 일순간 엄청난 피가 쏟아져 들어오고 미쳐버린 살인마가 돌아다니는 오버룩 호텔의 공간들. 아름답고도 끔찍한 샤이닝 속 서론의 호텔은 이제 이들의 가상세계 속 현실입니다. 이 설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는 관객들에게 샤이닝에 대한 애정을 다시 주지시킬 뿐 아니라 그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세상에 탄생한 샤이닝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는지, 어떤 이미지들은 왜 아직까지 강렬하게 회자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주제하듯 이 감흥은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핵심입니다. IOI의 수장 놀란 소렌토는 오아시스를 상업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를 가진 인물이죠.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직원들을 뽑아 일종의 부대를 만들거나 시민들의 빚을 갚아주고 반노예로 부리는 등 온갖 술수를 부리는 중입니다. 반면 웨이드와 그 일행의 무기는 대중문화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유일합니다. 소렌토가 할리데이의 취향을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할 때 웨이드는 할리데이가 지닌 결핍과 그의 노스텔지어를 이해하려 합니다. 창작자의 영혼에 다가서 보려는 것, 누군가가 창조한 세계 속 마음을 읽어보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죠. 바꿔 말하면 레디 플레이어 원의 이 같은 대립항은 문화의 소유권이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의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영화 변호인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과 얘기 나눕니다. 양우석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감독인데요.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고 조감독 생활도 거치지 않았죠. 철학을 공부했고 영화 기획과 마케팅, 프로듀서 그리고 웹툰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양우석 감독과 한국 영화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네, 양우석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양우석입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한국 영화의 위기 진단 그리고 해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흐름의 흐름을 선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지금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0: 예, 그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뭐 디지털 제국주의 저는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해봤습니다만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조금 간추려서 좀 쉽게 하나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영화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참고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이제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 네. 미국의 빅테크들이 예. 쓰는 용어더라고요. 저도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말을 쓰길래 네. 아, 임페리얼리즘 말을 굉장히 이분들은 선의적이고 호의적인 의미로 파악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게 다 이제 월가라든지 이렇게 자본과 기술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세계 이제 판을 바꾸고 네.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의 이득하고도 맞는 것이 미국이 지금 제조업은 약하지 않습니까?
0: 예.
1: 하지만 사실상 디지털 온라인 인터넷을 어쨌든 미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도 미국이 개발했고 이 시스템은 지금 전 어찌됐든 미국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예. 따로 만리장성을 써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제 재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 실제로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미국이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데 한국이 어찌됐든 묘하게 전 세계에서 이쪽 파트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0: 네.
1: 디지털 IT도 굉장히 강하고 콘텐츠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부러워하죠. 한국만큼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수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수시장이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깔아놓은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그 거대한 인프라에
0: 네.
1: 우리 한국이 올라타자. 그래서 K-POP은 성공했고 K-게임이나 이런 파트도 잘 됐으니 영상 콘텐츠 사업이 다른 이제 K-POP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으니 그걸 채워서 이 거대한 좀 트렌드에 올라타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0: 네.
1: 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적극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0: 영화계에 이렇게 그 감독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1: 많이는 안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아직 대다수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영화계에서는 어떻게 영화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그 가장 좀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 결국은 이제 자본이 새로운 자본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자본이 일단 부족도 하고.
0: 예. 새로운 자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대기업들도 지난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여력이 다 소진된 건 맞거든요.
0: 네.
1: CG 뭐지 됐든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CJ 롯데 뭐
0: 예.
1: 이제 메가박스 뭐 이 정도였는데
0: 그런 그 정도가 사실 우리나라 영화 어떤 배급이나 상영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1: 지난 30년 동안은
0: 이제 지금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영화계에서는 제기하는 거죠.
1: 근데 이제 어찌됐든 코로나 때 누적 적자가 이제 3,4,4,4 합쳐서 거의 1조거든요.
0: 네네. 그
1: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여력이 다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투입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정부도 어찌됐든 여기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대기업들을 이제 SI라고 부르는데 SI들한테는 이제 어찌됐든 지금 한계 효용이 거의 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국내 극장 시장만 놓고서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대기업들한테 회의가 온 건 맞는 것 같고 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결국은 글로벌로 나가야죠. 예, 해외에서 팔아서 K-POP은 지금 국내 시장만 노리고선 지금 K-POP을 만드는 K-POP 기획사는 없거든요.
0: 네네. 예.
1: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0: 지금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어떤 영화 산업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상영이나 배급을 한 군데서 하니까 뭐 우리가 만든 거 우리 거에 걸고 딴 거는 안 해주고 이런 거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해결이 좀 시급한 거 아닌가요?
1: 그거는 제가 볼 때 코로나 전이었다라면 굉장히 시급했을 것 같습니다.
0: 아, 대기업이 그것까지 봐줄 정도로 이제 여력이 안 된다.
1: 지금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네. 어찌됐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몇 년 안 됐다고 하지만
0: 네.
1: 변혁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랐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긴 하나
0: 네.
1: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있는 시장의 세분화 그다음에 뭐 일종의 세련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못 나갔던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나갈까 오히려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있다면 네. 에너지를 거기다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0: 예.
1: 물론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지금 저희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글로벌 온라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0: 한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라는 콘텐츠와 안방에서 보는 어떤 그런 콘텐츠 뭐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뭐 영화 형식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넷플릭스에서 보실 때
0: 네.
1: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예능도 보시고 다 보시지 않습니까?
0: 네.
1: 유튜브에서도 똑같거든요. 유튜브에서 당연히 지금 유튜브에서도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드라마 압축본도 보실 수 있고 드라마도 보시고 다 보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 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난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다. 난 예능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지만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재밌는 거 나는 네. 보겠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소비자는 어찌됐든 휴대폰 하나면 모든 걸 다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온 지 꽤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또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게 또 거꾸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의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그 영화계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1: 그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은 영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0: 우리나라가요?
1: 예,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0: 네.
1: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나라에선 엄청난 세금 지원과 금융 지원과 그다음에 극장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다.
0: 네.
1: 근데 한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제도화가 되기 편한 게 해외에선 특히 유럽같이 이런 나라에선 국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극장에 주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고 그 얘기가 합리적이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찌됐든 그럴 경우에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각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규칙을 이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율적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니까. 그럼 법을 바꾸려면 제가 볼 땐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저희가 노력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잖아요. 예, 법제도가. 그럼 사실은 저희가 국회나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분들 또 4년마다 또 바뀌시잖아요.
0: 네.
1: 정부도 5년마다 바뀌셨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몇 번씩 시도를 해봤고 했는데도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라는 것 전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많은 돈을 이제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측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보편성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3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건 맞습니다. 오히려 DJ 정부 때는 그래도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보편성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많은 정권들이 어찌됐든 지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런 세 가지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 짚은 정책은 없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찌됐든 우리들 입장에선 이게 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조금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제 방송 제작 현장도 그렇고, 영화 제작 현장도 그렇고, 이제 AI가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제 잠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들어올 것 같아요. 영화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AI가 개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1: 지금 AI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쓰자와 네. 그다음에 AI의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언제쯤 언제까지는 이렇게 쓰고 언제까지는 저렇게 쓰고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는 크게 두 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AI는 어찌됐든 지금 한국이 3위라고는 얘기하지만 1, 2위하고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안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미국 중국 다음인가요?
1: 미국 중국 다음에 네,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네. 이제 AI 우리 모델은 없는 거죠. 아직은.
0: 그렇죠.
1: 근데 이제 AI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지금 한국이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세계 3위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AI에 대한 그 친숙도 그다음에 우호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타국과 비해서 높아서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예전에 핵 경쟁하듯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정도고
0: 네.
1: 그다음에 저희 영화나 이제 방송 쪽으로 정조준 대출은 저도 예측을 못했고 아마 이건 AI 개발하신 분들도 저쪽으로 갈 줄은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가 오고 갑니다.
0: 네.
1: 그래서 AI한테 토큰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 토큰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AI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전 세계 60%의 토큰이 이미지와 영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0: 아.
1: 이거는 아마 AI 개발하신 분들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0: 네.
1: 이쪽으로 올 줄은.
0: 예.
1: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자 중국은 여기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AI에 관련된 B2C나 B2B는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미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는데
0: 중국에서 그 AI로 만든 영상 봤었어요. 막 예, 뉴스에 예. 나와가지고 오, 뭐 옛날 같으면 그 돈 엄청 들여서 만들 그런 영상을 그냥 AI로 뚝딱 만들었더라고요.
1: 미국은 이제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예. 지금 이제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많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를 차라리 국유화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아예 영상 데이터, 영상 AI 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의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상 AI 쪽은 미국을 조금 중국이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제 개인적인 인상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게 아마 궁극적으로 AI가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텐데 결국 그러면 그때는 얼마만큼의 데이터 토큰을 썼느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1: 중국은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AI 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토큰이 영상 쪽으로 쓰일 줄은 몰랐겠죠.
0: 예.
1: 이제 그걸 그 트렌드를 보자 중국은 영상 AI 쪽에 지금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영화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변화들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1: 지금의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0: 네.
1: 몇 년 안에 AI가 촬영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0: 아, 촬영 감독님들 어떡하죠? 예. 지금 뭐, 미국에서는 또 작가들이 파업도 했었잖아요. 시나리오도 쓰잖아요.
1: 글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AI는 어찌됐든 데이터가 있는 거에는 강하고 데이터가 없는 거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니까 AI가 아직은 약하고.
0: 그나마 좀 약하고. 예.
1: 데이터가 있는 걸 이제 어찌됐든 모으고 그걸 다시 재조립해서 내놓는 건 AI가 인간이 AI를 오히려 이제 못 쫓아가는 수준까지 왔죠.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볼 때 그쪽은 강해서 창작을 과연 AI가 써내는 건 언젠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술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이라는 건 GPU하고 메모리하고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지금은 좀 심하거든요.
0: 네.
1: 요게 이제 풀어진다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재조립해서 창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 병목이 좀 있어서 글을 자체적으로 쓰는 건 전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0: AI 배우도 나오잖아요.
1: 예, 예. 근데 연기라고 하는 건 전 예. 예술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0: 예.
1: 제가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제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는데 뭐 천밀밀의 장만옥, 여명의 연기를 AI가 흉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인간의 영역은 계속해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AI 업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휴먼 인더 루프나 휴먼 온 더 루프라는 용어를 네.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루프라는 게 이제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니까. 인간이 AI를 어떻게 이제 처음에 같이 온톨로지나 하니스를 설계하고, 거기서 나오는
0: 온톨로지 하니스는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1: 네. 이제 지금은 거의 이 무제한의 인터넷에서 네. 모든 데이터를 AI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데이터를 갖다 써라고 이제 일종의 집합처럼 걸어주는 걸 이제 온톨로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네. 빠를 것 같고요. 그거를 갖다 쓰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갖다 써라고 저희가 이제 갖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찌됐든 명령 체계 그걸 하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게 이제 온톨로지하고 하니스인데 요거를 처음에 짜는 거를 휴먼 인더루프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거를 휴먼 온더루프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간중간 과정과정에 이제 감독하는 역할을 인간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예. AI가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이 최근에 바뀌기 시작한 게 인간이 이제 다시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0: 네.
1: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지만 어떤 직종의 어떤 부분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하네요.
1: 지금까지의 공통점은 네. 인간이 오래 교육을 한 직업부터 없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인간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식이라는 걸 축적한 쪽을 AI는 순식간에 하니까 오히려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위험해진 직업이 예를 들어서 법조인, 회계사
0: 네.
1: 뭐 이런 파트들이었고 공교롭게 그림 이미지하고 동영상 쪽으로 왔어요.
0: 네.
1: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데이터 소비가 벌어지자 점점 더 가속화돼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은 몇 년 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0: 예. 이제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예, AI를 통해서.
1: 예, 예.
0: 예. 그러면 이렇게 AI의 발전은 영화 산업에 비용을 낮춰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기회라기보다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것 같습니다.
0: 어떤 새로운 영역의 어떤 산업이 탄생을 하는 건가요?
1: 대표적으로 그냥 지금 어찌됐든 우리보다 훨씬 더 쏠림이 강한 중국을 옆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헐리우드라고 하는 헝디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0: 네.
1: 여기 이제 수십만 명의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랑을 맞으면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마어마한 화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거의 다 놀고 계시다네요.
0: 왜요?
1: AI로 거의 영상 제작, 특히 이제 숏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AI로 제작이 돼서 오히려 지금 AI로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몇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기존에서 이제 어찌됐든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하시고 하셨던 스태프분들은 상당수 이제 예. 직업이 없어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불황이 아니고 침체가 아니고 아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AI를 공부하셔서 AI 창작자로 지금 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네. 시스템 전체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AI가 영화 안에서도 AI가 잘하는 부분과 인간이 잘하는 영화가 좀 구분돼서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인간이 강한 그런 부류의 어떤 장르의 영화가 있을 거고 AI가 잘하는 장르의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0: 예.
1: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감상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어찌 됐든 호기심이 인간만큼 강한 이제 일단 이걸 네. 뭐죠 심리학 용어로 거울 이론이라고 합니다만
0: 네.
1: AI가 이거를 완벽하게 다 쫓아서 하고 거기서 어찌 됐든 예술적인 감흥까지 주는 거는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아, 예.
1: 아까 이제 오히려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휴먼 인더루프나 휴먼 온더루프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하듯이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그걸 최종 판단하고 그걸 이제 기획하고 네. 설계하는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0: AI가 중요하고 많이 발전하지만 결국은 인간이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우석 감독님하고 이제 저는 변호인의 감독님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감독님을 생각을 했다가 막 갑자기 막 AI와 디지털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얘기를 쏟아내시니까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영화 전공을 안 하시고 경력도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예.
1: 팔자가 좀 기구해서.
0: 예, 영화로 예.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좀 많이 있으셨더라. 라디오 PD도 하셨다면서요?
1: 예, 예.
0: 네.
1: 라디오 PD도 하고, TV PD도 하고, 뭐 웹툰 작가도 하고,
0: 예.
1: 컴퓨터 그래픽도 하고, 뭐 기업 컨설턴트도 하고, 뭐 좀 다양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린 적도 없었고, 항상
0: 네.
1: 영화 주변을 맴돌았었다가
0: 예.
1: 뒤늦게 굉장히 좀 뒤늦게. 영화 연출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연출하기도 전에도 영화 일은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투자 심사도 해봤고
0: 예.
1: 기술적으로도 뭐 HD 디지털 기술을 이제 영화 쪽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저였고
0: 예.
1: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떨어져 본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출을 이제 45 넘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0: 네.
1: 좀 늦깎이 영화인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 산업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영화만 만든 감독이 아니라 영화 주변에 다른 일들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면서 좀 그런 시각들이 좀 키워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1: 배우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0: 아, 출연은 네. 안 해보셨어요?
1: 출연은 뒷모습만 두 번 해봤습니다.
0: 감독님들 가끔 출연도 하시던데 예.
1: 예전에 프로듀서 생활할 때 한 두어 번 정도
0: 예.
1: 강제로 출연을 당한 적이 예. 있습니다.
0: 펑크나고 이러면 이제 투입되시는 거죠?
1: 제가 이제 생김새가 좀 조폭이랑 비슷해서 그때 이제 조폭 영화 많이 찍을 때 예.
0: 아예 전혀 그렇진 않으시고 좀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셔서 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데뷔작이지만 그 변호인 얘기를 저희가 안 드릴 수 없는데 이 시나리오도 직접 쓰신 거죠?
1: 예, 예.
0: 예, 준비를 얼마나 하셨던 영화예요?
1: 영화로 준비라기보다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0: 이게 처음에 영화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1: 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연식이 좀 드러나긴 하는데 1980년대 후반 뭐 어쨌든 90년대를 사신 분들한테는
0: 네.
1: 그 이제 어쨌든 변호인의 모티브였던 그분이 너무 유명했잖아요.
0: 그렇죠.
1: 제 기억엔
0: 네.
1: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인쇄할 수 있는 모든 매체가 심지어 여성지에도 그분
0: 예.
1: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있었어서 그때는 저희는 모를 수가 없었던 얘기였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되시더니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뭐 이제 영원히 못 만들겠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0: 오히려 대통령이 거꾸로. 됐기 예. 때문에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 수는
1: 이건
0: 없다.
1: 만들 수가 없겠구나 예. 생각했던 게 왜냐면 제가 관심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저 스스로 부르는 이름인데 갈라파고스의 시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0: 네. 어디 고립돼 계셨어요? 따로?
1: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 있었던 건 실제로 2주밖에 안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2주 동안에 어쨌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엄청난
0: 진화론을
1: 예, 그게 나오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어찌됐든 뭐 어떻게 표현될까요? 준비돼 있었으니까 그때
0: 네.
1: 갈라파고스라는 제대로 올라가서 진화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듯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짧은 시기지만 갑자기 본인의 인생이 바뀌고 본인의 인생이 바뀌면서 주변도 같이 바뀌는 시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모티브가 되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대통령 하실 때가 아니고 오히려 1981년도 때 그
0: 저 청문회가 가장 인상에 남죠.
1: 오히려 근데 그 청문회까지 가시게 되는 계기도 저는 그 불임 사건의 변호를 맡으시면서 변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 시기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님이 되시고 나서는 이거는 못 만들겠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그때 IMF를 중고등학교 때 겪으신 분들이 세상에 나올 때셨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순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세대들하고 좀 어쨌든 이런 작품으로 좀 한번 소통하고 싶었다. 그게 변호인 만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0: 아무튼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45세에 뭐 대종상, 청룡상 뭐 다 휩쓰셨죠. 신인 감독상도 받으셨고. 끝으로 우리 한국 영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만 헤쳐나가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뭐 정부가 할 일도 있고 영화계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관객들 소비자가 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1: 뭐 같이 영화를 만드는 영화 산업에

0: 이렇게 네.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아, 좀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꼭 제작하고 싶은 영화 지금 혹시 머릿속에 두고 있는 영화 있으세요?
0: 관객분들한테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 어쨌든 시리즈물 같은 경우가 좀 한국에서도 좀 잘 됐으면 싶은 마음 소망이 있어서
1: 네.
0: 저도 지금 시리즈물을 준비하고 있고 뭐 만들어지면 꼭 관객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주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화 변호인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오후에 충청도에 밤에는 경산권까지 비가 내리면서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청과 경북으로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지방 30에서 80mm 가까이 양해가 내리겠는데요. 전라 서해안 쪽은 100mm에 육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적으로 28도에서 37도 분포로 오늘도 역시나 동해안 쪽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체감온도가 31도 내외까지 치솟으면서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열대야까지도 지속되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3, 낮 최고 기온 32도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레는 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 안팎, 특히 충청과 강원도 쪽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도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총 100mm 이상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 전해 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양시장 전날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4일 만에, 코스닥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63.81포인트 하락한 6820.6에 코스닥은 37.59포인트 밀린 791.84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상승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였습니다. 전일 급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8에서 11%대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비롯한 IT 대표주들 약세가 두드러졌고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3조 6천억 원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3조 7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을 필두로 조선주, 통신과 정유주, 게임 화장품, 제약 등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MLCC 관련주와 전선, 건설과 에너지, 로봇 관련주, 우주항공산업과 원전주, 스페이스X 관련주, 광통신주 등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47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이어 권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영향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해서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올렸습니다. 금통위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전 측면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현재보다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오늘 금감원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동지역 불안과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동전쟁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이었지만 고용은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행 연구팀은 오늘 이 같은 분석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화학 산업이 타격을 받고 일부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지만 전방 산업으로의 파급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제심리 위축과 비용 충격의 영향으로 4월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고 5월에는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식품 기업들이 식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 기준으로 햇반 12%, 만두 4.6% 등 총 27개 품목 가격을 평균 8%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조그룹도 다음 달 초부터 참치 통조림 10%, 쌈장과 참기름은 12% 각각 일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뚜기도 카레와 케찹 등 29개 품목의 출고가를 올렸고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칠성사이다를 비롯한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영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 사이고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약세에 이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장주들이 급락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데이터 센터가 유예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창신 메모리가 청약에 돌입한 것도 불안감을 더했는데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2: 오늘은 그동안에 극심했던 변동성이

0: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장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제랑 딱 반대 분위기였는데요. 코스피 6.3% 하락해서 다시 6,800선대, 6,820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4.5% 하락해서 791, 또 8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참 며칠 못 가는 하루 천하, 이틀 천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수급이 철저하게 개인은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2조 넘게 사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역시 여지없이 그 기대감을 외국인들은 오늘 또 무너뜨리고 말았고요. 오늘 반도체 급락 이후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을 거의 다 해 주셨는데 모건스탠리 얘기, 그다음에 중국 창신 메모리 얘기, 그다음에 이 코어위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업체 반도체 가격 하락 관련된 헷지방을 검토한다는 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한은의 금리 인사 3년 6개월 만에 오늘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던 영향도 분명히 뭐 아무리 시장에서 기정사실화 돼 있고 뭐 예고가 됐다고 해도 실제로 금리가 올린 거를 확인 했을 때 시장의 부담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모두 반도체의 극심한 쏠림의 어떤 후유증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효과로 미장이나 국장 모두 극심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 같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 ADR 발행이 됐고 그 ADR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두 배짜리 레버리지가 또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도 뉴욕장에서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 ADR의 낙폭이 더 컸었거든요. 확실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국장에서도 역시 작용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한 말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된 업황, 반도체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 좋은 어떤 긍정적인 낙관적인 리포트들이 오늘도 좀 여러 군데서 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장중에 낙폭을 살짝 줄였다 다시 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F4 그 금융당국의 이제 F4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여기서 뭐 레버리지 관련 대책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살짝 있어서 낙폭을 줄이는 듯 했는데 뭐 큰 뭐 어떤 혜택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시 낙폭이 좀 벌어져서 6%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하이닉스가 오늘 또 11% 넘게 11.5% 하락을 해서 184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났고요. 삼성전자는 -8.7% 하락해서 25만 5천 원대로 마감이 됐는데 올해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오늘 나왔던 게 올해 하이닉스가 상반기 동안에만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의 변동성을 보인 날이 56거래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상반기에 한 3분의 1 가까이는 하루에 5%씩 떨어지거나 올랐다. 그 이상 그런 정도가 되겠고 오늘 뭐 그나마 좀 괜찮았던 섹터는 조선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주에 대해서 국내 조선소에 대해서 도와줄 뭐 도와줘야 된다. 뭐 또 제휴를 한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던 경우를 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1: 네. 아까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내용 좀 더 자세히 전달해 주십시오.
0: 예. 2013년 1월에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렸던 게 가장 최근이었으니까 그 뒤로 3년 6개월만 3년 반 만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일단 금통위원들 7사람 모두 다 인상을 해서 만장일치 결정이었고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 그거에도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자단에 배포가 되는 건데 이거에도 향후 통화정책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분명하다. 본격화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의 이유는 크게 보면 다섯 가지인데 치솟는 물가, 그다음에 경기 회복세라든가 반도체 성과 급발, 임금 상승에 따른 소위 말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 그다음에 성장률 지금 정부가 3%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에 따른 금리 인상발 뭐 경기 우측 우려가 좀 완화. 즉 금리 올려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이 내수 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 환율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단골 이슈입니다만 가계부채 또 급증, 뭐 부동산 시장 불안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거보다 오늘 한국은행 특히 신현종 총재의 언급 중에 향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죠. 금리 관련돼서 인상 관련된 기조가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신현종 총재는 8월 인상 여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8월에도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 물론 여건이 좀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향후에 금리 인상 기조가 몇 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 낮게 했고요. 시장에서는 뭐 서너 번 얘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이제 금리 안 올려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출금리 부담이라는 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0: 마침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거 관련된 통계를 국회에다가 제출한 게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0.25%포인트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즉 주택담보대출 빌린 분들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8조 원 정도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1인당으로 나누면 대략 연 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2만 원 한 5천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0.5%포인트가 오르게 되면 연간 한 60만 원 정도 0.75%포인트가 오른다고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 연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얘기고
1: 네.
0: 주식 투자 때문에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 마통 뭐 확대하거나 마통 새로 연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 이걸 이제 기타 대출로 묶거든요. 이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불가피한데 확대가 하는 추산으로는 0.25%포인트 올랐을 때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0.5%포인트 인상하려면 연간 3조 원 정도 달해서 뭐 두 개가 다 있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앞서 한국은행이 뭐 그 앞으로도 뭐 기준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이 단기채죠. 기준금리와 가장 예민하게 연동되는 게 3년물 국고채 금리인데 좀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3.82%였습니다.
1: 네.
0: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게 2.75%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그러면 대략 1%포인트 이상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은 이미 이번에 금리를 한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적어도 4번 정도는 0.5%포인트 네 번은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상정을 하고 현재 금리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요. 어쨌든 금리 부담은 하반기 내내 또 내년 초까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법원으로부터 회생 폐지 판결이 나온 홈플러스가 기사 회생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나왔다면서요.
0: 네. 조금 전에 기사 속보로도 나왔는데 이 최대 채권자죠. 메르츠 금융그룹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MBK 측이 얘기했었던 그 2천억 원을 너네들이 대출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연대보증을 100% 다 할게라고 네.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츠 금융그룹이 2천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긴급대출을 해주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MBK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김병주 회장이 두 주체가 이제 100% 연대보증을 해주기로 해서 이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이제 홈플러스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고요.
1: 그렇군요.
0: 사실은 요 며칠 전에 민주당이랑 청와대 쪽에서 계속해서 뭐 미팅도 좀 있었고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하라라고 좀 압박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금으로 봐서는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마련할 방법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회생 폐지를 결정을 한다. 다만 즉시 항고 기한이 20일 뒤니까 오는 22일까지 만약에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면 이거를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회생법원이 얘기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긴급자금이 마련이 돼서 일단 홈플러스가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는데 사실 문제는 이 2천억 원 운영자금도 결국은 이제 얼마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마중물로 해서 홈플러스가 정말 뭐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회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M&A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방안을 조속히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4분께 경제쇼 진행자 최상욱의 신간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지난밤 뉴욕 증시에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SK하이닉스 ADR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장주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인지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될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가 증권업계로 오신 분이죠.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는 다른 부분보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시다가 증권사로 오셔서 요즘 좀 안 억울하신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2: 제가 22년 만에 나왔으니까 사실 회사가 진짜 어려울 때 나왔었는데 네. 이제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그때만 해도 선배들도 많이 나가고 그럴 텐데 뭐 아쉽긴 한데 저는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1: 네. 네. 지금 업계에 계시다가 증권업계 오셔가지고 좀 산업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업계랑 증권업계에서 바라보는 반도체 산업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네. 부분이 조금 다릅니까?
2: 특히나 저는 이제 엔지니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업황이나 어떤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보는 역할이 아니었고 제가 맡은 영역에서 대응을 하는 역할이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업무가 많이 다르긴 하고요.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정답이 있는 걸 찾아가는 싸움이긴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와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쨌든 예측을 해야 되고 항상 정답이 없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네. 좀 확실히 다르고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공대 출신이 애널리스트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으로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도 그렇지만은 뉴욕 증시에서도 메모리 기업들 주가는 조금 빠지고 그 메모리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는 조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시장이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고 있는데
2: 네.
1: 요즘 메모리 업계와 메모리 주가와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일단 확실히 상반기에는 메모리 롱, 그러니까 메모리 피해주 숏의 분위기가 많이 잡혔던 거고 지금은 그게 급격히 좀 전환이 된 건데
1: 네.
2: 실제로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메모리 피해주인데 지금 시장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가 이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뭐 삼성전자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지듯이 피크아웃 아니냐 이제 앞으로 꺾일 일만 남았다고 보면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겠죠. 메모리
1: 네.
2: 그동안 피해를 받는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애들을 매수하고 메모리 업종을 파는 게 맞는데 사실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쇼티지는 더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번에 테크 업종 실적 발표가 뭐 오늘 TSMC도 있었고 다음 주 빅테크 실적 시작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1: 네.
2: 이 현실이 다시 한번 시장에 확신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 주도주였던 메모리 위주로 다시 이제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사실 상반기 중에는 국내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 메모리 수혜주들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메모리 피해주들은 좀 안 좋았지만 6, 7월에 약간 그래도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본다면은 그런 원인을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찾고 계세요?
2: 일단은 뭐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 네.
2: 토큰 맥시마이징이라고 해서
1: 네.
2: 무조건 기업에서는 토큰을 최대한 써야 된다. AI 초기 도입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 뒤로 이제 비용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한두 달 전부터는 토큰 효율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1: 네.
2: 정말 중요한 곳에만 비싼 모델을 쓰고 이제 라우팅을 해서 좀 덜 중요한 곳에는 오픈소스 모델이라든가 좀 싼 걸 쓰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좀 덜 필요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좀 자극을 한 것 같고요.
1: 그때부터 시작이군요.
2: 그렇죠.
1: 네.
2: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발표됐던 게 선원 클러스터부터 해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 발표가 됐는데
1: 네.
2: 이게 그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공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면 보통 사이클의 고점 신호긴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고
1: 네.
2: 거기에 이제 한 번 더 세기를 박은 게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뭐 지금은 저는 오해라고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초기 헤드라인은 메타가 남는 컴퓨팅을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1: 네.

0: 시장에서는 컴퓨팅 이거 이제 덜 필요한 거 아니냐는 그 또 의심을 한 번 더 강화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 번 연속으로 쭉 나오면서 센티먼트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면은 남은 기간에 그런 우려들이나 그런 부분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돼요?
0: 일단은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무조건 빅테크 실적 발표는 봐야 내가 마음에 안심이 되겠다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가 반등은 좀 강하게 했는데 오늘 빠지는 것도 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구글 실적 발표가 첫 시작인데 네. 그거 거기서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캐펙스를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걸 나는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심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빅테크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캐펙스도 부품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고 플러스로 AI 관련 매출, 즉 클라우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난이도가 높긴 한데 지금의 AI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이제 증설에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지금 쇼티지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도 물량이 부족하고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지막 주 수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어닝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LTA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 공유와 그다음에 주주환원의 강화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확신을 줘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8년에까지 쇼티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아무리 뭐 AI가 좋다고 얘기해봤자 시장에서는 네. 믿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은 LTA와 주주환원의 어떤 세부적인 공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사실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LTA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 많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어떤 형식으로 그들이 좀 커뮤니케이션 할지 아니면 LTA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전체 메모리 물량이 뭐 절반을 몇 년 계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0: 사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저도 네.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을 공유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회사 측도 사실 이게 주가가 무너지면 이 업황에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센티먼트 강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미국 업체들은 좀 빠른 속도로 LTA 체결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세부적인 공개가 가능했고 국내 업체들은 아직 그 협상이 진행 중인 상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톤 조절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경쟁사들이 그렇게 세부적인 공개를 미국 쪽에서 이미 해줬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도 해야 되는 어떤 생각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리고 주주환원 얘기하신 거는 그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는 원래 약속한 게 올해 잉여연금 흐름의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긴 할 건데
1: 네.
0: 그게 이제 잉여연금을 올해 200조가 넘기 때문에 주주환원 제어는 100조가 넘고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되냐가 중요한 거고 아직 확신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빠른 속도로 시작이 되는 게 충분히 저는 리저너블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임직원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도 매입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하죠. 뭐 이런 네. 것들의 조기 시행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분기까지는 말을 좀 아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ADR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신에 10월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은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올해 안에 추가 주주환원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메모리 업체들의 추가 주주환원 기대감을 계속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지만 하반기에 달라진 변화 포인트를 이제 3단계에 걸쳐 가지고 토큰을 뭐 많이 써라. 그 결국은 설비 투자라든가 토큰을 가장 많이 지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던 부분에서 일종의 이제 시장식 용어를 표현하면은 조금 크랙이 온 거잖아요. 그런 이제 견고한 아이디어의 크랙이 오면서 크랙이 점점 더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근데 분기 실적을 통해서 빅테크들은 이제 캐펙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걸 확인하고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가격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는데 주주환원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그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근데
1: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까 뭐 27년, 28년까지 계속 가격이 뭐

0: 증설에도 불구하고 높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까?
1: 일단은 그 쇼티지가 언제 해소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수요와 공급 비트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환경적으로는 가격이 빠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그렇다고 계속 올리냐 탄력적으로 그거는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 고원을 형성하는 게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이전 사이클과는 차별점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곧 하락을 의미했고 하락은 완만한 하락이 아니고 급락을 의미했다 보니까 이제 좀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증명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사실 2028년의 경우 뭐 그때까지 쇼티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27년에 가야 어느 정도 뭐 정확히 인식은 될 텐데
0: 네.
1: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래서 LTA다 뭐 이런
0: 장기 말씀인데. 계약을 통해서 네. 뭐 물량의 몇십 퍼센트 정도가 어느 정도 네. 가격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은 유지된다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거죠.
1: 그리고 이제 선지급금처럼 과거에는 없었던 좀 구속력 있는 조건들을 다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뭐 27년에는 쇼티가 훨씬 심해지는 거고 28년부터는 그래도 내년에 펩이 많이 열리니까 공급 물량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우려가 많은데 그래도 그 수요는 공급으로 충족을 못한다라는 거를 주려면은 그런 조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공급은 어쨌든 증설도 있고 하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거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 일단은 뭐 내년도 주문은 이미 들어오고 있어서 뭐 일단 내년도까지는 가시성이 높긴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도 서버용 드램을 달라고 하고 있는 물량이 올해 대비해서 한 70% 이상 된다고 해요. 사실 공급 증가는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내년은 사실 가시성이 매우 높고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예. 그 28년에 대한 이제 확신이 덜 부족한 건데 일단은 내년도에 달라고 하고 있는 물량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주는 거는 이미 뭐 회사 측에서는 다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0: 네.
1: 그게 또 이연된 수요가 되니까 28년에 어느 정도 수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인프라가 어느 순간에 투자가 멈출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제 TSMC 쪽에서는 뭐 30년까지 투자는 계속 더 증가할 거라고 얘기는 해주고 이제 괜히 5년 단위의 LTA를 맺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빅테크
0: 네.
1: 업체들 입장에서는 30년까지의 인프라 사이클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맺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0: 네. 네. 근데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큰 어떤 훼손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 들어서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 이제 조정폭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현직 애널리스트시니까 이제 질문을 하자면은 얼마 전에 요즘에 시장에서 제일 화두 중에 하나가 반도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거든요.
1: 네.
0: 이제 그 이슈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실제로 그 이제 국내가 좀 기형적으로 레버리지 ETF에 의한 수급이 본주보다 더 크고 그게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하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지금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거는 분명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좀 취약한 수급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레버리지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바뀐다고 보진 않고요.
0: 네.
1: 그래서 추후에 오히려 이제 업황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을 때는 또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이제 순수하게 그냥 증폭 요인이지. 증폭과
1: 그렇죠.
0: 증감을 만드는 거지. 그 방향성 자체를 위냐 아래냐로 만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1: 맞습니다.
0: 이런 말씀이신
1: 네,
0: 거죠.
1: 네.
0: 그렇다면 지금 아래로 방향을 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작동했던 거고
1: 네.
0: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게 벗겨지기를 기대하시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예.
0: 네.
1: 네.
0: 2분기 실적 발표 여러 기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 뭐 안 중요한 기업이 없는
0: 네,
1: 것 같긴
0: 해요. 뭐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는 다 중요한 것 같고
1: 네.
0: 뭐 외국 기업에서
1: 네.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사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0: 네.
1: 캐펙스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저는 약간 불안한 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사실 다른 업체들은 뭐 지금 엔트로픽 쪽으로 클라우드 매트릭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1: 네.
0: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분위기를 훼손시킬 만한 발언은 전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하이닉스의 제일 최대 고객사 중 한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인프라 투자 열심히 하고 반도체도 많이 사가고 있고 한데 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제 반복적으로 좀 이 캐펙스에 대한 톤을 조절하는 모습을 연초부터 보여왔는데
1: 네.
0: 문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지점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 캐펙스가 얼마나 늘어질지 이런 것도 또 그들의 톤도 좀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아무래도 L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네. 캐펙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발주사들도.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 아까 메타 얘기도 조금 하셨잖아요. 근데 네. 메타 부분이 시장에서 뭐 소화가 됐다 했는데 메타 이슈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0: 일단은 그 이제 6월 말쯤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메타가 초과 컴퓨팅을 판매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나오면서
1: 네.
0: 이제 반도체 업종 주가에 큰 영향을 줬는데 저도 사실 많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이 AI 경쟁에서 누구 한 명이 포기하기 시작하냐?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에 대한 주문 경쟁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실제로 메타가 만약에 작년부터 슈퍼 인텔리전스 팀을 꾸려서 우리는 최고의 프론티어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의지가 꺾여서 컴퓨팅을 클라우드에 배정하겠다고 한 게 맞다면 이거는 상당한 이슈가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뿐만 아니고 이제 업황 자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그 이후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1: 네.
0: 특히 최근에 메타는 오히려 뮤즈 스파크라는 신규 모델을 출시를 했고 이게 엔트로픽과 오픈 AI 같은 모델 업체들의 모델 대비 한 이전 세대 정도까지 성능이 따라왔다. 그리고 사실 구글보다도 여기가 더 공격적으로 모델 학습에 컴퓨팅을 투입하고 있어서 내년쯤에는 엔트로픽 오픈 AI의 프론티어 모델에 준하는 수준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시장조사기관에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마크 저커버그 CEO는 결국에는 강력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그 의지를 다시 재확인시켜줄 거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그럼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클라우드 얘기가. 어쨌든 이 지금 사이클에서는 빅테크 업체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를 수밖에 없는 사이클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그대로 반도체로 오니까
1: 네.
0: 빅테크 주주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네, 뭐 대처 방안을 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성공 사례가 하나 있었죠. 스페이스X가 데이터 센터 일부를 엔트로픽한테 빌려줬는데 굉장히 많은 매출을 또 얻는 계약을 얻어냈다 보니까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 정도로 남겨놓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 컴퓨팅이 남아서 판매하겠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취약해진 시장 심리에 타격은 줬으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결국에는 상반기에 뭐 불꽃처럼 상승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슬금슬금 쌓이다가 이것도 스노우볼이 굴려져가지고 이제 조금의 눈만 덧대어지더라도 레버리지 ETF 등등을 통해가지고 증폭되는 그런 증시 환경 속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도 세미나를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메모리 업황과 최근 주가 변동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들을 서로 이제 나누세요?
0: 일단은 이제 센티먼트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1: 기관 이제 네. 펀드 매니저들의 센티먼트가 네. 좀 안 좋아졌다.
0: 물론 이제 대부분의 펀드들은 그렇다고 삼성자이스를 이럴 때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규모도 크고 뭐 애초에 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과반 이상은 이게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너네들의 2027년, 2028년 실적 추정치를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가격 꺾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의구심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주가가 또 심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더 이제 실제 협상 분위기나 업황 분위기 더 체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삼성자이닉스 쪽의 이야기 들어보면 바뀐 게 없고 그냥 똑같아요. 그냥 업체들은 가격보다도 그냥 제발 물량 좀 달아라. 물론 일부 고객들이 싸우고 있죠. 가격 정하고 있죠. 대표적 애플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거기는 워낙 마진을 신경 많이 쓰는 업체니까 그런 건데 메모리 업황은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이제

0: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으로 바뀐 그 심리의 사람들을 설득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저는 사실 어닝 컨퍼런스 콜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까 애플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애플도 이런 6월 7월에 있었던 가격 조정에 큰 행사를 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0: 그렇죠.
1: 뭐 중국에 가가지고 창신 메모리, 네, 메모리를 우리가 신규 아이폰에 써도 되냐 막 이런 딜을 하러 가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분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물량 공세에 좀 휘청휘청 걸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네, 오늘 최근에 창신 메모리 상장 관련 청약 뉴스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 이런 CXMT 관련 상장에서 이제 국내 메모리 업계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년간은 걱정 안 해도 된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이 CXMT를 이제 컨택을 하는 거는 저는 협상력 강화의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현실화되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현실화돼봤자 업황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거고요. 그 일단은 지금 중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DRAM이 가장 부족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론은 이미 뭐 끝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상당 부분 북미 쪽으로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미 고객사들의 수요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데 더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 특히 바이댄스, 뭐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도 그렇고, 스마트폰 쪽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화권 안드로이드 업체들은 올해 출하량이 20% 정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정부 쪽에서는 CXMT, YMTC한테 모바일 제품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과연 CXMT의 물량이 북미 회사인 애플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많이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이슈이고,
1: 네,
0: 그 정도로 이제 중국 내 쇼티지는 심하기 때문에 뭐 현실화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CXMT가 이번에 IPO를 해서 원래 60조 원을 타겟했다가 120조 원 정도로 올라왔고, 12조 원을 조달을 하죠. 그리고 신규 팹이 지금 열렸습니다. 상하이 팹에. 지금 오픈 직전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장비들이 곧 입고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12조 원이 증설 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업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냐라고 하면은, CXMT가 HBM이나 최신 선단 노드까지 개발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EUV가 이제 중국으로 못 들어가서 그런 거고, 그거는 상황이 앞으로도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수출 제재를 풀어주던가 중국에서 국산을 하던가, 둘 다 저는 뭐 이제 굉장히 장기간 아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네, CXMT는 이제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램프업하고 있는 최신 공정 세대 대비해서 한 3세대 이전의 공정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물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8년 정도까지는 CXMT 점유율이 이렇게 늘어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한 29년, 30년부터는 어쨌든 올해부터 많이 번 돈으로 신규 팹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우려를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주신 자료가 있는데 8번 자료 보면은 메모리 수급과 관련해서 CXMT라는 회사는 250억 기가빗을 생산하는 회사로 돼 있어요.
0: 네네.
1: 26년 기준으로.
0: 네네.
1: 전 세계는 이제 3,550억 기가빗을 네,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러면 점유율 기준으로는 뭐 한 6%쯤 되는 건가요?
0: 아, 한 8%.
1: 8% 정도 네,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네,
1: 그 정도 되는 회사군요.
0: 네.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점유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장기 정체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 세대 전환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1A 나노를 사실 올해 초부터 공정 개발 완료 타겟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로 밀린 걸 요즘 소식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EUV가 없어서. 그러면 네,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죠.
1: 그러니까는 선도 다음 세대 기술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DRAM이 1A, B, C 막 이렇게 네이밍이 되는데
0: 네네네,
1: A세대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그 위로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군요.
0: 원지에서 머무르고 있고 1A로 못 넘어가고
1: 있고. A로 못 넘어가고 에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4를 만들 때 1C나노를 한다고 하니까
0: 맞아요,
1: 이제 한 3개 세대의 격차가 맞아요, 나는 거예요.
0: 그리고 한 세대가 1년 반 정도의 시간 격차로 보시면 돼서 오히려 4년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해가 올해다. 그리고 올해 말이면은 네. 1D 나노도 개발이 완료됩니다. 국내 업체들은. 그러면 이제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D램은 중국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계하고 이제 저는 중국의 경쟁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전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1: 근데 네.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 말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너무 취약해진 것 같아요. 좀만 안 좋은 게 나와도. 네.
1: 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매맞다 보니까 좀 아파져가지고 네. 이제 역치를 넘어가니까 네. 살짝만 건드려도 이런 과민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군요. 그러면은 아까 그 이 AI 사이클을 만들어냈던 게 HBM에서부터 시작이 좀 됐잖아요.
0: 네.
1: 언제부턴가 좀 HBM 얘기를 한참 하다가 요새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HBM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0: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약진이 상반기에 두드러졌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주요 북미 고객사양으로 퀄 테스트 통과 좀 지연됐던 삼성전자가 HBM 4세대에서는 가장 먼저 퀄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도 최근에 통과돼서 잘 양산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3, 4 간의 기술 격차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특히 마이크론보다는 국내 업체들이 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삼성자이닉스는 비슷한 수준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까지는 점유율 1등이 계속 하이닉스로 유지는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1, 2년 내에는 HBM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HBM을 네. 만들면서 이제 그 반도체의 원재료인 그 웨이퍼가 네.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된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0: 네, 네, 네.
1: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0: 네.
1: 원래는 HBM만 비쌌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지금은 HBM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범용 DRAM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소인준 애널리스트님도 그 실적 발표 모델들을 보면은 HBM이랑 BHBM을 막 나눠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기술적으로는 HBM이 더 선도적인데
0: 네.
1: 이제 BHBM 가격이 더 올라 버리고 막 이런 네. 상황이 되면 기업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0: 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 3페이지 차트 한번
1: 3번 그림이요?
0: 네, 네.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HBM 영업이익률이 1분기부터 낸드보다도 낮아진 걸로 저는 보여요.
1: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지금 결국에 업체들이 만드는 네. 건 세 가지죠. 네. 범용 DRAM, HBM, 낸드 세 가지 중에 네.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게 HBM이고
1: 원래 제일 높았는데.
0: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을 이끌었던 게 HBM이었는데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대비 영업이익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HBM 비중이 높으니까.
1: 네.
0: 근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범용 디램하고 낸드는 분기별로 가격 협상이 되니까 지금 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가격이 공격적으로 계속 오르는데 HBM은 작년 9월, 10월쯤에 협상된 가격이 올해 연간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업체들도 사실 좀 쇼킹한 거죠. 1분기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어떻게 낸드보다 낮아졌지?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물론 HBM 영업이익률 외부에 공표되진 않습니다. 저의 추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가격을 연간으로 또 묶는 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자이닉스가. 네. 일부 고객하고는 먼저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많이 올리게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략 고객에 대해서는 뭐 기술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그 똑같은 웨이퍼를 만들었을 때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서버용 디램 만들면은 5만 달러를 뽑을 수 있고
1: 네.
0: H 만들면 18,000 달러밖에 못 뽑아요.
1: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가격 한 3배는 올릴 수 있다. 근데 네. 물론 쉽진 않겠죠. 그래서 한 2배 이상은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고.
1: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이런 뷰가 그러니까 HBM 가격이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데 네네네. 더 낮고 일반 디램이 더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황이 네네.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0: 네네.
1: 이거를 천년만년 지속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네네. 메모리 가격이 빠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시장에서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전혀 아니긴 하죠. 그래서 마치 오일 쇼크와 같은 거죠. 커머디티의 가격 급등. 이게 이제 HBM이 HBM 커머디티 성격이 약하니까.
1: 네.
0: 근데 그러면은 그 오일 쇼크가 언제 끝나냐를 예측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쉽게는 안 끝난다는 게 뭐 메모리 실적 측면에서 아직은 이익률이 안 꺾인다는 중요한 가정인 것 같고요.
1: 네.
0: 뭐 그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 28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럼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하반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0: 일단은 이제는 상반기에 그 굉장히 많은 도파민을 줬던 그 가속의 시간은 조금 끝나가고 이제 네. 증명의 시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뭘 증명해야 될까요?
0: 이 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증명.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TA와 주주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고 결국 그거는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업황은 내년까지 엄청 좋기 때문에
1: 네.
0: 점진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대형주 삼성자이닉스의 주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를 뚫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 다시 이제 메모리로 쏠림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던 국내 소부장 업체들도 어쨌든 이제 팹이 많이 열리고
1: 네.
0: 장비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내년부터는 웨이퍼 투입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주목도도 커질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우선 장비 업체들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유진 투자증권은 이제 소부장을 보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0: 일단 저 혼자 다 하고 있긴 합니다.
1: 아, 예. 그러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상장 기업 장비 기업들도 같이 보고 계시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지금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메모리 기업이나 소부장 기업 등등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0: 네네.
1: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그러면 좀 언제쯤 나올 걸로 기대를 해도 될까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소부장까지 확산이 언제쯤 되냐 이거고
1: 네.
0: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주도주는 대형주 삼성자이닉스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장비 업종 일부 장비 업종에 국한될 것 같은데 내년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격은 평탄화되는데 실적은 좋으니까 이 수많은 잉여 현금이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빅테크들의 엄청났던 잉여 현금을 이제 메모리 칩메이커들한테 옮겨오는 시작이었고
1: 네.
0: 시간이었고 내년에는 메모리 업체들이 벌어들인 영청된 이연금이 소부장 업체에 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좀 되게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소부장도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하고 많잖아요.
0: 네네.
1: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선별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0: 맞습니다.
1: 지금 메모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업황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0: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공급 측면에서는 갑자기 막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게 구조적으로 제약이 생긴 게 과거와 다른 이유는 HBM 때문입니다. 그래서
1: 아.
0: HBM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트레이드 레이시오, 그러니까 캐파를 잠식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급 측에서의 변수는 차단이 많이 되어 있다고 봐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수요인데 결국에는 이 AI 침투율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사이클의 장기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자금 조달의 문제가 제일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빅테크 업체들이 뭐 AI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쉬어가는 순간이 오는 걸 걱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점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커지는 것 같고
1: 네.
0: 뭐 이제 미국 쪽에서의 금리 결정이나 혹은 이제 오픈 AI 같은 상대적으로 요즘에 뭐 엔트로픽 대비해서 좀 경쟁력이 약해진
1: 네.
0: 그런 업체들의 자금 조달 사이클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걱정해야 될 이슈라고 좀 보입니다.
1: 아까 일각에서 그 주가 하락이 나타났던 그 중간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하셨던 게 국내에서 발표했던 그 대규모 3대 메가 프로젝트인데
0: 네네네네.
1: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증설이나 공급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0: 사실 그 선언만 딱 보면은 저는 한 30년대 이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1: 네.
0: 대신에 중요했던 거는 선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했던 용인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인 거죠. 그래서
1: 네.
0: 원래 45년까지 지어지려고 했던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가 33년까지 앞당겨진
1: 네, 거니까 12년 당겨주고 네,
0: 상당히 이제 30년쯤부터 보면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엄청 커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주가에 지금 이 반영하는 기간은 많아야 1년, 2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영향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런데 그거와 함께 동시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평택밥들도 있는데 평택밥 뭐 조기 착공하고 더 빨리 착공하고 뭐 이런 뉴스도 동시에 전달된 것도 사실이긴 해가지고
0: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남은 게 평택 2기랑 용인 6기가 있긴 하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런 증설 프로젝트 발표되는 게 뭐 불편한 지점이긴 한데 저는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게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도 투자자들을 만나시고 세미나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관 네. 투자자들에게는 뭐 이런저런 전략이나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0: 네.
1: 저희는 지금 이제 라디오이긴 하지만
0: 네.
1: 뭐 사실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국민주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거를 제가 제 측근과 지인들로도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또 친구분들도 계실 거고
0: 네, 네.
1: 이런 분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이 전략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0: 저는 일단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말고 본주를 오래 들고 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계속 급등금당은 나올 거고 레버리지 들고 있으면 녹기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수급이 좀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본주를 들고 연말까지 오래 들고 가는 전략을 펼치면 좋은 수익을 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레버리지 보완 대책을 막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뭐 가장 극단적으로 어저께 홍준욱 대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폐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레버리지 관련해서 조금 보완이 되면은
0: 네.
1: 좀 나아질까요?
0: 네. 뭐 아까도 방금 나온 뉴스로 보니까 뭐 예탁금을 뭐 3천만 네. 원으로 늘리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1: 기본 예탁금을 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방금 나온 뉴스인데 3천만 원으로 높이고 또 20주씩 매매 가능하도록
0: 네,
1: 하게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일본식
0: 예.
1: 방식이네요. 뭐 네. 100주씩 매매하고
0: 그쵸,
1: 이렇게 하면서
0: 예.
1: 이제 좀 거래 규모를 높이려고 네. 하는 그런 것 같네요.
0: 맞죠. 그러니까 사실 상패 저희 기관에서는 상패를 원하고 있긴 해요. 이게 너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1: 네.
0: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그렇게 제약을 두는 거는 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7월 16일 목요일 순서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이벤트에 정성껏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문자가 많이 왔는데 2200님이 문자로 50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장입니다. 경제쇼를 20대 제 자녀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아들 나이에 경제쇼를 청취했다면 지금쯤 다른 세상에 살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 사회초년생 시기에 경제 관련 정보가 중요한데 경제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698님은 문자로 안녕하세요. 1년 전부터 경제쇼를 가끔 들었는데 요즘은 남자친구랑 매일 챙겨 듣고 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금융 지식을 얻을 채널이 절실하더라고요. 어쩌다 못 듣는 날이면 콩 다시 듣기로라도 공부합니다. 4900님은 문자로 넘쳐나는 정보와 이슈의 홍수 속에서 한쪽으로만 가는 잘못된 쏠림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 경제쇼가 정답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정욱님도 청취율 전화 받으면 꼭 경제쇼 잘 듣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청취율 대박나시길 응원합니다. 경제쇼 화이팅. 7133님도 청취율 1등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모든 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1등 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 책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 KBS 1라디오 경제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윤지호의 경제쇼가 나오기 때문에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규칙 가운데는 두음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말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첫 소리의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로인을 우리말로는 노인으로 쓰고 락원은 낙원으로 쓰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잡지나 서류 같은 것을 보면 지면에 경계를 두고 설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광고란, 독자란, 비고란, 투고란, 공란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나오는 란자는 난간란자를 쓰는데요. 한자와 명사 뒤에 붙어서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따라서 어린이라는 우리 고유어나 가십이라는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난을 써서 어린이 난, 가십 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과 재연절인 내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점차 그 밖에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경상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라도와 경남에는 30에서 80mm, 전라도 서해안에는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경북에는 20에서 60mm,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서부 지역에도 오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도 무더웠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36.9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동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낮에 서울 32도, 대구 33도, 대전 광주 30도, 제주 31도 등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질 전망이지만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은 한 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거래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시장상황 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예탁금 상향 조치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를 전하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상피제를 통해 제19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예방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 연령에 따른 단계별 소셜미디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외국처럼 청소년들의 사용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온라인 의견을 받고 사용 규제는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내륙 곳곳에서 폭발음이 수차례 들렸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폭발음이 들린 도시들은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동안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이란 남부, 남서부 해안을 공격했지만 이란 내륙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대법원 2부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편파 수사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최 전 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밤 11시 30분으로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22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등의 문제를 따져묻겠다며 추진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친 60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개표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 중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관에게 욕 한마디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과 영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며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은폐 수사 부실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의 연고지에서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순환 인사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하다,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 여당 내 비판과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코스피 널뛰기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을 펼쳐온 김남희 의원을 직접 만나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여권에 큰 파장 일으키고 있는 유시민 작가 발언부터 짚고 갑니다. 앞서 ABC론, 증축 재건축론 얘기해봤는데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취지로 한 얘기인지 좀 약간

0: 소개를 해 주시고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네.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는 뭐 전제가 깔려 있는데 최근에 해왔던 얘기의 연속선에 있는 거고 이번에는 네네. 더 발언을 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시민 작가가 해왔던 얘기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증축 정도면 모르겠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왔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노선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다.
0: 네.
1: 필패한다. 필연적으로 필패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의아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하려면 사실관계가 있어야 진단을 하는 건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해온 게 재개발 재건축인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고 비유를 했는데 이거를 유시민 작가가 정계개편이라고 정치 용어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0: 네.
1: 정계개편이라고 하려면 다른 진영하고 통합을 하든지 혹은 다른 진영을 이렇게 일부를 데려오는 이런 작업을 해야 정계개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삼당합당이 그랬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창당 때 민주당을 분당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0: 네.
1: 뭐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 5명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유시민 씨가 있었던 개혁국민정당도 거기에 합류하고 이 정도는 해야 정계개편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민주당 바깥에 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끌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조국혁신당하고 통합하는 문제도 김민석 전 국무총리나 친명계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계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유시민 작가가 작가라고 했을 때는 주로 내신 책들이 넌픽션이었는데 지금은 픽션 작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0: 네. 김기현 대변님.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센 발언을 하는 그 배경이 뭘까요?
2: 이게 말은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0: 네.
2: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까지는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0: 네.
2: 사람을 이렇게 명픽으로 해서 서울시장도 하고 당대표도 꼽고 총선을 넘어서 대권까지 이재명의 키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0: 네.
2: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좀 용어상 표현을 할 때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네. 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은 어떻게 보면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조금 오버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0: 네.
2: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ABC론 중에서 네. A 가치 중심적인 사람보다는 B 이익 중심적으로 뭉쳐 있는 거고 우리가 건축학개론 얘기할 때 이제 중축이냐 재개발이나 재건축 얘기할 때 중축을 넘어선 행위 때문에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버림을 받는다.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 얘기를
0: 네.
2: 정청래 후보도 비슷한 논조로 얘기하고 김어준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적인 거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관련해서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 본인은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0: 네.
2: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당대회가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후보와 김민식 후보 간의 김민석 후보 간의 어떤 대결이지만
0: 네.
2: 그 뒤에 본질은 김어준, 유시민, 조국, 문재인 그런 세력 때 김민석, 송영길, 그다음에 이재명 뭐 이런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거는 공천, 총선의 공천을 통해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칼을 휘두른 쪽과 칼을 맞은 쪽의 2라운드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네. 말은 굉장히 뭐 어렵게 말을 하고 검찰 개혁 얘기하고 뭐 중축이다, 뭐 재건축이다, 재개발 얘기를 하지만 네. 본질은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당권을 잡고 대권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친노 친문 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네. 이번에 확실하게 싸우겠다는 거고 유시민 작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쓴 책 이름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0: 그거를 인용한다는 건 뭐냐면 국민이 당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를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 자, 김수인 평론가님. 아무래도 지금 김기영 대변인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대표 선거 앞두고 어떤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그런 아마 속내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서울시장에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다. 국회의장도 명픽 넣었다. 당대표도 명픽 넣으려고 한다. 비평가들이 정청래 불출마라고 하면 안 된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필패 길로 갈고 있다. 여당 대표가 명픽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뭐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 갈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역시 그 선택은 정청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읽히는데 자 이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2: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차라리 할 거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명픽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1: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2: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네. 그냥 대통령이 픽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담고 있는데 근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네. 띄운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이 사람 찍어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선택한 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정식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김민석 전 총리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네. 그 물론 그 뒤에 강력한 백그라운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택을 해서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법적으로도 당무 개입이라든지 선거 개입에 속하지 않거니와 예전에 있었던 그 당과 대통령 청와대의 일체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이상한 현상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픽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대통령이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픽한 사람들이 문제고 네.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좀 쟁점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했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좀 퍼뜨리는 게 실제로 보이거든요.
1: 네.
2: 예. 얼마 전에 그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 사퇴를 하기도 했던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가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않는 한도에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그 개입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크게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고 차라리 그게 안목이 틀리셨어요. 픽하신 게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1: 아니,
2: 게.
1: 하려면 명확하게
2: 그렇습니다.
1: 얘기를 하든지.
2: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1: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단 김수인 평론가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역시 이제 다 연관되는 얘기인데 최대 쟁점이죠.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검찰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유 작가 또 뭐라 그랬냐면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 속으로는 별로 안 원한다. 자, 유 작가 얘기는 대통령 때문에 검찰개혁도 안 되고 보안수사권 이것도 지금 벌써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진전이 안 된다. 이 지적은 네. 어떻게 뭐 타당성이 있는 지적입니까?
2: 한쪽 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고
1: 네.
2: 집권을 하자마자 해치울 것처럼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1: 네.
2: 근데 안 되고 있죠. 아직은 확실하게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어느 정도는 막고 있다. 그렇게까지 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의 해석이 틀린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1: 네.
2: 사실 대놓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요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가 잘못됐다거나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1: 네.
2: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또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또 자신 있게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안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느냐 그
1: 네.
2: 또한 또 아닌 거거든요. 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1: 네.
2: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일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좀 허무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네. 사실 별로 그게 큰 차이가 없는 사안입니다. 보안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수사 개시권은 폐지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줘도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다들 얘기를 해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걸 굉장히 확대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보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이라고 못 박아놓고 온 것이 이 사태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근데 유시민 씨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 어디에도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나라는 없고 검찰이 사실은 선진국에 보안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 개시권도 있어요.
1: 네.
2: 근데 그런 거 다 얘기해 줬는데도 벽창호처럼 무시를 해왔던 것이 특히 민주당 내부의 그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검찰 개혁을 진짜로 할 거였으면 검찰의 기소 독점이나 이런 것들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기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목적이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의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왔던 소위 강경파 분들이 더 크게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럼 검찰 보안 수사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유시민 작가가 비난하니까 그 견제에서 보자면 아까 이제 아무래도 한 달 전까지 정청래 네. 대표 있을 때 그 기류로 보면 정말 곧 그 법안을 처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네. 아주 최근까지도 속도전을 언급하다가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얘기를 최근에 보면 충분히 숙의하겠다에 약간 방점이 실렸으면 청와대와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이 정부와 청와대 사이드에서 아 이거를 그냥 이대로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이 기류가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0: 그렇죠. 기류가 좀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하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아니고 이건 개악인 거죠.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수사하는 검찰은 악마화해야지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상대 수사하는 쪽을 악마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 일부에서 이걸 속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는데 역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진짜 이제까지 본인들이 검찰을 악마화해서 해체하는 이런 과정 속에 빚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아 국민을 위해서 보안수사권 일부는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겁한 거거든요.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청래 대표의 이런 일관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상징이다, 깃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강하게 들고 나가는 건데 지금 여론은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아 뭔가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하지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좀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면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쏟아냈던 말들을 보면 다 자기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쇼에 나와가지고 김어준 쇼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일종의 뭔가 검찰하고 딜을 치는 거 아니냐. 뭔가 바텀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소취소 특검 얘기가 하면서 이거는 탄핵감이라는 얘기까지 그 출연진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이른바 지금 강경 노선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국민들한테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부분이 그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저는 비겁하다는 얘기를 더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이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폐지 수사권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말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정의 2인자라고 했던 김민석 총리가 그 저기 자기 출마 선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 총리직을 유지한 거의 마지막이었죠.
0: 그렇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 얘기를 하고
1: 플러스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0: 입장이다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인권이나 그 피해자의 어떤 인권 거기에 방점이 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쉽게 너무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편의적 사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리고 강경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송영길 그다음에 정청래 김민석까지 50보 100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자, 그러니까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막다 보니까 막고 나서 보니까 야당 대표 때와 이제 다르게 자 이게 진짜 일단 민생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은 하더라도 그동안 어떤 자신이 검찰 수사의 아주 대표적인 피해자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어떻게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악마화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니까 마치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는 정청래 대표는 되게 경직된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좀 비겁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밝히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검찰청 폐지의 과실은 따먹으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엉거주춤한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확실한 입장을 네.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2: 그게 그건 맞는 얘기예요.
1: 근데 말처럼 쉽지가 네. 않은 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너무
2: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네. 리스크를 만들었느냐가 네. 문제인데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수완박 쪽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창한 적이 있었는가 과거에 잘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 쪽으로 승부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막 해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검찰을 활용하려고 할 거다. 오히려 잘 써먹으려고 할 거다라고 많이들.
1: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2: 네. 심지어 네.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성남시장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도전할 때 대선 제1공약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가 제1호 공약이었어요.
1: 그러니까 그랬나요?
2: 예, 네, 그게 제1호 공약이어서 그때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 때 아, 전에는 뭐 저를 검찰총장으로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흑역사죠. 별로 상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정도로 적폐청산의 칼을 휘둘러야 되고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2022년에 대선 직후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할 때 추진하고 나서 이제 그 여파로 지방선거에서 악영향이 있었죠. 근데 좀 뒤늦게나마 정성호 의원이 그때 한 얘기가 검수완박은 잘못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의 상의라든지 교감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부터 검수완박파가 아니었다라고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되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국민의힘 또 마찬가지인데 네. 정치 지도자들이 지지자들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왕년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립감이 더 세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지지자들이 다른 경선 후보한테 악플 퍼붓고 할 때 아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 게 아니라 그때 양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지지자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사실 검찰 보안수사 없애가지고 민주당한테 득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른 채로 그냥 누군가가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강한 목소리를 외치면 그쪽으로 다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네. 이 구조를 우리 정치권이 바꾸지 못했다는 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0: 유시민 작가가 이제 방송에서 마키아벨리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은 과실을 따먹고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
1: 좋은 거는 본인이. 그렇죠. 좀 비판받을 거는 밑에 사람한테.
0: 그런데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검찰개혁 중에서 내가 착각을 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해서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0: 마음이 콩밭에 있잖아요. 본인이 꼽고자 하는 김민석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물타기 수법을 한 겁니다. 뭐냐면 대척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예외적 허용을 두는 국정위인자 김민석이 존재했는데 선거 앞두고 이 사람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왜냐? 이른바 전통적 지지자들 입장에선 검찰개혁에 수사권 1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걸 누가 그렇게 선전선동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일 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면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단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더 뭐라고 하는 겁니다.
1: 자, 그래서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유시민에 대한 질문을 더 하면, 자, 박지원 의원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야 뭐 이거는 저주의 언어다, 이게 동지의 언어냐 저주의 언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고, 박지원 의원이 유시민 작가는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 5년 내내 대통령을 흔들고 괴롭혔다, 나중에 정신 나갔다고까지 하더라,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0: 비판을 했는데, 자, 김경 대변님. 유시민 작가의 이런 것들이 정청래 의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 제가 실은 그 방송을 보면서 왔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서 댓글을 봤는데 유시민 작가 응원하는 댓글이 꽤 많더라고요.
0: 그래요?
1: 꽤 많습니다. 물론 그 매불쇼에 보는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게 그 일종의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약자 플레이를 하잖아요.
0: 네.
1: 굉장히 다구리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 어떤 앱, 그 만화 그 네. 이런 것들을 좀 올려가지고 내가 뭐 되게 힘들다 그런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0: 언더독
1: 그렇죠.
0: 이펙트.
1: 언더독 예. 이펙트를 하고 있는 건데 김어준 씨가 약간 조용히 있는 듯 하지만
0: 네.
1: 유시민 씨가 강경으로 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0: 서로 역할 분담을
1: 그렇죠.
0: 한다.
1: 역할 분담을 한다. 이쪽은 송영길과 김민석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툭툭 치고 있다는 그런 형국인데
0: 네.
1: 저는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말이 거칠죠.
0: 네.
1: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는 상징은 있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친노와 친문 진영에서 그리고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기 때문에 주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 너 대통령 한 것까지는 되지만 왜 너가 하나부터 열까지 서울시장부터 해서 당대표 해가지고 국회의장까지 명픽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권력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원래는요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문재인, 민주당의 노무현이었는데 처음으로 바뀐 게 뭐냐.
0: 네.
1: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0: 네네.
1: 그렇게 보면 주류 입장에서는 그래 어쩔 수 없이 대통령까지는 됐는데 너무 욕심이 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건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도구적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0: 자, 비슷한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 드리면 유시민 작가의 이런 얘기들이 그쪽 이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어느 정도 파급력을
1: 네.
0: 줄 수 있는지. 이건 너무 지금 계속 위축되고 그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발언도 더 세진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파급력.
2: 저는 유시민 작가가 축구로 치면 쐐기 자체 골을 넣었다.
0: 그래요.
2: 안 그래도 정청래 전 대표가 불리해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0: 도움이 안 된다?
2: 저는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
0: 그래요?
2: 유시민 작가도. 정청래 넌 안 돼.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망한 판에
0: 내가 말이라도 세게 해줄게.
2: 내가 말이라도 세게 해서 이번에 판 망하고 화끈하게 망하는 김에 확실하게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본인이 드리블을 하려는 게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전략이거나 아니면 다 뜻이 있는 정청래는 어차피 안 되니까
0: 그 망하는 김에 화끈하게 네. 망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쓰자는 본래
2: 굳이,
0: 국민의힘에서 나오던 얘기 아니에요?
2: 굳이 따지면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 생각이 좋지 않습니다.
0: 그래요?
2: 예전에 두 사람도 엄청
1: 그렇죠.
2: 싸웠어요. 네, 같은 친노 있을 때도 그때 무슨
1: 간신배라고
2: 한쪽에
1: 했죠.
2: 뭐 참정연이라는 그룹이 있고 한쪽에 또 뭐가
0: 맞아요.
2: 있는데 그때 엄청 싸웠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과거에 그 최고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주승용 의원하고 싸움이 나서 그게
0: 네.
2: 국민의당 당으로까지 그렇죠.
0: 네.
2: 그때도 유시민 작가가 평론가 시절에 정청래는 원래 그래 뭐 이렇게 그 원래 그런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청래 전 대표를 아끼는 입장도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가.
1: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2: 근데 제가 이제
0: 예.
2: 왜 쐐기 자책골이라고 했냐면 정청래
0: 예.
2: 전 대표의 컨셉트는
0: 예.
2: 나 두들겨 맞고 있어요. 이 약자 컨셉트였거든요.
0: 네.
2: 근데 이렇게 센 얘기를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일단 정청래 전 대표의 컨셉트를 망쳐 났고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그나마 정면승부한 게 보안수사권 지키자고 할 사람 나와봐. 나올 테면 나와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뭘 해버렸냐면 이재명 대통령 내가 반대한다. 내 편에 붙으면 같이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는
0: 그래요.
2: 거죠. 그래서 저는 이로써 안 그래도 당 안팎의 여론이 김민석 전 총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이기지 못하게 골대에 묶어버리는
0: 네.
2: 이런 일을 해버렸다고 봅니다.
0: 네. 김경 대변님.
1: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세력 대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싸우느냐를 봤을 때 점점 후자에 가까워진다고 보는데 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문저 털레의 예를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
0: 네.

0: 한 인물을 처음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최동석입니다.
1: 네.
0: 인사혁신처장. 그런데 예, 예.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윤석열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고통의 원천이고 완전히 멍청한 뭐 사람이다 아주 비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감정의 선을 건드렸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네. 계속 끊임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그런 게 이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척척이 쌓이다 보니까 아 감정의 골 이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고 내가 다음에 공천을 받아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주류가 돼야 된다. 그런 네. 어떤 이익적인 그런 것까지 합쳐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 네. 7549님. 대형마트를 다니던 아내가 지난주부터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제부터는 제가 하는 택배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 마시면서 뉴스레터 K 듣고 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분기점 부근 6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송파 부근 3-4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이 하남분기점부터 송파 나들목까지 9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18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 쪽은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도휴게소까지 10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덕평에서 용인휴게소까지 12km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고요. 이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은 60령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좀 더 살펴볼게요. 민주당 당권주자 정청래 의원이 오늘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여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의 행태는 다시 되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논의해왔고 수십 년간 염원해왔던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1: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입장 내라 이렇게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안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 자, 정청래 의원 뭐 얘기 보면요.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이다. 깃발이 찢어지면 총선도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김민석 의원이 총리 마지막에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다. 이래서 쟁점화되기는 이제 어려워 보였거든요. 김소민 평론가님. 근데 지금의

0: 어떤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신중론을 펴고 그게 당내에서 어느 정도 좀 확산되는 이걸 보면 아 이게 청와대와 좀 교감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자 전당대회 지금 딱 한 달 남았잖아요.
1: 네.
0: 송영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신중하게 숙의해 보자 하면서 이 문제가 전당대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없다고 봤었어요. 예. 봤었는데
0: 예. 예. 아 근데 요즘의 기류를 보면
1: 네 공교롭게도 제가 민주당 관계자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분은 사실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진작부터 얘기하시는 분이었고 네네. 사실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일부 의원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예. 누군지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 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걸 돌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오점으로 남는데 다 아실 거 아니냐. 이걸 네. 돌려야 되는데 빌드업이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뭔가 사건이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장용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좀 계기는 바뀌긴 네. 바뀌었고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특히 저는 송영길 의원 쪽을 더 주목하는 게 김 전 네. 총리보다 운신의 폭이 더 넓어요. 좀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과감하게 최근 발언을 해왔지만 만약에 이 문제로 치고 나가서 당이 의견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1번 타자는 김민석 전 총리가 아니라 송영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김민석 전 총리는 정부 입장이다. 완전 폐지가. 나는 네. 계속 밝혀왔다는 말한 게 최근에 있잖아요.
1: 그렇죠. 그죠? 그것 때문에라도 갑자기. 그
0: 살짝 족쇄가 잡혀 있을 수도 네, 있어요.
1: 부침개 뒤집듯이 할 수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 전 총리는 아마 가더라도 마지막에 좀 이 여론에 의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나서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네. 전당대회가 8월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결국에 근데 논쟁한다고 했는데 보안수사권은 일부 영역에서만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수사의 대표적인 뭐 사례가 너무 많은데 예전에 인천에서 네. 어떤 골프장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했어요. 근데 이게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네네. 음주 관련 문서 파기한 것만 송치를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한 결과 음주운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간부 골프장 간부와 경찰 사이에 오고 갔던 뇌물까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봤을 때는 보안수사권을 준다고 해도 어떤 강력 사건 정도에 국한해서 주겠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부패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가 빠져버리게 되면 네. 이런 경우에 음주 문제는 수사를 하는데 뇌물 문제는 수사를 못하는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고 안도 수정될 소지가 있으나 근데 그것이 좀 불충분하게 수정되는 네. 예, 그런 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
0: 만약에 그걸 들고 나온다면 네. 송영길 의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뭐 송영길 의원이 됐건 김민석 의원이 됐건 이거를 세게 한번 전당대회에서 맞붙어 본다면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이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승부수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아예 어느 시점에 명확하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경대
2: 의원. 저는 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0: 그래요?
2: 왜냐하면
0: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2: 지금
0: 크다.
2: 지금 판세를 봤을 때 네. 판세를 봤을 때 불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이.
0: 예.
2: 그리고 제가 뭐 비겁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포지셔닝 네. 두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김민석 후보나 아니면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일종의 역할 분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강경한 의원들은 무조건 폐지하는 게 절대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0: 네.
2: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김어준 쇼에 보면 김어준 씨가
0: 네.
2: 명단을 해가지고 이름을 다 읊습니다. 좌표 찍어서 공격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빌미를 줄 여지는 없다고 봐서 송영길 후보가 굳이 이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네. 김민석도 안 할 거고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전하는 경우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게 비극입니다. 네.
1: 제가 좀 한 짧게만 네.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제안 같은 것인데 네. 이런 문제가 사실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거는 민주적인 현상은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국민들은 또 국민들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지켜야 된다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정치권이 대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를 확 뒤집지 못한다면 네. 출구가 있다. 출구는 국민 여론인 거거든요. 예전에 선거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국회 주최로 공론 조사를 했었어요. 네네. 예, 저는 이거 이 방법을 이번에도 써야 된다. 굉장히 거의 개헌에 준하는 형사사법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해서 국회와 뭐 정부가 합동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국회가 주최를 해서 국회는 사실 이견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공론화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 들어보고 국민 배심원 참여시켜서 토론 또 들어보고 해서 의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했던 공론조사 절차를 이번에 밟아보자 이런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국회가 주도하는 공론화 과정 거치면 좋겠다.
2: 저는 예, 아주 쉬운 대변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면 됩니다. 네. 원칙대로. 왜냐 네. 이걸 하면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점점씩. 원내대표한테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들을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객관적인 상황에서 하겠습니까? 전당대회 저희 개입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네. 법사위원장을 하면 협치의 모양새도 갖추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0: 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은폐 수사부실 드러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또 경찰 연고지에서 유착관계 차단하기 위해서 순환인사제도 전면 도입하겠다. 뭐 이거는 이거대로 뭐 대책이 될 수 있는데 김수인 평론가님 이건 시간 관계상 짧게. 네. 이게 무슨 보안수사권을 다 없애는 그 보안은 아니겠죠 설마. 이거는 이거대로의 그렇죠. 어떤 통제 장치겠죠.
1: 네, 이거는 경찰 내부에서 있을 수 네. 있는 통제 장치고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 될 일이고 또 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또 경찰 내부에서 지금 또 자체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네. 그분들이 사건 은폐 이런 생각을 추호도 없이 하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것만 믿고 우리가 그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검찰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 경찰 수사를 통제하라고 조직한 그 존재했던 게 검찰이에요. 네네. 그럼 검찰이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뺏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린다. 공중분해시킨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라고 법무부가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 구조를 제대로 좀 꾸려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요즘은 여당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가요. 지금부터 자 야당 얘기 좀 해봅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복당 불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그건 불가다 뭐 이런 거고. 비슷한 얘기를 안철수 의원도 하면서 복당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영웅 서사를 쓰면서 네. 정작 자신이 속한 정당은 내란 정당으로 내몰았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한 약간 처음엔 한동훈 의원이 그 시기에 저기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아 이거 보니까 너무 늦춰질 것 같으니까 조금 저 앞당길까 하는 분위기도 저 감지가 됐었는데 지금 약간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2: 그냥 겉보기 등급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네네. 한동훈 의원의 얘기가 불거지면 네.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 그냥 가치 중립적인 얘기로 했을 때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냐?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하고도 그러고 뭐 멀리는 이준석 의원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노이즈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에 가서 네. 선서를 하고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특검은 무리하게 이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얽어매려고 하는데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들은 대로 그리고 본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사로 가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당시 대표가. 그런데 그날의 진실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겁니다.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경찰이 맡고 있으니까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연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 최고위를 당사에서 여니까 사람들 그쪽 의총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0: 어쨌든 추경호 의원의 혐의와도 관련이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감하다
2: 그렇죠.
0: 이건가요?
2: 민감한데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 쪽에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당사로 가자고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했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거짓 선동이다. 사실 왜곡이다 얘기를 했고 네. 한동훈 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당권파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내가 선서까지 해서 진실을 말했는데 날 공격하네. 당 밖에서도 이러는데 당에 들어오면 더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이제 레카. 네. 레카를 얘기하면서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안철수 의원 중도적인 색깔이 있고 네. 안철수 의원이 거짓말은 안 하지 않느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마저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복당하겠다, 복당하겠다 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저희가 사실 다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나치게 이 문제로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소음이 한동훈 의원한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0: 네. 자, 시간 관계상 김수민 평론가께 다른 질문 드릴게요. 보수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주에 22일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뭐 명태균 씨 뭐 법정 구속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그거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재판 지켜봐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이 처음에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할 때 네. 저는 수사는 해야 되는 수사다. 네. 수사할 만한 단초가 있다라고 봤었어요. 특히 뭐 김한정 씨 후원자로 알려졌던 인물이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댔고 그리고 네.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애초에 명태균과 관계를 맺게 된 계기 자체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보고 만나보라 그랬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연루 가능성은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수사 대상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겠죠. 정말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 관여 하에 이 개입을 했는가 네. 관여 하에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 한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근데 사실 이게 설령 그랬다고 해도 증거가 없을 수 있는 없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알아서 이제 이심전심으로 하거나 어느 순간부터 전혀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사전에 묵인돼 있는 걸 이행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좀 증거가 부족하지 하거나 없지 않나 이 생각은 듭니다. 의심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유착을 해가지고 저렇게 된 게 아니면 뭘까 의심을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네. 법정 유죄까지는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혹시 뭐 재판에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심은 가나 그걸로 유죄가 나오진 않을 거다 네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0: 그래요. 김경 대변인.
2: 저는 유죄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제로다 말씀드릴 예. 수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본인 사건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0: 예.
2: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무죄 나왔던 이유가 여론조사를 명 씨와 협의하여서 네.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2: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0: 네네.
2: 그런데 이 부분에 되게 의외의 어떤 논리를 가져왔는데 그게 암묵적 의사의 합의라는 겁니다. 암묵적.
0: 네.
2: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보다는 뭔가 암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네. 14번의 무상 여론조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공천을 바꿔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제로 깔더라도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네.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0: 이거를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를 보면 지속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오세훈 시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의 만남은 일방적으로 네. 일정 왔을 때 오는 부분이 있고요.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은 자기가 어떻게 서울시장이 됐는지 모른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죠? 일종의 지시나 지령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뭔가 했더라도 그건 오세훈 시장이 모른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네. 여론조사하면요. 저도 총선을 뛰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를 하러 옵니다. 그걸 믿기라고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 있고 오세훈 시장이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뭔가 오고 가는 게 있느냐 그랬을 네. 때 증거가 없습니다.
1: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리면 한 4, 50초 정도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코스피 널뛰기 주범으로 지목된 게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레버리지 상품 신규 상장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도 3천만 원으로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김수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근데 상장 폐지는 해법이 될 수는 없거든요. 폐지했을 때도 투자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네. 또 이게 규정상으로도 폐지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허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뼈아픈 일인데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아 미국 시장에 보면은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많지 않냐 생각을 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종목에 레버리지를 도입하는 순간 다른 데 종목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 수급 쏠림이 일어나서 네. 예, 주식시장 변동성도 강화되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이 문제를 왜 내다보지 못했을까. 예, 그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김기영 대변인.
0: 그러니까 애초부터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ETF는 분산 투자잖아요. 네네. 근데 단일 종목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코스피의 50%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관련해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ETF의 전체 32%라고 하고요. 1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코스닥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우리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심지어 이제 코스닥도 네. 실적이 괜찮은데 계속 수급 때문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서 볼 때는 코스피가 사실상 도박판이다. 네. 그래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돼서 저는 이러다 보면 역설적으로 역으로 네. 서학개미가 더 많이 늘어날까 봐 좀 우려됩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충청과 경북 지역은 20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밤에 경기 남서부 지역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포항, 부산 24도, 광주와 목포 25도, 제주 26도 등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3도, 제주 31도, 대전, 광주 30도 등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지역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 습도는 6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상품의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되고 기본 예탁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수사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열어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중론을 펴면서 보안대책 내놓고 있는 분입니다. 김남희 의원과 함께 보안수사권과 검찰 개혁 문제 중심으로 당내 현안 얘기 나눠봅니다. 김남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의 김남희 의원입니다.
3: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4: 네. 요즘 엄청 바쁩니다.
3: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오늘 30분 동안 아주 네. 긴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변호사였고 지금 네.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4: 네, 네, 맞습니다.
3: 자, 사실 꽤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서 특히 민주당 법사위에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제동을 거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0: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보안 수사권 이대로 폐지돼선 그대로 폐지돼선 안 된다는 생각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아, 제가 사실은 법사에 오기 전에 그 올해 초에도 한번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검찰 개혁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검찰 개혁이 잘 되는 걸 정말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검찰 개혁이 잘 된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가 잘 분리가 돼서 어떻게든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그 피의자도 그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검찰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러면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해서 지금 검찰개혁의 목표,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잘 분리가 돼서 수사와 기소가 잘 이루어지고 억울한 피해자 없는 그런 형사사법 체계가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건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고요. 그런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변호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형사를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 관련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같이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 시민단체 분들이라든지 변호사 분들이 지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현장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문제의식 가졌고, 자, 한마디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의 잘못했던 그런 행동들, 그 행위들을 바로잡고 힘을 뺄 부분은 빼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가 잘 되도록 해야지 그게 못 되도록 하는 건 결코 검찰개혁일 수 없다.
1: 네네, 맞습니다.
0: 그렇게 보시는 거죠?
1: 네네, 맞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표력하신 건데 민주당이 지난 9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 네네.
0: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1: 지금 제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를 그 형사소송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시민단체 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게 그 정권 송치랑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주로 하고 이제 종결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좀 책임 있는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다.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경찰이 지역 유착이 좀 심하다. 왜냐하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순환 근무를 하는데 경찰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실제 범죄에 그 피의자 이런 그 혐의자들이 지역 유지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경찰들과 그 피의자들이 유착된 관계 때문에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건을 덮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고
0: 많을 수도 있어요.
1: 네, 그런 일들이 좀 있고 그런 현장에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이제 암장되는 우려 그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우려 그리고 이렇게 그 수사가 그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보안 수사가 언제나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찰이 잘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보완해 주는 효과는 있었잖아요. 근데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가 되고 나면 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냐 이런 우려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0: 자, 그래서 요 약간 분위기성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1: 네.
0: 좀 어떻게 보면 거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 네.
0: 강성 지지층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보수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아주 중진 정치인들 뭐 당대표를 하려는 사람들도 다 봅니다.
1: 네네.
0: 야, 내가 이거 괜히 했다가 강성 지지층한테 찍혀가지고 2년 후에 공천도 사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 안 드셨어요?

0: 있어요?
1: 근데 정치인이라면 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저는
0: 정치 왜 하십니까?
1: 저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네네. 모든 국민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근무를 했었고
0: 네. 참여연대?
1: 네네. 참여연대에서 네네.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근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저를 응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공천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네.
1: 저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걱정을 잘 소통을 하고 또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최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것,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네.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시고 이 바로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런 견지에서 접근을 하셨다.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네, 네. 그렇다면 보안수사권 이런 이런 분야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1: 저는 이제 예. 그 보안수사권만이 예. 검찰 개혁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0: 네네.
1: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의 목표가
0: 네.
1: 수사와 기소가 잘 되게 하는 것인 만큼
0: 네.
1: 수사와 기소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장치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0: 네.
1: 그 지금 만약 다른 대안들도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보안수사가 없다면은 검찰이 경찰에 그 사건 암장이나
0: 네.
1: 그 은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좀 그 강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0: 네네.
1: 저는 이제 꼭 보안수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 대표적으로 어떤 네, 게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정권 송치나 수사 지휘 같은 방안으로 하는 것이
0: 네네.
1: 더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하되 검찰이 좀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보안 수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긴 한데 그중에서도 적어도 뭐 이제 근데 우려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안수사를 하게 돼서 검찰이 너무 많은 수사를 다시 하게 돼서 예전에 검찰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를 벗어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런 우려가 없는 아주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라도 보안수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내신 분, 그 홍기원 의원님이 내셨고
0: 네.
1: 저는 그런 방안도 대안 중에 하나로 고민할 수 있다. 근데 뭐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0: 그래요. 아까 네. 이제 전권 송치 그다음에 수사 지휘 뭐
1: 네네.
0: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약간 보완하는 그런 것도 그 대책 중에 하나지 뭐
1: 네.
0: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1: 네네.
0: 어쨌든 핵심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1: 네.
0: 아까 뭐 예를 들어서 홍기원 의원 말씀하셨지만
1: 네.
0: 뭐 성폭력이라든지 여성 노약자 뭐 이런 그 관련
1: 네.
0: 범죄 이런
1: 네네.
0: 것들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제한에서는 적어도 보안 수사권의 존치를 조금 우리가 남겨두자 이런 거는
1: 네.
0: 그것만이 필요하다기보다 그거 이상 넘어가면 또 그 이전에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의 취지하고도 또 더
1: 네.
0: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
1: 네.
0: 그러는 거네요.
1: 뭐 그러니까 이게 대안들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예, 예.
1: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0: 네.
1: 토론을 해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래요.
1: 네, 그럼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이상 최대한 우리가 다양한 안들을 열어놓고
0: 네.
1: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0: 그래요.
1: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고
1: 네네.
0: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특징적으로 장윤기 사건이라는
1: 네,
0: 게 터졌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것이
1: 네.
0: 역시 우리 보안수사권 필요한 어떤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의 그 최종 그 법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짓는데
1: 네.
0: 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 거죠?
1: 네, 사실은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장윤기 사건 같은
0: 네네.
1: 경우에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0: 네네.
1: 경찰이 범죄자의 가족과 밀착이 되어 있어서
0: 네.
1: 그 증거를 은폐하고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과정들에 개입돼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0: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이 아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독자적으로 쥐게 되면 이런 사건의 은폐라든지 증거의 인멸이라든지 권력자의 유착에 의한 뭐 그 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이런 그 걱정들을 하게 되신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맡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입법 속도전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약간 무게중심이 거기 있었는데 최근에 발언하는 걸 보니까 충분한 수기를 하겠다. 이 부분에 좀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 지도부 기류 자체가 좀 신중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1: 네, 저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국민들이 이 보안수 사건이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이제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실제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의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 국민이 다 주목하시는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0: 보안수사권이 뭔지는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것이 당연한 태도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국민들을 걱정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홍기현 의원 이제 검찰 보안수사 일부 허용한 내용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내용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했고 거기에 이제 10명이 공동으로 이름 올려서 11명이 한꺼번에 했나 봐요.
1: 네네 맞습니다.
0: 거기에 보니까 김남희 의원님 이름도 있고요.
1: 네네 자, 맞아요.
0: 홍기현 의원이 그때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름 올리지 않은 의원 중에서도 공감하고 계신 분이 꽤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1: 네네.
0: 실제로 그렇습니까?
1: 저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총을 했잖아요. 이틀 전에. 근데 의총을 할 때 의총에서 나와서 발언하신 의원님 중에 한 세네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거의 10분 가까운 의원님들이 아, 지금 그 현재 안만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건 우려스럽다.
0: 다수였어요?
1: 네.
0: 그 발언한 의원 중에는?
1: 네. 발언한 의원이 15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분 정도가 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 우려스럽다. 그래서 홍기현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그걸 좀 수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분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의원님들의 호응 분위기가 아 우리 너무 이제 성급할 수는 없다. 신중해야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 남았잖아요.
1: 네,
0: 자,
1: 네 그래서 맞습니다.
0: 최근까지만 해도 특히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의원이야 워낙 그 강력한 그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검찰개혁에 아주 강력한 선명성 이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봤는데
1: 네네.
0: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직 끝내기 직전에 여기 당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다. 자기도 누누이 그걸 완전 폐지를 강조해 왔다. 이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 안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1: 네네.
0: 자, 근데 김남희 의원님 지금의 분위기면 전당대회에서 이게 최대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1: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0: 쟁점은
1: 지금
0: 안 될 것 같아요.
1: 그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 거의 다 비슷하시잖아요.
0: 그래요?
1: 최근에 이제 고민정 의원님만 이제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홍기현 의원님과 의원 발의에 공동 발의도 하셨고.
0: 어쨌든 빅3는 네, 다 빅3는 비슷하다.
1: 빅3는 다 비슷한 입장이세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이 이슈 자체가 네. 전당대회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왜요?
1: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의 그 인권 침해 문제와 아주 직결된 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사실은 뭐 범죄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범죄의 그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그 삶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상세하게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0: 이게 정치 쟁점이 네, 돼서 하면 안 된다.
1: 정치 쟁점이 되는 순간 누가 옳고 그르냐,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으냐 이런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0: 반면에 제가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의원님 그그 네. 그 맞아요. 이거는 네. 조금 더 신중하고 공론화 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1: 네,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당대표 선거에 나온 의원들이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완전히 까발려 놓고 그럼 제대로
1: 네.
0: 토론하면서
1: 네, 네.
0: 집권 여당 전당대회에서
1: 네.
0: 그거를 다 국민들 앞에 펼쳐 보이고 네. 어떤 판단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이미 그 정청래 당대표 전 당대표께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0: 네.
1: 이걸 페이스북에 막 올리면서 본인은 개혁의 전사고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짜내야 될 고릅니다. 막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되게 강력하게.
0: 이건 정치투쟁으로 갈 네. 수밖에 없다?
1: 네. 정치투쟁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이상 이건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0: 아, 합리적 네. 토론이 네. 될 수 없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쟁점으로 보안수사권이나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0: 네.
1: 우리 내부에서 투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0: 오히려 이렇게 신중하고 조용히 안을
1: 네.
0: 만들고
1: 네.
0: 뭐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1: 네.
0: 조용히 안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다.
1: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전문가들과
0: 네.
1: 이제 그 이 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여다보신 분들이
0: 예.
1: 같이 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중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0: 네.
1: 그 형사소송법 자체가 법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뭐 보안수사권 폐지, 존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1: 법안 내용을 보시면 정말 수사의 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0: 네.
1: 수백 개의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뭔가 정치 투쟁으로 가서
0: 네.
1: 이걸 가지고 뭐 토론을 벌인다고 해서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0: 예.
1: 어쨌든 그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자꾸 그거를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게 보시는군요.
1: 네네.
0: 오늘 그 김민석 총리 전 총리죠. 그 김민석 의원이 한 얘기를 보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8월 전에는 법이 다 정리되는 게 좋다.
1: 네네.
0: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8월 중에 끝내는 게 낫습니까?
1: 저는 이게 속도전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예.
1: 네, 네. 이 법을 지금 제가 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0: 네네.
1: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벌써 법안소위가 네 번인가 열렸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겨우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끝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아직 홍기현 의원님 안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0: 네.
1: 굉장히 많은 쟁점과 굉장히 많은 조문과 굉장히 많은 사회적 우려가 있는 만큼
0: 네.
1: 이런 중요한 법 그리고 국민의 정말 인권과 생명에 직결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0: 네.
1: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자, 의원님, 야당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도 뭐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라. 그렇지만 공은 이제 국회에 넘겼습니다.
1: 네네.
0: 자, 정성호 법무장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1: 네.
0: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1: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0: 한다.
1: 늘 얘기를 하시죠.
0: 예, 예. 그렇게
1: 네.
0: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진위는 보안수사권이 좀 어느 그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경우에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이제 읽히는데 야당의 요구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명확하게 보안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네. 국회로 그냥 공우를 넘길 게 아니라 국정 최고 네. 책임자로서 네. 네.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1: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건 네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0: 네.
1: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0: 네네.
1: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하나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특정 정치인이 쟁점화시키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0: 네.
1: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검찰개혁이 잘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좀 그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국회에서 수기를 하라. 수기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진짜 그 수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자꾸 이 수기

0: 찾기가 되기에 너무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다시 말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 행간을 보니까 아까 저 국회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 까발려 놓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생각하면 이게 그게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정치 쟁점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0: 이미 되어 있습니다.
1: 그 네. 아주 제대로 된 그 방향이랄까 이런 네. 것보다는 포퓰리즘에 네. 의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취지라면
0: 네.
1: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네. 입장을 밝히는 것도 그건 어떻게 보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치고 나가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네. 있어 보이나 이게 또 너무 정치 쟁점화되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전제를 좀 있고요. 깔고 계신 것 같아요.
0: 저는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번 네. 핵심적인 쟁점은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래요.
0: 여러 네. 번 밝히셨잖아요. 네. 그 대국민 담화할 때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당연하다.
1: 네.
0: 그렇게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가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한 그 보완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이게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저는 그 정도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확실한 원칙을 밝히셨고요.
1: 네.
0: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법안을 잘 만들 것인가는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것을 마치 뭐 개혁 대 반개혁의 투쟁인 것처럼 자꾸 선명성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왜곡시키는 정치를 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자, 당내 이제 당내 통양계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정치 구단이다 뭐 이런 네. 표현도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0: 네네.
1: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한 일주일 열흘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0: 그러셨죠.
1: 예, 그러다가 네.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거 외적 경우 허용해야 되고 뭐 하다가 입장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입장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0: 네.
1: 틀리거나 뭐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지 또 뭐 이러면서 하셨는데.
0: 네네 저는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워낙 이제 촉도 좋고 막 이렇게 흐름도 잘 읽으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0: 네.
1: 청와대의 어떤 좀 약간 의지랄까 이런 거를 좀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청와대에서 지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류 변화랄까 정부나 청와대 기류 변화 이런 게 여기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0: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네. 일관되게 같은 입장의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1: 네.
0: 근데 박지원 의원님이 저도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 같이 법사에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박지원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었어요.
1: 네네.
0: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 네.
0: 지금은 전 국민의 이슈가 됐고 모두 주목하고 있으면서 혹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왜냐하면 실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사건이 왜곡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1: 네.
0: 뭐 뉴스도 나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내 주변의 사람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신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런 걱정들을 계속 하시고 여론의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
1: 네.
0: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여론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흐름을 잘 읽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명성 투쟁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를 더 잘 받아들여서
1: 네네.
0: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이라면 적어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1: 네.
0: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게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다.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댓글을 두 개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1: 1754님이 법과 제도는 모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변경이나 폐지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0: 네.
1: 539 하나님이 김남희 의원님처럼 본인의 소신을 말하시는 분, 소신껏 말하시는 분이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응원합니다. 5391님. 5391님한테 뭐 인사를 한번 짧게 해주시죠.
0: 네. 네, 제가 사실은 요즘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악플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도 또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읽으면서 소신 있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유시민 작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BC론 재건축론 쭉 얘기하다가 최근에 한
0: 네.
1: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실패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도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잘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0: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확실한 원칙 그리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요.
1: 네.
0: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왜곡하고 검찰개혁의 핵심을 흐트러

0: 무너뜨리는 거예요. 검찰개혁이라는 건 수사와 기소를 잘하게 만드는 법이지 네. 결코 하나의 권한을 뺏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수사를 잘하게 하고 기소를 잘하게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은 마치 하나의 기관에 힘을 다 뺏으면 모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네.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되는 피해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 하나하나의 피해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 걸린 일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향토경찰과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관계 그런 말씀도 의원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사과하고요. 그리고 네. 경찰 연고지에서 유착관계 차단하기 위해서 순환인사제도 전면 도입하겠다. 네. 밝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
0: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유착만이 문제의 모든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는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지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대책은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필요한 대책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필요한 대책 중에 그냥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네. 볼 수 있겠어요?
0: 네.
1: 자, 다른 주제를 한 두 개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민주당 이번 전당대 룰 정하면서 이제 일단 선호 투표제 하기로 했고
0: 네네.
1: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은 이제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 네.
1: 이번 그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제 거치면서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선거판에서 뛰었던 민주당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젊은 층한테 외면받는지는 정말 현장에서 놀랐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뭐 민주당이 또 청년을 버렸냐 뭐 이런 뭐 비판도 나오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젊은 층 마음을 되찾아오는 게 당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네. 청년 최고위원 선출 무사는 어떻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아,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1: 그래요?
0: 사실 제가 청년 최고위원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1: 아, 진짜요?
0: 네, 제가 사실은 1인 1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1: 네.
0: 그러니까 그 어쨌든 당원의 비중이 그 국민의 인구 비율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 민주당 당원 같은 경우에는 2030의 비중이 그 국민 전체에서의 2030 비중에 비해서 낮습니다.
1: 네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2030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1: 네네.
0: 얘기를 올렸다가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저를 좌표를 찍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2030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다가
1: 네네.
0: 그러니까 국민의 도 청년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조차 이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처음에 그게 통과가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내심 매우 반가웠죠. 왜냐하면 어쨌든 청년들에게 우리가 2030 세대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1: 네.
0: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도입이 아예 처음부터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1: 네.
0: 도입하기로 했다가
1: 아.
0: 갑자기 그 유불리에 따라서 막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걸 가지고 막 뭐 어떤 청년이 뭐 이렇네 저렇네 막 인상평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이게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그 과정에서 2030이 아 민주당은 정말 꼰대 정당이구나. 정말 2030의 말을 듣거나 2030에 참여시킬 마음이 정말 없구나.
1: 네.
0: 이런 되게 안 좋은 메시지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물론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예 안 하면 몰라도 이렇게 막 추진을 했다가 뒤집고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이 그 2030의 마음을 얻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추진을 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드릴게요. 지금 본래 다른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의원님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0: 네.
1: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0: 네.
1: 거기서 이제 집권 여당 당대표 뽑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
0: 맞습니다.
1: 자,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 말씀하신
0: 네.
1: 그런 부분 때문에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막,
0: 네.
1: 막 대단한 치열한 전쟁 같은 국면이 펼쳐질 텐데
0: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잘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우리 당의 성공과 정부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서로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 조금 더 화합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생산적인 논의라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날 6% 넘게 올랐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이유. 뭡니까?
1: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크게 흔들린 영향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 가능성과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그 충격이 국내 증시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크게 빠지면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기에 전날 급등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한꺼번에 나오면서 그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하루 만에 투자 심리가 좀 다시 얼어붙으면서 코스피가 6,800선까지 밀려난 겁니다.
0: 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뭘까요?
1: 네. 사이드카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춰서 과도한 네. 쏠림을 완화하는 장치인데요. 오늘은 장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피에서 먼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네. 이후 코스닥에서도 같은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불과 나흘 동안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세 차례나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네.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을 끌어내렸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고 4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근데 매도 물량이 모두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네.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앞으로 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1: 네, 당분간은 반도체 업황이 안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최근 시장은 AI 투자와 메모리 가격 전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미국 금리 방향과 중동 정세 같은 대외 변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주가 언제 반등냐 하느냐가 국내 증시 회복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예고가 돼 있기는 했었는데 금리 이번에 왜 올린 겁니까?
1: 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건데요. 그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4차례 내렸고 이후엔 1년 넘게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최근 들어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뛰었고 그 영향이 국내 물가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금리를 인상했다는 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 네. 경기 회복세도 이번 결정이 좀 중요한 배경인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8%로 최근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올려잡았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발표하는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높여잡을 가능성이 크고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1: 네. 시장에서는 이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네. 물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 대출이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미국과의 금리차도 줄면서 원화 가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개편안 내놨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1: 네, 지금까지 따로 운영되던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네.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건데요. 정부는 새로운 이름의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자운대는 군 교육기관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인데 앞으로는 육해공군 장교를 한 곳에서 함께 교육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0: 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국군사관학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1: 네. 정부는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방식도 좀 크게 바꾸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대전 자운대의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고요. 주변에 카이스트와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이 있어서 첨단 기술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AI와 우주, 사이버전, 전자전 같은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 새롭게 설계가 되고 되고 여기에 각 군의 전문 훈련은 유지하면서도 국제 감각과 연합 작전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0: 네. 기존 사관학교 없애는 데 대한 반발도 큽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까?
1: 네, 이번 개편은 군 안팎에서도 찬반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최근 처음으로 대규모 총궐기 대회까지 열면서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단순한 학교 개편이 아니라 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장교 양성 체계 자체를 바꾸는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는 반면 이제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장교를 키우기 위해선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 기존 사관학교는 기념 공간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0: 네. 중국 정부가 AI 챗봇을 친구나 연인처럼 활용하는 서비스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중국 정부는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 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AI 챗봇과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를 이어가는 이른바 AI 동반자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 네.
1: 일부 이용자들은 AI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중국 정부가 사용자가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고요. 앞으로는 AI를 2시간 이상 계속 사용하면 경고 알림이 뜨고 시스템이 이용자의 과도한 의존을 감지하면 팝업창 등을 통해서 사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0: 네,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걸 이제 뒤집어 보면요. AI와 정서적 관계 맺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1: 네. 생각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특히
0: 네.
1: 젊은 층을 중심으로 AI와 매일 대화하면서 친구나 연인처럼 지내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0: 그래요?
1: 파악됐습니다. 중국 한 조사에선 미성년자의 20% 이상이 AI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현실의 인간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 네. AI와만 대화하고 사람과는 얘기하기 싫다. 다소 충격적인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역시 메시였죠?
1: 역시 메시죠.
0: 그러니까요.
1: 왜 이런 선수가 있어야 되는지 축구의 신이라는 호칭을 왜 받는지 그 존재의 그러니까요. 이유를 불과 한 10분 만에 딱 보여준

0: 경기였죠.
1: 네.
0: 근데 사실 보면 정말 그 하드캐리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7경기 중에 한 경기만 후반에 출전했고 두 경기 연장전을 뛰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보통 모든 경기를 다 뛰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선수가 나와서 메시가 이렇게 막 하다가 선수가 쓰러지니까 그때 그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그 동료 선수들이 와서 다 심판이고 상대 선수를 다 이렇게 왜 우리 메시 건드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1: 예.
0: 사실 경기로 보면 후반 10분에 그 로저스가 올린 걸 탁 이렇게 그 고든이 넣는 순간만 해도 이거 잉글랜드 가능하겠는데
1: 네. 네,
0: 베컴의
1: 네.
0: 저주 풀겠는데 뭐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네. 오른쪽 측면에서 막 보면 이번 대회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4강전에서 그런데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약간 수비 위주로 간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
1: 영국이.
0: 네. 예. 그러고 나니까 그 상대가 약간 뒤로 밀린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에 아르헨티나 네. 공격하는 거 보셨잖아요. 후반전에는 거의 모든 선수가 쓰러질 정도로 뛰었어요.
1: 그러니까.
0: 계속 크로스를 올리고 근데 후반 40분에 뭐 정말 가볍게 왼발로 탁 밀어준 걸 상대 골키퍼가 알면서도 그 뭐야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슛은 못 막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네, 1대1. 네. 그래서 연장전 가나? 그럼 메시가 세 번째 연장전을 해야 돼? 그러는 순간에 이번에는 왼발을 주로 쓰는 선수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옮겼는데
1: 그렇죠. 네.
0: 메시 다 수비가 쫓아가다 보니까 뒤에 들어오는 선수 그 마르티네스 선수를 놓쳤어요. 그 마르티네스 선수 가볍게 머리를 넣고 뭐 이집트 경기에서도 넣고 여기서 넣고 그 마르티네스라는 선수가 자신감 뿜뿜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1: 네.
0: 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넘고 스위스 넘고 축구 종과 잉글랜드를 제끼고 이제 결승에 갔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보통 오늘 이번에 뭐 만 39 우리나라로 40이니까 레스터 댄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1: 네.
0: 한 경기에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레스터 댄스를 끝까지 하고 가는구나.
1: 정말 레스터 댄스네요. 뭐 저런 식이면 오늘 보니까 뭐 어디 분석 기사가 나왔던데 정말 뛰는 총 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네. 그렇게 효율적으로 뛴다는 얘기인데
0: 네.
1: 야 저러면 또 4년 후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러면 이제 또 더 레스트 댄스가 돼야죠.
1: 리얼 레스트 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아르헨티나 결승전 상대 무적함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이게 창과 방패 대결인가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0: 사실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골을 많이 먹는데 그보다 더 많이 넣어서 이긴
1: 그러니까요.
0: 팀이고 사실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무적함대라고 불렸는데 지난 7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내줬습니다. 특히 이제 뭐 4강전 생각하시면 상대가 막강 그러니까 덴벨레 있고 은바페 있고 올리세에 있는 프랑스인데
1: 그러니까. 네.
0: 한 골도 주지 않고 오히려 두 골을 넣었는데 이것도 저 그러고 보면 참 오른쪽에서 이루어졌어요.
1: 네네.
0: 야말 선수가 그렇게 지능적인지 몰랐네요. 공이 넘어가는데 몸을 던져서 그 공을 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을 차버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페널티킥을 얻었고 오열사발이 가볍게 넣고. 근데 정말 그 되게 웃긴 게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날 이제 저걸 했대요. 그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야말 선수 나는
1: 19세.
0: 예, 만 18세. 18세.
1: 예. 와.
0: 나는 내일 프랑스를 꼭 이기고 싶어요. 한마디로 형들 도와주세요. 이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1: 네.
0: 우리 야말 이기게 해줘야지. 그걸 다 덤벼든 거잖아요.
1: 최근에 보니까 무슨 메시가 어린 애기 야마를 예. 또 안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0: 목욕 시켜준 그 친구가 거기에서 왜 그 구단 홈페이지 나왔었죠. FC 바르셀로나.
1: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몰라. 예.
0: 그래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가 이끌고 있는 아르헨티나라는 창.
1: 네.
0: 그리고 이제 무적함대 스페인. 7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준 이 두 팀이 붙는데 두 팀 다 우승해본 경험 있고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이번 경기 보면서 둘 다 오른쪽 뚫리면 안 되겠구나.
1: 네.
0: 본 팀들이고. 그래서 정말 이번 일요일 날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새벽이더라고요.
0: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경기에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고 우승을 하려면 수비가 완벽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스페인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골을 많이 넣는 걸 생각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가능성이
1: 있어요. 아르헨티나 또 메시가 있잖아요.
0: 그러면 진짜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되면 역대 2연속 우승을 한 게 이탈리아하고 브라질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예. 또 새로운 신기원을 세우고 오늘 레스댄스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1: 네. 자 월드컵은 결승 향해 가는데 조별리그 탈락한 우리나라 축구협회 난맥상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혁신위원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 네 사실 이번에 하다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1: 네.
0: 현 심판위원장이 이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기자들이 뭐 이제 물었을 거예요. 상황이 정말 사실이냐. 그러니까 답이 좀 애매모호하고 온 게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1: 아, 이게 언론 탓. 본인이 얘기할 때는 조금 문제 있는 건데.
0: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팩트들을 살펴보니까 네. 정몽주 협회장이 이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에 본인은 자격이 없는데 전국을 돌며 선거인단을 만났다. 이거를 이제 후배 심판한테 자랑하는 것들이 이제 녹취가 따였어요. 아, 그래서 뭐 내가 뭐 전국을 20일 다녔는데 1차 때 열흘 그리고 2차 때는 뭐 통영, 합천, 제주까지 다니고 막 그랬어. 이런 얘기들 했고 이런 얘기 나오면 보통 축구협회는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을 사면해주기 위해서 문제 저희 이사회를 열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징계에 관한 논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확실히 축구협회 거버넌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6일에 이제 정몽구 전 협회장이 이제 사임을 하고 뭐 이임생 뭐 이런 관계자들이 모두 다 지금 출국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있는데 야 한국 축구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사실 혁신위원회에서도 고민이 커갈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강인이 스페인 아틀레티코로 이적할 거라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 소식이 스페인 현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서울 도림동에서 나왔다고요?
0: 보통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SNS나 에이전트나 네. 아니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오고 현지 언론들이 대충 아 누구를 만나고 있고 계약금은 얼마일
1: 그러니까요.
0: 거 보통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도림동 교육센터에서 이제 SNS에 올려놓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메디컬 체크하러 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팀 닥터가 보이게 된 겁니다.
1: 팀 닥터는 거기 왜 간 거예요?
0: 그러니까 메디컬 체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적의 마지막 수순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이 선수가 문제가 있지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1: 이강인 어쨌든 체크하러 왔는데
0: 네.
1: 거기에 또 일정이 있었군요.
0: 네. 그래서 찍혀서 올라가는 바람에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현지에서 안 나오고 이 도림동에서 나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1: 네.
0: 뭐 다행히 이제 구체화되고는 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거든요. 이왕이면 또 여기 가서 파리 생제르맹 못지않은 활약을 펼쳐주길 바라고요.
1: 네.
0: 또 황인범 선수도 이적설이 좀 나오고 있어요.
1: 아,
0: 포르투갈의 명문인 FC 포르투로 이적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물론 뭐 월드컵은 좀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선수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K리그에선 2008년생 전북의 김예건이 화제입니다. 침체된 한국 축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김예건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0: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입니다.
1: 그래요?
0: 예.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외국인 수비수 제끼고 골 넣는 걸 보시면서
1: 네.
0: 야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꼼짝 못하고 골을 먹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아주 인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두 경기만의 데뷔골이기 때문에 저거 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지난해까지 스포츠 기획 제작하면서 볼런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1: 네.
0: 이영표 해설위원하고 조원희 해설위원이 그 출연을 하면서 정말 물건을 하나 데리고 와서 백지훈 선수가 부상이었는가 그랬었는데 네. 대신 데리고 오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게 됐는데 네. 아 예술입니다. 그때 이제
1: 그가 바로 김예건 선수였어요.
0: 네, 17세 이하 선수였는데 사실 뭐 이영표, 조원희, 설기현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기가 죽는 게 보통 선수를 그렇거든요. 그런데
1: 예,
0: 예. 17살 선수가 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1: 오.
0: 그러면서 조원희 선수하고 이렇게 조원희 해설위원하고 이렇게 맞대서 저 선수 좀 물건일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1: 네.
0: 준프로라고 하죠. 근데 이제 프로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전북 현대에서 나온 선수인데 어릴 때부터 이강인만큼 드리블이 화려하고 하다 뭐 천재성도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지독한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가 좀 성장해줘서 야말 같은 선수가 좀 돼주면 우리도 이제 가서 더 이상 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그런 아픔 같은 걸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펜싱 세계 선수권대회 열립니다. 여기 출전할 우리 펜싱 대표팀. 올림픽 공원 사태로 인해서 장비를 다 챙기지 못하고 출국을 했어요.
0: 네, 사실 이게 펜싱 협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 9개 정도의 단체들이
1: 저번에 뭐 하키 팀도 뭐 어쩌다 그러고
0: 네,
1: 뭐.
0: 그래서
1: 예.
0: 이제 지금 벨로드롬에 옮겨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장비 같은 걸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 22일부터 이제 홍콩에서 네.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오상욱 선수 등 이제 24명이 출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장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메탈 자켓 같은 게 지금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꺼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보면 펜싱 칼 하나 갖고 할 것 같은데 이 펜싱 칼이 망가지기도 망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선수당 보통 한 대여섯 개씩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아시안 게임에는 거기에 있는 걸 못 가지고 가고 동료 선수들 거, 팀 소속팀 거를 빌려서 출전을 했었던

0: 네, 근데 이번에는 네. 물론 이제 뭐 일부긴 하지만 해외에서 긴급 수입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더 웃긴 거는 이제 모든 금융 결제라든가 자료들이 그 안에 있어서 지금 출장비 같은 경우 일부분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일단 먼저 자기 카드로
1: 결제를 하고
0: 나중에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번 대회도 워낙 뭐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잘 버틸 수는 있겠는데 네.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건 9월에 있을 아시안 게임입니다. 지금쯤이면 코치도 선임해야 되고요. 또 트레이너라든가 어떤 훈련 재반 지원 스태프들을 갖춰서 네. 같이 연습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자료들이 다 지금 사무실 안에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이나 이런 라이벌들은 기량 좋게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개최국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린 좀 약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는 개인적인 지원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요.
1: 네네.
0: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라이벌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조금 우려가 되곤 합니다.
1: 그래요. 좀 초조한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깃발이 우주 비행선에 실려서 우주로 향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0: 이게 정말 국기 네.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이제 국내에 있는데
1: 네.
0: 내년에 이제 아스타나 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해요. 근데 개막 1주년을 앞두고
1: 네.
0: 그 현지 협회장이 그 우주로 발사하는 우주선에 그 깃발을 줬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IOC 올림픽 기가 날아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파에서는 축구공이 한번 우주선에 실린 적이 있는데
1: 네.
0: 단일 경기 종목으로는 태권도가 처음으로 태권도 그 연맹 깃발이 그네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내년 대회를 할 때 뭐 조정원 총재나 이쪽에 그 협회장이 모여서 이게 우주에 갔다 온 태권도에서 우주 바람을 쐬고 온 태권도 연맹 깃발입니다.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스토리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전해드려봅니다.
1: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0: 20일 날 새벽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렇게 스타들이 다 나오고
1: 네.
0: 스페인의 그 견고한 수비를 아르헨티나의 공격력으로 뚫을 수 있는가 보셔야 될 거고요. 하루 앞서 이제 19일에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3, 4위전. 이것도 그러고 보면 피파 랭킹 1, 2, 3, 4위가 펼치는 모든 경기인데요. 특히 이제 20일 날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1: 네.
0: 미식축구처럼 하프타임 쇼가 펼쳐집니다.
1: 아,
0: 하프타임 쇼가 펼쳐지면 누가 나온다?
1: BTS.
0: BTS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개막전에 이제 이재가 나와서 이제 그 뭐 DNA라는 곡을 보여주기도 했고
1: 네.
0: 또 이번에는 BTS가 나와서 하프타임에 처음 하는 쇼를 담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 뭐 축구 대표팀 못 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1: 네.
0: 이제 대신 우리 BTS가 가서 월드컵 무대를 빛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경기도 경기지만 하프타임까지 즐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스파이스 걸스의 Viva Forever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헌절인 내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와 경남은 30에서 80mm, 충청

강원도와 전북, 경북은 30에서 80mm,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동해안과 남부지방의 폭염도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에 서울 32도, 대구 33도, 대전, 광주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한 가운데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예탁금을 올리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형사 과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에 순환 인사제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호남과 충청에서 다시 시작된 장마비가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많게는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2.75%로 인상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지난 2023년 1월 이후 처음, 3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바뀐 겁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금리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물가와 반도체 성장이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 영향,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으로 웃돌 거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성장세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할 부담을 덜게 된 셈입니다.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세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금통위는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해 하루 만에 다시 7천선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63.81포인트, 6.37% 내린 6820.6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37.59포인트 4.53% 하락한 791.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락세가 이어지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연이어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서울 위펀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원 30전 내린 1480원 4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을 한 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거래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시장 상황 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예탁금 상향 조치는 8월 중,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경찰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수사 시스템

0: 책임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특정 사건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우선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해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인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의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팀이나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하고 경찰 수사 역량과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현입니다.
0: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형사 과정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경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경장은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의 상관으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이 축소 은폐되도록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을 마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권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주는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특검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형을 마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처별 2차 업무보고 이틀째 오늘은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그리고 농림식품축산부 등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 허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고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3: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분야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강점을 활용하면 결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건 아니라며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에는 불법 허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예방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가짜 정보를 활용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의 경우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며 즉석에서 댓글 의견도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16세 이하에게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답변이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추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보고에선 최근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 결정을 성과로 언급하며 이른바 전북 소외론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며 지역 주민들을 달래고 나중에 섭섭하게 만드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농식품부 보고에선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빠르게 설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제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국회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협상에 투표용지 사태 특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등 사안마다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처리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로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투표지 재검표를 외치더니 이제와 특검이 먼저라고 한다면서 왜 말을 바꾸느냐고 했습니다. 투표용지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밖에서 어깃장 놓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현안을 마무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맞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연장하면서 선관위 특검은 왜 안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전 특검에선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지 않았느냐며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협상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 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다섯째 공격에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하루 한 차례 이루어지던 공습을 두 차례로 늘렸고 이란은 미국과 협상 계획이 없다며 미군 시설을 향해서 보복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하루 한 차례 야간 공습만 하던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낮 공습을 벌였습니다. 하루 두 차례 공습에 나선 겁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 요충지 대툰부 섬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으로 향하던 유조선을 타격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따로 최후 통첩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란이 상황을 잘 판단해 미국의 요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상군 투입 계획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이란은 보복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미국의 공습으로 35명 이상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면서 미사일과 무인기를 총동원해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맹폭격했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며 더 파괴적인 공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전면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란입니다.
0: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성락 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은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피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6: 중부지방에도 주춤하던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3도로 어제보다 4도 높았고 남양주는 33.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 곳곳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무더위 속에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곳곳에 오고 있는 비는 밤새 충청과 남부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오후 4시를 기해 강원 산지와 동해안, 영남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부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 충청과 경북에는 20에서 60mm 등입니다. 이후 연휴 기간 내내 강한 장맛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며 중부지방으로 올라옵니다. 토요일인 모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중북부 지역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산지, 충청 북부 등에 시간당 최대 80mm, 그 밖의 수도권과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연휴 기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지의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등 피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영입니다.
0: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뒤 피 묻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20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7: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24살 정재환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정재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고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오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 묻은 나체 상태로 자택 인근 편의점을 들르는 등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던 중에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순찰 중 정 씨를 발견해 멈추라고 했지만 곧장 도주했고 혈흔을 따라 추적해 결국 붙잡은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살인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가운데 유족은 정 씨가 범행 직후 시신을 훼손했다며 추가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에서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신병일 기자입니다.
8: 아르헨티나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잉글랜드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10분 잉글랜드의 고든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총 공세를 펼친 아르헨티나는 마침내 후반 40분 페르난데스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메시의 패스를 받아 중거리 슛으로 연결했습니다. 연장전으로 갈 듯했던 분위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아르헨티나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메시가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를 마르티네스가 헤더로 꽂아넣었습니다. 메시가 도움 두 개를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20일 대망의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대결합니다. 아르헨티나는 2022년 카타르 대회 이어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FC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어린 시절과 전성기를 보냈던 메시에게 스페인은 제2의 조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5분여를 버티지 못하고 통안에 역전패를 당한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대회 우승 이후 60년 만에 다시 정상을 노렸지만 좌절됐습니다. 잉글랜드 주장 케인은 메시는 위험지역에서 공을 잡으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오늘도 그렇게 했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허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작성 혐의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별보좌관 재직 당시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어 이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덕도 피습 사건은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방문 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린 사건입니다. 정부가 육해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통합

육군 사관학교를 조성해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며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태풍 바비가 몰고 온 비로 인해서 한반도 열기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74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창문 하나 없는 쪽방과 좁은 고시원 안에서 열기와 사투를 벌이는 주거약자들에게 이 폭염은요, 소리 없는 재난이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한반도의 폭염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지는지, 그리고 쪽방과 고시원, 야외 노동 현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대책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잠시 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역대급 폭염의 원인과 피해 실태, 그리고 필요한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2026년 골드만 환경상 아시아 지역 수상자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창립 멤버로 기후파업과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헌법 기후소송을 이끈 김보림 기후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환경과 기후 문제를 취재해온 환경전문 언론인으로 현재 기후전문 비영리 미디어 클리프를 이끌고 있는 윤지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0년 넘게 기후와 대기를 연구한 학자십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원장을 지낸 조천호 박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좀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황현이가 진행하는 열린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뜨거운 여름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 활동가와 사전 녹음으로 전화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 활동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네.
1: 네, 역대급 폭염으로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이 무엇보다 냉방 시설 갖춰지지 않은 이 쪽방과 고시원 등의 취약계층의 고충이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떤 부분들 가장 힘들어 하고 있나요?
6: 더위죠, 뭐. 요즘에 그 쪽방이나 고시원은 생각하시듯이 네. 밀집하고 외창이 없는 방이 많기 때문에 네. 열을 가두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 자체가 콘크리트로 지어진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6: 구조가 취약해서 보강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보다 실내 온도가 높은 게 좀 통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에 지쳐서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일종의 망각으로 낮더위를 유지를

0: 낸 모습도 보입니다.
1: 네. 말씀만 들어도 그 더위에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할 모습이 좀 머릿속을 흐려지는데요. 실제 온열 진환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도 하는 거죠?
0: 그렇죠.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이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동자동인데요.
1: 네.
0: 제가 어제 이 소방 구급 출동 현황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실제로 동자동의 출동 현황을 보면 네. 여름철 출동 건수가 연평균보다 매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급대 출동 횟수가 모두 온열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지만 상관성은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그렇겠죠.
0: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쪽방에 가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구급차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쪽방 주민의 85% 정도가 기저질환자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신장질환자도 10% 정도가 되거든요.
1: 그럼 더 취약하겠네요.
0: 고령자. 그렇죠. 고령자가 네네. 17명 정도가 고령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폭염이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고령층의 건강을 위해롭게 하고 이러는 상황인 건 자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다녀 보면은 지역별로 폭염 대피소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선풍기 에어컨 보급 뭐 또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도 발표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나요?
0: 뭐 응급 대책이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죠.
1: 네.
0: 그렇지만 또 응급 대책이 가지는 그런 단기성과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데
1: 네.
0: 지금 에어컨 말씀하셨지만 이제 서울시를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2022년도에 인선 8기로 취임하면서 첫 행보로 쪽방촌에 가셔서 3대 지원 방안 이렇게 발표하신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쪽방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대책입니다.
1: 네네.
0: 복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방을 열어놔야 방으로 냄비가 유입되는 그런
1: 문제.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네. 사생활과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안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매년 쪽방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어컨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의 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쪽방 주민 중에서 공용 에어컨 이용 경험이 있는 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1: 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정부가 관리하는 공식 쪽방촌 밖에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가 여인숙, 뭐 비정형 주거시설 이런 쪽들은 지원에서 빠져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동일한 동네에도 맞은편에 있는 집은 쪽방인데 그 맞은편에 있는 집은 쪽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쪽방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까 기울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처럼
1: 네.
0: 정의가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된 곳을 쪽방으로 편입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1: 네, 지원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끝나지 않았고 점점 더 더위는 심해질 거고 열대야도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쪽방촌과 고시원의 폭염 피해 줄이기 위해서 마련해야 될 시급한 단기 대책. 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0: 수십 년간 너무 단기 대책만 반복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단기 대책이 갖고 있는 한계, 기대치는 분명한 것인데 이게 매해 반복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가난한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공공간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1: 예를 들어서 확대.
0: 네. 네, 네. 뭐 쪽방 고시원 주민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도 지하도가 좀 시원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지하도에 와서 장비도 두고 시간 보내고 단수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거리 홈리스 같은 경우는 지하도 특히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도에 가면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홈리스의 어떤 공공장소 이용 권리 보장이 사실 폭염 대책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성원권 차원에서도 좀 보장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장기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을 주는 그런 국토부 훈령이 있는데
1: 네.
0: 이게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물량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걸 빨리 법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사실 주거 상향하는 게 그

0: 죽은 백제인 거거든요.
1: 네. 네,
0: 법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죽어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죽었지 않게 좀 죽어준 법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매년 더위는 오는 것이고 이렇게 더위가 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내오는 대책들만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장기적으로 대책을 꾸준히 세워서 지켜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동현 활동가의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아, 올여름 벌써 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네, 김보림 활동가님. 활동가님이 지난 그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당시에 에어컨도 없는 낡은 빌라에서 밤낮으로 이제 더위와 싸우시면서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이 취약계층의 고충이 남일 같지는 않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저는 환경이나 기후위기 문제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었고 네. 폭염이 앞으로 심각해진다라는 건 사실 익숙하게 접하던 사실이었었는데 약간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는 서울에 있는 빌라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이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에어컨이 없어도 괜찮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집은 살았었는데 2018년에는 몇 도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집에 밤에 막 새벽에 열기가 계속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니까 실내에서 저희 집과 비슷한 오래된 집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실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하신 거예요.
1: 아이고, 네.
2: 근데 그 보도를 봤는데 우리 집과 너무 비슷한데 폭염 안에서 일상적인 공간이었던 집이 위험해질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체감하면서 기후 위기가 이게 뭔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위험으로 오는구나를 느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물을 많이 드세요. 실내에 머무세요. 이런 게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실내에 머물다가도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실내에 머물라고 하는 말도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실내가 있다라는 전제 같은 것들이 항상 깔려 있고
1: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2: 네. 네. 뭔가 일을 잠깐 중단하세요 하는데 일을 멈춰도 되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에만 해당하는 대책이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당시 전 학생이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엄마 하나 지킬 수 있을까? 하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다시 찾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더위라는 게 뭔가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야외 활동을 피하세요. 뭐 햇빛을 좀 피해서 뭐 실내인데. 근데 실내가 더 지옥 같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곳은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하신 거고 생각해보기 시작하신 거군요.
2: 네.
1: 알겠습니다. 윤준호 대표님 앞서 그 주거 취약계층 고충 살펴봤는데 외부에서 활동해야 하는 직업군,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이나 뭐 건설 노동자분들은 사실 곧 이 더위를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온열질환 피해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통계가 있어요. 질병청에서 매년 한 5월 중순부터 한 넉 달 이상 이렇게 쭉 집계를 하는데 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라는 게 이제 가동이 되고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거의 연도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 봤더니 한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실외 작업장 혹은 논밭 이 두 군데에서 거의 40-50%가 발생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3: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작업장, 그러니까 공사장 이런 곳이 되겠죠. 장소 작업장이랑 그 논밭에서의 폭염 피해만 예방을 해도 온열 질환 한 절반 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거는 계속 이제 해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 이제 올해도 아직 이제 사실 본격적인 무더위는 아직 시작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 아직 7월 중순이잖아요.
3: 그렇죠.
1: 네.
3: 근데 올해도 그 두 장소에서 벌써 370여 분이 지금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셨는데 근데 이 통계도 사실 샘플 통계입니다. 그래서 한 500여 군데 이제 병원에서 집계한 샘플이고 그러니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직접 열을 오래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작업하시는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 네.
3: 그러니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그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이제 뭐 H빔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알폼이라고 하죠. 알루미늄 거푸집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가까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열을 받으면 막 70-80도까지 온다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아무리 뭐 화상 예방 이런 장비는 찬다고 하더라도 그 열기를 계속 접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1: 화상 예방도 사실 덥잖아요.
3: 맞아요.
1: 무겁고 힘들죠.

0: 네. 네. 그래서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 인터뷰 보면은 막 안전화에 밑창에 달라붙는 경우도 있다, 막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배달 노동자분들은 아스팔트 열기라든가 차에서 나오는 열기. 그리고 이제 두 곳 모두 헬멧을 늘 착용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열이 발산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런 문제는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그래도 적어도 인지는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피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령 이제 제가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막 해를 받으면서 평지를 걷다가 쓰러지면 그건 이제 온열 질환이죠. 근데 제가 고층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면 그건 추락으로 그냥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추락 사고 4만여 건을 기상 자료랑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 29도 안팎에서 이제 그때부터 추락 사고가 급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거나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추락 사고로 이어지는데, 나타난 현상은 추락인데 그 기저에는 사실 폭염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1: 폭염으로 인한 뭐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것도 추락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두 시간마다 20분 휴식이라는 규정이 있긴 하잖아요. 이런 건설업에서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일용직 배달, 뭐 이런 노동 현장에서도 이 지점들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배달 노동자분들은 일단 1분 1초가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신데, 이게 뭐 생각대로 뭐 20분 하다, 20분 쉬어야지, 2시간 일했으니까 20분 쉬어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0: 네, 일단은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이제 뭐 몇 시간이라고 얼마 쉬세요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냥 하세요 권고하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사실 우리는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피해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게 한두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계속 가이드라인 상태로 있다가 법에 명시돼서 진짜 지켜야 되는 기준이 된 게 정확히 1년 전부터입니다.
1: 얼마 안 됐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법은 사실 그 전에 개정이 됐는데, 법이 시행되려면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행규칙이 거의 정확히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제력을 띠고 진행이 됐고, 그 전까지는 사실 폭염 작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우리나라 법상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폭염 작업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제 실내외를 불문하고 체감온도 31도인 그 이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게 폭염 작업이다라고 네. 규정이 됐고, 이제 그런 뭐 33도, 35도, 38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 얼마일 때는 얼마 휴게를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드디어 법제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법 시행된 직후에 건설노조에서 건설노동자 한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법제화가 됐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세 곳 중에 한 곳은 안 지킨다.
1: 아, 그래요?
0: 노동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1: 3분의 1 있습니다. 정도가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진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3% 정도 됐는데, 그러면 어디서 쉬냐라고 했을 때 그늘진데 아무데서나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32%. 그럼 왜 이렇게 법제화가 됐는데도 왜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일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가령 그런 겁니다. 이제 건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물량 도급 관행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급여를 받을 때 일당이 아니라 물량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벽돌 1,000개를 쌓아야지 내가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1: 아,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군요.
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해요.
1: 네네.
0: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쉬느라고 벽돌을 800개까지만 쌓으면 저는 이제 그만큼 일당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1: 아니면 또 내일 더 일해야 되거나.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현장에서 되게 실제로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층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 내가 내려와서 그다음에 휴게 공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20분이 다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그냥 이제 보이는 데 잠깐 앉았다 일어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1: 건설 현장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휴게 시간을 챙기느라 공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시공사가 지체 상금이라는 걸 물어야 됩니다. 그 공사를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그래서 이게 공공발주한 공사는 그래서 좀 보전을 해준다든가 하는 게 조금은 있는데 민간발주 공사는 이런 게 아예 없고요. 그리고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건당 그게 그럼요. 다 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염 시에도 그거를 좀 이렇게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작업 중지라든가 냉방 시설 개선을 요구할 사업주가 없지 않습니까? 오롯이 그냥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1: 본인 책임져야죠. 네. 네.
0: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 노동자 쉼터라는 걸 공공에서 만들었는데 전국에 152곳 그리고 서울에 27곳 그러니까 자치구당 한 곳 정도밖에 안 되는
1: 아니 거기 찾아가는데 시간 더 많이 걸리겠어요.
0: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거의 뭐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아직은 그러니까 처벌 규정 있습니다.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얼마 이상 벌금 이런 게 있는데요.
1: 근데 그걸 처벌받는 분이 계신가요?
0: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제가 중대재해처벌로 그 처벌받았다는 건 아직 듣지는 못했어요.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점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박사님.
2: 네.
1: 조천호 박사님께는 좀 더 좀 포괄적이고 좀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벌써? 이거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만. 네.
3: 이거는 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해서 온실가스가 열을 잡잖아요.
1: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상승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1: 지금 뭐 전 네. 세계적으로 뭐 프랑스에서 뭐 열도 현상 네. 때문에 이렇게 더워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3: 네.
1: 근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3: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돔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제 고기압하에서 원래 일어나는데요. 고기압 그러면 이제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맑은 날이죠.
1: 네.
3: 여름에는 이제 땡볕이 비치니까 이제 땅바닥이 굉장히 뜨겁게 되고 그러면 공기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도 만들고 뭐 소나기도 한번 내리고 공기가 위로 가서 또 흩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네. 약간 이제 기온을 떨구기도 하는데 열돔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게 고기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 고기압에 눌려 버리는 거예요.
1: 잡힌 거군요.
3: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압력밥 밥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압력밥솥이요.
3: 예. 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열을 받아서 이게 그게 이제 올라가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뚜껑에 의해서 이제 막혀갖고 그 안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압력을 갖다가 받으면서 더욱 더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열돔 현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열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티벳 쪽에 거기가 원래 이제 눈이 다 덮여 있는데 그게 금방 녹아버리죠.
1: 네네.
3: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열이 이제 모이면서 이제 공기가 올라가면서 거기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편서풍을 따라가고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한반도를 덮어버려요.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이제 부태평양 고기압이랑 바다에 이제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는데
1: 고온다습한
3: 예, 고온다습한 그 위에 티벳이니까 저 위쪽에 생긴 위쪽이죠. 고기압이거든요.
1: 네.
3: 그게 우리나라 위에 이제 태평양 고기압 위에 그게 하나 더 얹혀져 갖고 같이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는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다 열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1: 어떻게 보면은 네. 열을 가둬놓는 효과를 나오겠네요. 그 티벳 고기압이라는 게
3: 예. 그러니까 열 를 갖다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압력밥솥이니까
1: 예, 예.
3: 이게 위로 이제 올라가서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가네 못 빠져나가니까 계속 누르는 상태.
1: 네. 그 그러면서 위로 갖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3: 그렇죠.
1: 예.
3: 그래서 압력밥솥 안에 그게 밑에서 가열 때문에 그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압력이 커지면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1: 네.
3: 압력 자체로다가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거를 열돔 현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네. 이 열돔 현상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니까 아니면 지금 뭐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봐야 되는
3: 그러니까 예전에는
1: 거니까.
3: 뭐 일시적으로 뭐 있기는 했었지만
1: 네네.
3: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원래는 이 우리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쪽은 이제 상층에 제트기류가 지나가거든요.
1: 네.
3: 그 제트기류가 지나가면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계속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고기압 저기압이 계속 그렇게 지나가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구 가열이 온실가스로 지구 가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북극 쪽이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육지 쪽이 바다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트기류가 갑자기 이게 속도가 느려져 버린 거예요. 느려져 보니까 이게 천천히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고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고기압이 오래 머물고 저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저기압이 오래 머물고 고기압이 오래 머문다? 이거는 이제 폭염에 훨씬 더 시달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1: 네.
3: 저기압이 오래 머문다? 이거는 우리가 홍수에 시달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다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 이것도 다 오늘날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1: 원래 네. 그 제트기류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날씨도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이 네.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풀리고 있다면서요?
3: 그 풀리고 있는 그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가 이게 이제 느려지게 되는 거니까
1: 네.
3: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이건 주로 겨울철인데 우리가 겨울철에 지금 막 지구가 온난화 된다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한파도
1: 왜 이렇게 추워요? 뭐
3: 한파가 들어오잖아요.
1: 네.
3: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름철에 이제 시내에 보면은 그 상점 앞에 문 위에서 그 에어 커튼이라고 하죠. 바람을 아래로 세게 내리면
1: 네.
3: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다가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그 안쪽에는 에어컨 공기가 있으니까 차가운 공기가 있고 박자 끝쪽은 뜨거운 공기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에어 커튼에 의해서 공기가 차단이 되는 효과, 제트기류가 그 효과가 있거든요.
1: 아.
3: 북쪽 공기를 갖다 가둬버리는 효과가 있는데
1: 막는 거였군요.
3: 막는 거죠.
1: 네.
3: 그런데 이게 이제 제트기류에 약하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그게 이제 그 기류가 우리나라까지도 훅훅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북쪽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뭐 북극 쪽의 공기가 들어왔다 우리는 한파로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겨울철 또 한파나 한파들을 경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지구 온난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북반구 여름철 기압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이군요.
3: 그렇죠. 예.
1: 그렇기
3: 때문에 오늘날 이 폭염은 폭염대로 강해지고 홍수는 홍수대로 강해지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윤 대표님 그 해마다 역대급 폭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실제 관측 자료와 온열 질환 발생 또 전력 사용량 등을 종합해 보면 올해 폭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심해지는 편입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0: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너무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것도 별로 이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제 올해 여태까지의 뭐 관측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장마철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장마가 끝나야지 본격적인 이제 폭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역대급 폭염일지 어떨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 지금 너무 덥지 않나요? 7월 중순인데 이렇게까지
0: 그쵸,
1: 날씨가
0: 예.
1: 막 34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역별로는 뭐 역대 최대를 찍은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더워지고 있는 추세 속에 있는 거니까요. 네, 아직은 뭐 올해가 유독 덥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남은 8월 뭐 이렇게 좀 9월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아,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더 더울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온열질환 말씀하셨는데 온열질환 같은 경우에 지금 14일까지 올 여름 들어서 895명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작년 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은 의미 부여할 게 없는 게 그 895명 환자 중에서 35%가 지난주 토일월 단 3일 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건 온도가 오르면 바로 폭증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덩달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전력 수요.
1: 전력 수요 문제 나오겠죠. 네.
0: 네. 이 역대 가장 전력 수요가 맞났던 최고 기록이 2024년이었고요. 그다음에 2위와 3위가 2025년 작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또 다른 기록이 세워질지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대 전력 수요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우리 집 베란다에 태양광을 단다거나 하면은
1: 네.
0: 이제 그거는 전력 수요에 잡히지 않아요. 깎여요 그만큼. 그래서 이게 전력 수요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근데 이게 단순히 덥다고 해서 뭐 건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이게 전력 문제도 말씀하시면 뭐 식량 문제. 그다음에 뭐 노동 생산성 저하 그 이렇게 다 흘러간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 확산되는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네, 그 전력 이야기 한 김에 그 이야기를 더 해보면,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유럽이 진짜 더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럽의 전력 도매 가격이 6배가 급등했다.
1: 네네.
0: 거의 상상하기 힘든 수치 아닙니까? 6배가 급등했다. 그럼 왜 그랬냐면 이게 단지 더우니까 사람들이 에어컨 많이 틀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물을 끌어다 그걸 냉각수로 쓰는데 이제 강물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걸 냉각수로 이제 뜨뜻해진 물을 다시 강물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0: 있다. 그러니까 원전의 출력을 낮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전량이 줄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는데 발전량은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도매 가격이 올라 버린 거고, 이게 이제 프랑스만의 문제냐, 영국에서도 가스터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독일은 바람이 약해가지고 풍력발전이 또 별로 안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출력이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매 가격이 6배까지 오르는, 그럼 뭐 전기요금이 오르면 그게 순차적으로 물가에 그렇겠죠. 다 네.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염하면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농산물. 네. 네, 그래서 뭐 이따금씩 막 올리브 가격이 역대 최대다, 카카오가 최대다, 뭐 이런 거 이제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 세계 물량이 줄어서 이게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요. 2023년에 인도에서 그때 이제 가뭄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탕수수 작황이 나빠져서 일단 인도에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 소비할 것부터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탕 수출 물량을 절반 밑으로 딱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인도가 세계 설탕 수출 2위 국가예요. 네. 세계 수출 2위 국가에서 그렇게 수출량을 딱 줄여버리니까 갑자기 그 국제 설탕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상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기상 악화 이게 네. 직접적으로 어떤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1차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2차적으로는 경제적 타격이나 물가의 상승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전가되는 것. 근데 또 AI의 반도체 수요와 맞물리면서 전력량이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천호 박사님, 폭염이 네. 한반도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2: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백두 대간의 이 침엽수림들, 침엽수가 약간 이제 선선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 아니에요.
1: 침엽수라면 약간 소나무 같은
2: 소나무
1: 나무죠.
2: 같은 이런 것들, 뭐 네. 구상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나무들이 원래 약간 선선한 곳인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토양 수분을 많이 뺏깁니다.
1: 네.
2: 그냥 토양이 굉장히 건조해지죠.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온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건조화 때문에 특히 이 침엽수림들의 이 파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폭염이 대기에서야 우리는 이제 폭염이라고 하지만 이제 물에서는 우리가 해양 열파가 일어났다. 열파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해양에서도 이 고온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온 현상으로다가 이런 이제 해조류들이 굉장히 이제 일찍 죽어버리는 이런 네. 현상들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생태적인 변화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그 제주도 해녀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자기가 젊은 날에 보았던 그 바닷속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해양생물도 바뀌는 거군요.
2: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 물속에서는 이 공기보다 열 전달률이 20배 이상 빠르거든요. 우리가 물은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진 않죠.
1: 아, 그럼 반응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다겠네요.
2: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온도가 좀 낮은 곳에서는 저체온증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5, 6도 되는 공기에 있다라고 하면 뭐 따뜻한 옷 입고 있으면 전혀 거기서 우리가 얼어 죽지는 않지만 물속에서는 얼어 죽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열을 그만큼 20배나 더 빨리 빼앗기기 때문에. 반대로 물속의 온도가 올라갔다 20배나 더 빨리 공기보다 그 열이 몸속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생태계는 굉장히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우리나라 그 해역에서도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야겠네요.
2: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상의 변화하고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물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1: 실제로 네. 경상도 지역에서 뭐 방어가 잡힌다.
2: 예, 그렇죠.
1: 뭐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잡힌다. 뭐 예. 명태는 아예 뭐 씨가 말랐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게 바로 이런 영향들이죠.
2: 그렇죠. 그건 열 전달률이 공기보다 20배나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더 우려되는 거는 올여름이 앞으로 맞게 될 여름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걸 90%를 줄였다. 그래도 10%를 배출한다. 그러면은 지금 온실가스 농도를 갖다 조금 더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약간 자연 변동성 때문에 차이는 있지 있지만 전체 트렌드로 보았을 때는 올해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선한 여름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1: 박사님. 희망적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분은 네.

0: 아파트 뭐 가격이 뭐 어떤 예, 아파트다 예. 뭐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아,
1: 그거보다 이게 덜 훨씬 더 확실한데.
0: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예. 여러분이 겪을 여름 날씨가 가장 선선한 여름 날씨다.
1: 인생에서 가장 선선한 여름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0: 인생에서 아. 가장 선선한 여름일 확률이 높다. 대단히. 예.
1: 그건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0: 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마지노선이 1.5도를 돌파할 네. 경우에 네. 자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
1: 우리가 보통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위험의 역사예요. 뭐 온갖 자연재난, 감염병, 전쟁 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잖아요. 네. 자 그런데 물론 그걸 당했던 거는 사람들은 비극이긴 하지만 네.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을 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난 세상까지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기후위험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네. 이게 회복의 불가능성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1.5도 2도를 넘게 되면 우리가 급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험하다. 아무리 위험해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고 회복만 할 수만 있으면
0: 탄력성이 있으면 되죠.
1: 아, 그럼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런데 이게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1.5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을 하게 될 그게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산호초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0: 산호초가 사라집니까?
1: 지금 열대 산호초가 이미 25%가 멸종을 했고요.
0: 네.
1: 만약에 1.5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야 70%가 멸종을 한다. 2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99%가 멸종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산호초가 없는 세상이다. 아 물론 그 물속에 알록달록한 그런 아름다운 거를 못 본다. 그것도 참 비극이긴 하지만 해양 생물 중에 약 4분의 1이 이 산호초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다시 말해서 산호초가 싹 없는 세상이 된다. 그만큼 우리는 해양으로부터 식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린란드라든가 이제 남극에 그 빙하가 있는데 그건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린란드의 빙하가 싹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그다음에 남극 빙하가 싹 다 없어진다. 그럼 물이 60m 정도 올라오고요.
0: 네네.
1: 서울의 해발고도가 38m 하니까
0: 네.
1: 이 지구상에 빙하가 없다? 그럼 서울은 바다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아 그런데 네. 그거를 걱정하는 건 수천 년 이후의 일이고요.
0: 아,
1: 지금 당장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68m, 70m가 물이 올라온다. 이게 뭐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 이런 일은 없을 거고 확실한데 문제는 지금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해안가에 있는 이 빙하들이 지금 금들이 지금 쩍쩍 가고 있어요.
0: 네.
1: 근데 과학자들이 금이 가서 깨지는 거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탕을 입안에서 곱게 녹여 먹으면 오래오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이제 어금니로 깨뜨려 버리면 순식간에 표면적이 드러나면서 확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0: 네.
1: 이게 깨져서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해수면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일부가 깨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 1.5도나 2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이런 거는 이건 회복의 불가능성의 위험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0: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을 많이 들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빙하기가 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1: 빙하기는 거의 이제 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0: 뭐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로 인한 뭐 해를 좀 가리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래도 이게 온도가 낮아질 확률은 없습니까?
1: 그래봤자 우리가 가장 91년도에 필리핀의 피나 화산이 폭발을 했고 그게 네. 이제 그 화산재가 해를 가려갖고 한
0: 그렇죠.
1: 2년 동안 한 지구 평균 기온을 0.5도 정도 떨궜었어요.
0: 0.5도 떨궜군요.
1: 예. 네. 그런데 그 이 화산재는 다 떨어지잖아요.
0: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겠군요.
1: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온도는 떨궜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비가 안 오선 곳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비가 와야 되는 곳에서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그런 기상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났었고요.
0: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니네요.
1: 그래, 그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화산폭발로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0: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화산폭발에서 뭐 해를 좀 가리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1: 예.
0: 좀 궁금한 지점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김보림 활동가님이 많이 활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렇죠. 활동 역량이 더 훨씬 늘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거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2: 제가 지금 8년차 활동가가 되었어요.
0: 네. 그러니까
2: 처음에는 뭐라도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고 피켓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로 변화가 안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다가 헌법 소원도 하고 계속 시위도 만들고 뭔가 할 수 있는 캠페인 계속 만들었는데 솔직히 헌법 소원이 한 4년 반 정도 진행을 해서 결과가 겨우 나왔었거든요.
0: 네.
2: 근데 그 결정 나왔을 때 아직도 기후위기 대응이 시작이 안 됐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때 솔직히 좀 절망스러웠었는데.
0: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0: 주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점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을 이 여름이 가장 온도가 낮은 여름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고 네, 웃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자가 나왔는데요. 0222님이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박사님에게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농부인데요. 이번 장마가 늦어졌는데 혹시 끝나는 것도 늦게 끝나려나요? 하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기상청에서도 10여 년 전부터는 아예 장마에 대한 예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0: 네.
1: 이게 옛날처럼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다가 이게 지금 장마가 들어오질 않아서 워낙 이제 불확실도가 높아 보니까 이거는 예보를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지나간 다음에 야, 장마는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어. 그냥 사후로다가 이야기를 할 뿐이고요. 이제 장마 자체는 우리 예보의 범위 안에서 이미 벗어난
0: 이미 벗어났다.
1: 현실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상청도 모르는 거를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0: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건 장마는 예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국지성으로 네. 좀 바뀌어가는
1: 그렇죠.
0: 모양새죠.
1: 그런 식으로다가 다 이제 그냥 내일 모레 날씨로다가 지금 봐야 되는 거지. 장마 그 자체를 이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0: 확실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네.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222님이 요거 꼭 좀 물어보셔서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아, 여기서 그러면 잠시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0: 네,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주로 기후미디어 클리프 대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김보림 기후활동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지원 님께서 7월달인데 36도, 38도에 육박하는 온도계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8월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셨고요. 4092님,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실내 온도가 낮에 34도나 되네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내 온도가 34도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나?
0: 이거는 좀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3: 그러게요. 그 뭔가 작업 환경이 뭔가 열원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34도면은 사실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0: 그렇습니다.
3: 뜻이잖아요.
0: 아니 4092님은 좀 공공의 힘을 좀 빌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확실하게 좀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962님 요즘 숨이 막힐 듯 말 그대로 찜통 같은 더위에 일해도 되나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말대로 막 옛날 찜통 같은 더위다 찜통 같은 더위다 했는데 아까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찜통이었던 거죠. 네, 열돔 현상이 나면 진짜 찜통같이 더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9251님 남편이 직업상 이동 노동자 쉼터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곳곳에 설치가 많이 되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확실히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쉼터의 확대도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쉼터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3: 네.
0: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0184님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속출하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자연 파괴의 대가가 이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3544님 폭염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니 안타깝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꼭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2부에서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기후위기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부터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웠지만 뭐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긴 합니다. 왜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구체적인 이행 경로 없이 숙제를 좀 미루는 형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림 활동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4: 저는 이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0: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권리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뉜 것처럼 의사결정이 항상 작동을 하더라고요.
1: 네.
0: 실제로 헌법소원 진행했을 때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가장 많이 말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이 법이 국민은 부가적인 수혜자이지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더라고요.
1: 근데 네.
0: 그걸 보고 탄소중립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사회가 대비하지 못하고 회복력을 잃는 순간까지 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본래 그 있는 목적은 좀 다르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산업의
1: 네네.
0: 어떤 이렇게 부담이나 어떤 성장 같은 것들을 계속 쫓아는 다니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삶에 되게 다양한 형태로 위험이 닥치는데 그걸 볼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건 너무 큰 책임이고 큰 변화니까 그걸 하지 않고 선언만 계속 선언만 하는 거죠.
1: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경제 성장과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 길로 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시작되었나 하면 솔직히 지금 시점에선 좀 의문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더 의문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주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2: 그렇게 숙제를 미루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달 이제 그 말에 중동 전쟁 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하면서 이제 가스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수입산 화석 연료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우리 경제가 막 휘둘리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연료비 안 드는 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잠깐 막 나왔었어요.
1: 네.
2: 에너지 안보라는 이유로 이름을 이제 빌어서 그냥 나왔는데 이제 뭐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뭐 다섯 달도 채 안 지났죠.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얼마 전에 그 메가 프로젝트 발표되면서 요새는 또 그 에너지 전환 이야기 쏙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이제 어쨌든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가스발전소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슬금슬금 나오고
1: 네.
2: 심지어 석탄발전소 우리 이제 2040년 탈석탄 한다고 이미 선언을 한 나라인데 아, 석탄발전소도 일단은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봐도 뭐 메가 프로젝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성장, 지역균형 발전, 기후 대응 이게 이제 다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긴 한데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자원을 배분한다거나 할 때 이 기후 대응이 늘 우선순위에서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계속 숙제를 미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당장의 눈앞의 일이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좀 처리해도 되지. 그래서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는데 벌써 석탄 발전소부터 지어야지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
2: 그렇죠. 네.
1: 점점 뒤로 밀리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 산업계 부담으로 인해서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좀 뒤로 미룰 경우 미래 세대가 더 큰 비용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온실가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3: 기성 세대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가 그 짐을 다 져야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인데 그거는 1.5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 네.
3: 그거는 뭐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UN의 기후변화 협약 체계 안에 있고 거기서 바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에서 1.5도를 막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UN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0년마다 현재 배출량을 절반씩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처음에 굉장히 빠르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3: 이게 국제 스탠다드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과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과잉으로 쓰고 있는 건 우리가 안 쓴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 삶에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안 쓸래 안 쓸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10년 20년 뒤에 가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조금씩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빨리 줄이는 조기 감축을 해야 되고 뒤에 가서 천천히 줄이는 이게 국제 기준인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 정부 때는 거의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부가 끝난 다음에 그때 줄이는 그래서 항상 그 지연 감축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내세워요. 그래서 목표는 탄소 중립을 해놨지만 자기 정부 때는 안 줄이고 자기 정부가 끝나면 왕창 줄이는 이러한 거로 다 계속 지연 시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1: 그렇죠. 다음 정부가 줄일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짓죠.
3: 그렇죠.
1: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보시는 거고요.
3: 본인 지금 정부가 줄일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지점들을 좀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보리 활동가님, 그 한국의 청소년과 아동들이 제기한 기후헌법소원에서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 부족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정부 이 기후 대책 수립에 어떤 법적 제도적 강제력을 갖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소송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법에 대한 소송이었고 이 법은 사실상 한국의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 어떤 수준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목표가 담긴 최상위에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법이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또는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그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 불합치는 국가의 그 장기적인 목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게 사실상 미래로 부담을 너무 많이 미뤘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판결이 난 거고 이 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어느 수치를 해야 된다가 나오지는 않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에서는 이 법에 국민은 수혜자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1: 네.
0: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사자다. 국가는 기후위기의 위험이라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걸 명확하게 일단 이야기를 했고 국민은 뭔가 쾌적한 환경 이런 걸 넘어서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어떤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 같은 그런 모든 기본권을 하는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결정을 낸 거죠. 근데 이 결정이 그럼 미치는 영향은 이전까지는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결정할 때 한없이 후퇴해도 상관없는 것이기도 했어요.
1: 도망갈 곳이 있었군요.
0: 네.
1: 그동안은.
0: 네.
1: 이거는 도망갈 곳을 막아놓은 차단하는 겁니까? 환경에 대해서?
0: 차단한다기보단
1: 네.
0: 이전까지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을 대변을 한 거죠. 그러면 산업계가 부담이 된다 하면 여기에만 의사결정이 계속 초점이 맞췄다면 그러면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없었던 거죠. 근데
1: 네.
0: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선택은 할 수 없게 됩니다.
1: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그 기후 대책의 그 골자가 정부에 안 가는 많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도망갈 곳을 막아놓은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더 이상은 미루지 말라라고 선을 딱 그어놓은 겁니까?
0: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데
1: 네.
0: 미래 세대의 요구 또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기후위기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1: 네.
0: 온실가스가 여전히 조금씩 계속 배출이 되니까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거나 사회가 적어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살자라는 게 사실상 요구사항이고
1: 네.
0: 그걸 지키지 않으니 그걸 위해서 헌법소원도 하고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사람들의 삶이 거기선 없다 보니까 그러니 차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더 생각과 그 삶이 더 나아지게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 건지 이게 또 다음으로도 미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활동가님의 말씀은 이제 시작해야 된다. 지금 너무 늦었다. 좀 너무 뒤로만 미루고 있다라는 생각이셔서 헌법소원까지 이뤄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결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조천호 박사님에게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 일단 이 평균 기온,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 돌파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졌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면 인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질문도 못할 정도로 말문이 막히네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3: 근데 우리가 이제 1.5도를 이제 뭐 순간적으로 좀 넘었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아직 그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라고는 부분이 있어요. 영구적으로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현재 배출량은 10년마다 절반씩 줄여야 된다라고 그게 국제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유엔은 아무 뭐 생각 없이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유엔의 이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하는 이거를 연구를 하는 IPCC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 인류는 현재 기술력으로 10년 이내 절반을 줄일 수가 있나? 모든 기술을 다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100달러 미만의 기술만을 갖고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더해봤더니 비용은 들겠죠. 그랬더니 현재 배출되는 거를 10년마다 절반 이상씩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그 비용도 계산을 유엔에서 다 해놨습니다. 네.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전체 그 GDP의 약 4% 정도로 투입을 해야지만이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냐? 아닙니다. 벌써 GDP의 약 2%를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투입되는 그 투자금의 약 두 배를 투자를 하게 되면 1.5도는 그래 순간적으로 넘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2100년까지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0%를 썼거든요. 네네. 미국이 40%를 썼고요. GDP의 절반을 국방비로 썼다라고 그래서 뭐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뭐 굶어 죽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나라도 지키고 민주도 지키고 다 해내지 않았어요. 전쟁 때 써야 되는 국방비의 약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 1.5도는 막을 수 있다. 이게 바로 IPCC의 연구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결코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기후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기득권이 현재 시스템도 너무 이윤이 잘나고 좋은데 이걸 내가 왜 받고 비용 들이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기후위기에 빠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시원찮아갖고 기후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엔의 IPCC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1: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당신들이 전쟁에 썼던 돈에 10분의 1만 썼어도
3: 10분의 1만 써도 이건 막을 수 있다.
1: 지금 이 분위기를 이 환경을 막을 수 있다.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될 그 상황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
3: 그렇죠.
1: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3: 예. 그리고 우리는 할 수가 있고요.
1: 할 수 있다. 가능한 부분이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주원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냉방전력 증가와 온실가스 이 배출의 악순환을 줄이려면 뭐랄까 좀 건물과 이 도시 지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손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2: 그렇죠. 이제 건물 쪽에서도 특히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 뭐 특별히 그 발전소가 거의 없고 이런 뭐 산업체가 별로 없는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건물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배출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건물 쪽 탈탄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뭔가 이제 탈탄소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되게 감내해야 되고 막 쓸 거 못 쓸 거 같고 막 이런 되게 뭔가 궁핍한 무언가를 막 이렇게 이미지를 맞아요. 떠올리잖아요.
1: 네. 괜히 안 써도 되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 같은 느낌?
2: 맞습니다.
1: 네, 그런 게 있어요.
2: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 탈탄소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아이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대단한 주거 복지 정책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건물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건 그 건물이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려면 단열 이런 걸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호를 바꾼다거나 뭐 단열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제로에너지 건물까지 가려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어딘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올린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냉난방비가 줄어들고요. 네. 사실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서 저희 집 집은 이제 발코니에 태양광을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패널 급이랑 그다음에 설치비 이렇게 일부 자부담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2년도 안 돼서 이미 그거를 다 회수를 했어요, 비용을.
1: 아, 그래요? 2년이면 네. 회수하는군요.
2: 네, 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회수를 했고.
1: 집이 햇볕이 잘 드나 봅니다.
2: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향이라서 아침에만 잠깐 드는데.
1: 아, 그래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전 시간대 보면은 계량기가 이렇게 거꾸로가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집 전력, 전기 사용량이 차감이 되는 거죠.
1: 어, 거꾸로 돌아요?
2: 네, 거꾸로 돌아요.

0: 조금 네네. 처음 들어봤던. 아 이게 또 정방향으로 돌지 않고 네. 그 태양열로 뭔가 좀 전기를 얻어내면 거꾸로 도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깎이는 거군요.
1: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미 효능감을 맛본 그런 오. 사람이라서 이렇게 건물 부문 탈탄소를 한다는 거는 건강 피해, 일단 그 안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있으니까 건강 피해를 줄이고 또 냉난방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전력 피크를 깎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이게 사실 내러티브만 잘 만들면 네.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일 것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 좀 관심이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단순히 돈이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더 오히려 또 보관해주고 더 네. 키핑해주는 그런 네.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네.
0: 김보림 활동가님 어떻게 보세요? 국가가 그래도 최소한의 냉방권 또는 뭐 기후 안정권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2: 사실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건 시원한 물건이나 또는 뭐 단순한 대피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0: 네.
2: 뭔가 재난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삶을 계속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게 계속 위험이 커지는 걸 개인이 알아서 견디게 두는 건 대책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폭염이 왔을 때 뭔가 집을 버리고 쉼터에 가야만 안전한 사회라던가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냉방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생계를 위해서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에는 폭염을 재난으로 만든 건 그 사회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게 뭔가 단순히 어떤 냉방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를 좀 더 넘어서 재난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확보할 수 있게 권리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생존권으로만 말하면 안 되는 것도 그러면 안 죽으면 되는 건가가 되고 그럼 대책이 응급조치에서 멈추게 되죠. 그럼 몇 도 넘으면 작업 중지하고 온열질환자가 실려오면 대응하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사고 처리지 대책은 아니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 폭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들이 폭염에서 잃는 건 온열질환을 얻게 된다거나 목숨을 잃는다거나 그런 걸 넘어서서 완전 일상적으로는 선택지를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오늘 일을 쉴지 말지나 집에 있을지 나갈지 뭐 잘지 말지 같은 것들을 스스로 못 고르는 상황이 오게 되고 냉방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거나 일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뭔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의 위험 안에서 뭔가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인턴 같은 걸 했을 때 기후 적응 대책 논의가 거기 안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더우니까 오미자차 타주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0: 대책이라는 게요?
2: 네. 뭐 냉커피 시원한 물을 어디다 주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0: 좀 어이없네요.
2: 네. 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도 집에 실내에 머물세요. 일을 잠깐 중단하세요. 같은 단기적인 대책들 아니면 개인이 잠깐 대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주지 않는다 보니까
0: 그러네요.
2: 사회적인 접근을 한다면 실제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접근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0: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이게 사고 처리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냥 이런 보호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한테 심어줘야 된다. 이런 지점들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씩 한번 여쭤볼게요. 이 폭염이 오기 전에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좀 바꿔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요 지점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호 박사님,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3: 저는 뭐 정부가 뭐를 한다. 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 기대 좀 잘 안 돼서 유엔
0: 네.
3: 환경 계획에서 이제 개인이 해야 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되는 열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를 퍼뜨려라. 이 기후변화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죠.
0: 우리가 많이
3: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육적으로. 이건 네. 눈에 우리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 위험을 알지만
0: 맞아요.
3: 얘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에너지도 적게 쓰고 일회용품도 덜 쓰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0: 그럼요.
3: 네. 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내가 아무리 저기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해도 과포장 돼갖고 물건이 나와버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포장 안 되게끔 법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 제도를 만드는 걸 바로 법을 만드는 의원이 하고 또 이러한 어떤 선출직 공무원들이 또 집행을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이 정치가를 갖다가 압박을 해야만이 바로 우리는 이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 상황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주로 대표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1: 네, 사실 저도 조천호 박사님과 거의 똑같은 답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고 또 선언도 선언대로 다 했습니다. 35년 얼마 줄이겠다, 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 뭐 2030년에 재생에너지 100기가를 하겠다. 선언은 이미 충분히 했어요.
0: 진짜 선언 중 이제 그만하고
1: 네.
0: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어쨌든 정책하는 분들 뭐 법 저기 국회에 계신 분들 다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움직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탑다운이 안 되면 바텀업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서 꾸준히 이렇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니까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림 활동가님, 기후 불평등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2: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2: 2024년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2026년 2월 28일까지 국회에게 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0: 네.
2: 많은 시간이 흘렀고 2월 28일이 다가갈 때까지 국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내지 못하니 이걸 사람들을 모아서 인구 분포대로 국민들과 공론화를 진행을 했고 뭔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더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도출을 했는데
0: 그렇군요.
2: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공론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요. 피해까지 공평하고 아닙니다. 매년 여름 역대급 폭염이라는 기사가 새로 나오는데 대체까지 뭐 작년 방송을 재방송한 듯 반복해서는 곤란하겠죠. 더위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책도 기록 좀 갈아치우시죠.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4연전으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기를 1위로 마친 삼성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반기에 반전을 노리는 롯데와의 4연전 첫 번째 경기인데요. 양창섭과 로드리게스의 선발로 시작된 경기. 먼저 1회 초 롯데가 레이에스의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1회 말 디아즈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3회 말 류지혁의 좌중간 1루타로 점수를 역전시켰습니다. 현재 경기는 6회 말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점수는 2-1 한 점차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2위 LG는 KT를 만났습니다. LG는 선두 복귀를 위해서, KT는 선두권 재진입을 위해서 중요한 경기인데요. 후반기 홈런 왕을 노리는 오스틴이 경기 시작부터 솔로 홈런으로 LG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KT가 바로 2회 초에 따라 붙었고요. 이어서 최원준이 석점 홈런으로 경기를 크게 역전시켰습니다. 6회 말 현재 KT가 4-1로 석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위 기아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우울한 전반기를 보낸 9위 SSG를 후반기 첫 상대로 만났는데요. 오늘은 SSG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최정인데요. 3회 말 최정이 희생플라이로 먼저 한 점을 선취했고요. 5회 말에는 2점 홈런을 때려내면서 올러를 상대로 3-0. 현재 5회 말 SSG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5위 두산의 경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C와의 경기 곽빈이 나섰습니다. NC의 선발은 라일리인데요. 오늘은 두산이 밀리고 있습니다. 박건우의 적시타로 먼저 포문을 연 NC, 그리고 2회 말 또 한 점, 3회 말에 두 점을 추가하면서 4-0으로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대 한화의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이 승기를 가져가나 싶었는데요. 먼저 5-0으로 크게 앞서가던 키움. 하지만 역시 한화의 화력은 무서웠습니다. 6회 말 대거 넉점을 뽑아내면서 7회 초 현재 점수는 5-4, 한 점차 승부입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외국인 선수 길레르모 에레디아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블라이 마드리스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수 전력 강화를 위해 LG에서 방출된 전준호와 계약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체육회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선거를 칠 경우 선거권자가 기존 2,200여 명에서 9만 2천 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체육회는 또 회장 궐이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아야 하는 규정 역시 시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샌안토니오 이현중이 유타와의 서머리그 경기에서 장기인 석점슛을 몰아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현중은 석점슛 4개를 포함해 22득점 5리바운드 2스틸 1블록으로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팀의 94-8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5시즌 연속 최하위에 그친 프로농구 삼성의 새 사령탑으로 김상식 전 국가대표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 월드컵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대진이 나왔습니다.
1: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두 경기 중에 뒷경기가 마무리됐는데요. 네. 아르헨티나가 리오넬 메시의 진짜 라스트 댄스, 이번엔 설마 진짜겠지 라스트 댄스를 네. 이제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또 역전승이에요. 네. 네, 역전승 전문팀인데 역전승을 거두면서 올라왔고요. 하루 전, 어제 새벽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가 있었고, 이쪽이 전력상으로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런데 전력상 1강이라고들 얘기했던 프랑스가 스페인에 패배하면서 탈락하고 스페인이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 대진이 성사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4강전은 뭐 새벽 잠을 줄이고 보신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승자는 이 경기 본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명경기가 펼쳐졌어요.
2: 물론 뭐 슈팅 숫자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막 경기 흐름이 막 슈팅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정말 그 긴장감과 또 막판에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정말 초인적인 힘, 그리고 메시를 중심으로 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전 경기를 보면서 진짜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동기부여와 이 하나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힘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정말 지쳤는데 잉글랜드가 먼저 고든 골로 앞서갔고 했지만 이제 후반에 좀 밀리니까 투엘 감독이 이제 수비수를 많이 넣으면서 직기 나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완전 내려서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메시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엔조 페르난데스 중거리 골과 막판에 이제 메시 크로스 라우타로 헤더골까지 더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2-1로 이기면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아르헨티나가 막 역대 최고의 경기 경신을 특히 이번 토너먼트 들어서는 매 경기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상대를 뭐 5-0, 6-0으로 압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게 갔는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아슬아슬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놀랍게도 아르헨티나 결승까지 오는 이제까지 토너먼트 모든 경기에서 90분이 끝나는 시점 직전까지 리드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거의 전 경기를 지고 있다가 경기 후반전 막판과 추가 시간에 골을 몰아쳐서 역전을 하거나 네. 혹은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뒤에 연장전에 가서 연장 승리를 거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역전의 명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고요. 사실 맞는 팀들이 이렇게 강팀이 아닌 적도 있었는데 32강 카보베르데 상대로 네, 연장 명승부를 치렀죠. 16강 이집트 상대로 후반전 막판에 대역전승을 거뒀고요. 8강 스위스전 역시 연장 명승부, 그리고 이번 4강 잉글랜드전은 또 연장전까지 가지 않고 후반전 막판과 추가 시간에 연속골로 이대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또다시 역전을 해냈습니다.
0: 만약에 축구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 작가는 하나밖에 모르나?
1: 맞아요. 예. 네, 만화를 그려도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뭐 개그를 위한 경기 그쵸, 이런 예. 거 배치해야 이제 만화의 흐름이 사는데 여기는 강강강강밖에 없는 만화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승부를 펼치는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이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경기를 보는 분들은 지고 있어도 왠지 질 것 같지 않고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손에 정말 상투적인 말이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2: 네, 이제 정말 뭐 경기 물론 이날 경기에서는 투엘 감독이 너무 수비적으로 하면서 뭐 약간 패착도 있었지만 정말 이 메시를 중심으로 한 선수들이 사실 정말 지친 거거든요. 맨날 뭐 정말 끝까지 가는 승부를 하고 연장도 가고 하면서 근데 막판만 되면은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선수들도 막 슈팅도 많이 때리고 메시가 거의 정말 지쳐 보이다가 뭐 지금 통계로 나와 있지만 거의 경기 전에 반은 걷다가 이제 후반 그 정말 그 밀어붙여야 할 때 전성기 메시 폼이 나오면서 뭐 도움도 올리고 골도 넣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그러니까 피파는 정말 아르헨티나한테 고마워야 된다. 진짜 이 흥행의 모든 사실 좀 늘어질 수 있는 경기 흐름을 네. 이 대회 흐름을 완전히 살려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피파가 정말 고마워야 될 것 같습니다.
0: 진짜 아까 뭐 김정용 기자 얘기처럼 뭐 전략 전술도 중요하지만 진짜 선수들의 투혼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르헨티나 상대하는 팀 역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4강전은 뭐 두 팀에 얽힌 악연의 서사도 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고 실제로 경기 자체도 선수들끼리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1: 맞습니다. 경기 후반에 아르헨티나가 일방적인 우세를 잡고 메시 선수의 두 개의 도움과 그걸 마무리한 동료 페르난데스와 마르티네스의 득점으로 역전하는 그런 장면 외에 경기 초반에는요 거의 서로 몸싸움 신경전 반칙하느라 서로 공격을 아예 못했다고 할 만큼 한 3, 40분 정도는 그냥 격투기였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난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두 팀의 동기부여가 아주 좋았고 경기가 치열했다라는 의미도 있겠는데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악연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86년도 멕시코 대회가 그 이 양국의 실제 전쟁,
0: 네. 네,
1: 축구장 밖에서의 진짜 전쟁, 포틀랜드 전쟁 직후에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열렸는데 바로 그 경기에서 이제 디에고 마라도나가 그 유명한 신의 손을 해내면서 네. 그게 이제 신의 손이라는 말이 그냥 뻔뻔하게 내가 아니고 신의 손으로 넣은 거 내 손 넣은 게 아니다 이 뜻도 있지만 우리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신이 보호하셔서 국민들의 어떤 한을 풀어줬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고요. 실제로 이날 경기 끝난 뒤에도 준비해 왔어요. 아르헨티나에서 포틀랜드 우리 거라고 스페인어로 써가지고 펼쳤습니다.
0: 네.
1: 네, 그 정도로 당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적으로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판이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경기하면은 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메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메시는 사실 지금 아마 저는 뭐 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지더라도 골든볼은 뭔가 할 것 같고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다 그러면 정말 발롱도르까지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득점 공동 1위에 올라 있고 도움도 공동 2위이기 때문에 또 지금 21골 10도움으로 통산 월드컵 최다 득점, 최다 도움, 최다 공격 포인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시가 걸어오는 길과 모든 게 다 역사여가지고 이 팀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만화같이 하나의 선수가 이 모든 선수들한테 이제 기운을 넣어주는 느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의 뭐 종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힘으로 결승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번이 진짜 라스트 댄스가 맞을까? 혹시 그 4년 후에도 뭔가 또 좀 더 나아져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1: 네, 뭐 그 정도로 네. 이제 세월을 초월한
0: 네. 네.
1: 시간의 흐름이 이제 사실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메시의 시간만 진짜로 느리게 흐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경기장에서 엄청 빨리 흐르고요. 뭐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나이를 잊게 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만 39세고요. 단순한 나이만 놓고 물리적인 나이를 놓고 치면 다음 대회에 욕심부리면 나와도 아르헨티나 국민들 중에 아무도 안 말리겠지만 메시 스스로 정신적으로 좀 지친 모습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지난번 대회 때 사실 많은 이제 국내 방송사들이나 다 라스트 댄스라는
0: 그렇죠.
1: 타이틀을 많이 달았어요.
0: 모든 걸 잃었으니.
1: 하지만 이번엔 진짜 리얼 파이널리 라스트 댄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만큼 이번 대회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득점왕의 도움왕 그리고 2회 연속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골수는 음바페와 동률입니다. 프랑스 역시 3, 4위전을 치르기 때문에 음바페가 골을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두 선수 둘 다 골을 넣거나 못 넣거나 해서 끝까지 동률이면 어떻게 되나요?
2: 득점수가 같으면 도움수로 결정이 되는데 메시가 4도움이어가지고 앞서긴 하고 또 만약 도움도 같으면 출전 시간으로 합니다.
0: 네.
2: 뭐 지금도 봤을 때 메시가 좀 더 이제 경기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저는 뭔가 그래도 메시가 음바페가 3, 4위전 나서긴 하지만 뭔가 동기부여 크게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프랑스도 이제 대샹 감독 마지막 경기니까 또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힘을 주고 메시가 오히려 결승전에서 진짜 한 건 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뭐 도움왕이든 득점왕이든 뭐 골든볼이든 뭐든 간에 메시가 뭔가 독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자 정말 이제 많은 것이 걸려있는 결승전이 남겨져 있는데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이긴다면 월드컵 2연패인데요. 2연패 기록은 60년대로 거슬러 가야 나온다면서요?
1: 네. 역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0: 오.
1: 1930년대의 이탈리아
0: 네.
1: 그리고 58년과 62년에 걸쳐서 한 브라질 딱 두 번인데요. 사실 30년대 이탈리아는 30년대 이탈리아 뭡니까? 그 무솔리니 독재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자국 개최를 하면서 독재라는 그 상황을 좀 이용해서 편법 판정도 많았다고 하고 사실 30년 이탈리아의 2연패는 약간 빛이 바래요.
0: 네.
1: 진정한 2연패는 브라질 펠레 시절입니다. 펠레가 이 2연패를 한 뒤에 66년 대회를 거르고 70년 대회까지 3번 우승을 하면서 역대 월드컵 최고의 선수,
0: 네.
1: 월드컵 최고 임으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메시 선수가 이번에 만약에 2연패를 해낸다면 뭐 우승은 두 번이지만 그 전에 결승까지 갔던 이력도 있고 또한 뭐 신동 기자 얘기해 주신 통산 최다골 등의 다양한 기록들을 볼 때 지금도 펠레 마라도나를 이미 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만약 이번 우승하면 전 세계 모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메시 고트, 메시가 역대 최고 선수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그 기로에 있는 게 메시고요. 약간 시선을 바꿔보면 음바페 선수가 10대 때 첫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와, 음바페가 벌써 10대 우승을 했으니까 서너 번 우승하겠다. 펠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0: 네.
1: 여전히 프랑스 정말 강한데 그 다음 대회에서 음바페 선수의 프랑스 준우승,
0: 그렇죠.
1: 이번 대회 4강,
0: 네.
1: 이게 연속으로 결승에 가고 연속으로 우승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음바페 보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0: 네.
1: 메시 선수 이번에 그 위협을 달성한다면 30대 후반에 정말 엄청난 역사를 쓰면서 퇴장하게 됩니다.
0: 네. 자, 그리고 또 결승전 서사도 낭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와 스페인의 라민 야말 사이에 20여 년 전 사진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2: 네, 메시가 이제 21살, 20살 때죠. 그때 이제 야말 태어났을 때 야말을 씻겨주는 사진이 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20년이 지나서 이제 월드컵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메시와 야말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둘이 뭐 라이벌이다 하긴 어렵지만 뭔가 그 메시의 뒤를 이어서 정말 수많은 메시가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메시의 뒤를 그래서 이은 게 야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만나서 이제 스페인의 에이스 야말,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뭐 지주 느낌이죠. 그런데 심장 메시가 이제 만나기 때문에 그 둘의 서사가 이 결승전을 뭔가 설명해주는 느낌입니다.
0: 네. 자, 이렇게 결승전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대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뭐 메시와 야말의 만남 외에도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많죠?
1: 네. 뭐 일단 메시가 야말을 어린 아기 야말을 씻겨주는 그 사진이. 좀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까 AI 생성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0: 네,
1: 진짜로 갓난 야말이 어떤 이벤트 당첨돼서
0: 네.
1: 스타 메시가 시켜주는 이벤트를 했던 거고요. 지금처럼 메시랑 똑같은 포지션에서 뛰는 바르셀로나 직속 후배가 될 줄 몰랐던 시절에 정말 기적 같은 운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사이에는 일단 메시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스페인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메시가 있다면 스페인 대표팀에도 바르셀로나의 메시의 수많은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메시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칼로니 감독도 스페인 사람들 우리 메시 덕분에 메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뛰는 동안 많이 웃고 울지 않았냐. 우리 좀 응원해줘라. 거의 뭐 이런 말도 했을 정도로 이제 두 팀의 관계는 각별하다. 대결이 좀 각별하다 할 수 있고요.
0: 네.
1: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2010년 우승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월드컵에서 계속 부진하다가 이번에 우승 쭉 부진 다시 결승에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0: 네.
1: 네, 이번에 또 우승을 할 수 있다면 2010년 역시 당시 메시의 동료였던 차비 에르난데스, 뭐 이니에스타
0: 네.
1: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 주축의 우승이었던 만큼 같은 운명이 반복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뭐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티키타카라는 말은 알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스페인 축구를 칭하는 말인데 스페인이 이번 월드컵에서 7경기 단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2: 네. 이 데라푸엔테 감독이 이제 유로 우승한 것도 이제 있지만 할때 무명이었거든요. 근데 U19부터 쭉 올라와서 U19 유로 우승, U21 대표팀 유로 우승, U23세 이하에서도 올림픽 준우승까지 하고 또 A 대표팀 올라와서 유로 우승한 다음에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은 자신이 잘 아는 선수들을 위주로 준비하면서 세대 교체를 했고 좀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면서 뭔가 이 팀은 뭔가 수비 뭐 어떤 것보다 그냥 통제합니다. 경기를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뭐 경기가 지루하고 해도 이제 스페인은 이제 안 지겠다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르헨티나 대결을 할 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두 분께서는 50%의 확률로 어디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2: 저는 아르헨티나가 왜냐면 이제 저도 전술이랑 좋아해가지고 뭐 네. 어떤 걸 보고 하는데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초인적이고 종교적인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뭔가 아르헨티나가 진짜 막판 뭐 경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승팀은 아르헨티나 될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스페인이겠죠?
1: 네, 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근거는 없고요.
0: 네.
1: 아르헨티나고 말하는 사람은 F고
0: 네.
1: 스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T다. 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0: 네.
1: 전력상은 스페인이 우세한 거는 맞긴 합니다.
0: 네, 네.
1: 하지만 뭐 아르헨티나는 전력상의 유불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는 팀이기도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월드컵 결승전. 그런데 이번 결승전은 그동안과는 또 다르게 치러진다고 해서 화제이자 논란인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이제 3, 4위전과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딱 두 경기 남았는데요. 일정을 정리해 주시죠.
2: 네, 지금 3, 4위전과 결승전 두 경기 남았고요. 3, 4위전이 한국 시간 일요일 오전 6시에 먼저 열립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이것도 뭐 정말 유서 깊은 축구계 라이벌전이자 뭐 스포츠에서 만났을 때는 국민 감정도 또 불타는 그런 네. 재미있는 경기가 성사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3, 4위전이 그냥 뭐 별 재미 없이 느슨하게 흘러간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치열하지 않을까 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월요일 새벽 4시.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월요일 새벽 4시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열립니다.
1: 네. 근데 이번 대회 결승전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치러진다는데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3: 이게 미국이 하는다 보니까 이제 하프타임 쇼를 길게 해서 30분 동안 하고 해서 약간 NFL 슈퍼쇼처럼 네. 이제 슈퍼볼처럼 해가지고 BTS, 마돈나, 샤키라가 공연 확정을 했고 톰 크루즈가 약간 특별 출연까지 하면서 사실 거의 이제 하나의 쇼를 보는 듯한 느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그 뭔가 이제 축구적인 요소를 좀 배제하고 좀 이벤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축구계 입장에서는 좀 뭐 재밌는 이슈긴 하지만 좀 달가운 이슈는 아니죠.
1: 네. 거기다가 그 피파의 인판티노 회장이 다음 월드컵은 48개국이 아니라 64개국으로 본선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발언에서 이것도 꽤 화제가 됐거든요.
2: 네. 이 이야기가 사실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다. 48개국으로 확대되자마자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24개국, 48개국 이렇게 이제 2의 제곱수로 떨어지지 않는 대회는 필연적으로 각조 3위를 올리는 와일드카드 제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32에서 48로 늘린 건 과도기일 뿐이고 결국엔 64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원래는 48로 일단 당분간 갈 거니까 몇 번 대 갈 거니까 다만 다음 대회가 피파 입장에서 좀 중요한 기념비적인 대회라서 6개국 공동 개최하고 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치려고 하거든요. 네. 다른 여러 나라 축구협회들이 이번 대회만 64로 가자. 이런 말을 먼저 했는데 인판티노 회장이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냥 앞으로 쭉 64로 해버릴까? 약간 이런 밑밥을 까는 느낌의 네. 네,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사실 48이 된 이상 언제가 64로 가는 게 수순이긴 하거든요.
1: 그래요.
2: 네,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조 3위를 올리는 방식이 결국에는 좀 어색해요. 각조 1, 2 깔끔하게 올리려면 이제 2의 제곱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1: 네. 아, 그런데 뭔가 이게 그냥 익숙치 않음에 대한 거부 반응일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리고 인파티노 회장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3: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선째인데 3선을 노리고 있고 그 3선을 성공하면은 31년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월드컵에서 뭔가 그렇게 많은 축구협회 회장들의 좀 지지를 얻으려면은 이제 좀 많이 참가해야겠죠.
1: 네.
3: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64개국 한다면은 남미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얼마 없어가지고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오세아니아도 그렇고 네. 아프리카도 그렇고 약간 그 배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 뭐 지금 30년 월드컵이야 3개국에서 하니까 상관없지만 34년 월드컵 사우디는 혼자 하는데 그걸 감당을 128강이 감당 가능한가 또 이제 추후에 나라를 그 개최국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장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없는 뭐 일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현실적인 거 없이 좀 뭔가 그냥 다 좋으니까 뭐 지금 뭐 유럽 남미만 대회가 아니라 뭐 아시아도 참가해야 되고 아프리카도 와야 되고 이런 뭐 취지로서 말을 하지만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좀 정론입니다.
1: 네. 뭐 말씀처럼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사실 그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8개국으로 늘어났을 때 걱정하던 부분들 중에 생각보다 좋았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보완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이슈들을 남기고 또 우리에게는 흑역사로 남을 것 같은 북중미 월드컵 이제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월드컵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혹시 그 우리 대한민국 축구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을까요?
2: 네, 뭐 이제 한국 축구에 관련된 이슈는 한국 축구 대한축구협회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라는 그렇죠. 게 가장 큰 이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K축구 혁신

0: 위원회라는 단체가 한시적으로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이 이제 유승민 체육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두의 단신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육회 차원에서부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산하 가맹 단체들의 회장 선거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K축구 혁신위가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보궐선거죠. 정몽규 회장의 사퇴 이후에 원래 규정대로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혁신위에서는 60일 안에 안 해도 된다라고 그 전관부터 고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에게 다음 회장 선거에 지원하려면, 입후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물자를 돌린 사실이 네. 보도가 되면서 또 기존 고인물 안에서
1: 그렇죠.
0: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축구팬들 사이에서 많이 일었고 축구협회는 이거는 원래 정해진 절차일 뿐이다.
1: 네.
0: 우리는 혁신위가 내놓는 각종 개혁안을 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것이다 라는 식의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개혁이나 변혁을 원치 않는 기존 체제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1: 그렇죠.
0: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축구팬들이나 스포츠팬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1: 네. 그 시선을 다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 현재 근황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손흥민 선수는 MLS 복귀하겠죠?
2: 네. LAFC 훈련도 참가했고 이제 아마 월드컵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그 다음 MLS 경기가 LA 갤럭시와의 좀 더비 경기거든요. 마르코 로이스 뛰고 있고 그래서 좀 이 경기 자체가 MLS가 월드컵 휴식이 끝나고 복귀 경기를 하면서 뭔가 좀 준비한 것 같고 손흥민이 아무래도 MLS에서 골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월드컵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과연 만회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또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선수들 이적설도 많이 떠들고 있어요.
0: 네. 뭐 일단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다라는 얘기는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스페인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는 게 뭐 보도상으로 거의 확정적이고 네.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는 여름에 내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강인 선수가 거기서 이제 국내 팬들 앞에서
1: 네.
0: 라이브로 입단식이나 그에 준하는 행사를 할 것으로 네. 짐작을 할 수 있죠.
1: 아, 사실 항상 출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 한을 네, 마드리드에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신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제헌절인 내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와 경남은 30에서 80mm, 충청과 경북 지역은 20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밤사이 경기 남서부 지역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포항과 부산 24도, 광주와 목포 25도 등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3도, 제주 31도, 대전 광주 30도 등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32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서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토요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쫓아 나온 수준으로 거의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두 장애인은 평범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것처럼 길고 구체적인 진술을 똑같이 했을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김옥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발달장애인 최모 씨는 지인인 장애인 황모 씨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입니다. 지적장애 1급, 영유아 수준 지능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아이스크림을 훔쳐가 먹었어?
4: 네.
3: 아이스크림을 둘이 가가지고 안 훔쳤어?
4: 네.
2: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최 씨의 진술 조서를 보면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먹고 싶어서 꺼내 먹자고 말한 후 나눠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발달장애인 두 명의 진술 조서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경찰이 공모했냐 묻자 편의점 앞에서 같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같이 훔쳤다. 분담했냐는 질문엔 아이스크림을 꺼내 한 입 먹고 한 입 줬다고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부터 시작해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시했냐는 질문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이 기록됐습니다. 공모와 분담, 지시 모두 특수절도의 핵심 요건인데 두 장애인의 답변을 똑같이 쓴 겁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했던 어머니는 공모는 묻지도 않았고 특수절도는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 공매 사실이 있느냐고 그것도 안 물었어요. 딱 묻는 거는 한마디 아이스크림을 운동하고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라먹었어요. 이것도 한마디 물었어요.
2: 경찰은 이에 대해 두 발달장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준 뒤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질문을 한 뒤 조서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윗선의 개입이나 부당지시, 청탁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5: 확대 편성 닷새 만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장 구속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형사과장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특수단은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에 형량이 높은 성범죄 등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형사과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6: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7: 오동훈 경찰청 특별수사단장입니다.
6: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5: 특수단은 또 장윤기의 옛 직장 동료 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 원칙상 죄목별로 담당 수사과가 맡게 돼 있지만 지휘관이 판단해 통합 수사도 가능하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 장윤기 아버지가 수사팀에 청탁을 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수사팀장은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외압이나 의도적 부실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도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 특수단은 조만간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장윤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권의 보안 수사권 논란이 분란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신중론에 맞서 강경파가 토론회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8: 여권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끝장내자. 보안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 언론플레이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9: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여
7: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행태는 다시 되살아나고
8: 신중론과 원칙론의 논란에 여권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10: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8: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남길 거냐 말 거냐 폐지한다면 보안책은 뭐냐는 논쟁이 여권 노선 갈등처럼 번졌습니다.
11: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그런 방식의 말씀들을
7: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불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8: 김민석 전 총리는 유 작가 발언을 비판.

0: 하면서 전당대회 전 정리해야 한다고 이 문제가 당권 경쟁 쟁점이 되는 건 경계했습니다.
1: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0: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경찰은 보안수사권만 폐지된다면 검사와의 협의도 강화하고 검사의 징계 요구권도 수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은 보안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경찰 자정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사과하고 순환 인사제와 감찰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정우 기자입니다.
3: 경찰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은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4: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4: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3: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4: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3: 정부는 우선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해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을 막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사건은 맞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인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설치해 외부 감시도 강화합니다.
4: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 세권하겠습니다.
3: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기구 설치를 비롯해 이번 대책의 도입 시기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6: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5: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6: 모든 디지털과 비리를 다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 가능할까?
3: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2: 기준금리가 3년 반 만에 인상됐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보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7: 기준금리가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2023년 1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4차례 인하, 8차례 연속 동결됐던 기준금리.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하는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습니다. 고환율 고유가의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소득 증가도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8: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5: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8: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그 상승 압력이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된다.
7: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의 부담을 버틸 만한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8: GDP의 모든 구성 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은 물론이고 또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7: 여기다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도 주시해야 하는 상황.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8: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7: 관심은 다음 달에도 연속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인데 한국은행은 2분기 생산소득 통계와 7월 물가 상승률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2: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당장 대출받은 사람들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긴축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20, 30대는 피부관리실을 열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 2%대였던 금리가 최근 3%대로 올랐습니다. 이만한 변화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10: 월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가장
9: 한국은행이 대출

0: 실질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이자가 얼만큼 느는지 따져봤더니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는 모두 1조 8천억 원, 차주 한 명당 평균 29만 6천 원 늘어나는 거로 계산됐습니다. 기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이자 부담도 배로 뜁니다.
1: 만약에 또 오른다고 하면은 더 오른 금리로 이제 제가 이자 부담이
0: 하느는 취약계층 타격이 우려된다면서도 통화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또 금융정책이 가장
0: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높은 금리는 주택 매수 심리를 꺾어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예적금 등으로 돈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돼 있어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인상은 긴축의 시작일 뿐이란 점이 변수입니다. 추가금리 인상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3: 오늘 증시에선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는 롤러코스피가 반복됐습니다. 오늘 급락엔 금리 인상보단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7000피가 다시 깨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지만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463.81포인트가 빠지며 6820.6에 마감. 하루 만에 다시 7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어제는 6% 급등, 오늘은 6% 급락하는 현기증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이드카 발동은 이달 들어서 8번째, 4거래일 빼고는 매일이 급등 아니면 급락이었단 얘기입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반도체 우량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8% 넘게 떨어져 25만 원대, SK하이닉스는 11% 넘게 빠지며 18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둔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면 디램의 수요가 시간을 두고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4: 기준금리 인상도 부담을 줬지만 이미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는 만큼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6: 이미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선반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뭐 국내 주식시장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울렸지만 800선을 지키지 못하고 791.8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3: 이렇게 현기증 나는 변동성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정부가 투자 제한책을 내놓았습니다. 투자 문턱을 크게 높이고 추가 상장과 광고도 막기로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당시 교육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기초자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40%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8: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심장을 좀 부여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7: 레버리지 ETF는 상품 구조상 운용사들이 주가가 오를 땐 더 사고 내릴 땐 더 팔아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몰리면 주가의 변동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높여 이런 상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1천만 원인 예탁금 기준은 3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기존엔 예탁금으로 증권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거래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 단위로 늘립니다. 현재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모두 16개. 정부는 추가 상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기존 상품의 광고나 마케팅도 금지됐습니다. 이러면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투자 전 교육 시간을 늘리고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시장 변동성 완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 변동성 확대의 촉매제로서 또 비판을 받다 보니까 사실 주된 변동성의 원인은 반도체 쏠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
7: 개편안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4: 오늘 또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극한 호

0: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하루 만에 다시 찾아온 무더위. 시민들은 도심 분수대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 아이들은 온몸을 적시며 더위를 식힙니다.
2: 대구도 굉장히 더운데 서울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3: 물놀이 밤새도록 가고 싶어요.
1: 비가 그치자마자 습도 높은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무더위도 잠시,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곳곳에 오고 있는 비는 밤새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최대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4: 17일 금요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예상되며 분석관입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 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 이후엔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구름이 강해져 모레 새벽 중부지방으로 올라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까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하루에만 중부지방에 최대 200mm의 큰 비를 예보했습니다. 장마철 이후 중부지방에는 이미 최대 3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야영은 피하는 등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캐나다에선 800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일대 대기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 때문에 캐나다 도심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1000km 넘게 떨어진 미국 동부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5: Holy crap. 시뻘건 화염 속에 기관차가 갇혔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운송하고 있어 더 이상 불길을 뚫고 지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6: This has gotten a little scary. Okay, y'all need to hurry up here. Like seriously, we're encased in.
7: 좀 무서워집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완전히 불 속에 갇혔습니다.
5: 몇 번의 산불이 발생해 240만 헥타르 가까이를 태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의 두 배가 넘습니다. 100건 이상은 통제 불능 상태인데 특히 오대오 인근의 산불이 문제입니다. 산불 연기로 캐나다 토론토는 도시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대기 오염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10으로 예보했고 월드컵 야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8: It's creating more and more concern.
7: 점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2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지속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5: 연기는 1000km 넘게 떨어진 뉴저지와 뉴욕 등 미국 동부의 공기질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9일 뉴저지에서 열릴 월드컵 결승전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마저 취소됐던 2023년만큼 심각하진 않고 토요일인 18일엔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9: I'm expecting by Saturday with the rain.
7: 토요일엔 비가 예상되고 있어 좀 나아질 겁니다. 첫 번째 연기 뭉치도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9: We've seen will also have cleared out. It'll have gone over into the ocean.
5: 미국 동부는 현재 기온이 섭씨 35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견디기 힘든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또 기적같은 드라마를 썼습니다. 후반 막판 두 골을 몰아치는 극적인 역전승으로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10: 결승 길목에서 만난 라이벌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의 선제골로 축구종과 잉글랜드가 먼저 기선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이때부터 수비 위주로 물러섰고 아르헨티나는 공격 숫자를 늘리며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 축구의 신 메시가 기어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의 패스를 받은 페르난데스가 공문을 열었습니다.
11: 승부는 다시 왔죠. 메시의 완벽한 패스 그리고 에스페르난데스의 천금과 같은 원격골이 나왔습니다.
10: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의 오른발 크로스를 받은 마르티네스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11: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역전골입니다. 역전골 어시스트는 리오넬 메시.
10: 아르헨티나는 2대1의 기적같은 역전승으로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2: Es muy fuerte esto.

0: 정말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감격스럽고 항상 이런 골을 넣는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입니다.
1: 두 번의 연장과 두 번의 역전승. 네 경기 벼랑껏 승부를 펼친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을 상대로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60년 만에 결승 진출을 노린 잉글랜드는 막판 5분을 버티지 못하고 꿈꿔왔던 결승행이 좌절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2: 역시 이번에도 축구의 신 메시가 마법 같은 도움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결승에서 스페인의 신성 야말과 맞붙게 됐는데요. 이 대결을 앞두고 이 둘의 특별한 인연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메시가 파울을 당하며 넘어지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모두 나서는 이 장면에서 메시의 상징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4: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달려가서 메시를 보호하고 있어.
3: 잉글랜드는 이렇게 메시를 집중 견제하며 아르헨티나의 공격 기회를 최대한 차단해왔지만 지칠 대로 지친 후반 막판 축구의 신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특히 주발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가 잉글랜드 장신 수비수 사이에 있는 라우타로에게 정확히 배달된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천금 같은 두 개의 도움으로 승부를 뒤집은 메시는 자신이 가진 월드컵 통산 최다 도움 기록을 12개로 늘렸고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는 새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0: 우리가 이뤄낸 건 우연이 아니고 거저 얻은 것도 아닙니다. 2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 해냈습니다.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3: 역대 월드컵에서 단 두 번뿐인 2회 연속 우승에 최우수 선수와 득점왕까지 수많은 대기록이 걸린 마지막 결전에서 메시는 신성 야말의 스페인을 만납니다. 19년 전 마치 세례를 내리듯 갓난아기 야말을 목욕시켜주는 사진도 다시금 화제입니다.
0: 야말과 메시가 만난 순간 우주의 기운이 맞물린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낸 마법 같은 운명입니다. 조안 몬포르트 사진작가입니다.
3: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사 속에서 펼쳐질 결승전. 메시는 이제 축구 역사상 누구보다 가장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준비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
5: 네, 3년 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수술 직후 절개 부위가 벌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병원의 사후 처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주장입니다. 제이보케이 김보담 기자입니다.
6: 2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를 처음 찾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말에 일주일 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절개 부위가 벌어졌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7: 이게 7cm로 가슴 전체가 확 다 벌어진 거예요. 전체 개복이 돼서 속살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
6: A씨는 이후 지난해까지 이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와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해당 부위는 끝내 벌어진 채로 아물었고 후유증으로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게 가족들 주장입니다.
7: 얘는 온몸이 염증 반응 상태였고 구토에 뭐 약을 쉬지 않고 먹었으니까 항생제 투약해 주시는 약사님도 더 이렇게 먹다가는 항생제 더 이상 안 드릴 거예요.
6: A씨는 병원과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2천만 원에 달하던 수술비와 치료비를 혼자 감당했던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7: 수술을 아무리 해도 계속 상처가 벌어지는데 의사가 내가 악마가씨였대. 이모, 나한테 악마가씨였어? 이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6: 유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소송 중인 때문에 나는 집중되지만 계속 없다.
6: 병원 측은 수술은 잘 됐고 합병증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 부위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환자가 절개 부위를 계속 건드렸다는 것 외에 다른 원인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5: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고 피 묻은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이 알몸 상태인 정재환을 마주치고도 곧바로 체포하지 않았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8: 벌거벗은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온몸에 피까지

0: 빨대까지 묻힌 모습을 보고 놀란 점원은 도망치고 남성은 우유와 빨대를 챙겨 나갑니다. 술을 마시다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거리를 활보하는 이 남성. 경찰은 24살 정재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범죄의 잔인성 등이 고려됐습니다.
1: 영상 통화가 오게 되어서 친구가 이제 폭행을 한다. 얼굴이 피분벅이 된 채 좀 도와달라고.
0: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마약간이 시약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습니다. 숨진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 정 씨는 범행 직후 피 묻은 나체 상태로 이곳에서 순찰차와 마주쳤지만 붙잡히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0: 한 시간 넘게 거리를 활보한 정 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즉각적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해서 추적해서 제압하는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0: 경찰은 정 씨를 발견해 멈추라고 했지만 도망쳤고 핏자국을 따라 추적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를 살인과 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한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다혜입니다.
4: 아들 특혜 채용 관련 혐의로 재판받아 온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5: 중앙선관위 사무처 최고 책임자였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2019년 말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면접을 치르기 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과 친한 면접관이 선임되도록 했고 채용 1년 뒤엔 강화군 선관위에서 일하던 아들을 인천으로 부당하게 전입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 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을 마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집니다. 미국과 이란이 닷새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정세가 다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하루 한 차례 이뤄지던 공습을 두 차례로 늘렸고 이란은 미국과 협상 계획이 없다며 미군 시설을 향해 보복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중동 전쟁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이었지만 고용은 경제 심리 위축과 비용 충격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이 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보다 출산과 주택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국가 데이터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의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3기 신도시 주요 지구 착공을 1년에서 2년 단축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의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영화 변호인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과 얘기 나눕니다. 양우석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감독인데요.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고 조감독 생활도 거치지 않았죠. 철학을 공부했고 영화 기획과 마케팅, 프로듀서 그리고 웹툰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양우석 감독과 한국 영화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네, 양우석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양우석입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한국 영화의 위기 진단 그리고 해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흐름을 선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지금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그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뭐 디지털 제국주의 저는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해봤습니다만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조금 간추려서 좀 쉽게 하나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영화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참고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이제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 네. 미국의 빅테크들이 예. 쓰는 용어더라고요. 저도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말을 쓰길래 네. 아, 임페리얼리즘 말을 굉장히 이분들은 선의적이고 호의적인 의미로 파악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게 다 이제 월가라든지 이렇게 자본과 기술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세계를 이제 판을 바꾸고 네.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의 이득하고도 맞는 것이 미국이 지금 제조업은 약하지 않습니까?
0: 예.
1: 하지만 사실상 디지털 온라인 인터넷을 어쨌든 미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도 미국이 개발했고 이 시스템은 지금 전 어찌됐든 미국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예. 따로 만리장성을 써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제 재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 실제로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미국이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데 한국이 어찌됐든 묘하게 전 세계에서 이쪽 파트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0: 네.
1: 디지털 IT도 굉장히 강하고 콘텐츠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부러워하죠. 한국만큼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수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수 시장이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깔아놓은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그 거대한 인프라에
0: 네.
1: 우리 한국이 올라타자. 그래서 K-POP은 성공했고 K-게임이나 이런 파트도 잘 됐으니 영상 콘텐츠 사업이 다른 이제 K-POP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으니 그걸 채워서 이 거대한 좀 트렌드에 올라타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0: 네.
1: 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0: 영화계에 이렇게 그 감독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1: 많이는 안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아직 대다수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영화계에서는 어떻게 영화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그 가장 좀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 결국은 이제 자본이 새로운 자본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자본이 일단 부족도 하고.
0: 예. 새로운 자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자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대기업들도 지난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여력이 다 소진된 건 맞거든요.
0: 네.
1: CG 뭐지 됐든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CJ로 때 뭐
0: 예.
1: 이제 메가박스 뭐 이 정도였는데
0: 그 정도가 사실 우리나라 영화 어떤 배급이나 상영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1: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은 이제
0: 지금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영화계에서는 제기하는 거죠.
1: 근데 이제 어찌됐든 코로나 때 누적 적자가 이제 3,4,4,4 합쳐서 거의 1조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여력이 다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투입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정부도 어찌됐든 여기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대기업들을 이제 SI라고 부르는데 SI들한테는 이제 어찌됐든 지금 한계 효용이 거의 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국내 극장 시장만 놓고서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대기업들한테 회의가 온 건 맞는 것 같고 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결국은 글로벌로 나가야죠. 네, 해외에서 팔아서 K-POP은 지금 국내 시장만 노리고선 지금 K-POP을 만드는 K-POP 기획사는 없거든요.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0: 지금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어떤 영화 산업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상영이나 배급을 한 군데서 하니까 뭐 우리가 만든 거 우리 거에 걸고 딴 거는 안 해주고 이런 거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해결이 좀 시급한 거 아닌가요?
1: 그거는 제가 볼 때 코로나 전이었다라면 굉장히 시급했을 것 같습니다.
0: 아, 대기업이 그것까지 봐줄 정도로 이제 여력이 안 된다.
1: 지금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네. 어찌됐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몇 년 안 됐다고 하지만
0: 네.
1: 변혁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랐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긴 하나
0: 네.
1: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있는 시장의 세분화 그다음에 뭐 일종의 세련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못 나갔던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나갈까 오히려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있다면 네. 에너지를 거기다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0: 예.
1: 물론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지금 저희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글로벌 온라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0: 한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라는 콘텐츠와 안방에서 보는 어떤 뭐 그런 콘텐츠 뭐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뭐 영화 형식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넷플릭스에서 보실 때
0: 네.
1: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예능도 보시고 다 보시지 않습니까?
0: 네.
1: 유튜브에서도 똑같거든요. 유튜브에서 당연히 지금 유튜브에서도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드라마 압축본도 보실 수 있고 드라마도 보시고 다 보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공급자 입장에선 아, 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난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다. 난 예능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지만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뭐든지 재밌는 거 나는 네. 보겠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소비자는 어찌됐든 휴대폰 하나면 모든 걸 다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온 지 꽤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또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게 또 거꾸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의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그 영화계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스크린에서 사용되는 영화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1: 그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은 영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0: 우리나라가요?
1: 네.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0: 네.
1: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나라에선 엄청난 세금 지원과 금융 지원과 그다음에 극장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다.
0: 네.
1: 근데 한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제도화가 되게 편한 게 해외에선 특히 유럽 같이 이런 나라에선 국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극장에 주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고 그 얘기가 합리적이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찌됐든 그럴 경우에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각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규칙을 이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율적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니까. 그럼 법을 바꾸려면 제가 볼 땐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저희가 노력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잖아요. 예, 법제도가. 그럼 사실은 저희가 국회나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분들 또 4년마다 또 바뀌시잖아요.
0: 네.
1: 정부도 5년마다 바뀌셨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몇 번씩 시도를 해봤고 했는데도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라는 것 전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많은 돈을 이제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측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보편성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3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건 맞습니다. 오히려 DJ 정부 때는 그래도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보편성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많은 정권들이 어찌됐든 지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런 세 가지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 짚은 정책은 없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찌됐든 우리들 입장에선 이게 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조금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제 방송 제작 현장도 그렇고 영화 제작 현장도 그렇고 이제 AI가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제 잠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들어올 것 같아요. 영화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AI가 개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1: 지금 AI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쓰자와
0: 네.
1: 그다음에 AI의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언제쯤 언제까지 이렇게 쓰고 언제까지 저렇게 쓰고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는 크게 두 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AI는 어찌됐든 지금 한국이 3위라고는 얘기하지만 1, 2위하고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안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미국 중국 다음인가요?
1: 미국 중국 다음에 네,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네. 이제 AI 우리 모델은 없는 거죠. 아직은.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AI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지금 한국이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세계 3위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AI에 대한 그 친숙도 그다음에 우호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타국과 비해서 높아서 많이 쓰고는 있긴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예전에 핵 경쟁하듯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정도고
0: 네.
1: 그다음에 저희 영화나 이제 방송 쪽으로 정조준 대출은 저도 예측을 못했고 아마 이건 AI 개발하신 분들도 저쪽으로 갈 줄은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가 오고 갑니다.
0: 네.
1: 그래서 AI한테 토큰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 토큰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AI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전 세계 60%의 토큰이 이미지와 영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0: 아.
1: 이거는 아마 AI 개발하신 분들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0: 네.
1: 이쪽으로 올 줄은.
0: 예.
1: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자 중국은 여기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AI에 관련된 B2C나 B2B는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미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는데
0: 중국에서 그 AI로 만든 영상 봤었어요. 막 뉴스에 예. 나와가지고 오, 뭐 옛날 같으면 그 돈 엄청 들여서 만들 그런 영상을 그냥 AI로 뚝딱 만들었더라고요.
1: 미국은 이제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예. 지금 이제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많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를 차라리 국유화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아예 영상 데이터, 영상 AI 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의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상 AI 쪽은 미국을 조금 중국이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인상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게 아마 궁극적으로 AI가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텐데 결국 그러면 그때는 얼마만큼의 데이터 토큰을 썼느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1: 중국은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AI 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토큰이 영상 쪽으로 쓰일 줄은 몰랐겠죠.
0: 예.
1: 이제 그걸 그 트렌드를 보자 중국은 영상 AI 쪽에 지금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영화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변화들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1: 지금의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0: 네.
1: 몇 년 안에 AI가 촬영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0: 아, 촬영 감독님들 어떡하죠? 예. 지금 뭐, 미국에서는 또 작가들이 파업도 했었잖아요. 시나리오도 쓰잖아요.
1: 글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AI는 어찌된 데이터가 있는 거에는 강하고 데이터가 없는 거에는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니까 AI가 아직은 약하고.
0: 그나마 좀 약하고. 예.
1: 데이터가 있는 걸 이제 어찌됐든 모으고 그걸 다시 재조립해서 내놓는 건 AI가 인간 AI를 오히려 이제 못 쫓아가는 수준까지 왔죠.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볼 때 그쪽은 강해서 창작을 과연 AI가 써내는 거 언젠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술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이라는 건 GPU하고 메모리하고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지금은 좀 심하거든요.
0: 네.
1: 요게 이제 풀어진다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재조립해서 창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 병목이

0: 좀 있어서 글을 자체적으로 쓰는 건 전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1: AI 배우도 나오잖아요.
0: 예, 예. 근데 연기라고 하는 건 전 예. 예술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1: 예.
0: 제가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제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는데 뭐 천밀밀의 장만옥 여명의 연기를 AI가 흉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인간의 영역은 계속해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AI 업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휴먼 인더 루프나 휴먼 온 더 루프 라는 용어를 네.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루프라는 게 이제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니까 인간이 AI를 어떻게 이제 처음에 같이 온톨로지나 하니스를 설계하고 거기서 나오는
1: 온톨로지 하니스는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0: 네. 이제 지금은 거의 이 무제한의 인터넷에서 네. 모든 데이터를 AI에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데이터를 갖다 써라고 이제. 일종의 집합처럼 걸어주는 걸 이제 온톨로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네. 빠를 것 같고요. 그거를 갖다 쓰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갖다 써라고 저희가 이제 갖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찌됐든 명령 체계 그걸 하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게 이제 온톨로지하고 하니스인데 요거를 처음에 짜는 거를 휴먼 인더루프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거를 휴먼 온더루프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간중간 과정과정에 이제 감독하는 역할을 인간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예. AI가 더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이 최근에 바뀌기 시작한 게 인간이 이제 다시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1: 네.
0: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지만 어떤 직종의 어떤 부분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하네요.
0: 지금까지의 공통점은
1: 네.
0: 인간이 오래 교육을 한 직업부터 없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인간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식이라는 걸 축적한 쪽을 AI는 순식간에 하니까 오히려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위험해진 직업이 예를 들어서 법조인, 회계사
1: 네.
0: 뭐 이런 파트들이었고 공교롭게 그림 이미지하고 동영상 쪽으로 왔어요.
1: 네.
0: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데이터 소비가 벌어지자 점점 더 가속화돼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은 몇 년 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1: 예. 이제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예, AI를 통해서.
0: 예, 예.
1: 예. 그러면 이렇게 AI의 발전은 영화 산업에 비용을 낮춰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0: 기회라기보다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것 같습니다.
1: 어떤 새로운 영역의 어떤 산업이 탄생을 하는 건가요?
0: 대표적으로 그냥 지금 어찌됐든 우리보다 훨씬 더 쏠림이 강한 중국을 옆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헐리우드라고 하는 헝디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 네.
0: 여기 이제 수십만 명의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화랑을 맞으면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마어마한 화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거의 다 놀고 계시다네요.
1: 왜요?
0: AI로 거의 영상 제작 특히 이제 숏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AI로 제작이 돼서 오히려 지금 AI로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몇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기존에서 이제 어찌됐든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하시고 하셨던 스태프분들은 상당수 이제
1: 예.
0: 직업이 없어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불황이 아니고 침체가 아니고 아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AI를 공부하셔서 AI 창작자로 지금 이제 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네. 시스템 전체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AI가 영화 안에서도 AI가 잘하는 부분과 인간이 잘하는 영화가 좀 구분돼서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인간이 강한 그런 부류의 어떤 장르 영화가 있을 거고 AI가 잘하는 장르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0: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1: 예.
0: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감상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어찌 됐든 호기심. 인간만큼 강한 이제 일단 그 뭐 이제 심리학 용어로 거울 이론이라고 합니다만
1: 네.
0: AI가 이거를 완벽하게 다 쫓아서 하고 거기서 어찌됐든 예술적인 감흥까지 주는 거는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예. 아까 이제 오히려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휴먼 인더루프나 휴먼 온더루프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하듯이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그걸 최종 판단하고 그걸 이제 기획하고 네. 설계하는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1: AI가 중요하고 많이 발전하지만 결국은 인간이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우석 감독님하고 이제 저는 변호인의 감독님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감독님을 생각을 했다가 막 갑자기 막 AI와 디지털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얘기를 쏟아내시니까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영화 전공을 안 하시고 경력도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예.
0: 팔자가 좀 기구해서.
1: 예, 영화로 예.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좀 많이 있으셨더라. 라디오 PD도 하셨다면서요?
0: 예, 예.
1: 네.
0: 라디오 PD도 하고, TV PD도 하고, 뭐 웹툰 작가도 하고,
1: 예.
0: 컴퓨터 그래픽도 하고, 뭐 기업 컨설턴트도 하고, 뭐 좀 다양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린 적도 없었고, 항상 네. 영화 주변을 맴돌았었다가
1: 예.
0: 뒤늦게 굉장히 좀 뒤늦게. 영화 연출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연출하기도 전에도 영화 일은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투자 심사도 해봤고
1: 예.
0: 기술 쪽으로도 뭐 HD 디지털 기술을 이제 영화 쪽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저였고
1: 예.
0: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떨어져 본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출을 이제 45 넘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1: 네.
0: 좀 늦깎이 영화인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 산업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영화만 만든 감독이 아니라 영화 주변에 다른 일들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면서 좀 그런 시각들이 좀 키워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0: 배우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아, 출연은 네. 안 해보셨어요?
0: 출연은 뒷모습만 두 번 해봤습니다.
1: 감독님들 가끔 출연도 하시던데 예.
0: 예전에 프로듀서 생활할 때 한 두 번 정도 예. 강제로 출연을 당한 적이 예. 있습니다.
1: 펑크나고 이러면 이제 투입되시는 거죠?
0: 제가 이제 생김새가 좀 조폭이랑 비슷해서 그때 이제 조폭 영화 많이 찍을 때 예.
1: 아예 전혀 그렇진 않으시고 좀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셔서 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데뷔작이지만 그 변호인 얘기를 저희가 안 드릴 수 없는데 이 시나리오도 직접 쓰신 거죠?
0: 예, 예.
1: 예, 준비를 얼마나 하셨던 영화예요?
0: 영화로 준비라기보다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 이게 처음에 영화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0: 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연식이 좀 드러나긴 하는데 1980년대 후반 뭐 어쨌든 90년대를 사신 분들한테는
1: 네.
0: 그 이제 어쨌든 변호인의 모티브였던 그분이 너무 유명했잖아요.
1: 그렇죠.
0: 제 기억엔
1: 네.
0: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인쇄할 수 있는 모든 매체가 심지어 여성지에도 그분
1: 예.
0: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있었어서 그때는 저희는 모를 수가 없었던 얘기였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분이 뭐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되시더니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뭐 이제 영원히 못 만들겠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1: 오히려 대통령이 거꾸로. 됐기 예. 때문에 내가 이걸 영화로 예. 만들 수는 예.
0: 이건
1: 없다.
0: 만들 수가 없겠구나 예. 생각이 든 게 왜냐면 제가 관심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저 스스로 부르는 이름인데 갈라파고스의 시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1: 네. 어디 고립돼 계셨어요? 따로?
0: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 있었던 건 실제로 2주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2주 동안에 어쨌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1: 진화론을
0: 예, 그게 나오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어찌됐든 뭐 어떻게 표현될까요? 준비돼 있었으니까 그때
1: 네.
0: 갈라파고스라는 제대에 올라가서 진화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듯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짧은 시기지만 갑자기 본인의 인생이 바뀌고 본인의 인생이 바뀌면서 주변도 같이 바뀌는 시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모티브가 되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대통령 하실 때가 아니고 오히려 1981년도 때 그
1: 저 청문회가 예, 예, 가장 예, 예. 인상에 남죠. 예.
0: 오히려 근데 그 청문회까지 가시게 되는 계기도 저는 그 불임 사건의 변호를 맡으시면서
1: 네.
0: 변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 시기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님이 되시고 나서는 이거는 못 만들겠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그때 IMF를 중고등학교 때 겪으신 분들이 세상에 나올 때셨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순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세대들하고 좀 어쨌든 이런 작품으로 좀 한번 소통하고 싶었다. 그게 변호인 만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45세에 뭐 대종상, 청룡상 뭐 다 휩쓰셨죠. 신인 감독상도 받으셨고. 끝으로 우리 한국 영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만 헤쳐나가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뭐 정부가 할 일도 있고 영화계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관객들 소비자가 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0: 뭐 저 뭐 같이 영화를 만드는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좀 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자 당부해드리고 네. 싶고 소비자분들은 저희도 열심히 만들 터이니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시면 꼭 봐주십사 이렇게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사옵고 정부나 정치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업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업계가 스스로 지금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영상 콘텐츠를 요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크게 전 세계에 어찌됐든 지금 아예 판 자체가 디지털 판 자체가 다시 바뀌고 있구나. 네. 이게 자본부터 기술부터 이거까지 AI까지 묶여서 같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봐주시고 좀 개혁을 좀 해주시고 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아, 좀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꼭 제작하고 싶은 영화 지금 혹시 머릿속에 두고 있는 영화 있으세요?
0: 관객분들한테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 어쨌든 시리즈물 같은 경우가 좀 한국에서도 좀 잘 됐으면 싶은 마음 소망이 있어서
1: 네.
0: 저도 지금 시리즈물을 준비하고 있고 뭐 만들어지면 꼭 관객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주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화 변호인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오늘 밤까지 경기 남서부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밤부터 수도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모레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4도, 습도는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하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발표된 방안을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기본 예탁금을 기존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앞으로는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 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합니다.

0: 그래서 군함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는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과 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며 과학기술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SNS에서 정책 결정이 이미 끝난 것처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밝힌 것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우리 군의 뜻을 충분히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허무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지만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수사사항 보고서에서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 필요성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비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은 광주경찰청의 점검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으로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에게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한 달에 35만 원가량을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하일로 페드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X의 사임의 뜻을 밝히고 드론 투자 확대와 러시아의 스타링크 사용 무력화 등이 주요 성과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페드로 장관은 지난 1월 임명된 이후 드론 중심의 군 전력 개편을 추진해왔으며 국방 조달 체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군 기득권 세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이 30에서 80mm, 충청권과 대구, 경북은 20에서 60mm입니다. 장맛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며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4도, 습도 80%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기획으로 오늘 밤 1라디오 이번 주 퀴즈와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진행되는 목요일의 코너죠. 워싱턴 리포트를 진행하고 있는 KBS 이정민 기자의 신간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또 저자가 출연하는 목요일인 만큼 퀴즈와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께 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후 이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번복하는 일도 있었지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협, 이 네 글자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정답과 함께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와 생각들도 함께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 문자로 정답과 사연 주시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7월 1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아,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처별 2차 업무 보고 네.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과기정통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식품축산부 등의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1: 주목할 건 이제 방미통위가 내놓은 방식인데요. 예. 이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안 이걸 검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미통위가 내놓은 방안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14세 미만은 이제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은 쇼츠나 릴스처럼 좀 끝없이 넘겨보는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예. 이 영상 이용을 막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왔냐.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쇼츠 릴스 같은 경우에 영상 하나 끝나면 바로 다음 영상이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러닝머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좀 끊기 어렵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방미통위가 이런 중독성 있는 화면 구성이 좀 청소년들의 집중력 그리고 발달에 좀 좋지 않은 영향 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한 건데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호주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시행 한 달 만에 청소년 계정 약 470만 개가 삭제되거나 또 정지가 됐다고 하고요.
0: 예.
1: 영국도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세, 17세 청소년은 자정부터 또 오전 6시까지 SNS 앱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 보고 도중에 국민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0: 예.
1: 16세 이하 SNS 이용 제한에 찬성하면 1번, 또 반대하면 2번을 눌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0: 예.
1: 사실 이번 즉석 투표를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저번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1번, 2번을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다만 좀 평일 오후에 진행됐다 보니까 정작 청소년들의 의견이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한번 주말에 다시 해보자
0: 예.
1: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아무튼 뭐 SNS나 이런 뭐 휴대전화,
1: 네.
0: 예. 뭐 청소년들을 사용 규제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고민은
1: 그렇습니다.
0: 분명히 많은데
1: 네. 예.
0: 해법 찾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 네.
0: 뭐 합의점은 여전히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서 이게 내일 이제 그 재헌절인데
1: 네.
0: 이 국회 재헌절 행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다고요.
1: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원내대표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재헌절 행사에 참석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0: 예.
1: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을 찾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뭐 원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국회에 들어갈 명분을 아직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하긴 했지만 접점 자체는 찾지 못했고요. 민주당은 우리는 법사위원장 절대 못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0: 예.
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가져간 데에 좀 반발해서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 자체도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취재를 해보면 계속 밖에 있자니 국회는 민주당 뜻대로 좀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들어오자고 하니까 의석이 부족해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쉽게 비유를 좀 해드리면
0: 네.
1: 축구 경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경기장 밖에서 우리가 항의만 할 수도 없고 또 경기장에 들어가서도 수적으로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이랑 식사를 하면서 좀 들은 얘기인데요.
0: 예.
1: 처음에는 나도 사실 좀 치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임위원장을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한 국회를 2년 정도 경험을 해보니까 상임위원장이 있어야 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계속 보이콧만 하는 건 견제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랑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다른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곧바로 국회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기존 관행을 깬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행이라는 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주는 이런 관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민주당이 이런 관행을 깬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명분도 지키고 또 신뢰도 지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0: 네. 또 뭐 재연절은 국회의 어떻게 보면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1: 그렇죠.
0: 텐데 이게 또 반쪽짜리 잔치가 될 수도
1: 네.
0: 있겠네요. 예. 자, 장동윤 국민의힘 대표는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1: 네.
0: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취재를 했다고요.
1: 네. 장 대표 지금 장외 집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당 내에서는 이런 장 대표랑 거리를 두는 분위기도 좀 읽히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어떤 얘기냐면 취재를 좀 해봤는데 얼마 전에 부산 집회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의원이 한 7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7명마저도 대부분 좀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고요. 한 부산 지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예전에 뭐 김기현 당대표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표가 부산에 오면 지역 의원들이 다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이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까지 집회에 함께 하다 보니까 괜히 내가 여기에 갔다가 함께 한 그림으로 묶이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 적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실제로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여기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장동혁 대표랑 단체 사진을 찍기 싫어서 촬영 직전에 자리를 떴고 또 다른 의원은 사진이 공개된 뒤에 지지자들한테 네가 당권 판 줄 몰랐다. 다음에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항의 문자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0: 예.
1: 다만 이런 불만은 좀 공개적으로 표출되진 않은 분위기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이 부산 지역구를 둔 이제 의원들에 대한 이런 불만들 그리고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실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기자들한테 전송이 다 되고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공개적으로 표출하지는 않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반면에 지도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도부 관계자랑도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
0: 예.
1: 장외투쟁 자체가 민주당을 압박하고 또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중도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핵심 지지층부터 결집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함께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죠.
1: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핵심은 당대표 선거만큼이나 아무래도 최고위원 선거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후보 등록 첫날에는 이제 당대표 후보로 고민정,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의원이 등록을 했고요.
0: 네.
1: 최고위원 후보도 6명이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내 관심은 단연 이제 친청계 그리고 친명계 가운데 어느 쪽이 지도부의 과반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최고위원 자리는 모두 7명인데요. 전당대회에서 5명을 뽑고 당 대표가 2명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는 5명의 구성이 당의 힘의 균형을 좀 좌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친청계는 한민수 최민희 의원으로 사실상 후보 정리가 좀 정리됐다. 교통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 네.
1: 반면에 친명계는 개파별 후보가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면 친명계 후보도 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오는 21일에 예비 경선을 거쳐서 당대표 후보는 3명으로 압축이 되고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8월 17일 날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확정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이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1: 네.
0: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요,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는데요.
0: 네.
1: 국민의힘은 아, 이거는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고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인물이죠. 성일종 의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예. 장교 양성 체계를 바꾸는 거 100년 되겠는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먼저 군 안팎의 의견부터 충분히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죠. 유영원 의원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바다랑 하늘을 어설프게 아는 이 오리형 장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좀 더 키우는 게 먼저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쉽게 말씀드리면 새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작전 능력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오히려 각 군의 색깔 그리고 전문성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치적 속도전에 밀려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네. 대한 논란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1: 네,
0: 상황인데
1: 그렇습니다.
0: 금융당국이 오늘 보완 방안을 결국 발표했습니다.
1: 네. 한마디로요. 투자는 막지 않되 투기는 좀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0: 네.
1: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를 두 배로 따라가는 이제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려면요. 현금 3천만 원을 계좌에 있어야 되고 또 한 주가 아니라 20주씩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또 신규 상품도 당분간 못 만들고요. 광고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베팅하던 시장에 좀 문턱을 좀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 예.
1: 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탁금을 높이고 거래를 까다롭게 하면 일단 단기 투기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급한 불 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문제의 뿌리 자체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일부 종목으로 돈이 지금 몰리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품만 규제한다고 쏠림 현상까지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 처음부터 상품 위험 제대로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따져봤냐 이런 책임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파산 위기에 몰려있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는데 필요한 긴급 자금을
1: 네.
0: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1: 네.
0: 이제 한 거죠.
1: 네.
0: 예. 지금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되면은 좀 회생 절차 재개에 좀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0: 예.
1: 파산 직전에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0: 예.
1: 메리츠금융이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당장 파산으로 가는 아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이제 20일에 회생 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좀 항고를 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정상화되진 않습니다. 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하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또 정상화해야 되고요.
0: 예.
1: 지금 9천억 원이 넘는 공익채권도 있거든요.
0: 예.
1: 이것도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새 주인까지 찾아야 회생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유를 좀 해드리면 응급실은 나오긴 했지만 아직 퇴원한 건 아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이번 자금 자원이 이제 홈플러스를 완전히 살렸다고 보기보다는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보는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좀 대책이나 합의가 좀 더 일찍 나왔었으면 어땠을까
1: 네.
0: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오늘 밤 일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기획으로 이번 주 퀴즈와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4690님은 정답과 함께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변덕쟁이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337님도 트럼프 하면은 좀 엿장수 같다 이런 또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하셨네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예. 7701님은 정답과 함께 이제 기름값이 요즘 최근에 너무 올라서 4개월째 버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곳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하고 또 소원까지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퀴즈는 이겁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협 네 글자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고요. 정답과 함께 미국 또는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와 생각들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저희가 이제 책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나와 계신 이정민 기자가 쓰신 책입니다.
1: 네.
0: 제목이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 오늘은 이제 두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1: 네.
0: 제가 이 책을 뭐 쭉 보니까 상당히 잘 쓰셨더군요.
1: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뭐 이정민 기자가 아주 뭐 스마트하다는 사실은 제가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1: 부끄럽네요.
0: 예. 어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예, 제가 또 책 선물 이정민 기자가 직접 네, 쓴 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책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고요.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다녀오셨고
1: 네.
0: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출범했던 시기였습니까?
1: 저는 전에 있었고요.
0: 그 전에?
1: 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2021년 여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2024년 이제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했고
0: 네.
1: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과정과 유세 과정까지 취재를 하다가
0: 예, 귀국하시고
1: 예, 귀국한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0: 네, 당선되고 이제 취임하고
1: 예. 예.
0: 예. 아무튼 이제 2기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한번 1기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1: 네.
0: 우리가 뭐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막상 또 2기가 시작되니까 아, 또 1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1: 예.
0: 그렇잖아요. 더 강해졌잖아요.
1: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아, 우리 한번 겪어봤으니까
0: 예.
1: 어떻게 하겠지.
0: 그렇죠.
1: 뭐 관세 또 얘기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0: 예상은 이제 했죠.
1: 예상은 했죠. 그런데 트럼프 1기보다 트럼프 2기가 더 셌던 거는 우리가 이제
0: 예.
1: 다 봤고 뭐 미국 정부의 뭐 어떤 집약도나 뭐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도 법을 뛰어넘고 막 행정명령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더 강해졌고 무엇보다 우리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이란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남의 땅을 탐낸다거나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일기에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랬느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일기 임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0: 예.
1: 나 하고 싶은 걸 다 못했어. 왜냐하면 참모들도 관료들을 다 임명해놨더니 내 견해에 다 따라주지 않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래서 내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의회도 내가 대통령이 갑자기 됐으니까 내가 그동안 공화당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됐으니까 의회나 우리 당도 나를 별로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아 방해꾼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2년 중간선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동을 시작하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내 사람들 쭉 이제 공천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0: 예.
1: 그렇지만 쭉 이제 지방 정부에 앉히려고 하고 이들이 관리할 이제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이제 밑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기 출범 이후에도 이제 전문성 있는 관료들보다는 좀 아무래도 나한테 대한 충성도 먼저 보고 내 중심의 행정, 내 중심의 내각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지금 대통령 의견 내면 그걸 대의를 명분으로 거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고
0: 예.
1: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어떤 미국이 지니고 있었던 삼권 분립, 민주주의 이런 데서 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가치관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측이 불가능하고 본인도 그걸 즐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2기 행정은 더 불안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불안을 동력 삼아서 더욱더 이제 세계를 휘어잡으려는 힘을 갖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많이 다른 거죠.
1: 네.
0: 예. 좀 바른 말도 좀 해주고.
1: 예. 그때는 하면 막 바른 말 하다 해임도 되고 이랬는데.
0: 예.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견제 장치가 좀 없어졌다.
1: 예. 예.
0: 이정민 기자가 쓴 책의 제목이 이제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입니다.
1: 네.
0: 조금 이제 약간 자극적이기도 해요, 사실은.
1: 예. 예.
0: 제가 이 책을 들고서는 어디 갔었는데 사람들이 책 제목을 좀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사실 뭐 사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1: 아무튼, 저의 사상과도 사실 큰 상관이.
0: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변화,
1: 네.
0: 예, 그런 과도기가 될 수 있을지.
1: 제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 제목이 좀 강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진짜 망하냐, 진짜 무너지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0: 옛날에
1: 많았어요.
0: 80년대 같았었으면 이거 저기 책 제목으로 쓸만한 제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그럴 것
0: 그때는
1: 같아요.
0: 아마 불운 소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바뀌느냐 혹은 미국이 좀 더 가라앉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우리의 이제 좀 과하게 말하면 폭주할 정도로 이제 미국의 체질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막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트럼프 1기 정부 때 저희 우리나라 고위 관료를 만나서 또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좌충우돌하니까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 모든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소위 대통령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이제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 나라의 국익에 최적화된 어떤 정책을 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위 관련은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적어도 50%는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좌충우돌을 하든 어쨌든 대통령의 판단대로 가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 50%보다 더 많이 가는 대통령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막 굉장히 뒤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에요.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막 뭔가 정책을 할 때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게다가 의외로 자기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나는 풀뿌리 지지를 얻어서 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정당이나 워싱턴의 어떤 정치 논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들의 민심으로 나는 대통령 자리에 올랐어라는 걸 자부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지지층 마가 이 지지층에게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이고 막 환호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신들의 뜻을 실행시켜주는 어떤 뭐 좀 속된 말로 도구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층을 신경 쓰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층이 세지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점 그 방향으로 슬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미국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뭐 이민 정책 같은 거, 뭐 외국의 일에서 손을 떼고 이제 우리나라나 잘 지키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런데 다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마가 혹은 이제는 미국 국민들도 서서히 그쪽 방향으로 생각이 옮겨가는 그거를 받아 안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흔들린다는 거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좌충우돌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이면에 실제로 정책을 하는 걸 자세히 보면 진짜 미국이 가려는 방향이 이제 보이고요. 그 방향은 결국에는 미국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잘 봐야지 사실은 앞으로 계속 미국은 변할 거고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바뀔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야 우리도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미국의 대응이 가능한 거죠.
0: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만 놓고 보면은 네. 미국인들의 뜻이 어느 담겨 있는 정책이다.
1: 그렇습니다.
0: 예, 반하는 정책은

0: 절대 아닌 것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도 되겠죠.
1: 그렇죠. 예. 예.
0: 미국의 대통령 하면은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런 표현이 조금 무색해진 것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청구서를 많이 내밀고 네. 예. 무슨 뭐 빚받으러 온 것처럼 네? 그런 네. 발언들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예. 우리는 빌려준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또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이제 제가 경선하고 미국의 대선 과정을 취재를 하다 왔으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 내가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한 연설 혹은 내가 취재를 가서 한 거는 다 가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나 우리 예, 들어봐야 예, 되니까. 예, 뭐. 그리고 연설하는 생중계 화면 다 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습관적으로 이제 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지만 뭐 동맹은 우리에게 뜯어먹는 존재들이다.
0: 맞아요.
1: 예, 그다음에 동맹이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우리는 동맹에게 많은 걸 해주는데 동맹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 한국을 꼭 집어서 항상 얘기할 때 한국은 머니머신, 돈이 많다. 왜 우리가 한국을 굳이 지켜줘야지?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한국에 퍼다 주고 있는데 한국은 한 푼도 안 낸다. 물론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방위비 분담금 한 해 1조 원 넘게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장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데 생각해 보면 이미 미국 내에서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미국 정치권 혹은 직접 들은 미국 정치인들한테 직접 들은 바도 한국이 기본적으로 방위에 돈을 안 내고 너희 방위 너희가 책임져야지 이제는 한국이 그만큼 성장했잖아 라는 말은 트럼프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입에서도 이제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한국이 많이 위상이 높아졌고 그래서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지금 한국에 과하게 쏟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 특히 뭐 이제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게 과연 북한이 그 정도로 위험한 존재냐.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쏟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는 이제 한국에게 끼치는 위협은 한국이 방어해야지. 라는 인식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의 어떤 전체적인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을 연설해서 자신 있게 꺼낼 수 있었던
0: 예.
1: 거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위협. 보다도 오히려 중국의 위협을
1: 그렇습니다.
0: 더 높게 예. 보고 있고
1: 네.
0: 북한의 위협 정도는
1: 한국이 방어해라.
0: 지금 너희들이 예. 충분히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으로도 또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는 막을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다는
1: 예.
0: 거죠.
1: 적어도 주한미군이 우리가 예. 주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부담하는 바보다 한국 지금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거는 아주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0: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 책에 또 담겨 있더라고 네. 저도 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는 언젠가 끝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끝나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특별한 뭐 단계 없으면은.
1: 네.
0: 그러면은 트럼프 2기가 끝나면 뭐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미국의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1: 예.
0: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정민 기자의 생각은.
1: 예, 저는 이제 과거의 네. 미국은 좀 어렵다고 보는 쪽인데, 예.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아요.
0: 그렇죠.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예, 정치적으로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공화당 정부니까 이제 만약 민주당이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반동으로 더 트럼프와 완전히 상반된 정책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런 논리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한참 떠오르는 어떤 세력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0: 예.
1: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방향을 보면 저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있었으니까 트럼프 일기 끝나고도 이 얘기가 많았어요. 야 이제 드디어 미국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땐 지금보다 희망이 더 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다 거슬러 올라갔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되게 옛날 미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0: 예.
1: 30년 동안 외교를 다뤘고 상원 의원으로서 예전의 미국의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0: 예.
1: 더 이상 왜 자꾸 동맹 너무 돈 많이 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관세 정책들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제재 정책들 거의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차용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0: 과연 트럼프 2기 정부가 끝나고 이런 다시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집권 세력이 바뀌었을 때 미국이 과거의 옛날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뭐 돈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도 좀 이제는 스스로가 우리 이제 그런 것이 부족해라고 느끼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 뭐 코로나도 겹치고 뭐 이러면서 좀 나라가 좀 움츠러든 상태고.
1: 예.
0: 그래서 과거의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이제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1: 예. 저 워싱턴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미국 정가 인물들 인터뷰 많이 하셨고.
0: 네.
1: 그리고 또 인터뷰한 내용들이 그 또 신책에도 담겨 있더군요.
0: 예. 예.
1: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예, 인터뷰이가 있었다면은. 네.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0: 제가 책에 서두에 이제 이 네. 인물을 이제 길게 썼어요. 꽤
1: 네.
0: 인터뷰가 재미있어서. 그 인물이 이제 엘브리지 콜비라는 현 국방부 정책 차관입니다. 미국의.
1: 네.
0: 정책 차관은 국방부 서열 3위예요.
1: 네.
0: 제가 만났을 땐 그냥 전문가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전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이 사람이 뜬 게 자기 책으로 떴거든요. 이 사람의 거부 전략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주장한 바는 미국의 군사력이 더 이상 세계를 압도할 만한 위치에 이제는 있지 않다. 미국이 바뀌었다는 걸 미국 사람들도 알아야 돼. 이제는 미국이 그 정도 아니야 라는 논리예요. 군사력 낭비하지 말고 원포인트 중국 견제에만 신경 쓰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개입을 줄이고 그다음에 스스로 방어하게 놔두자. 이게 현재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이런 논리는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콜비가 지금은 현재 국방부 넘버3고 콜비의 주장이 많이 잘 먹혀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다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우리는 한국이 중요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방위비, 뭐 주한미군 다 물어봤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방위비 당연히 돈 내야지 한국이. 주한미군 놔두긴 놔둬야겠네.

0: 그런 다음에 그래도 중국이 목표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주한미군에 돈은 돼야지. 왜냐? 중국을 막으면 한국에도 이득이니까 라는 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돼? 한국 중국까지 상대해야 돼? 그러면 이제 콜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돈 많잖아. 그리고 북한 방어? 뭐 주한미군이 이때까지는 북한 방어를 주력으로 했지만 미국이 이제 굳이 그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희 방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해야지.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재래식 무기로 방어하는 거는 무조건 한국이 다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자기 자국에서는 핵방어만 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고 그 상황까지 한국이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정말 급하면 미국이 돈을 대느니 차라리 한국이 핵무장하는 걸 허용하는 게 낫겠다. 이건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1: 그렇죠.
0: 미국은 핵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미국이 어딘가에 돈을 뿌리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1: 예.
0: 이 사람이 보통의 미국 전문가들이 외신 기자 만나서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0: 솔직하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인터뷰 끝나고 말했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은 미국의 의도를 한국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너는 기자니까 미국의 의도를 한국에 제대로 전해야지 알아야지 너희도 제대로 미국에 대응할 것이 아니냐 이 논리였어요.
1: 예.
0: 이 얘기인 즉슨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이해관계는 다르다. 이건 이 사람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제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테니 한국도 그렇게 맞서라라는 얘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동맹이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예. 콜비.
0: 예.
1: 예. 이분이 이제 원래는 어떤 뭐 정부 요직에 있던 분은 아니었는데
0: 트럼프 1기 정부 때 부차관보였습니다. 국방부
1: 1기 때.
0: 예, 예.
1: 아 그러다가
0: 예.
1: 또 있다가 이번에 다시
0: 정책 차관으로
1: 다시 예.
0: 그때 있었던 부차관보는 사실 낮은 직책이에요.
1: 예.
0: 그런데 그때도 정책 설계를 이 사람이 하긴 했었어요.
1: 지금은 이제 약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0: 예,
1: 거죠. 미국 국방부에서
0: 예, 볼 수 예, 예. 있습니다.
1: 그분과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 이게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5143님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너지는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0: 네.
1: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트럼프 행보를 보면 아찔합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0: 네.
1: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0: 예.
1: 같아요.
0: 예. 아까 우리가 지금 쭉 트럼프 정부나 어떤 미국이 변해가는 행보를 보면 뭐 우리 이제 언론에서도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래 외교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외교를 하고 있다. 예전같이 동맹이라고 뭔가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고 너희가 주는 만큼 우리가 줄 수 있어? 혹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베풀어줬으니까 너희도 이제 우리한테 베풀어줘야지. 미국에게 베풀어줘야지. 이런 논리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사실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도 물론 미국과 관계를 하면서 이득 보는 게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향후에는 미국이 계속 우리한테 대고 계산기를 두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할 수 없이 혹은 그래야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가 이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도달한 것 같고요.
1: 예.
0: 과거의 동맹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관세동맹할 때 가장 큰 키워드가 조선업이었잖아요.
1: 예.
0: 우리가 미국에 목줄을 쥐고 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바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밖에 해결책을 못 찾는 게 조선업이었어요.
1: 예.
0: 미국은 군함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자기들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해줘.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뭐 상선만 뭐 상선의 일부분만 한국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더더더더 많이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조선업식으로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반도체, 뭐 원전 이런 우리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최대한 어쨌든 활용을 하면서 미국에 맞서야 하고요. 미국이 지금은 군사보다는 어떤 경제 시스템 위주로 동맹을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서서 이제 경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무기들을 최대한 대응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미국이 거래 외교로 가니까 우리도 거래할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미국이 갖추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들고 미국에게 맞서면서 이제는 나서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1: 예. 자, 아무튼

0: 지금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미국과는 많이 달라졌고
1: 네.
0: 이 또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더라도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 어려워 보인다.
0: 어려워 보인다는 게 좀 핵심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워싱턴 리포트였고요.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제헌절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 네.
0: 장맛비가 이어지고 또 이번 주말에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올 걸로 보인다고요?
1: 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었는데요. 오늘 밤 남부를 시작으로 해서 사흘 내내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0: 예.
1: 오늘과 내일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요. 토요일은 모레는 중부에 주로 폭우가 쏟아져서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오전으로 하면 영남까지 비구름이 덮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호남과 경남에는 최대 80mm, 충청과 경북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자정쯤부터는 이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이제 비가 내릴 텐데요.
0: 네.
1: 모레 충남 지역에 최대 150mm,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 최대 120mm, 전북과 경북에는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오전 사이가 시간당 최대한 50mm에
0: 예.
1: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1: 네.
0: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장맛비 이어지고
1: 네.
0: 또 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1: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나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요.
0: 예.
1: 중부지방과 호남은 월요일인 20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 또 비가 내리고요. 그다음에 23일과 24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되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도 25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포항 지역이 37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낮 기온이 30도까지 안팎으로 이제 좀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서 체감 온도는 여전히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도 전국적으로 넓어질 예정이고요. 연휴 기간에 좀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날씨가 지금 들쑥날쑥하고 기습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침수 위험이 큰 장소는 피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 예. 요즘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배달 로봇이 도입이
1: 네,
0: 돼서
1: 네.
0: 지금 시범 운영 중이라면서요.
1: 네.
0: 예. 그런데 이 배달 로봇하고 이 차하고 부딪히는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럴
1: 네.
0: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이 더 커질 수가 있다면서요.
1: 그러니까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배달 로봇과 부딪히면 누구의 잘못이 클까?
0: 예.
1: 최근에 서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크기가 작은 배달 로봇을 못 보고 두 차례 접촉 사고가 났어요.
0: 예.
1: 배달 로봇의 길이가 한 130cm 정도 된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운전자가 잘못하면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인 거죠.
0: 예.
1: 근데 운전자가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달 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0: 로봇인데?
1: 예,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0: 예.
1: 배달 로봇은 실제로 2023년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도에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은 건 사실인데요.
0: 예.
1: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럼 배달 로봇도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차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냐? 운전자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 부호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그 이 사고 운전자가 보험사에 설명 들었던 거는
0: 예.
1: 그 이 보행자 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실 비율을 지금 당장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그 질문 드렸던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0: 예.
1: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판례 같은 것도 아직은 없을

0: 같은데.
1: 예.
0: 그럼 배달 로봇이 예를 들어서 뭐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1: 네.
0: 뭐 도로 위에 이렇게 뭐 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 운전자가 좀 책임이 있는 건지,
1: 예.
0: 보호해줘야 되는. 예.
1: 네, 운전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보행자 사고로 분류가 돼가지고,
0: 예.
1: 운전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23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배달 로봇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요. 배달 로봇이 그래야 인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 배달 로봇에게 보행자 지위를 준 것이지 어떤 상황에도 전적으로 차량이 배달 로봇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인천 송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배달 로봇과 승용차가 부딪힌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봇의 크기나 위치, 신호를 지켰는지 그리고 원격조종자의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되는지도 사실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0: 네.
1: 지금 스타트업에서 실외로 배달하고 있는 로봇을 운행하고 있는 게 두 종류 정도 있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계속 늘어날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렇다면 처리 기준은 사람과 차 두 가지만 있었던 법에서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 예. 그 배우 톰 홀랜드.
1: 네.
0: 스파이더맨으로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죠.
1: 네.
0: 예, 근데 이 톰 홀랜드가 우리나라 기상청에,
1: 예.
0: 어떤 그 뭐 캠페인 영상에 등장했다고요?
1: 맞습니다. 예. 공식 SNS에 톰 홀랜드의 폭염 대비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0: 예.
1: 그 제목이 AI 아니라고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0: 예, 예.
1: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0: 예.
1: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전하는 폭염 대비 수칙에 집중해달라면서 물을 자주 드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라고 당부를 하면서 더위를 피하고 싶으면 시원한 극장에서 자신의 신작 영화를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0: 아, 영화 홍보차 나오신
1: 예.
0: 거군요.
1: 예, 네, 그래서 예. 기상청의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내 하나로 제작이 됐습니다.
0: 아,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1: 네.
0: 섭외했나 했더니 약간 홍보 차원에서도 네. 같이 나온 거군요. 예. 이제 폭염 경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다면서 폭염 중대 경보.
1: 네.
0: 예. 이게 처음 발령됐다고요?
1: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에 의해서 최상위 단계입니다.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극한 더위 상황에서 발령되는 건데요. 지난 12일에 경북 경산과 포항에 국내 최초로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가 되면 야외 활동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가장 시원한 실내로 이동해달라고 강조했는데
0: 예.
1: 폭염은 날씨가 뭐 덥다, 짜증스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식하자 이런 의식이 있는 데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실제로 먹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를 걸어서 배탈이 났다면서
1: 네.
0: 치료비를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1: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경기, 부산, 경북, 제주 전국의 횟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0: 예.
1: 회를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려서 응급실 갔다 왔다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한 건데요.
0: 예.
1: 해당 횟집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먹은 적조차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업주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압박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 39번에 걸쳐서 약 86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 예.
1: 사기와 공갈죄로 이 사람이 복역을 하다 출소한 지 닷새 만에
0: 아이고.
1: 다시
0: 출소하자마자
1: 범행을 예.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예. 재범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1: 예.
0: 그래서 징역 뭐 2년 선고됐다고요?
1: 맞습니다.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에 선고됐는데요.
0: 예.
1: 재판부 판단은 방문한 적도 없는 횟집을 상대로 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 숫자도 많고 범행 횟수도 많고 협박성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범행을 본인이 인정을 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양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위생신고나 영업정지를 두려워한다는 그 점을 악용했기 때문에
0: 네.
1: 비슷한 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돈을 보내기보다는 실제 주문기록, 진료자료 이런 거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중국 인터넷 쇼핑,
1: 네. 네,
0: 요즘 중국 업체죠. 거의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근데 소비자 피해 상담이 좀 급증했다고요?
1: 4개 플랫폼을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3년간 상담이 5,341건이었어요. 2023년에 400

0: 97건이던 것이 계속 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 3년간 5,341건이 접수가 됐고 작년만 해도 3,493건이었는데 예,
1: 뭐 어떤 내용이 많았습니까?
0: 배송 지연, 오배송, 반품 배송비, 관세 미환급 같은 계약 불이행이 39.7%, 환불 지연이나 거부가 25.8%, 제품 하자나 가품 판매 같은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15.7%였습니다.
1: 예, 우선 좀 싸고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0: 많이 이용하시니까 분쟁도 예, 좀 많아지는
1: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밤참 뉴스였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퀴즈 정답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라는 거 오만사이 위치한 좁은 해협. 예, 정답은 호르무즈 해협이었죠. 자,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900님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럭비공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고요. 0179님 트럼프는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슈메이커, 관심이 고픈 어린아이 같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밀라디오 끝곡으로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오늘 밤까지 경기 남서부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50에서 150mm, 강원도와 경상권은 30에서 80mm가 되겠고 제주도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강수량이 많은 곳에선 200mm가 넘는 폭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중부지방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모레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7도, 습도는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지금부터 나의 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의 이름은 사자왕 요나탄입니다. 옛 이야기처럼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장편 동화 사자왕 형제의 모험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은 침대에서만 지내는 병약한 소년입니다. 소년에겐 다재다능한 형 요나탄이 있는데요. 어느 날 형제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자, 이후에 어떤 모험

0: 빡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작은 서점에서는요 오늘부터 3주간 어른들의 동심을 찾아서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멋진 여행을 가이드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작은 서점 어린이날 특집에서 뵀었던 반가운 얼굴입니다. 창비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부장 책방 사춘기 유재현 대표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잘들 지내셨어요?
1: 네, 다시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곧 뵐 것 같다는 예, 느낌으로 헤어졌는데 자, 3주간 이제 우리 또 여름방학을 함께 두 분과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학 여름방학 하는데 그 단어만 해도 왜 이렇게 지금 막 신나고 막 떨리고 막 그러죠? 그렇죠?
2: 맞아요. 좀 설레는 단어인 그쵸?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름방학이 이제 우리에겐 없잖아요. 네. 너무 아쉽죠 그 부분이. 네. 어른이 돼서 내가 돈을 벌고 뭔가 내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건 신이 나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 그 방학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지금 만약에 방학이 주어진다면 두 분 뭐 하고 싶으세요?
1: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0: 한 두 달 방학이다 네. 그러면. 네.
2: 입가에 미소가 굉장히 아
1: 사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들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루를 막 여러 단위로 쪼개서 막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데 특히 은미체 위주로 그러니까 뭐 1교시는 피아노, 뭐 2교시는 수영, 뭐 3교시는 미술 이렇게 해서 좀 삶을 즐길 수 있는 기술들을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0: 그래요. 그 네.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학원 보내주고 뭐 수영장과 수영 배우라 그럴 때 그거 고마운 줄 몰랐잖아요.
1: 너무 싫었죠.
0: 어떻게든 어떤 이유를 대해서도 안
2: 놀고 싶으니까.
0: 아 근데 그거 다시 그 실력으로 네. 가면 저도 그거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럼 우리 유지한 대표님은?
2: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배우고 네? 싶다고 이하림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휴식을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한번 하고 싶어서 네. 방학이 주어진다면 여행 말고 약간 한 달 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지금 있는 곳 현실 벗어나서 일상 지내보는 걸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만약에 저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그래요. 그럴 때 책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까?
2: 안 들고 갑니다.
0: 아니, 그러면 얘기가 아니어지는데 책을 들고 가야지. 오늘 이 책을 한번 같이 가주세요. 들고 가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2: 그렇다면 네. 작은 서점에 네. 소개한 책들만 들고 떠나겠습니다.
0: 그렇죠. 아니 정말 책 안 가지고 가시겠죠?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근데 보통 두 분 여행 갈 때는 책 안 지니세요 몸에?
2: 들고 다녀요. 사실은
0: 네,
2: 무조건 읽지 않아도 약간 생필품처럼 챙기지 않으세요?
1: 뭐 대기 시간에 뭐라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 권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자 그렇군요. 근데 우리 오늘 함께할 책들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하지만 그 안에 또 엄청난 의미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을 우리가 들고 방학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동화책을 골라오셨죠?
1: 네, 오늘의 주제는 모험입니다.
0: 모험이요?
1: 네. 어린이들의 일상은 대부분 어른들이 짜놓은 스케줄이나 규칙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화 속에서나마 어린이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낯선 세계에 스스로 맞닥뜨리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의 보호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이야기. 그런 점에서 모험 이야기가 여름방학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했고 네, 관련된 동화를 골라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모험의 끝이 그래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들이죠. 네. 자, 그럼 먼저 이하림 편집자님이 골라온 책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동화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말괄량이 삐삐로 더 잘 알려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이고요.
0: 아, 이 작가가 네. 말괄량이 네. 삐삐를 쓴 작가였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린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아주 서정적이고 강렬한 판타지 동화입니다.
0: 네, 지금 이 책 사자왕 형제의 모험 유지한 대표님도 읽어보셨죠?
2: 네. 어린이 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어봤을 것 같아요. 예,
0: 어른들에게 굉장히 또 큰 울림을 주는 책이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2: 네.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도 읽고 한 2년 전에도 무슨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읽었던 적이 있는데

0: 읽고 나면은 좀 차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게 요동치게 되는 이야기고 저는 린드그렌 작품 읽을 때마다 아 내가 이래서 동화를 좋아했었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생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책방 하다 보면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답변 제출하는 책처럼 네, 저도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항상 언급했었어요.
1: 그렇군요. 저도 전에 한번 우리 인생책이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오주의 마법사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류의 어떤 모험, 그쵸? 네.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세계를 개척하고 네. 거기서 성장해오는 그런 이야기. 네. 아, 근데 좀 실제로는 막 신나는 모험담일 것 같은데 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편집자의 시선으로 오늘 줄거리를 좀 들어볼까요?
2: 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시작부터 죽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주인공인 카알은 10살 소년인데요. 카알은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만 지내는 병약한 아이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죽으면 형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 카알에게는 3살 위인 13살 형, 요나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년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칼에다가 아름답고 짙푸른 눈, 그리고 모르는 게 없고 학교 공부도 언제나 1등, 그리고 카알에게 밤마다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이었습니다. 네. 형은 늘 아픈 동생을 위로하면서 죽음 뒤에는 낭기열라라는 아름다운 모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1: 처음부터 시작부터 너무 슬픈데요. 네.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네. 동생이 죽음 앞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근데 보통 네. 어린이 문학이라면 뭔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런 네. 서사가 좀 그래야 되는데 네. 시작부터 죽음이라니 네. 좀 파격적인 설정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2: 네. 네. 그 당시로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아. 했던 동화입니다.
1: 그래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2: 네. 그런데 비극은 생각보다 또 더 빨리 찾아옵니다. 네.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나는데 형 요나탄이 동생 카알을 등에 업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요나탄은 동생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게 되죠. 사실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네. 카알이 슬픔이 정말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카알은 날마다 울면서 요나탄 형을 생각하고 또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새하얀 비둘기가 찾아와서 형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바로 형은 형이 말했던 바로 그 낭기열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카알이 어서 빨리 자기 옆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네. 길고 긴 두 달 동안 형 없이 그리고 동생 없이 살아온 두 형제는 기적적으로 낭기열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동생도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네.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그것도 이름도 낭기열라 굉장히 독특한 곳이네요. 이곳에서 형제가 기적처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나요?
2: 일단 카알은 원래는 굉장히 아픈 소년이었는데 낭기열라에서 눈을 뜨니까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네. 네, 완벽한 몸으로 낭기열라에서 눈을 뜨게 되고 또 낭기열라는 형의 말대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동화는 읽다 보면은 자연에 대한 묘사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뭐 새하얀 벚꽃 그리고 초록빛 잔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골짜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흐르는 은빛 리본 같은 강물 막 이런 것들이 읽다 보면은 진짜 눈앞에 그 광경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1: 네.
2: 특히 카알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환희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낭기열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행복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겠죠. 낭기열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동시에 무자비한 독재자 탱일과 괴물 카틀라가 이곳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형 요나탄은 이곳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를 위해 악에 맞서 싸우는 저항군이 되고
1: 네.
2: 연약했던 동생 칼도 형 요나탄의 곁을 지키면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1: 네, 그러니까 형 요나탄이 이제 낭기열라에서 그 저항하는 사자왕이
2: 네.
1: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그렇군요. 사자왕 형제의 모험.
2: 네.
1: 굉장히 그 고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작품이죠? 몇 년도의 작품이죠?
2: 네, 그래서 1973년도에 스웨덴에서는 발표됐는데요. 네. 사실 마지막 결말의 장면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컸던 작품이에요.
1: 네.
2: 뭐 여기서 스포가 돼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형 요나탄이 이제 괴물의 불에 닿아서 되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때 이제까지는 늘 보호받기만 하던 동생 칼이 어떤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장면이 엄청 많은 독자들한테 충격을 주었고 또 논란을 불어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네. 꼭 동화를 읽어보시고 이 동화의 결말이 주는 네. 이 충격이 뭔지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길 네. 바랍니다.
1: 최근 네. 비디오 여행 보는 것 같아요.
2: 결말만 알려주지 않고.
1: 그러니까 이거 안 보면 안 되게 만드는 그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네. 우리 편집자님 네. 소개였는데 이 1973년에 네. 이제 스웨덴에서 발표된 동화입니다. 네. 국내에는 언제 소개가 된 거예요?
2: 우리나라에는 딱 10년 뒤인 1983년도에 창비 아동문고의 한 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198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3년 전이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좀 끊임없이 읽혀온 동화입니다.
1: 네.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됐으면 우리 엄마도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라고 했으면 좋았을 때 80년대 이 책을 읽은 네. 어린이들이
2: 네.
1: 이제 뭐 제 또래가 됐을 텐데 네. 말이죠.
2: 네.
1: 그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이 출판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컸겠는데요.
2: 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기열라에는 독재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독재자에
1: 거기에 맞서 싸우고 형제가.
2: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 당시 80년대 한국의 어떤 시대적 상황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뭐 어두운 역사적인 그늘 네. 이런 것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되고 그때 독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1: 네.
2: 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뭐 꼭 정치적인 의미로 읽히지만 않고 또 홀로 남은 어린이의

0: 마음,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이제 이런 네. 정서들이 이 동화에 아름답게 녹여져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좋은 동화라는 거는 그 시대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가 만약에 막 자유롭고 막 이런 시대에 이 책이 만약에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인간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봤을 테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뭐 억압되고 이런 또 시대였으면 그 저항에 좀 맞춰졌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화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동화는 사실은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그쵸? 좀 시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학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 문학은 사실 지금의 독자뿐만 아니라 네. 미래 독자를 향해 있기도 하다 보니까 뭐 인간성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 빠르게 좀 반응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화두로 작가들이 좀 기민하게 창작하는 그쵸? 것 같아요.
1: 네, 지금 책을 여러 개 버전으로 가져오셨어요. 근데 지금 그냥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노랗게 변한 이 책, 네. 이 책이 그 80년대 처음 나왔던
0: 아, 네, 맞습니다.
1: 책인가 봐요.
0: 네.
1: 와, 이거 네. 어디서 구하셨어요?
0: 이게 저희 회사 서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1: 속초 도서관에서 제가. 가져온 네. 책인데요?
0: 네, 아무래도 도서관들에서는 뭐 이 책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요즘 어린이 독자들이 찾으니까 새 책으로 개정판이 그렇겠죠. 나온 걸 다시 구비하면은 네. 예전 책을 폐기하게 되는데 아마도 좀 폐기하시기가 아까워서 네. 회사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1: 그랬군요.
0: 저희가 이렇게 오래된 책을 덕분에 네.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고 80년대 어린이들의 손때가 묻어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좀 뭉클한 마음이 들죠.
1: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책을 거쳐갔을 네. 얼굴 모를 그 어린이들을 네. 지금 상상하면서 아,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사실 오늘 와 뭐 고전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좀 뛰게 하겠지만 좀 이 책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0: 네. 네네. 저희가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이제 받으신 직후에 네. 한 인터뷰에서 어릴 적에 사정아 형제의 모험을 무척 좋아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삶, 죽음에 관해 한강 작가는 좀 어릴 적부터 그런 질문들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질문들의 의미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히신 바가 있고 네. 노벨 주간에도 스톡홀름에 있는 린드그렌 아파트를 방문했을 만큼 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금 이 작가는 당연히 이제 생존해 있지 않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또 그 유족들,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 이랬다고 제가 얼핏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0: 네, 네, 네. 네.
1: 아무튼 한강 작가가 어렸을 적 엄청 사랑했던 책이라 그래서 또 많은 또 화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보면 삶과 죽음, 인간의 고통 이런 얘기들을 내면에 품고 있잖아요. 항상 이 동화와 네. 좀 맞닿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0: 네.
1: 한강 작가에게 크나큰 영감을 준 책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네, 그 내용을 한강 작가가 실제로 한 문학 행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밝히신 바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신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와 이 동화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고 이때 발표한 그 강연문 전문인 인터넷 기사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소년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글이고 또 너무 아름다운 글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글의 아름다움에 누를 범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대목 네. 읽어드리려고
1: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백하자면 사정왕 형제의 모험과 그 소년들을 거의 잊은 채 오랜 시간을 살았다.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책들 중 한 권이라는 사실 외에는 실상 많은 것이 희미했다. 그러니 당연히 소년이 온다를 쓰는 동안 이 오래된 책을 기억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30여 년이 흐른 뒤 다시 읽게 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불꽃의 손바닥을 댄 것처럼 놀라며 깨달았다. 12살의 내가 어두워져 가는 방의 벽에 기대앉아 이 책을 쥐고 무엇이 내 눈과 목구멍을 뜨겁게 하는지도 명확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의 의미를, 그 질문들이 생생히 살아 어른어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는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폭력적인가, 그 12살의 나에게 이제야 더듬더듬 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고, 존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야말로 열쇠이며 단단한 씨앗이라고.

0: 최강 작가님의 이런 그 이 책에 대한 또 인연 얘기를 좀 들으면 이 작품을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느낌, 그렇죠? 네. 또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과 결부해서 읽으면 아 이런 부분에서 이 어린 한강의 마음을 정말 네. 사로잡았겠구나. 네.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계속 책을 여러 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네네네. 읽어도 네네네. 좋고 네네. 또 다시 이제 동화에서 소년이 온다로 가도 되게 다른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역사의 비극이 어째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슬픈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이 동화와 소설을 함께 떠올리면서 존엄과 연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수 있더라고요. 방금 이하림 편집자님이 네. 너무 멋지게 읽어주신 네. 그 글은 동화에도 뒷편에 실려 있어요.
0: 그래서 아, 그래요?
1: 네. 그 여름의 소년들에게 저도 참 좋아해서 여름 올 때마다 이렇게 종종 생각나면 네. 펼쳐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읽어주셔서 왜 우리가 이 책을 꼭 읽어야만 하는가를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0: 네. 이 작가가요. 제가 말괄량이 비비 작가구나 하면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 작가 좀 독특한 또 어떤 삶의 여정을 갖고 있는 네. 분이라면서요. 그 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2: 네. 네네. 린드그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긴 생애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특히 제가 인상적이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혼모로서의 삶입니다. 네. 린드그렌은 18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미혼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당시 스웨덴 사회도 마찬가지로 미혼모에게 엄청나게 또 보수적이고 네. 또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 어린 시선, 사회적 비난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덴마크인 코펜하겐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0: 홀로?
2: 네.
0: 아, 아이를 키운 그 미혼모에서 1920년대였으니 네. 오죽도 얼마나 그 뭐 네. 빈곤과의 싸움 또 편견과의 네. 싸움 이게 얼마나 이 작가에게 큰 고통이었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에도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로 그렇게 또 거듭나지 네. 않았을까라는
2: 네,
0: 생각이 드네요.
2: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스톡홀름에서 비서로 일하고 또 주말에 겨우 기차를 타고 아이를 보러 가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아들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장시켜야 했던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정아 형제의 모험이 나오고 난 뒤에 당시 언론은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어린이들한테 굳이 죽음을 이제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들인데 죽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냐. 그 두려운 진실을 어린이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린드그렌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작품에 네. 대해서는 어린이는 아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2: 어린 시절을 돌이켜봐도 지금의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사실 죽음은 어린이들이 알기에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고 어린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 그러니까 어린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받는 것인 것 같아요.
0: 네. 네. 자, 유지한 대표님 혹시 이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의 작가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추천해 줄 만한 또 동화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미오 우리 미오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0: 책으로도 가져오셨군요. 여기
1: 네,
0: 보니까
1: 책으로도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도 이제 9살인 보 비렐름 울손이라는 어떤 외로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작가가 출판사에 가는 길에 작은 소년이 혼자 공원 의자에 외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런 장면이 이제 이 책의 초반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역시 이제 현재 자신이 가진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부모와 친구들이 있는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제 극복을 해내고요. 그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좀 구원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이하린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좀 종종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린드그렌 작가는 그건 좀 인간이 가진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할 때 좀 온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혼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라면서 사실 외로움이 가진 아름다운 세계를 좀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0: 네. 네. 세상살이 어떤 그런 뭐 고단한 외로움 이런 것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꾸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맞닥뜨려봐야 성인이 됐을 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 이겨낼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어른 또 아이들 모두가 함께 다 읽으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하림 편집자님 어떤 곡 추천해 네. 주시죠?
2: 샤이니의 재연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카알과 요나탄이 깊은 어둠을 지나서 결국 또 다른 세계에서 기적처럼 마주한 것처럼 이 노래 역시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샤이니 멤버들과 팬들이 네. 지금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종현을 그리워하면서 듣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0: 네, 샤이니의 재현 들으셨습니다. 샤이니 팬이시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그러네요. 없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첫 시간 모험 그리고 여행이라는 주제로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그다음에 창비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지연 대표님이 우리 다독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텐데 어떤 책 골라오셨죠?
2: 저는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준비해봤어요. 네. 어른도 어린이도 모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최연주 작가님의 모 이야기라는 시리즈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자그마한 책의 판형도 그렇고 패브릭 커버로 된 디자인도 좀 정말 예쁜 책이고요. 지금 1권하고 2권이 이렇게 두 권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모라는 이 고양이가 주인공인데 네. 이 캐릭터는 문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고양이라서 그림책에 나왔을 때 더 네. 반갑기도 했고요. 작가가 실제 반려묘를 모델로 한 모를 주인공으로 호기심 많은 어린 고양이가 숲에서 겪는 작은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아, 얘가 그렇게 유명한 애구나. 네.
2: 매년 달력도 나오고,
0: 아,
2: 뭐 지우개, 뭐 그립토 주변에 엄청 이 캐릭터를 가지고 굿즈를 많이 소비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0: 예, 지금 이게 고양이가 바이블랙이에요. 그 흰색이랑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이 고양이고, 아기 고양이.
2: 네.
0: 예. 얘 이름이 모은 거죠, 모.
2: 네, 모.
0: 그러니까 이 주인공 고양이가 이제 모델이 돼서 막 그 뭐 문구나 뭐 달력이나 이게 많다 그러는데 저 약간 이 얘기 들으니까 피터 래빗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그 뭐 밥그릇 이런 게 피터 래빗이었거든요.
2: 예쁜 밥그릇 사용하셨네요.
0: 네, 네. 근데 요즘도 보면 아직도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어떤 뭐 저는 이렇게 식기에 있는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베아트리스 포터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작품의 이 주인공들이 또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굿즈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또 워낙 요즘 그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그 소구력이 있나 봐요. 그렇죠?
2: 네, 네. 주인공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되게 어떨 때는 좀 맥락 없이 책의 표지에 그냥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네, 네.
2: 그래서 제가 혼자 밀고 있는 어떤 썰은 몇 년째 출판계의 성공 요소 중 하나는 고양이다. 네, 이런 썰을 조금 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양이 캐릭터가 주인공이라서 좀 독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목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뭐 이야기.
2: 네. 네. 그래서 더욱더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모 이야기는 대체로 누구나 있었던 좀 처음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고양이 모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 도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용기를 좀 전해주는 힘이 나는 이야기랄까요?
0: 네.
2: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0: 맞아요. 이거 지금 최연주? 네.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2: 네. 네. 그래서 2024년에 그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는 오페라 프리마 스페셜 멘션이라는 부분을 수상했고
0: 네.
2: 또 작년에는 한국 작가로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소시에르상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스트레가상이라는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게 된 이야기입니다.
0: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이 책도 많이 팔렸겠네요. 창비에서 좀
1: 네,
0: 탐나는.
1: 그럼요. 네. 그리고 저 책에서 가장 탐이 나는 것은 네. 저 패브릭 표지예요. 사실
0: 그러니까.
1: 패브릭 표지를 보통 출판사에서는 제작비가 너무 높아서 잘 시도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책은 반드시 소장하셔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딱 모신 거 딱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열어도 그림들이 너무 예뻐요.
2: 맞아요.
0: 네, 이거는 동화책, 그림책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유독.
2: 사실은 그림책에 더 가깝게 속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림책보다는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0: 네.
2: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좀 여겨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니까 진짜 저희 서점에서도 약간 20대층의 어떤 네, 어여쁘신 우리 독자님들이 오셔서 나를 위한 선물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를 위한 선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0: 그렇네요. 좀 탐나는데요, 이제 굉장히. 이거 읽으면 20대 같아 보여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니, 아까 그 사자왕 형제 모음에서도 뭐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1: 네. 네,
0: 많이 네.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 동화책에서 그림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네, 그림은 사실 1차적으로는 글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낭기열라는 우리가 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긴 곳이구나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림이 뭐 이렇게 글의 종속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기 모 이야기처럼 아, 글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훨씬 다양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림책에서는 글과 그림이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그건 왜 그래요? 헷갈리게?
1: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글이 뭐 그 아이의 표면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준다면 그림은 사실 그 아이 내면에 있는 뭐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서사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이 책에서 이 그림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풍부한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한 장면의 그 영상이 뭐 어떤 글귀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오래오래 나오는 텐데 그런 면에서 이 그림에 굉장히 또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장르가 동화책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모의 모험을 한번 같이 또 우리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어떤 모험을 하게 되죠?
2: 네. 모가 1권에서는 이제 숲속에서 모험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모두가 잠든 밤에 모 혼자만 눈을 반짝 뜨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창밖을 딱 쳐다봤는데 웃고 있는 빛을 발견해요. 웃고 있는 빛이라는 게 사실 뭔지 이렇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0: 빛이 웃고 있다? 뭔가 밝고 좋은 느낌의 빛인가 보죠?
2: 네. 밝고 좋은데 거기 표정이 있는 어떤 빛을 여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궁금해서 모는 가족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고 혼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모험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인공이 어딘가로 떠나는 거잖아요. 명확한 목적지는 없지만 자기가 본 빛을 찾고 싶다 하며 모가 이렇게 집 밖으로 떠나는 과정이 1권에 그려져 있고요.
0: 메모를 남기고 밖으로 가네요. 근데 이 그림에서 나 갔다 올게 일부러 이 오타를 넣은 건가요? 맞춤법 왜 다 틀려요, 이 모는?
2: 이 모는 굉장히 어린 고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고양이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가 2권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여름날에 중요한 심부름을 맡게 되는데 그 모 할아버지가 이제 취미가 있는데 그게 길에 버려진 선풍기를 좀 고치는 건데요. 이상하죠. 버려진 선풍기들을 이제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때 필요한 나사를 가지고 할아버지 집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 엄마가 지도를 그려주는데 슬프게도 모의 엄마는 그 숲에서 제일 가는 악필을 가진 그런 엄마여가지고 모가 결국엔 지도를 봐도 알 수 없고 또 왜 어린이들의 그 특성 있잖아요. 뭔가 뭘 하러 가다가 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물놀이를 잠깐 했는데 이제 지도가 막 다 이렇게 물에 글씨가 어떡해. 다 지워져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모는 열심히 그 자기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모험과 여행은 늘 우연한 만남이 이뤄지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좀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설렘을 이 이야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MBTI가 좀 J인 분들은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0: 아니면 좀 얘 왜 이래?
2: 좀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뭐 약간 그러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0: 아니 근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맞아요. 귀여워 푹 죽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우리 유재현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막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을 추천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또 좋았던 거예요?
2: 저희가 오늘 이제 모험이라는 주제로 책을 추천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이 책이 다루고 있어서 골라오기도 했지만 저는 이 모가 만나는 여러 다양한 어른들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어린 고양이의 모험을 완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모습들이 좀

0: 지금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약간 되고 싶은 모습 같기도 해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1: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모 말고도 막 너무나 그 사랑스러운 또 친구들이 막 등장하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온다면서요. 좀 캐릭터들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0: 되게 작가님이 동물 그림 전문가처럼 진짜 숲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그려주셨는데 인상 깊었던 몇 인물을 소개를 해보자면 1권에 등장하는 청설모인데요.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 반말로 그 메모에 나 갔다 올게 맞춤법도 틀리고 그렇게 딱 썼잖아요. 모가 계속 이전에는 반말을 해요.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사회성이나 예절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1: 이런,
0: 그래서 이 청설모가 모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 너 인사하는 법 배우지 못했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인사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기본적인 인사 예절을 알려주고 모가 이제 조금 쑥스러워 하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잘 해내요. 그래서 약간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인물로는 라쿤이 등장을 하는데 배고픈 모에게 음식을 해주는데 얘가 그냥 어린 아이여서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가 요리 과정을 주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설정들이 흐름으로 지나칠 수 있는 서사일 수도 있는데 어린 존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거든요. 자기 서사를 스스로 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책의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좀 도전을 위험으로 여기기도 하고 아주 작은 위험 요소도 배제하거나 좀 대신해 주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좀 경험의 기회를 뺏는 걸 오히려 어른의 일이라고 좀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 안에서 좀 성장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면서 이 부분을 곁에 있는 어른 캐릭터가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어른도 좋아하고 어린이도 좋아하고 이렇게 모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좀 함께 읽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1: 맞아요. 우리가 뭐 아까 전에 거대 무슨 독재 거대 악과 뭐 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주 작은 그 어떤 단계 단계마다 극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예절을 가르쳐주는 청설모도 있어야 되고 라쿤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확실히 모험이라서 그런지 막 엉덩이가 막 들썩거리지 않아요? 뭐 또 방학 뭐 이러고 이러니까 아, 이 동심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데 어딘가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모험을 한다거나 그러면 뭔가 그 마음 깊이 있었던 그 마음들이 막 새록새록 올라올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이 순간 너무나 해보고 싶은 모험이나 여행 같은 게 있으세요?
0: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모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오지까지는 아닌데 왜 약간 무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의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죠?
1: 무인도 그게 많이 낭만적이지 실제로 가면 암담할걸요.
0: 맞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지혜를 발견하는 이야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보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조금씩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는 성취감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상에서는 자주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잠시 일상이랑 현실에서 좀 단절되어 보고 싶다.
1: 맞아요.
0: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모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1: 현실과 좀 단절돼 보고 내 주변이 좀 낯설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망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이해는 무장이에요 그냥.
2: 어른들은 다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또 특히 책을 만들고 이제 글을 다룬 일을 하다 보니까 국어를 굉장히 고도로 이제 사용하는 아,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엄청 정밀하게 써야 한다는 강박도 그쵸. 있고 네.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일 그쵸. 것 같은데 그 한국어에서 파악되는 그 다 알고 싶지 않은 그 세밀한 뉘앙스들 막 이런 게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서 네. 아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사실 사람이 살려면 네. 뭐 최소한의 언어로도 사실 생존은 가능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최소한의 언어만 쓰면서 살아보면 오히려 어떤 잊혀졌던 새로운 감각이 다시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꿈꾸시는
1: 저는 모험이나
2: 모험
1: 이런 거를 네. 굉장히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게 이제 어디 막 산 종주하는 게 항상 꿈이었거든요. 아, 네. 2년 전에 지리산 종주했다가 아. 역시 모험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속에 로망으로 품고 있어야지 실제 아.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2: 그거 완성을 하셨어요?
1: 했어요. 종주했어요.
2: 대단하죠.
1: 1박이죠. 네. 근데 너무 힘들었고요. 네. 이 모든 문명에서 다 단절되고 그 뭐 이렇게 치약 칫솔도 사용을 못해요. 씻지도 못하고 계속 내 땀이 계속 나한테 쌓이고 쌓이고 나중엔 정말 거지꼴로 되었는데 계속 밥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네.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실. 아 근데 정말 아찔아찔하면서 다시는 안 와 그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내 인생의 최고의 모험이었어. 약간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예, 그때 제가 좀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뭔가 일기도 쓰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으면 뭔가 기록을 많이 해놨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네요. 다시 한번 떠나봐야 되겠죠.
2: 네, 응원합니다.
1: 네, 근데 확실히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모험들 이런 걸 재미를 좀 많이 있게 되는데 동화책에서 그런 걸 좀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네.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도 쉽게 못 하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지도 앱으로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뭐 방향이 어긋나면 바로 지도가 알려주고.
1: 맞아요.
0: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좀 헤매거나 우연하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감성이 사라져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능한 모험을 좀 떠올렸을 때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여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맞아. 좋은 경치 누리고 네,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고 추억을 남기면서 목적도 없이 또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그런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모험은 우리가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떠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로 접하는 것도 일종의
1: 맞습니다.
0: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으로 이제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책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0: 네, 아름답게. 네.
1: 자, 책에 이 모험을 하게 하고 싶게 하는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있을까요?
0: 아, 네. 제가 몇 대목을 좀 뽑아왔는데요. 두려움이란 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야. 어두운 숲속 괴물같이 보이는 나무도 빛에 비춰보면 그저 나뭇잎이 붙어있을 뿐인 것처럼 말이야. 이 대목은 좀 일단 해봐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갖게 하는 말인 것 같고요. 2권에서 있는 대목에서는 늪에서 나온 뒤 여름 숲은 왠지 더 반짝이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결국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단다. 사실 이런 지점들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넘어가는 어떤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자극, 또 안 해본 걸 해보고 싶게 만드는 마음, 그 성취감을 좀 줄 수 있는 이야기여서 작은 서점에 이제 다독이 분들도 모험을 네. 떠나시라고 이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1: 네. 아니, 저는 이 두 분 저번에도 느꼈지만 이 동화책을 항상 접한다는 거는 굉장한 그 행운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덜 섞인 그 순수한 그 책들 속에서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거기서 막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찾아야 될 메시지도 네. 잊지 않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모험과 여행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 유지현 대표님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보면 좋을까요?
0: 네 저는 벨리의 Like 1999을 듣고 싶은데요. 네.
2: 너무 익숙한 숫자시죠? 네, 저희 다 같이
0: 네 제목 그대로 1999년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인데요. 네. 이제 노래에서도 좋아하는 가사의 대목이 있어요. 휴대폰은 컵 받침대로 쓰고 즐거웠던 그때로 돌아가자.
1: 휴대폰을 컵 받침대로 쓰자고요?
0: 네. 그 네네.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와 신나게 놀고 싶다면 1999년처럼 놀아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재미를 좀 손안의 물건에서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진짜 방학다운 휴가다운 시간을 좀 잠깐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인 만큼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으로 모험도 하고
1: 와~ 네.
0: 용기도 내보고 또 안 해본 일들의 도전도 해보고 좀 신나게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잠시 어떤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의 추억 좀 떠올려보는 노래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사실 방학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진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는
0: 난감하시죠.
1: 너무 힘든 시기인데 네. 자,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다. 작은 서점 여름방학 3주간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비 청소년 출판부의 이하림 부장님 그리고 사춘기 책방의 유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 그리고 최현주 작가의 모 이야기 꼭 읽어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작은 모험을 즐기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유지연 대표님의 추천곡 랠리의 Like 1999 들으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웨이드와 친구들은 평소 열광했던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여러 도전을 헤쳐나갑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웨이드 랭의 아바타가 샤이닝의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으스스하게 빚어낸 오버록 호텔의 한가운데에서 이들은 어떤 방을 탐험하게 될까요? 샤이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쌍둥이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서 있던 복도. 일순간 엄청난 피가 쏟아져 들어오고 미쳐버린 살인마가 돌아다니는 오버록 호텔의 공간들. 아름답고도 끔찍한 샤이닝 속 서론의 호텔은 이제 이들의 가상세계 속 현실입니다. 이 설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는 관객들에게 샤이닝에 대한 애정을 다시 주지시킬 뿐 아니라 그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세상에 탄생한 샤이닝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는지, 어떤 이미지들은 왜 아직까지 강렬하게 회자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주제하듯 이 감흥은 레디 플레이어 1의 핵심입니다. 아이오아이의 수장 놀란 소렌토는 오아시스를 상업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를 가진 인물이죠.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직원들을 뽑아 일종의 부대를 만들거나 시민들의 빚을 갚아주고 반노예로 부리는 등 온갖 술수를 부리는 중입니다. 반면 웨이드와 그 일행의 무기는 대중문화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유일합니다. 소렌토가 할리데이의 취향을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할 때 웨이드는 할리데이가 지닌 결핍과 그의 노스텔지어를 이해하려 합니다. 창작자의 영혼에 다가서 보려는 것, 누군가가 창조한 세계 속 마음을 읽어보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죠. 바꿔 말하면 레디 플레이어 1의 이 같은 대립항은 문화의 소유권이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에 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50에서 150mm, 강원도와 경상권은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강수량이 많은 곳에선 200mm가 넘는 폭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중부지방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모레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겠으니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3도, 파주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과 수원 31도, 파주 30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22도, 춘천과 원주 23도, 대관령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원주 30도, 춘천 31도, 대관령 25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8도, 강릉 29도, 동해 28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 22도, 대전과 세종 23도, 천안 22도, 보령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대전 30도, 세종과 천안 보령 3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4도, 군산 23도, 광주 25도, 목포 25도, 여수 25도, 순천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목포와 광주 30도, 여수 29도, 순천 30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4도, 안동 22도, 부산과 울산, 진주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2도, 포항 30도, 안동 32도, 부산 29도, 울산과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서해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22도, 신의주 22도, 개성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30도, 개성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 습도는 85%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75%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신현송 한은 총재가 물가성장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소득 개선이 강하게 현실화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상승 압력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안 수사 요구 이행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보고된 의견서에서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담겨 있는 검사의 수사관 징계 요구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 이행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장용기 사건과 같은 일에 재발을 막을 방안을 다시 마련해오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어제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했으며 또 다른 당권주자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역시 당대표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5명, 최고위원 후보 10명은 오늘까지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허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F1 학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4년을 넘겨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의 체류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별도의 체류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정규 학업 과정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청장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어제 사직서를 의정팀에 제출했으며 오후 6시쯤 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거쳐 사직 처리됐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최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재원절인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이 30에서 80mm, 충청권과 대구, 경북 20에서 60mm, 제주도 5에서 10mm입니다. 장맛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3도, 습도 85%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시절에는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 밥 이상의 의미였겠죠.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밥을 참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매일 받는 밥상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려서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해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학위연구관 이진민 씨는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이후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2004년 5월 3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사한 후에 국립제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유물관리부, 전시과, 어린이박물관과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7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해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이진민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전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행사로 한창 바쁘시죠?
2: 네. 네. 많이 바쁩니다.
1: 그러니까요. 그 바쁜 네. 가운데 또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저희가 4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집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뭐 네. 그 전에도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또 그 네. 인연 때문인지 그 이후에 또 국립중앙박물관 행사들 참 눈여겨서 보게 되거든요. 네, 네.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보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2: 네, 저희 전시의 첫 시작이 식사하셨어요라는 문구거든요. 아.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따뜻한 전시구나 그런 느낌을 그러게요?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네. 아, 매일 마주하는 밥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보게 되어서 좋았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저희의 기획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식사하셨어요가 정말 우리로 치면은 정말 제일 따뜻한 인사잖아요.
2: 네, 맞아요.
1: 예, 제목을 정말 잘 정하셨네요. 이번 전시 제목 우리들의 밥상 음식 전시를 할 것 같은데 보통은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국중박하면 떠올리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아주 특별하고 이외의 전시일 것 같아요.
2: 아, 그러세요?
1: 예.
2: 사실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1: 네.
2: 근데 그중에 식문화는 사실 박물관에서 다루기는 진짜 어려운 주제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뭐 그릇이나 도구는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1: 네.
2: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K푸드라는 것이 해외에서 굉장히 현재 각광을 많이 받고
1: 그렇죠.
2: 또 음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이 시점에 한 번쯤은 박물관에서 다뤄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 식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관과 개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51개 기관의 협조로 684점이라는 전시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1: 와, 51개 기관이면 뭐 다 소개하시긴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일까요?
2: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1: 네. 뭐
2: 간송 미술관도 있고요.
1: 아.
2: 뭐 서울대 규장각, 뭐 한국학연구원에서 고문원도 빌리기도 했고요.
1: 네.
2: 너무 많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네. 그 많은 기관과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프로젝트였겠네요.
2: 예, 맞습니다. 사실 전시품으로만 따지면 51개 기관이지만 뭐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뭐 식문화 관련된 자문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70여 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가능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고고학 전공자이거든요. 청동기 시대 전공자인데
1: 네.
2: 그동안은 주로 이제 고고학 전공자들만 만나고 다니다가
1: 아.
2: 이번에 뭐 미술, 역사, 민속 거기에다가 이제 식문화 관련 전문가들까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다 보니까
1: 네.
2: 굉장히 정말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1: 네. 재밌기도 하셨겠어요.
2: 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1: 아,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음식으로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기획을 하게 됐던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예. TV를 틀면 사실 음식 관련 콘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즐겨 보는데요. 근데 그만큼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K푸드가 사실 이제는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이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식문화의 뿌리와 맥락은 어디서 왔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박물관에서 이 주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 끝에 주목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받는 우리들의 밥상이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2: 네.
1: 아마 박물관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아,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전시는 도대체 어떤 전시일까 네. 호기심이 발동할 것 같은데
2: 네.
1: 잠깐 전시 해설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의 밥상 전시회를 안내하는 프롤로그와 조선시대 화가 화가 김득신의 강상회음, 강가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다라는 그림에 대한 해설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배우 류수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평소에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번 전시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가 쌓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번 전시는 밥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청동기 시대 탄화된 쌀알부터 조선의 식기, 요리책, 팔도의 맛을 기록한 문헌, 근현대 회화까지 다양한 전시품이 51개 기관의 협력으로 한자리에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둘러보시겠어요? 무더운 여름 한낮입니다. 사내들이 강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강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잡은 물고기는 고작 한 마리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처럼 모인 김에 싸온 밥과 술을 나누면 그만입니다. 주변에 잔가지를 꺾어 젓가락으로 삼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았습니다. 땅바닥에 차린 소박한 한 끼지만 함께 먹는다는 것만으로 마음은 넉넉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세기 이전에는 각자가 상을 받는 독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따로 먹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가운 벗이 찾아왔을 때나 풍류를 즐길 때, 백성들이 들이나 강가에서 함께 일할 때는 이렇게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밥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편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먹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1: 네. 네. 도룩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그림을 작게나마 볼 수가 있는데, 와, 네. 정말 정겨운 그림이네요.
2: 네, 맞아요. 네.
1: 생선 한 마리인데 사람이 지금 8사람이 네.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2: 이게 또 보면 굉장히 네. 즐겁죠?
1: 맞아요. 이게 우리네 인심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 예전에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때는 네. 모든 게 귀에 있는데도 다 나눠 먹었잖아요.
2: 맞아요.
1: 이 밥상을 매일 봤지만, 매일 먹는 밥이 얼마나 중요할까, 뭐 건강과 연결시켜 생각해도, 이 밥상을 이 역사나 미술 분야로 연결시키는 거는 또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문화의 장르가 되기 위해서 밥상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 방면으로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맞아요. 사실 밥상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것이지만 그걸 뭐 찬찬히 들여다보거나 뭐 생각해 보시진 않잖아요, 저희가. 네. 그냥 하지만 이제 밥상은 사실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 노동, 기술, 또 지혜가 필요했고 밥상 속에는 계절도 담기고 기억도 있고 사람의 모습도 있고 관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밥상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삶의 시간 또 자연의 이치,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고품, 또 미술품, 고문헌, 민속품 등 좀 시간과 장르를 망라하여 이번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1: 네. 아, 이 밥상을 주제로 전시를 할 정도로 밥상의 의미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밥상에 주목하게 되셨을까요?
2: 사실 박물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한 것을 좀 새롭게 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2: 밥상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풍경을 다시 보자는 제안입니다. 개인의 취향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밥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랜 시간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의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밥상은 늘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혼밥처럼요.
1: 네.
2: 네.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또 이어오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다시 보는 거는 나를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지금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이번 전시가 최초의 식문화 특별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기존의 네. 음식과 관련된 전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 기존에도 음식을 다루는 전시는 있었는데 어떤 특정 주제나 시대 이제 한정해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전시는 이런 것들을 시대와 어떤 장르를 망라해서 다룬다는 종합적인 전시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 네.
2: 사실 지금 우리가 고고, 뭐 미술, 역사, 민속 이렇게 각 분야로 나눠서 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2: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삶에는 사실 이런 구분은 없었으니까요. 뭐 시간과 장르의 경계 없이 그런 식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실물 증거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 왕실의 의궤라든지 뭐 문인의 미식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현대 회화 속의 풍경이라든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또 이 이야기가 박물관에서 하다 보니까 과거의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가 단순히 좀 과거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래된 유물이나 옛그림을 보면서도 오늘날의 나의 밥상을 한 번쯤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네. 아주 다방면에서 우리 밥상을 조명하는 전시인 것 같은데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그림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밥상과 관련된 여러 작품들 감상이 가능하겠군요.
2: 예. 사실 고고역사부에서 기획한 전시지만 뭐 고고품이나 역사 자료에 그치지 않고요. 초반에 이제 하나의 밥상을 그린 이종구 작가의 작품 밥상이라든가 아니면 박수근 작가의 도마 위의 굴비나 도마 위의 감자 또 장옥진 작가의 독 같은 근현대 회화 작품까지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현대 미술관에서 볼 법한 작품들을 박물관에서 볼 줄 몰랐다고 굉장히 놀라하세요.
1: 그렇군요. 네. 그 안에 뭔가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알고 그림을 보면 더 정겹게 느껴지고 네.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우리가 흔히 고향이나 부모님 떠올릴 때 이제 뭐 소울푸드, 가마솥이나 항아리에 얽힌 사연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2: 맞아요. 사실 그래서 밥상은 음식 이상이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는 기억과 사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사실 식문화 관련 전문가 분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밥상은 무엇이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1: 네.
2: 근데 뭐 인류학, 뭐 비교문화, 뭐 식품 영양, 농업 경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한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신 셰프분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었는데 9분께서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이 주로 이제

0: 어머니나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을 가장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맛있는 밥상은 사실 음식 재료의 맛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 했고 어떤 순간에 먹은 것인지가 사실 가장 맛있는 맛을 만드는 게 아닐까, 기억에 남는 맛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하나 이제 저희 전시품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1: 네.
0: 사실 홍길동 전의 저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허균이거든요.
1: 네.
0: 허균이 유배지에서 먹지 못하니까 먹고 싶은 것들을 글로 쓴 기록이 있어요.
1: 아.
0: 그게 이제 도문대작이라는 글인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언급한 음식이 방풍죽이었습니다.
1: 방풍죽? 네, 강릉나물인가요?
0: 네. 갯방풍으로 만든 방풍죽인데
1: 아.
0: 강릉 외갓집에서 먹은 것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1: 아.
0: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갯방풍으로 만든 죽을 한번 끓여서 먹어봤거든요.
1: 아, 그래요? 방풍이 근데 갯방풍이 따로 있나요?
0: 네. 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밭에서 기른 그런 방풍하고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0: 향기가 엄청 진하고 너무 맛있어요.
1: 원래 방풍도 향이 진한데.
0: 그랑 비교할 수 없어요.
1: 그렇군요.
0: 네, 너무 맛있는데 네. 그래도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일까라는 거에는 저는 이제 약간 물음표를 찍었거든요. 너무 맛있긴
1: 얼마나
0: 하지만.
1: 배가 고팠으면 또 그게 네. 맛있었겠어요.
0: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왜 이 네.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첫 번째 음식으로 이거를 했을까. 유배지에서 먹지 못하니까 그 음식에 첫 번째로 방풍죽을 왜 썼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거든요. 강릉 외갓집으로. 근데 가는 도중에 아내를 잃어요.
1: 아.
0: 그리고 자식도 잃고
1: 네.
0: 그래서 그 강릉에 도착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허균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을
1: 거의
0: 것인데
1: 죽고 싶은 순간이었겠네요.
0: 네. 그래서 예.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 받아든 따뜻한 방풍죽 한 그릇이 아. 이 사람에게 준 어떤 위로의 맛이 아니었을까.
1: 예. 네.
0: 그래서 기억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음식으로 남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네. 뭐 하계 연구관님도 갯방풍을 구해서 밥을 해볼 정도면 음식을 좀 하신다는 얘긴데
0: 제가 한 건 아니었지만 네. 음식 전문가분이 네. 해주시긴 하셨지만 저도 음식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그렇군요.
0: 만드는 걸.
1: 네. 이 질문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졌잖아요.
0: 네네.
1: 연구관님한테는 어떤 밥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어요? 분명히 떠올려 보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네.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작 그럼 나에게 남는 기억에 남는 밥상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1: 네.
0: 저 역시도 사실은 엄마가 해준 음식.
1: 아.
0: 근데 그게 이제 최고의 맛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사실은.
1: 그렇죠.
0: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제가 이제 기억 속에 남은 음식이 될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너무 그냥 소중하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이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음식이고 밥상이지 않을까.
1: 그렇죠.
0: 생각해봤습니다.
1: 그냥 네. 음식을 네. 먹을 때 그 추억이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0: 네.
1: 그게 음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많은 사람들에게 밥상이 갖는 의미는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해서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구관님의 추천곡들을 들어볼게요. 어떤
0: 네네.
1: 곡부터 만나볼까요?
0: 고심해서 고른 곡인데요.
1: 네.
0: 스텔라 장의 집에 가자입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안도와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려봤는데요.
1: 네.
0: 뭐 하루에 약간 고단함을 내려놓게 만드는 위로의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루 보내다가 집에 돌아갈 때쯤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주전부리 한 가득 사갖고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되게 행복해지는 노래거든요.
1: 네.
0: 아, 그래서 한번 첫 번째 곡으로 추천드립니다.
1: 음식 가사의 방점을 찍어가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텔라 장의 집에 가자.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네, 684점이나 전시가 되면 정말 부지런히 전시실을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전시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크게는 이제 삶과 자연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고요.
1: 네.
2: 전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삶과 함께한 우리 밥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어왔는가를 다루고요. 2부는 자연이 빚은 우리 밥상이라고 해서 이제 무엇이 우리 밥상을 만들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1부는 이제 밥상의 주인공 밥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여러 곡물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쌀이기 때문에 그 쌀에 대한 이야기와 고슬고슬한 그 한 끼의 밥을 짓기까지의 그 여정, 의미를 짚고요.
1: 네.
2: 이어서 이제 밥상의 완성, 뭐 따로 또 함께한 밥상, 백성과 함께한 임금의 밥상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데
1: 네.
2: 이제 밥국 반찬으로 우리 구성되니까 한식이라는 것이
1: 네.
2: 그래서 그 기본 구성이 어떻게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밥상을 둘러싼 사람들의 풍경 아까 독상 얘기도 나왔고 함께한 자리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도 다룹니다. 2부에 그 자연이 빚은 우리 밥상은 팔도 밥상, 계절 밥상, 또 내일을 위한 밥상, 시간과 손길이 만든 밥상이라는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 네.
2: 우리 땅과 계절이 빚고 또 저장과 발효의 지혜를 더해서 차려온 우리 밥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와, 네. 정말 다양한 밥상을 보여주니까 돌다 보면 좀 꼬르륵 소리 될 것 같아요.
2: 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배고파지는 전시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든든히 먹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서
2: 네.
1: 볼 전시일 것 같은데
2: 네.
1: 밥상 하면은 또 중요한 게 식기잖아요.
2: 네, 맞아요.
1: 예전에
2: 네.
1: 가사 시간에 이렇게 식기 놓는 그 순서 같은 거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2: 아,
1: 나는데
2: 그러세요?
1: 네. 예. 도록 보니까 다양한 식기들 사진이 있네요.
2: 네네.
1: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2: 당연히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2: 기원 전후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그릇들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뭐 백제 왕과 왕비를 위한 식기인 6세기 문영왕릉의 숟가락과 젓가락도 보실 수 있고
1: 와.
2: 아까 상차림 얘기하셨는데
1: 네.
2: 5첩, 7첩, 9첩의 상차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19세기 말 양반가의 조리서 시의전서 또 국물 요리 96종이 담겨 있는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 같은 조리서 등도
1: 네.
2: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밥상을 차릴 때 꼭 필요한 게 도마잖아요. 재료를
1: 네.
2: 손질해야 되니까.
1: 그렇죠.
2: 그런데 17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마가 있어요. 3, 4세기 부산 기장군 고촌리에서 출토된 도마인데
1: 네.
2: 이 도마와 박수근 작가의 도마 위에 굴비가 함께 전시되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도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 네.
2: 아마도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는 손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그 앞에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와, 그 도마가 발견된 게 정말 신기하네요.
2: 정말 똑같아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네.
1: 도마 위의 굴비와 함께 아, 이렇게 테마 잡는 것도 너무
2: 네네.
1: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네.
1: 예, 서민들 밥상이 다르고 양반 밥상이 다르고 또 임금님 밥상은 또 완전히 다르죠.
2: 네.
1: 예. 임금님 밥상은 또 밥상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절에?
2: 그죠. 근데 임금님의 밥상이라고 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떠올리세요? 만약에 임금의 밥상은?
1: 뭐 12첩 반상이 일단 떠오르고
2: 네.
1: 예. 그리고 술이 꼭 같이 있을 것 같고.
2: 아, 네. 근데 임금의 밥상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 네.
2: 굉장히 화려하고
1: 그렇죠.
2: 팔도의 진미가 다 모이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모습들을.
1: 저도 맨날 그 네. 사극에서 그 임금님
2: 네,
1: 밥상
2: 네.
1: 보면서
2: 네.
1: 저거를 다 한 번씩 먹을 수 있을까?
2: 아,
1: 네. 스치지 않고 지나간 게 분명히 반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2: 네,
1: 생각이
2: 네.
1: 들어요.
2: 그렇게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당연히 팔도의 특산물하고 뭐 제철 음식이 다 담긴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다는 사실은 아니고
1: 네.
2: 임금의 밥상에는 이제 백성과 신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좀 이러한 측면을 좀 강조를 해봤어요. 그래서 임금의 밥상의 수라상에는 민생을 살피는 거울이기도 했기 때문에
1: 네.
2: 예를 들면 가뭄이나 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식사의 양이나 반찬 가짓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백성의 고통을 뭐 자신의 밥상에서부터 함께 좀 헤아리면서 그 고통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잔치를 크게 벌였을 때는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함께 준비한 사람들과 나누고 또 백성에게는 뭐 쌀을 나눈다거나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전시에서는 어머니와 함께한 정조의 8일간의 일상식이 담긴 원행을묘 정리의계와 헌종이 할머니 순원왕후의 육순을 기념해서 열었던 창경군 통명전에서 열었던 왕실 잔치 그림 등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봅니다.
1: 와, 정조의 8일간의 일상식 궁금하네요.
2: 네, 어머니의 예. 밥상과 자신의 밥상을 어떻게 차렸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왠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소박하지 않았을까.
2: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1: 맞나요? 네, 네. 왠지 정조의, 저 정조 팬이거든요.
2: 아, 진짜요?
1: 네. 네. 아, 궁금해지네요. 네네. 직접 보러 가겠습니다. 네. 서민들 밥상은 보통 어땠나요?
2: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거의 남아져 있지 않지만
1: 네.
2: 보통 사람들이 오래도록 사랑해온 그 밥상의 먹거리를 2부에서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이제 바다에다가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의 밥상은 산과 들, 바다와 강, 또 하늘이 내어준 것들 정말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손질법과 조리법으로 활용했다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2부에서. 혹시 그 기근의 뜻 들어보셨어요? 그 한자의 뜻풀이가 네. 이제 옛 문헌에 남겨져 있는데 조선시대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를 보면
1: 네.
2: 곡식이 잘 못 되는 거를 기, 그다음에 채소가 잘 못 되는 거를 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둘 다 안 된 거니까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2: 그렇죠. 그래서 곡식 이외에는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1: 네.
2: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은 일상의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해먹기 어려우니까 거주하는 곳마다 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어서 일상의 반찬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1: 네.
2: 이제 우리 밥상에서 채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일상의 그 보통 사람들의 밥상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밭에서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산이나 들판에서도 나무를 캐어 먹었잖아요.
1: 지금도 하는 분들 있으세요?
2: 예, 지금 네. 봄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1: 네.
2: 이제 하시는데 그때는 사실은 어떤 생존과 관련이
1: 그쵸.
2: 있었죠. 처음에는.
1: 없으면 안 되니까.
2: 네, 그래서 저희 전시장 안에서 윤용의 나물캐기와 박수근이 그린 또 봄, 이 나란히 전시되는 그런 공간에서 와, 우리 밥상에서 나물이 가진 의미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봄나물 문화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잠깐 얘기했던 국 아까 아흔 몇 가지
2: 네.
1: 소개하는
2: 네네네.
1: 그런 것도 있었고
2: 네.
1: 나물도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흔한 나물 몇 개 빼고 다 모르잖아요.
2: 네.
1: 이게
2: 네.
1: 뭔지.
2: 네.
1: 예. 보면은 좀 네. 아,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나 하겠어요.
2: 그래서 전시장에서 우리 네. 밥상

0: 대표 나무를 그림으로 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도 찍어가지고 이제 어떠한 나물들을 이제 저희가 무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무쳐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와, 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갈 때마다 또 그 기념품샵 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예, 네.
1: 너무 요즘에는 예쁘게 네. 잘 만들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네, 하고 해서 네. 아, 꼭 뭔가를 사서 오곤 하는데 네. 와, 이거는 기념품 할 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식기 세트도 있고요.
1: 아, 요리책도 있나요?
0: 요리책도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네. 연계해서 좀 그러니까요. 드릴
1: 아까
0: 수 있는.
1: 그런 국 같은 거 98가지 요리책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절에 있었던 네. 그런 재료들이 지금도 또 대부분 있으니까.
0: 아, 맞아요. 네. 근데 지금하고 또 조리법이 살짝 다른 게 또 재미있는데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에 나와 있는 국 세 가지를 네. 또 시연을 재현을 해서 문지은 막공방과 함께 그 영상도 같이 전시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 첫 번째 요리가 사실 국요리의 첫 번째가 육개장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네. 그 육개장을 끓이는 방법이 지금하고 또 다르거든요. 소 한 마리가 거의 다 들어가요.
1: 그래요?
0: 그거를 좀 이제 보여드리는 그 영상들도 있어서 한번 그것도 이제 확인해보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와, 네. 아주 재밌는 게 많겠네요. 네. 아주 날 잡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은 네. 뭐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네. 바닷가 놀러 가면 회도 먹잖아요.
0: 네.
1: 예전에도 아까 그 그림 보니까 그 생선 잡아 네. 먹는 것도 있고 그런 문화가 네. 있었던가 봐요.
0: 예.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전시품 중에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풍경이 담긴 성엽의 고기 굽기 이 작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사실 당시에 소는 정말 귀한 가축이었거든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이제 농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소고기에 대한 열망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난로회라고 해서 음력 10월경 그러니까 되게 추워질 때쯤이죠.
1: 네.
0: 그때부터 가진 양념을 한 쇠고기를 숯불 화로에 구워서 야외에서 함께 둘러 앉아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화로와 냄비 네. 내 실물도 같이 전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고기 구워 먹는 판하고는 약간 다른데 생김새가.
1: 어떻게 생겼나요?
0: 예. 그 냄비가 전립토라고 불렸는데 그 전립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무관의 모자예요. 그러니까 무관의 모자를 뒤집은 형태의 냄비인
1: 아까 좀
0: 거죠.
1: 아까 좀 움푹하겠네요.
0: 네. 그러니까는 움푹한 부분에는 채소를 데치고 이 평평한 둘레에는 고기를 굽고 이렇게.
1: 저 비슷한 냄비 하나 있는데. 네. 그거 진짜 편하거든요.
0: 네. 그래서 그런 풍경을 이제 실제 유물과 함께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1: 역시 조상님의 네. 지혜는 어마어마하네요.
0: 네. 네. 네.
1: 요즘에 그 아이디어 상품인 줄 알았더니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아, 진짜 그 거기 있는 것들 쭉 보고 나면은
0: 네.
1: 저렇게 한번 해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네네. 들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이진민 네. 연구관의 추천곡들 들어보고 있는데 두 번째 네.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두 번째 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입니다.
1: 역시 또 음식이 잔뜩 나오죠.
0: 근데 가사를 보면 네.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피곤해도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모호하면서 가장 다정스러운 안부가 밥 먹었니?
1: 맞아요.
0: 밥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서적인 또 허기를 또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힘들 때 예, 꺼내 드시라고 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함께 네. 들어보시죠.
0: 네.

0: 네, 이런 특별한 전시, 특히 방학 때 또 열리는 전시여서 굉장히 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연구가님은 혹시 전시 준비하느라고 밥을 못 드신 건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의 네. 밥상이 나의 삶의 단면을 얘기해 주는 거다. 다시 한번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연구가님 몇 번 뵀었었는데 항상 네. 그 전시 전에는 거의 뭐 가족들도 못 본다고 하셔가지고
1: 아, 거의 한 4개월 정도는 진짜 아, 그러셨구나. 거의 이 전시에 되게 매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집중적으로. 네.
0: 근데 또 이제 요즘에는 사실 국중박 전시는 세계 전시가 됐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뭐
1: 네.
0: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겠죠?
1: 네.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영어로 좀 많은 분들에게 더 이 콘텐츠를 좀 알려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분들도 이제 이거 보고 나면 한식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제철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예전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 네. 그때 어떻게 제철 음식을 관리하면서 먹었을까 늘 궁금한데 네. 겨울에는 또 저장했던 음식을 먹기도 했고 이제 그런 네. 선조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겠어요?
1: 아, 예. 그 2부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내일을 위한 밥상인데요.
0: 네.
1: 여기서는 이제 자연이 준 선물들을 그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저장하고 손질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창고 문으로 추정되는 기원 전후의 나무 문짝이라든가 아니면 땅을 파서 좀 오래 서늘하게 좀 기온을 만들어서 오래 이제 저장하려고 노력을 했던 백제의 저온 시설
0: 네.
1: 등에서 어떻게 하면 재료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하는 선조들의 고민을 좀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요. 저장 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식재료를 또 말리고 절이고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했던 지혜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도 이제 먹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과 함께 묵나물 먹잖아요. 지금도
0: 네.
1: 그 풍습이 기록된 동국 세시기 등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냉장고 없던 시절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궁금증이 풀리겠군요.
1: 네.
0: 우리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발효식품이잖아요.
1: 네,
0: 맞아요. 된장부터 네. 김치까지 뭐 이런 음식들.
1: 네.
0: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장하고 김치가 없는 우리 밥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밥상의 발효 음식인 장, 젓갈, 그리고 김치는 우리 밥상을 가장 또 우리답게 만드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발효 음식을 잘한다는 기록이 일찌감치부터 있었고 실제로 가장 오래된 메주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불탄 콩덩어리가 삼국시대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1700년 전에 해당하는 그 콩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미 이제 발효 음식 콩으로 한 발효 음식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0: 네.
1: 또 젓갈 같은 경우는 재료를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이제 절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683년에 신라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할 때 혼례 물품 가운데 하나로 젓갈이 포함되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김치는 사실 초기적인 형태는 이제 소금이나 장에 절이는 형태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젓갈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0: 네.
1: 젓갈을 사용한 김치 조리법이 담긴 가장 오래된 조리서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6세기에 기록된 주초 침저방이라는 책에 젓갈을 사용한 김치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의 발효 음식이 이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와 관련된 작품들도 만날 수 있겠죠?
1: 예, 왜냐면 이제 우리 발효 음식에 꼭 필요한 게 온기잖아요. 숨 쉬는 그릇 네. 온기인데 온기는 사실은 어떤 그 먹는 그릇 이상의 의미를 한국인에게는 갖고 있거든요. 한국인의 정서, 따뜻함이라든지 뭐 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뭐 장욱진의 독이라든지 또 변월룡 작가의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좀 그런 한국인의 정서를 같이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까 잠시 해설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배우 류수영 씨가 직접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네. 또 음식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1: 네.
0: 예. 뭐 여러 전시품들 좀 소개해 주시나 봐요.
1: 예. 너무 잘 하시죠. 아까 들어오셨듯이.
0: 네. 네. 워낙 목소리도 좋으셔가지고.
1: 네. 네. 예. 저희가 684점이라는 굉장히 많은 전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꼭 봐야 할 전시품 21점을 선정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21점에 대해서는 아까 들으셨듯이 류수영 배우님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 오디오 가이드를 마련했고요. 그 전시 보러 오셨을 때 꼭 이제 QR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전시 관련돼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네.
0: 중간에 이제 음악 나갈 때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보여드리고 싶었다.
1: 네,
0: 막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1: 네.
0: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음식 전시인데 음식을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의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음식을 기대하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없는 음식 전시라는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음식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밥과 관련된 우리말 표현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0: 네.
1: 밥의 종류 정말 많거든요. 우리 뭐 고두밥, 진밥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렇죠. 수만 가지.
0: 맞아요.
1: 뭐 조금 거짓말 보태서 수만 가지 밥의 종류도 있는데 네. 그것들도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했고 또 밥상을 차리기까지 나는 소리 꼬르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밥을 먹을 때까지 어떤 소리 표현들이 있는가 너무 다양해요.
0: 네.
1: 이거는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 소리에 대한 표현들 또 우리 밥상의 대표 나물 뭐 이미지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조리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후기 문인의 쌈싸먹는 법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음식 없이도 전시장 곳곳에서 맛을 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0: 네.
1: 저는 그중에서 꼭 이것만은 보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0: 네.
1: 그 조선 후기 문인의 쌈싸먹는 법 읽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0: 네.
1: 이옥이라는 조선 후기 문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본인이 즐기는 상추쌈 먹는 법을 이제 글로 남겨놨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영상화를 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조금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 두 네. 구절 정도 제가 읽어드려도
0: 네,
1: 괜찮을까요?
0: 네, 좋습니다. 네.
1: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분이 네, 어떻게 먹었나.
0: 궁금한데요.
1: 1803년경에 쓴 글이에요. 왼손을 크게 벌려 구리 쟁반처럼 들고 오른손으로 두텁고 큰 상추를 골라 두 장을 뒤집어 손바닥에 펴놓는다. 먼저 흰 밥을 큰 숟가락으로 퍼서 거의 알처럼 둥글게 만들어 입 위에 놓는다. 윗부분을 조금 평평하게 한 다음 젓가락으로 얇게 뜬 밴댕이 회를 집어 노란 겨자장에 한 자밤 찍어 밥 위에 얹는다. 이 다음에도 줄줄이 있는데요. 와. 그건 전시장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그것도 입에 넣기 힘들 것 같은데 거위알인데 지금 그것도. 와 이분 입이 엄청 큰 분이셨나 보다.
1: 네.
0: 와 밴댕이 회를 겨자에 굉장히 네. 고급지게 드셨네요.
1: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거의 레이어드 박해서 이렇게 먹는 그 방법이
0: 거의 미슐랭을 능가하는
1: 전시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0: 그걸 또 이제 실사화했다니까 네. 직접 이제 눈으로 이제 글만이 아니라 어떤 네. 모양인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아
1: 네네.
0: 정말 재밌겠습니다.
1: 네네.
0: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1: 네. 그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참여 행사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25일까지 전시를 하는데 그
0: 네.
1: 내내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어린이 가족 대상 특강이 있고요.
0: 네.
1: 또 8월에는 식문화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유용준 관장의 특별 강연도 마련되어져 있고요.
0: 네.
1: 또 9월에는 북토크 그리고 10월에는 한국 식생활문화학회와의 공동학술 대회 또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2016 한식 페스타 또 한식 진흥화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0: 네.
1: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네.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차차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와 정말 보고 들을 게 많네요.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곡인가요?
1: 아 이번에는 음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곡으로 추천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줘요라는 곡입니다. 제가 2026년을 시작할 때 딱 들었던 곡이라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0: 네.
1: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상반기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굿바이 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0: 네.
1: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이번 전시와 관련돼서 수개월 전부터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전시될 그 이후까지 음식에 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음식은 우리에게 뭐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전시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음식은 내 자신이자 우리이다. 결국 그것이 쌓여서 삶이 되고 기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된다. 이번 전시를 좀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0: 그런 의미를 담고 전시 시간 좀 여유 있게 가셔서 하나하나 보고 듣고 하시면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을까.
1: 네,
0: 이번 여름이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우리들의 밥상 전시 소식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초찬 박목월.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꽃 한 그릇, 풋나물 무침에 신태, 미나리 김치, 투박한 보시기에 끓는 장찌개, 실보다 가는 목숨에 타고난 복록을, 가난한 자의 성찬을, 묵도를 드리고 젓가락을 잡으니 혀에 그득한 자연의 쓰고도 향긋한 것이요, 경건한 봄의 말씀의 맛이요. 소박하지만 임금님 수라상보다도 건강한 밥상이 우리가 매일 먹는 자연 밥상 아닐까요? 박목월 시인의 소찬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태풍 바비가 몰고 온 비로 인해서 한반도 열기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74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창문 하나 없는 쪽방과 좁은 고시원 안에서 열기와 사투를 벌이는 주거약자들에게 이 폭염은요, 소리 없는 재난이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한반도의 폭염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지는지, 그리고 쪽방과 고시원, 야외 노동 현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대책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잠시 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역대급 폭염의 원인과 피해 실태, 그리고 필요한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 할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2026년 골드만 환경상 아시아 지역 수상자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창립 멤버로 기후파업과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헌법 기후소송을 이끈 김보림 기후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환경과 기후 문제를 취재해온 환경전문 언론인으로 현재 기후전문 비영리 미디어 클리프를 이끌고 있는 윤지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0년 넘게 기후와 대기를 연구한 학자십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원장을 지낸 조천호 박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좀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황현이가 진행하는 열린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않은 이 쪽방과 고시원 등의 취약계층의 고충이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나요?
1: 더위죠. 뭐 요즘에 그 쪽방이나 고시원은 생각하시듯이 네. 밀집하고 외창이 없는 방이 많기 때문에 네. 열을 가두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 자체가 콘크리트로 지어진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구조가 취약해서 보강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보다 실내 온도가 높은 게 좀 통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에 지쳐서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일종의 망각으로 낮더위를 유지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말씀만 들어도 그 더위에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할 모습이 좀 머릿속을 그려지는데요. 실제 온열 진화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도 하는 거죠?
1: 그렇죠.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이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동자동인데요.
0: 네.
1: 제가 어제 이 소방 구급 출동 현황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실제로 동자동의 출동 현황을 보면 네. 여름철 출동 건수가 연평균보다 매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급대 출동 횟수가 모두 온열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지만 상관성은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 그렇겠죠.
1: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쪽방에 가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구급차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쪽방 주민의 85% 정도가 기저질환자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신장질환자도 10% 정도가 되거든요.
0: 그럼 더 취약하겠네요.
1: 그렇죠. 고령자가 네네. 열에 7명 정도가 고령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폭염이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고령층의 건강을 위해롭게 하고 이러는 상황인 건 자명한 현실인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다녀 보면은 지역별로 폭염 대피소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선풍기 에어컨 보급 뭐 또 전기요금 지원 방안들도 발표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나요?
1: 뭐 응급 대책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0: 네.
1: 그렇지만 또 응급 대책이 가지는 그런 단기성과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데
0: 네.
1: 지금 에어컨 말씀하셨지만 이제 서울시를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2022년도에 인선 8기로 취임하면서 첫 행보로 쪽방촌에 가셔서 3대 지원 방안 이렇게 발표하신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쪽방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대책입니다.
0: 네네.
1: 복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방을 열어놔야 방으로 냉기가 유입되는 그런
0: 그렇죠. 문제.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생활과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안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매년 쪽방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어컨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의 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쪽방 주민 중에서 공용 에어컨 이용 경험이 있는 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0: 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정부가 관리하는 공식 쪽방촌 밖에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가 여인숙, 뭐 비정형 주거시설 이런 쪽들은 지원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동일한 동네에도 맞은편에 있는 집은 쪽방인데 그 맞은편에 있는 집은 쪽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쪽방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까 기울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처럼
0: 네.
1: 정의가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된 곳을 쪽방으로 편입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0: 네, 지원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끝나지 않았고 점점 더 더위는 심해질 거고 열대야도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쪽방촌과 고시원의 폭염 피해 줄이기 위해서 마련해야 될 시급한 단기 대책. 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1: 수십 년간 너무 단기 대책만 반복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단기 대책이 갖고 있는 한계 기대치는 분명한 것인데 이게 매해 반복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가난한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공공간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0: 공공공간의 확대.
1: 네. 네. 뭐 쪽방 고시원 주민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도 지하도가 좀 시원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지하도에 와서 장비도 두고 시간 보내고 단수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거리 홈리스 같은 경우는

0: 지하도 특히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도에 가면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홈리스의 어떤 공공장소 이용 권리 보장이 사실 폭염 대책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성원권 차원에서도 좀 보장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장기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주거지역계층에게 집을 주는 그런 국토부 훈령이 있는데
1: 네.
0: 이제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물량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걸 빨리 법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사실 주거 상향하는 게 근본 대책인 거거든요.
1: 네.
0: 네, 법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주거서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주거자격증 주거지원법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매년 더위는 오는 것이고 이렇게 더위가 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내오는 대책들만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장기적으로 대책을 꾸준히 세워서 지켜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동현 활동가의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아, 올여름 벌써 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네, 김보림 활동가님. 활동가님이 지난 그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당시에 에어컨도 없는 낡은 빌라에서 밤낮으로 이제 더위와 싸우시면서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이 취약계층의 고충이 남일 같지는 않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저는 환경이나 기후위기 문제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었고
1: 네.
2: 폭염이 앞으로 심각해진다라는 건 사실 익숙하게 접하던 사실이었었는데 약간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는 서울에 있는 빌라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그만큼 집이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에어컨이 없어도 괜찮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집은 살았었는데 2018년에는 몇 도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집에 밤에 막 새벽에 열기가 계속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니까 실내에서 저희 집과 비슷한 오래된 집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실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하신 거예요.
1: 아이고, 네.
2: 근데 그 보도를 봤는데 우리 집과 너무 비슷한데 폭염 안에서 일상적인 공간이었던 집이 위험해질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체감하면서 기후 위기가 이게 뭔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위험으로 오는구나를 느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물을 많이 드세요. 실내에 머무세요. 이런 게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실내에 머물다가도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실내에 머물라고 하는 말도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실내가 있다라는 전제 같은 것들이 항상 깔려 있고
1: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2: 네. 네. 뭔가 일을 잠깐 중단하세요 하는데 일을 멈춰도 되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에만 해당하는 대책이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당시 저는 학생이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엄마 하나 지킬 수 있을까? 하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다시 찾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더위라는 게 뭔가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야외 활동을 피하세요. 뭐 햇빛을 좀 피해서 뭐 실내인데. 근데 실내가 더 지옥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곳은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하신 거고 생각해 보기 시작하신 거군요.
2: 네.
1: 알겠습니다. 윤주로 대표님 앞서 그 주거 취약계층 고충 살펴봤는데 외부에서 활동해야 하는 직업군,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이나 뭐 건설 노동자분들은 사실 이거 이 더위를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온열질환 피해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통계가 있어요. 질병청에서 매년 한 5월 중순부터 한 넉 달 이상 이렇게 쭉 집계를 하는데
1: 네.
3: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라는 게 이제 가동이 되고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거의 연도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 봤더니 한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실외 작업장 혹은 논밭 이 두 군데에서 거의 40-50%가 발생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3: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작업장, 그러니까 공사장 이런 곳이 되겠죠. 장소 작업장이랑 그 논밭에서의 폭염 피해만 예방을 해도 온열 질환 한 절반 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거는 계속 이제 해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 이제 올해도 아직 이제 사실 본격적인 무더위는 아직 시작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 아직 7월 중순이잖아요.
3: 그렇죠.
1: 네.
3: 올해도

0: 그 두 장소에서 벌써 370여 분이 지금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셨는데, 근데 이 통계도 사실 샘플 통계입니다. 그래서 한 500여 군데 이제 병원에서 집계한 샘플이고, 그러니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직접 열을 오래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작업하시는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그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이제 뭐 H빔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알폼이라고 하죠. 알루미늄 거푸집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가까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열을 받으면 막 7, 80도까지 온다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아무리 뭐 화상 예방 이런 장비는 찬다고 하더라도 그 열기를 계속 접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1: 화상 예방도 사실 덥잖아요.
0: 맞아요.
1: 무겁고 힘들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 인터뷰 보면은 막 안전화에 밑창에 달라붙는 경우도 있다. 막 이런 게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배달 노동자분들은 아스팔트 열기라든가 차에서 나오는 열기. 그리고 이제 두 곳 모두 헬멧을 늘 착용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열이 발산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런 문제는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그래도 적어도 인지는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피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령 이제 제가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막 해를 받으면서 평지를 걷다가 쓰러지면 그건 이제 온열 질환이죠. 근데 제가 고층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면 그건 추락으로 그냥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추락 사고 4만여 건을 기상 자료랑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 29도 안팎에서 이제 그때부터 추락 사고가 급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거나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추락 사고로 이어지는데 나타난 현상은 추락인데 그 기저에는 사실 폭염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1: 폭염으로 인한 뭐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것도 추락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두 시간마다 20분 휴식이라는 규정이 있긴 하잖아요. 이런 건설업에서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일용직 배달 뭐 이런 노동 현장에서도 이 지점들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배달 노동자분들은 일단 1분 1초가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신데 이게 뭐 생각대로 뭐 20분마다 20분 쉬어야지 2시간 일했으니까 20분 쉬어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0: 네.
1: 순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0: 네, 일단은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이제 뭐 몇 시간이라고 얼마 쉬세요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냥 하세요 권고하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사실 우리는 폭염 노동,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피해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게 한두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계속 가이드라인 상태로 있다가 법에 명시돼서 진짜 지켜야 되는 기준이 된 게 정확히 1년 전부터입니다.
1: 얼마 안 됐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법은 사실 그 전에 개정이 됐는데 법이 시행되려면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행규칙이 정확히 거의 정확히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제력을 띠고 진행이 됐고 그 전까지는 사실 폭염 작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우리나라 법상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폭염 작업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제 실내외를 불문하고 체감온도 31도인 그 이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게 폭염 작업이다라고
1: 네.
0: 규정이 됐고 이제 그런 뭐 33도, 35도, 38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 얼마일 때는 얼마 휴게를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드디어 법제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법 시행된 직후에 건설노조에서 건설노동자 한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법제화가 됐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세 곳 중에 한 곳은 안 지킨다.
1: 그래요?
0: 노동자들이. 네, 그렇게
1: 3분의 1
0: 있습니다.
1: 정도가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진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3% 정도 됐는데 그러면 어디서 쉬냐라고 했을 때 그늘진데 아무데서나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32%. 그럼 왜 이렇게 법제화가 됐는데도 왜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일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가령 그런 겁니다. 이제 건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물량도급 관행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급여를 받을 때 일당이 아니라 물량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벽돌 1,000개를 쌓아야지 내가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1: 아,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군요.
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쉬느라고 벽돌을 800개까지만 쌓으면 저는 이제 그만큼 일당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1: 아니면 또 내일 더 일해야 되거나.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현장에서 되게 실제로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층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 내가 내려와서 그다음에 휴게 공간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는 동안 20분이 다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그냥 이제 보이는 데 잠깐 앉았다 일어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1: 건설 현장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휴게 시간을 챙기느라 공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시공사가 지체 상금이라는 걸 물어야 됩니다. 그 공사를 제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그래서 이게 공공발주한 공사는 그래도 좀 보전을 해준다든가 하는 게 조금은 있는데 민간발주 공사는 이런 게 아예 없고요. 그리고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건당 그게 그럼요. 다 소득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폭염 시에도 그거를 좀 이렇게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작업 중지라든가 냉방 시설 개선을 요구할 사업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1: 본인이 책임져야죠. 네.
0: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 노동자 쉼터라는 걸 공공에서 만들었는데 전국에 152곳 그리고 서울에 27곳 그러니까 자치구당 한 곳 정도밖에 안 되는
1: 아니 거기
0: 거예요.
1: 찾아가는데 시간 더 많이 걸리겠어요.
0: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거의 뭐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아직은 그러니까 처벌 규정 있습니다.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얼마 이상 벌금 이런 게 있는데요.
1: 그럼 처벌 받는 분이 계신가요?
0: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제가 중대재해처벌로 그 처벌받았다는 건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점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박사님.
2: 네.
1: 조천호 박사님께는 좀 더 좀 포괄적이고 좀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벌써? 이거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만. 네.
3: 이거는 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해서 온실가스가 열을 잡잖아요.
1: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상승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1: 지금 뭐 전 네. 세계적으로 뭐 프랑스에서 뭐 열돔 현상 네. 때문에 이렇게 더워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3: 네.
1: 근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3: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돔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제 고기압하에서 원래 일어나는데요. 고기압 그러면 이제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맑은 날이죠.
1: 네.
3: 여름에는 이제 땡볕이 비치니까 이제 땅바닥이 굉장히 뜨겁게 되고 그러면 공기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도 만들고 뭐 소나기도 한번 내리고 공기가 위로 가서 또 흩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 네.
3: 약간 이제 기온을 떨구기도 하는데 열돔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게 고기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 고기압에 눌려 버리는 거예요.
1: 잡힌 거군요.
3: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압력밥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압력밥솥이요.
3: 예. 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열을 받아서 이게 그게 이제 올라가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뚜껑에 의해서 이제 막혀갖고 그 안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압력을 갖다가 받으면서 더욱 더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열돔 현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열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티벳 쪽에 거기가 원래 이제 눈이 다 덮여 있는데 그게 금방 녹아버리죠.
1: 네네.
3: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열이 이제 모이면서 이제 공기가 올라가면서 거기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편서풍을 따라가고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한반도를 덮어버려요.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이제 부태평양 고기압이랑 바다에 이제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는데
1: 고온다습한
3: 예,
1: 그런 공기죠.
3: 그 위에 티벳이니까 저 위쪽에 생긴
1: 위쪽이죠.
3: 고기압이거든요.
1: 네.
3: 그게 우리나라 위에 이제 태평양 고기압 위에 그게 하나 더 얹혀져 갖고 같이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는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다 열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1: 어떻게 보면은 네. 열을 가둬놓는 효과를 나오겠네요. 그 티벳
3: 그쵸.
1: 고기압이라는 게 예.
3: 그러니까 열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압력밭솥이니까
1: 예, 예.
3: 이게 위로 이제 올라가서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가니 못 빠져나가니까 계속 누르는 상태.
1: 네. 그 그러면서 위로 갖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3: 그렇죠.
1: 예.
3: 그래서 압력밭솥 안에 그게 밑에서 가열 때문에 그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압력이 커지면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1: 네.
3: 압력 자체로다가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거를 열돔 현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네. 이 열돔 현상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니까 아니면 지금 뭐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봐야 되는
3: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니까. 뭐 일시적으로 뭐 있기는 했었지만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원래는 이 우리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쪽은 이제 상층에 제트기류가 지나가거든요. 네. 그 제트기류가 지나가면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계속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고기압 저기압이 계속 그렇게 지나가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구 가열이 온실가스로 지구 가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북극 쪽이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육지 쪽이 바다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트기류가 갑자기 이게 속도가 느려져 버린 거예요. 네네네. 느려져 보니까 이게 천천히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고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고기압이 오래 머물고 저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저기압이 오래 머물고 고기압이 오래 머문다? 이거는 이제 폭염에 훨씬 더 시달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저기압이 오래 머문다? 이거는 우리가 홍수에 시달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다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 이것도 다 오늘날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1: 원래 네. 그 제트기류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날씨도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이 네.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풀리고 있다면서요?
3: 그 풀리고 있는 그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가 이게 이제 느려지게 되는 거니까 아,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이건 주로 겨울철인데 우리가 겨울철에 지금 막 지구가 온난화 된다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한파도
1: 왜 이렇게 추워요?
3: 한파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름철에 이제 시내에 보면은 그 상점 앞에 문 위에서 그 에어 커튼이라고 하죠. 바람을 아래로 세게 내리면 네.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다가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그 안쪽에는 에어컨 공기가 있으니까 차가운 공기가 있고 박자 끝쪽은 뜨거운 공기가. 근데 거기에 이제 에어 커튼에 의해서 공기가 차단이 되는 효과, 제트기류가 그 효과가 있거든요. 아. 북쪽 공기를 갖다 가둬버리는 효과가 있는데
1: 막는 거였군요.
3: 막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트기류에 약하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그게 이제 그 기류가 우리나라까지도 훅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북쪽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뭐 북극 쪽의 공기가 들어왔다 우리는 한파로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겨울철도 한파나 한파들을 경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지구 온난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북반구 여름철 기압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군요.
3: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폭염은 폭염대로 강해지고 홍수는 홍수대로 강해지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윤 대표님 그 해마다 역대급 폭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실제 관측 자료와 온열질환 발생 또 전력 사용량 등을 종합해보면 올해 폭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심해지는 편입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0: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너무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것도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올해 여태까지의 뭐 관측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장마철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장마가 끝나야지 본격적인 이제 폭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역대급 폭염일지 어떨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 지금 너무 덥지 않나요? 7월 중순인데 이렇게까지 그쵸, 날씨가 예. 뭐 34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역별로는 뭐 역대 최대를 찍은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더워지고 있는 추세 속에 있는 거니까요. 네, 아직은 뭐 올해가 유독 덥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남은 8월 뭐 이렇게 좀 9월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아,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더 더울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온열질환 말씀하셨는데 온열질환 같은 경우에 지금 14일까지 올 여름 들어서 895명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작년 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은 의미 부여할 게 없는 게 그 895명 환자 중에서 35%가 지난주 토, 일, 월 단 3일 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건 온도가 오르면 바로 폭증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덩달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전력 수요.
1: 전력 수요 문제 나오겠죠. 네.
0: 네. 이 역대 가장 전력 수요가 맞났던 최고 기록이 2024년이었고요. 그다음에 2위와 3위가 2025년 작년에 기록됐습니다. 올해 과연 또 다른 기록이 세워질지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대 전력 수요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 뭐냐면 내가 뭐 우리 집 베란다에 태양광을 단다거나 하면은 네. 이제 그거는 전력수에 잡히지 않아요. 깎여요 그만큼. 그래서 이게 전력수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근데 이게 단순히 덥다고 해서 뭐 건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이게 전력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뭐 식량 문제, 그다음에 뭐 노동 생

0: 생산성 저하, 그럼 이렇게 다 흘러간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가 확산되는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네, 그 전력 이야기 한 김에 그 이야기를 더 해보면,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유럽이 진짜 더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럽의 전력 도매 가격이 6배가 급등했다.
0: 네네.
1: 거의 상상하기 힘든 수치 아닙니까? 6배가 급등했다. 그럼 왜 그랬냐면 이게 단지 더우니까 사람들이 에어컨 많이 틀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물을 끌어다 그걸 냉각수로 쓰는데 이제 강물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걸 냉각수로 이제 뜨뜻해진 물을 다시 강물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출력을 낮추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발전량이 줄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는데 발전량은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도매 가격이 올라버린 거고 이게 이제 프랑스만의 문제냐. 영국에서도 가스터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독일은 바람이 약해가지고 풍력발전이 또 별로 안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출력이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매 가격이 6배까지 오르는. 그럼 뭐 전기요금이 오르면 그게 순차적으로 물가에
0: 그렇겠죠.
1: 다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염하면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농산물.
0: 네.
1: 네, 그래서 뭐 이따금씩 막 올리브 가격이 역대 최대다. 카카오가 최대다. 뭐 이런 거 이제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 세계 물량이 줄어서 이게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요. 2023년에 인도에서 그때 이제 가뭄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탕수수 작황이 나빠져서 일단 인도에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 소비할 것부터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탕 수출 물량을 절반 밑으로 딱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인도가 세계 설탕 수출 2위 국가예요.
0: 네.
1: 세계 수출 2위 국가에서 그렇게 수출량을 딱 줄여버리니까 갑자기 그 국제 설탕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상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기상 악화 이게
0: 네.
1: 직접적으로 어떤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1차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2차적으로는 경제적 타격이나 물가의 상승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전가되는 것. 또 AI의 반도체 수요와 맞물리면서 전력량이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조천호 박사님, 폭염이 네. 한반도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2: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0: 네.
2: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백두 대간의 이 침엽수림들, 침엽수가 약간 이제 선선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 아니에요.
0: 침엽수라면 약간 소나무 같은
2: 소나무
0: 나무죠.
2: 같은 이런 것들, 뭐 네. 구상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나무들이 원래 약간 선선한 곳인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토양 수분을 많이 뺏깁니다.
0: 네.
2: 그냥 토양이 굉장히 건조해지죠.
0: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온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건조화 때문에 특히 이 침엽수림들의 이 파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폭염이 대기에서야 우리는 이제 폭염이라고 하지만 이제 물에서는 우리가 해양 열파가 일어났다. 열파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해양에서도 이 고온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온 현상으로다가 이런 이제 해조류들이 굉장히 이제 일찍 죽어버리는 이런
0: 네.
2: 현상들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생태적인 변화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그 제주도 해녀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자기가 젊은 날에 보았던 그 바닷속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0: 아,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해양생물도 바뀌는 거군요.
2: 그게 왜 그러냐면
0: 네.
2: 우리가 이 물속에서는 이 공기보다 열 전달률이 20배 이상 빠르거든요. 우리가 물은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진 않죠.
0: 아, 그럼 반응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다겠네요.
2: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온도가 좀 낮은 곳에서는 저체온증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0: 네네.
2: 5, 6도 되는 공기에 있다라고 하면 뭐 따뜻한 옷 입고 있으면 전혀 거기서 우리가 얼어 죽지는 않지만 물속에서는 얼어 죽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열을 그만큼 20배나 더 빨리 빼앗기기 때문에 반대로 물속의 온도가 올라갔다 20배나 더 빨리 공기보다 그 열이 몸속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생태계는 굉장히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우리나라 그 해역에서도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야겠네요.
2: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상의 변화하고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물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0: 실제로 네. 경상도 지역에서 뭐 방어가 잡힌다.
2: 예, 그렇죠.
0: 뭐 이제 뭐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잡힌다. 뭐 네. 명태는 아예 뭐 씨가 말랐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게 바로 이런 영향들이죠.
2: 그렇죠. 그건 열 전달률이 공기보다 20배나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더 우려되는 거는 보면은 올여름이 앞으로 맞게 될 여름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걸 90%를 줄였다. 그래도 10%를 배출한다. 그러면은 지금 온실가스 농도를 갖다 조금 더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약간 자연 변동성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 트렌드로 보았을 때는 올해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선한 여름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0: 박사님. 희망적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는 아파트 뭐 가격이 뭐 어떤 아파트다 뭐야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2: 그거보다 이게 덜 훨씬 더 확실한데.
0: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겪을 여름 날씨가 가장 선선한 여름 날씨다.
2: 인생에서 가장 선선한 여름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0: 인생에서 가장 선선한 여름일 확률이 높다. 대단히. 예.
2: 그건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0: 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마지노선이 1.5도를 돌파할 경우에 자,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
2: 우리가 보통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위험의 역사예요. 뭐 온갖 자연재난, 감염병, 전쟁, 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잖아요. 네. 자, 그런데 물론 그걸 당했던 거는 사람들은 비극이긴 하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을 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난 세상까지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기후 위험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과 전혀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이게 회복의 불가능성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1.5도 2도를 넘게 되면 우리가 급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험하다. 아무리 위험해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고 회복만 할 수만 있으면
0: 탄력성이 있으면 되죠.
2: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1.5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을 하게 될 그게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산호초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0: 산호초가 사라집니까?
2: 지금 열대 산호초가 이미 25%가 멸종을 했고요.
0: 네.
2: 만약에 1.5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야 70%가 멸종을 한다. 2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99%가 멸종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산호초가 없는 세상이다. 아 물론 그 물속에 알록달록한 그런 아름다운 거를 못 본다. 그것도 참 비극이긴 하지만 해양 생물 중에 약 4분의 1이 이 산호초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0: 네.
2: 다시 말해서 산호초가 싹 없는 세상이 된다. 그만큼 우리는 해양으로부터 식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린란드라든가 이제 남극에 그 빙하가 있는데 그건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린란드의 빙하가 싹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그다음에 남극 빙하가 싹 다 없어진다. 그럼 물이 60m 정도 올라오고요.
0: 네네.
2: 서울의 해발고도가 38m 하니까 이 지구상에 빙하가 없다? 그럼 서울은 바다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아 그런데 그거를 걱정하는 건 수천 년 이후의 일이고요.
0: 아,
2: 지금 당장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68m, 70m가 물이 올라온다. 이게 뭐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 이런 일은 없을 거고 확실한데 문제는 지금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해안가에 있는 이 빙하들이 지금 금들이 지금 쩍쩍 가고 있어요. 그런데
0: 네.
2: 과학자들이 금이 가서 깨지는 거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탕을 입안에서 곱게 녹여 먹으면 오래오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지만 이제 어금니로 깨트려버리면 순식간에 표면적이 드러나면서 확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0: 네.
2: 이게 깨져서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해수면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일부가 깨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 1.5도나 2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이런 거는 이건 회복의 불가능성의 위험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0: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을 많이 들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빙하기가 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2: 빙하기는 거의 이제 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0: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로 인한 뭐 해를 좀 가리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래도 이게 온도가 낮아질 확률은 없습니까?
2: 그래봤자 우리가 가장 91년도에 필리핀의 피나트 화산이 폭발을 했고 그게 네. 이제 그 화산재가 해를 가려갖고 한
0: 그렇죠.
2: 2년 동안 한 지구 평균 기온을 0.5도 정도 떨궜었어요.
0: 0.5도 떨궜군요.
2: 네. 네. 그런데 그 이 화산재는 다 떨어지잖아요.
0: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겠군요.
2: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온도는 떨궜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비가 안오성 곳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비가 와야 되는 곳에서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그런 기상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났었고요.
0: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니네요.
2: 그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화산폭발로 이거는

0: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1: 그러네. 그러니까 예. 화산 폭발에서 뭐 해를 좀 가리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예. 좀 궁금한 지점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김보림 활동가님이 많이 활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렇죠. 활동 역량이 더 훨씬 늘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이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2: 제가 지금 8년차 활동가가 되었어요.
1: 네. 그러니까
2: 처음에는 뭐라도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고 피켓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로 변화가 안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다가 헌법 소원도 하고 계속 시위도 만들고 뭔가 할 수 있는 캠페인 계속 만들었는데 솔직히 헌법 소원이 한 4년 반 정도 진행을 해서 결과가 겨우 나왔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결정 나왔을 때 아직도 기후위기 대응이 시작이 안 됐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때 솔직히 좀 절망스러웠었는데
1: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군요.
2: 그것도 그렇고 네. 정책 변화도 하나도 제대로 시작이 안 된 거죠. 근데 헌법소원 결정 나오고 지금 한 2년 꽉 차가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이후에 국회가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또 밀리고 있어요.
1: 아직도 그렇군요.
2: 그럼 네. 그 말은 위험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걸 계속 확인은 하지만 진짜로 대응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 하면 여전히 발목 잡히고 있는 거라서 솔직히 들으면서 점점 우울해졌어요.
1: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점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을 이 여름이 가장 온도가 낮은 여름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고 네, 웃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자가 나왔는데요. 0222님이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박사님에게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농부인데요. 이번 장마가 늦어졌는데 혹시 끝나는 것도 늦게 끝나려나요? 하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지금 기상청에서도 10여 년 전부터는 아예 장마에 대한 예보를 하질 않고 있거든요.
1: 네.
3: 이게 옛날처럼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다가 이게 지금 장마가 들어오질 않아서 워낙 이제 불확실도가 높아 보니까 이거는 예보를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1: 그렇군요.
3: 그래서 이제 지나간 다음에 야, 장마는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어. 그냥 사후로다가 이야기를 할 뿐이고요. 이제 장마 자체는 이 우리 예보의 범위 안에서 이미 벗어난
1: 이미 게 벗어났다.
3: 현실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상청도 모르는 거를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1: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건 장마는 예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국지성으로 네. 좀 바뀌어가는
3: 그렇죠.
1: 모양새죠.
3: 그런 식으로다가 다 이제 그냥 내일 모레 날씨로다가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장마 그 자체를 이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버렸다고 네. 보고 있어요.
1: 확실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네.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둘둘님이 요거 꼭 좀 물어보셔서 네.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아, 여기서 그러면 잠시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주로 기후미디어 클리프 대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김보림 기후활동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지원 님께서 7월 달인데 36도, 38도 육박하는 온도계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8월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셨고요. 4092님,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실내 온도가 낮에 34도나 되네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라고 문자가 보내졌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내 온도가 34도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나?
1: 이거는 좀 뭐 네.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5: 그러게요. 그 뭔가 작업 환경이 뭔가 열원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건지
1: 네, 네.
5: 예,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34도면은 사실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1: 그렇습니다.
5: 뜻이잖아요.
1: 아니 4092님은 좀 공공의 힘을 좀 빌리셔도 될 것 같아요.
5: 네.
1: 이건 확실하게 좀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962님 요즘 숨이 막힐 듯 말 그대로 찜통 같은 더위에 일해도 되나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말대로 막 옛날 찜통 같은 더위다, 찜통 같은 더위다 했는데 아까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찜통이었던 거죠. 네, 열돔 현상이 나면 진짜 찜통 같은

0: 같이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9251님, 남편이 직업상 이동 노동자 쉼터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곳곳에 설치가 많이 되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확실히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쉼터의 확대도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쉼터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1: 네.
0: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0184님,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속출하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자연 파괴의 대가가 이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3544님, 폭염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니 안타깝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꼭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2부에서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기후위기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부터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웠지만 뭐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긴 합니다. 왜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구체적인 이행 경로 없이 숙제를 좀 미루는 형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김보림 활동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1: 저는 이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권리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뉜 것처럼 의사결정이 항상 작동을 하더라고요.
0: 네.
1: 실제로 헌법소원 진행했을 때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가장 많이 말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이 법이 국민은 부가적인 수혜자이지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더라고요.
0: 네.
1: 그걸 보고 탄소중립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사회가 대비하지 못하고 회복력을 잃는 순간까지 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본래 그 있는 목적은 좀 다르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산업의 네네. 어떤 이렇게 부담이나 어떤 성장 같은 것들을 계속 쫓아는 단위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삶에 되게 다양한 형태로 위험이 닥치는데 그걸 볼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건 너무 큰 책임이고 큰 변화니까 그걸 하지 않고 선언만 계속 선언만 하는 거죠.
0: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경제 성장과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 길로 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1: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시작되었나 하면 솔직히 지금 시점에선 좀 의문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더 의문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주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2: 그렇게 숙제를 미루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0: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달 이제 그 말에 중동 전쟁 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하면서 이제 가스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수입산 화석연료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우리 경제가 막 휘둘리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서 연료비 안 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잠깐 막 나왔었어요.
0: 네.
2: 에너지 안보라는 이유로 이름을 이제 빌어서 그냥 나왔는데 이제 뭐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뭐 5달도 채 안 지났죠.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얼마 전에 그 메가 프로젝트 발표되면서 요새는 또 그 에너지 전환 이야기 쏙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이제 어쨌든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가스 발전소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슬금슬금 나오고
0: 네.
2: 심지어 석탄 발전소 우리 이제 2040년 탈석탄 한다고 이미 선언을 한 나라인데 석탄 발전소도 일단은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봐도 뭐 메가 프로젝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성장, 지역균형 발전, 기후대응, 이게 이제 다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긴 한데,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자원을 배분한다거나 할 때 이 기후대응이 늘 우선순위, 부분에서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계속 숙제를 미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당장의 눈앞의 일이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좀 처리해도 되지. 그래서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는데 벌써 석탄 발전소부터 지어야지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
2: 그렇죠. 네.
0: 점점 뒤로 밀리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 산업계 부담으로 인해서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좀 뒤로 미룰 경우 미래 세대가 더 큰 비용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온실가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3: 기성 세대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가 그 짐을 다 져야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인데 그거는 1.5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0: 네.
3: 그거는 뭐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UN의 기후변화 협약 체계 안에 있고 거기서 바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에서 1.5도를 막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UN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0년마다 현재 배출량을 절반씩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처음에 굉장히 빠르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3: 이게 국제 스탠다드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과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과잉으로 쓰고 있는 건 우리가 안 쓴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 삶에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안 쓸래 안 쓸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10년 20년 뒤에 가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조금씩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빨리 줄이는 조기 감축을 해야 되고 뒤에 가서 천천히 줄이는 이게 국제 기준인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 정부 때는 거의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부가 끝난 다음에 그때 줄이는 그래서 항상 그 지연 감축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내세워요. 그래서 목표는 탄소 중립을 해놨지만 자기 정부 때는 안 줄이고 자기 정부가 끝나면 왕창 줄이는 이러한 거로다 계속 지연 시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0: 그렇죠. 다음 정부가 줄일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짓죠.
3: 그렇죠.
0: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3: 본인 지금 정부가 줄일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지점들 좀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보림 활동가님, 그 한국의 청소년과 아동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 소원에서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 부족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헌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정부 이 기후 대책 수립에 어떤 법적 제도적 강제력을 갖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소송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법에 대한 소송이었고 이 법은 사실상 한국의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 어떤 수준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목표가 담긴 최상위에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 법이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또는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그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 불합치는 국가의 그 장기적인 목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게 사실상 미래로 부담을 너무 많이 미뤘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판결이 난 거고 이 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어느 수치를 해야 된다가 나오지는 않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에서는 이 법에 국민은 수혜자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0: 네.
1: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사자다. 국가는 기후위기 위험이라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걸 명확하게 일단 이야기를 했고 국민은 뭔가 쾌적한 환경 이런 걸 넘어서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어떤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 같은 그런 모든 기본권을 하는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결정을 낸 거죠. 근데 이 결정이 그럼 미치는 영향은 이전까지는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결정할 때 한없이 후퇴해도 상관없는 것이기도 했어요.
0: 도망갈 곳이 있었군요.
1: 네.
0: 그동안은.
1: 네.
0: 이거는 도망갈 곳을 막아놓은 차단하는 겁니까? 환경에 대해서?
1: 차단한다기보단
0: 네.
1: 이전까지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을 대변을 한 거죠. 그러면 산업계가 부담이 된다 하면 여기에만 의사결정이 계속 초점이 맞췄다면 그러면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0: 네.
1: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선택은 할 수 없게 됩니다.
0: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그 기후대책의 그 골자가 정부의 안과는 많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도망갈 곳을 막아놓은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더 이상은 미루지 말라라고 선을 딱 그어놓은 겁니까?
1: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데 네. 미래 세대의 요구 또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기후위기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네. 온실

0: 온실가스가 여전히 조금씩 계속 배출이 되니까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거나 사회가 적어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살자라는 게 사실상 요구사항이고
1: 네.
0: 그걸 지키지 않으니 그걸 위해서 헌법 소원도 하고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사람들의 삶이 거기서 없다 보니까 그러니 차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더 생각과 그 삶이 더 나아지게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 건지 이게 또 다음으로도 미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활동가님의 말씀은 이제 시작해야 된다. 지금 너무 늦었다. 좀 너무 뒤로만 미루고 있다라는 생각이셔서 헌법 소원까지 이뤄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결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조천호 박사님에게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 일단 이 평균 기온,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 돌파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졌다라고 네. 평가하셨어요. 그러면 인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도 못할 정도로 말문이 막히네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2: 근데 우리가 이제 1.5도를 이제 뭐 순간적으로 좀 넘었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아직 그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영구적으로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현재 배출량은 10년마다 절반씩 줄여야 된다라고 그게 국제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유엔은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유엔의 이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하는 이거를 연구를 하는 IPCC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 인류는 현재 기술력으로 10년 이내 절반을 줄일 수가 있나? 모든 기술을 다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100달러 미만의 기술만을 갖고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더해봤더니 비용은 들겠죠. 그랬더니 현재 배출되는 거를 10년마다 절반 이상씩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그 비용도 계산을 유엔에서 다 해놨습니다.
1: 네.
2: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전체 그 GDP의 약 4% 정도로 투입을 해야지만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2: 그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냐? 아닙니다. 벌써 GDP의 약 2%를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투입되는 그 투자금의 약 두 배를 투자를 하게 되면 1.5도는 그래 순간적으로 넘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2100년까지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0%를 썼거든요.
1: 네네.
2: 미국이 40%를 썼고요. GDP의 절반을 국방비로 썼다라고 그래서 뭐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뭐 굶어 죽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나라도 지키고 민주도 지키고 다 해내지 않았어요. 전쟁 때 써야 되는 국방비에 약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 1.5도는 막을 수 있다. 이게 바로 IPCC의 연구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렇구나.
2: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결코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기후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기득권이 현재 시스템도 너무 이윤이 잘나고 좋은데 이걸 내가 왜 받고 비용 들이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기후위기에 빠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시원찮아갖고 기후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엔의 IPCC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1: 좋은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당신들이 전쟁에 썼던 돈에 10분의 1만 썼어도
2: 10분의 1만 써도 이건 막을 수 있다.
1: 지금 이 분위기를 네. 이 환경을 네. 막을 수 있다.
2: 예.
1: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될 그 상황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
2: 그렇죠.
1: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 예, 예. 예. 그리고 우리는 할 수가 있고요.
1: 할 수 있다. 가능한 부분이다.
2: 예.
1: 더 이상 미뤄서는 예. 안 된다. 라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주원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냉방전력 증가와 온실가스 이 배출의 악순환을 줄이려면 뭐랄까 좀 건물과 이 도시 지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손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3: 그렇죠. 이제 건물 쪽에서도 특히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 뭐 특별히 그 발전소가 거의 없고 이런 뭐 산업체가 별로 없는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건물에서 건물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배출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건물 쪽 탈탄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뭔가 이제 탈탄소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되게 감내해야 되고 막 쓸 거 못 쓸 거 같고 막 이런 되게 뭔가 궁핍한 무언가를 막 이렇게 이미지를 맞아요. 떠올리잖아요.
1: 네. 괜히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 같은 느낌?
3: 맞습니다.
1: 네, 그런 게 있어요.
3: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 탈탄소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아이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대단한 주거 복지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건물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건 그 건물이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려면 단열 이런 걸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호를 바꾼다거나 뭐 단열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제로 에너지 건물까지 가려면은 이제 재생 에너지를 어딘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올린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냉난방비가 줄어들고요. 네. 사실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서 저희 집은 이제 발코니에 태양광을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패널 급이랑 그다음에 설치비 이렇게 일부 자부담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2년도 안 돼서 이미 그거를 다 회수를 했어요. 비용을.
1: 아, 그래요? 2년이면 네. 회수하는군요.
3: 네. 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회수를 그 했고.
1: 집이 햇볕이 잘 드나 봅니다.
3: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향이라서 아침에만 잠깐 드는데.
1: 아, 그래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전 시간대 보면은 계량기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집 전력 전기 사용량이 차감이 되는 거죠.
1: 거꾸로 돌아요?
3: 네. 거꾸로 돌아요.
1: 이거는 네. 처음 들어봤던. 아 이게. 네. 또 정방향으로 돌지 않고 네. 그 태양열로 뭔가 좀 전기를 얻어내면은 거꾸로
3: 네.
1: 도는군요.
3: 네, 맞습니다.
1: 깎이는 거군요.
3: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미 효능감을 맛본 그런 오. 사람이라서 이렇게 건물 부문 탈탄소를 한다는 거는 건강 피해 일단 그 안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으니까 건강 피해를 줄이고 또 냉난방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전력 피크를 깎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이게 사실 내러티브만 잘 만들면 그러네요. 네.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일 것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 좀 관심이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단순히 돈이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더 오히려 또 보관해주고 더 네. 키핑해주는 그런 네.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3: 네.
1: 김보림 활동가님 어떻게 보세요? 국가가 그래도 최소한의 냉방권 또는 뭐 기후 안정권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0: 사실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건 시원한 물건이나 또는 뭐 단순한 대피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재난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삶을 계속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게 계속 위험이 커지는 걸 개인이 알아서 견디게 두는 건 대책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폭염이 왔을 때 뭔가 집을 버리고 쉼터에 가야만 안전한 사회라든가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냉방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생계를 위해서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에는 폭염을 재난으로 만든 건 그 사회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뭔가 단순히 어떤 냉방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를 좀 더 넘어서 재난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확보할 수 있게 권리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생존권으로만 말하면 안 되는 것도 그러면 안 죽으면 되는 건가가 되고 그럼 대책이 응급조치에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몇 도 넘으면 작업 중지하고 온열질환자가 실려오면 대응하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사고 처리지 대책은 아니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 폭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들이 폭염에서 잃는 건 온열질환을 얻게 된다거나 목숨을 잃는다거나 그런 걸 넘어서서 완전 일상적으로는 선택지를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오늘 일을 쉴지 말지나 집에 있을지 나갈지 뭐 잘지 말지 같은 것들을 스스로 못 고르는 상황이 오게 되고 냉방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거나 일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뭔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의 위험 안에서 뭔가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인턴 같은 걸 했을 때 기후 적응 대책 논의가 거기 안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더우니까 오미자차 타주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1: 대책이라는 게요?
0: 네. 뭐 냉커피 시원한 물을 어디다 주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1: 좀 어이없네요.
0: 네. 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도 집에 실내에 머물세요. 일을 잠깐 중단하세요. 같은 단기적인 대책들 아니면 개인이 잠깐 대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주지 않는다 보니까
1: 그러네요.
0: 사회적인 접근을 한다면 실제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접근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1: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이게 사고 처리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냥 이런 보호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아무

0: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죠.
1: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0: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육적으로 이건 네. 눈에 우리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 위험을 알지만
2: 맞아요.
0: 얘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에너지도 적게 쓰고 일회용품도 덜 쓰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2: 그럼요.
0: 네. 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내가 아무리 저기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해도 과포장돼 갖고 물건이 나와버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포장 안 되게끔 법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 제도를 만드는 걸 바로 법을 만드는 의원이 하고 또 이런 어떤 선출직 공무원들이 또 집행을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이 정치가를 갖다가 압박을 해야만이 바로 우리는 이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 상황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주로 대표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3: 네. 사실 저도 조천호 박사님과 거의 똑같은 답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2: 네.
3: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
2: 맞습니다.
3: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고 또 선언도 선언대로 다 했습니다. 35년 얼마 줄이겠다. 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 뭐 2030년에 재생에너지 100기가를 하겠다. 선언은 이미 충분히 했어요.
2: 진짜 선언 중 이제 그만하고
3: 네.
2: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어쨌든 정책하는 분들 뭐 법 저기 국회에 계신 분들 다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움직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탑다운이 안 되면 바텀업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서 꾸준히 이렇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니까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림 활동가님 기후 불평등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될까요? 한 말씀 해 주시죠.
4: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 네.
4: 2024년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2026년 2월 28일까지 국회에게 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2: 네.
4: 많은 시간이 흘렀고 2월 28일이 다가갈 때까지 국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내지 못하니 이걸 사람들을 모아서 인구 분포대로 국민들과 공론화를 진행을 했고 뭔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더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도출을 했는데
2: 그렇군요.
4: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알겠습니다.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공론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요. 피해까지 공평한 거 아닙니다. 매년 여름 역대급 폭염이라는 기사가 새로 나오는데 대체까지 뭐 작년 방송을 재방송한 듯 반복해서는 곤란하겠죠. 더위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책도 기록 좀 갈아치우시죠.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두 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고물가 시대, 집에서 영화 한 편 보고 게임을 즐기며 여름휴가를 보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른바 집캉스는 사실 가장 저렴한 휴가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영화 보고 게임을 하는 집캉스도 만만하게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OTT 플랫폼의 구독료가 잇따라 인상되고 지인 간 계정 공유가 제한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열풍으로 반도체 값이 급등하면서 게임기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나가도 부담, 안 나가도 부담이라면 굳이 집캉스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올 여름 휴가, 비용보다는 휴식의 가치를 고려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던 곳, 돈 때문에 주저하던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삶의 활력이 생기진 않을까요? 오늘 순서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환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북한이 평양에서 당, 정군 연합회의를 처음으로 진행했는데 이건 어떤 회의입니까?
2: 예, 이례적이네요. 보통
1: 그런가요?
2: 노동당은 이제 노동당 당대회 지금까지 네. 체제 수립 9번 했죠. 그 다음에 당대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 정, 취에 해당하는 건 이제 국무위원장이거든요. 이제 국무회의, 우리를 지금 국무회의를 여는 거고, 군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셋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대회, 당, 정, 군 전체 모이는 이 전체 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생소한 회의를 하지만 어쨌건 이런 대규모 회의는 최초라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이죠.
1: 그렇군요. 이미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이 예고됐던 박희철 전 인민군 전 정치국 조직부국장의 비리가 폭로가 됐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2: 노동당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제일 센 게 이제 당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당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러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 그러거든요. 이 노동당의 핵심 부서가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라는 데고요. 여기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 우리 치면 뭐 검찰,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 그다음에 국정원, 이게 다 통합된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원까지. 예. 근데 여기에서 인민군을 이제 통제하는 게 인민군 총정치국, 정치군인들이고
1: 네.
2: 국장 밑에 부국장, 조직부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민군의 모든 인사권과 감시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조직 총정치국 국장까지 감시하거든요. 그게 이제 박희철인데 이 인물이 지난번에 부패,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이 인물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거죠.
1: 상당한 권력자였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2: 예,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1: 네. 아, 그 정도군요. 재직한 4년 동안 조직권, 간부권을 악용해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를 저질렀다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예. 좀 어떤 비리였을까요?
2: 지금 간부권, 조직권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간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1: 아.
2: 인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인민군을 임명하는, 직책을 임명하는 게 이 사람 손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탁이 원래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박희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조직부국장은 뭐 어마어마한 인사권을 휘둘렀는데
1: 네.
2: 지금 4년 동안 재직하면서 간부권, 조직권으로 뇌물을 챙겼다. 이게 주요 이제 죄명이 된 거고. 그러나 이거는 북한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1: 박희철과 그 추종자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는 자료 통보가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가 아닌 대규모 숙청 예고 같은 건가요?
2: 예, 좀 불안하지만 그래 보이네요. 저는 이미 뭐 그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만.
1: 그래요.
2: 그러니까 일단 특대형 범죄다라고 그랬고 그 추종자들 그랬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제일 역사에서 제일 문제가 체제에 위협이 된 게 종파분쟁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다양한 국내 공산주의 파벌들을 제거했던 종파분쟁 50년대, 57년. 이 종파다, 파벌이다, 그럼 뭐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한둘이 엮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희철이 지금 인사권, 조직권을 건드렸다니까 여기에 뇌물을 주고 혹은 뭐 박희철과 연관된 인물들 또 청탁으로 자리를 찾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다 박해철의 이제 추종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 말한 말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게
1: 그래요.
2: 그 대규모 추종자들까지 특대형 그 다음에 재직 4년간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피해 숙청을 지금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도 뭐 협력 대상이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저 정권이 참 나쁜 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숙청 사건들을 조작을 해서
1: 네.
2: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 원래 있던 일이에요. 네. 다 눈 감고 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끔찍한 피바람의 냄새들이 지금 나고 있는 거죠.
1: 그 자료 통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네. 뇌물을 수수한 정도가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2: 그러니까 뇌물을 수수한 게 아니라 그 본인에 대한 환상을 조장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북한에서는 유일 기회 체제라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이 권력을 넘보거나 어떤 그 추앙을 받는 반열에 오를 수가 없는데 본인에 대한 환상을 조장했다 이 얘기는 세력권을 형성했다는 얘기입니다.
1: 네.
2: 김정은이 보기에 그렇게 보면 뇌물이 아니고 이 뇌물을 기반으로 하는 돈을 기반으로 하는 반체제 범죄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장성택 그 처형 사건 때 그 이상의 지금 그 피바람이 불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1: 박희철에 대한 형벌이 선고가 됐는데 어떤 처벌입니까?
2: 이 장성택 때는요.
1: 네.
2: 그 특별 재판소를 설치했고 그때 공개도 했었죠. 끌려나가는 뭐 아주 심각하게 구타당한 그런 모습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이 나왔고 그때 그 사형에 처한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1: 네.
2: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벌이 선고됐다라고만 나왔지 내용은 안 나왔거든요.
1: 아직이요?
2: 예.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왜냐하면 특대형 범죄, 그 다음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다 이런 표현도 들어 있고요.
1: 그렇더라고요.
2: 거기다가 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줬다. 이 얘기는 지금 본인이 장성택 때도 뭐 왼새끼를 꼬았다 이러면서 역심을 품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1: 네.
2: 그런 것과 동일한 죄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상당수도
1: 네.
2: 그 정말로 그 가장 그 최고 북한 최고 형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1: 정말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2: 예, 뭐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만.
1: 네.
2: 그러나 북한의 그 동안의 행태나 언급이나 용례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1: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조직부장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2: 예,
1: 이번 일이 이 조 부장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예, 그렇게 보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2월 22일 날 그동안 조직 지도부

0: 담당했던 조영원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1: 네.
0: 그 자리를 김재룡이 담당을 했는데 석 달 만에 6월 22일 날 석 달 만에 정확히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이 상임위원장을 갔던 조영원이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으로 아마 이 사건을 만들어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원래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있던 그동안 묵인됐던 걸
1: 네.
0: 아마 들춰내는 모종의 그 계기로 이렇게 보여지고 조영원이 지금 돌아온 다음에 이 당정군 확대회의 전체회의가 열렸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뭐 정확히 조영원 작품이라고 봐야죠.
1: 과거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도 이런 대규모 숙청 사례들이 있었죠?
0: 야, 끔찍하죠. 지금 뭐 종파 사건부터 뭐 네. 김일성 시기는 권력 투쟁이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97년부터 2000년까지 고난행군 북한 체제 위기 시기에 심화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1: 네.
0: 97년에 6.25 때를 사건을 끄집어내서 간첩들을 조작해낸 게 심화조 사건이거든요. 이때 사회안전성의 이 국장, 최문덕이라는 조직 국장이 장성택과 합작해서 무려 2만 5천여 명을 숙청을 했고 그중에 3천 명 정도가 총살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1: 그랬네요.
0: 다 조작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최문덕도 워낙 끔찍한 사건이 되고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최문덕도 처형됐거든요. 결국은.
1: 네.
0: 장성택은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고난행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포정치, 이 조작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킨 사건이 심화조 사건이었거든요. 지금도 지금 그 수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많은 피바람이 말씀드리지만 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종의 심각한 일이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북한 특유의 이 희생양 찾기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이번 박희철 사태가 김정은 정권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0: 예, 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서 뭐 북한 경제 호경기다, 뭐 문제 없다, 뭐 체제가 안정돼 있다 그러지만 그렇다면 저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내적인 균열들이 상존해 있었고 그 불안감들이 이제 일종의 숙청 정치, 김정은의 숙청 정치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게 제 판단입니다.
1: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티티마의 Wanna Be Loved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 성적표죠. 경상수지가 또 한 번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네요.
2: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에 세웠던 종전 최고 기록을 두 달 만에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장 긴 흑자 행진입니다. 이번 기록을 이끈 1등 공신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이어지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메모리 가격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주변 기기와 정보 기술, IT 제품 수출도 함께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수출이 크게 늘자 경상수지도 자연스럽게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물론 수입도 함께 늘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인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졌고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장비와 자본재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전보다는 개선됐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관련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도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경상수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올 들어서 누적 실적인데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1413억 달러에 달해서 한국은행의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역시 기존 전망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 이런 반도체 수출 호황은 해외 투자기관들의 한국 경제 전망도 바꿔놓고 있다고요?
2: 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외 주요 투자은행 이른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3%로 집계됐습니다. 전달과 비교를 하면 0.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해외 주요 IB의 평균 전망치가 3%대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는데 지난해 말 평균 2% 수준이던 성장률 전망이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은 월별로 전망치를 잇따라 높이는 기간이 이어졌고 이제는 평균 3%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JP모건은 성장률 전망을 3.7%까지 올렸고 시티은행도 3.5%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해외 경제분석기관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4% 안팎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큰 축은 반도체인데 AI 산업 확대와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이 동시에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또 우리나라 월간 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런 수출 호조가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온 8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에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데다 수출과 경상수지까지 예상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죠.
2: 네, 삼성전자는 잠정 집계 결과 2분기 매출이 171조 원,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00% 이상 증가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업이익은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도 손꼽히는 수준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를 제외하면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적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 사업인데 AI 투자 경쟁이 계속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4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고 범용 DRAM 가격 상승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이 당장 크게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DRAM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AI 서버 투자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고성능 메모리 공급 부족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2: 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7월부터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대상으로 숨은 보험금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이미 확정됐지만 계약자가 청구를 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이 만기가 됐거나 중도보험금 지급 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휴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10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만기 전 지급되는 중도 보험금인데 만기 보험금과 휴면 보험금도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소비자들이 3조 2천억 원 규모 숨은 보험금을 찾아갔지만 아직도 10조 원이 넘는 보험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계약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꼽고 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서 보험사에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협조해서 최신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명의의 보험계약과 미청구 보험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종류에 따라서 적립 이율이 달라질 수

0: 만큼 안내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1: 앞으로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증시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일반 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은 중복 상장이 이른바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유발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지만 모회사 이사회나 대주주에게 별도의 책임이 부여된지는 않았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중복 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총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부과됩니다. 먼저 중복 상장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자회사 주식 배분, 신사업 투자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이사회가 찬반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이사회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적 분할 자회사 중복 상장에는 주주 동의가 사실상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주주 동의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과 같은 3% 룰이 적용됩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해서 3%까지만 인정을 하고 참석 주주의 과반과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일반 주주 권익 회소 우려가 큰 만큼 원칙적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과 매매거래 정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복 상장을 허용하는 거래소의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가 된다고요?
0: 네, 앞으로는 자회사가 단순히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와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회사인지와 일반 주주 보호 노력이 충분했는지를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우선 자회사는 영업과 경영 측면에서 모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주된 매출이 모회사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거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사실상 모회사가 하는 구조라면 독립성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상장 심사 때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주주 동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복 상장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 규모가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저비중 회사로 분류해서 주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첨단 산업처럼 대규모 연구개발과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 상장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14일 예고 기간을 거친 뒤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중복 상장 비율은 11.2%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1: 국채처럼 위험 등급이 낮은 채권도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다가는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0: 네, 금융감독원은 판매 직원의 설명만 믿고 국채 등 안전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분쟁 민원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판매 직원이 국채의 안정성만 간주하고 만기 전에 팔 경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는 국채는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으로 오해를 하지만 이는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시장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도 있는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해 있다면 원금보다

0: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중도 매도 시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다는 건데요. 금감원은 고령층이나 퇴직자처럼 원금 보전이 중요한 투자자라면 당장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금리 전망만 믿고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장기 금리 흐름은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몇 년 뒤에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시장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장외시장에서 채권을 살 때는 거래비용이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매입가격이 시장평가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장외채권을 매수하기 전에 장내시장의 가격과 수수료도 함께 비교를 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예. 오늘은 상반기 프랜차이즈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2026년 상반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짚어주시죠.
3: 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창업자든 아니면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도 늘 관심가는 어떤 창업 시장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지금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 공개서를 관리하고 있는 요 공정위의 이런 브랜드 등록과 등록 취소 상황 데이터가 상당히 좀 위태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 신규로 등록된 브랜드가 677개, 즉 677개 브랜드가 새롭게 선을 보이면서 이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내에 등록 취소가 된 브랜드는 아이러니하게도 2배 가까이 되는 1289개가 등록 취소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등록보다 등록 취소가 더 많은 상반기였다고 네. 보여지고요. 외식업에서 신규 등록이 한 507개인 반면 등록 취소는 배인 1050개가 등록 취소됐고요. 서비스업은 133개가 등록됐고 등록 취소는 173개, 도소매업은 37개가 등록됐고 66개가 등록 취소된 이런 상황입니다. 상반기 이 창업시장 이런 프랜차이즈 관련 이런 내용을 가장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프랜차이즈 박람회인데요.
1: 네.
3: 최근에 서울 코엑스에서 IFS 주관으로 이 박람회 데이터를 보면 3일 동안에 그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실제 계약으로 연결된 건수는 브랜드마다 거의 뭐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반기 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등록 취소된 브랜드가 신규 등록 브랜드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이 좀 외식업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올해 상반기 공정위에 등록된 신규 브랜드의 업종별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장은 어땠습니까?
3: 예, 올해 상반기 외식업 브랜드의 신규 브랜드가 이제 507개인데요.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507개 아이템이 새로 생겼다는 거구나. 물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507개가 어떤 아이템이 등록됐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역시 가장 많이 생긴 브랜드는 고깃집 브랜드입니다. 요즘 고깃집 브랜드가 한 56개 정도 생겼고요. 다음으로는 고깃집 다음으로는 요즘 식사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밥이나 탕찌개 같은 이런 식사류 아이템이 48개가 새로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늘 관심 아이템 중에 하나인 이런 카페 창업 관련 커피 신규 브랜드는 한 23개. 그다음에 요즘 어렵다고 하는 치킨 브랜드도 20개 정도가 신규로 등록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분식 김밥이나 국수, 냉면, 뭐 해물이나 수산 관련 브랜드도 각각 17개 정도로 등록이 돼서 아마 요즘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특히 이런 고깃집이나 식사류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새로 등록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3: 특히 고깃집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워낙 어렵고 이런 야간 매출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함으로써 좀 새로운 판로를 뚫고자 하는 본사들의 이런 아마 니즈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사류 브랜드가 상당히 요즘 가장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이제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브랜드의 신규 등록 현황은 어떻습니까?
3: 예, 서비스업 요즘 뭐 전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외식 시장은 좀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 시장은 계속 좀 확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느 쪽 브랜드가 많이 생기나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이런 학원이나 교육 한 16개 브랜드가 생겼고요. 요즘 뭐 뷰티 앤 헬스 여전히 강한데요. 이런 뷰티 브랜드가 12개, 운동이나 피트니스 브랜드가 한 10개, 그 외에도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오락 세탁, 뭐 홈케어 관련 브랜드가 5개 정도 신규로 등록됐습니다. 또 소매업 브랜드는 전체 이런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서 전체 볼륨은 가장 좀 적습니다만 그중에서 신규로 등록된 곳은 휴대폰 관련 이런 휴대폰 대리점 판매업 브랜드가 7개. 그다음에 요즘 오프라인으로 금거래소 간판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금거래소 관련 브랜드가 4개 정도가 신규로 등록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뭐 창업자 입장에서는 새로 등록된 브랜드가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가 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할 텐데 올해 상반기 외식업의 등록 취소 브랜드 동향은 어떤가요?
3: 네, 참고적으로 등록을 취소했다는 것은 네. 자진해서 본사가 취소할 수도 있고 아마 정보공개서를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공이 이런 브랜드들은 요즘 가맹점 출점이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3: 전체적으로 지금 외식업부터 좀 등록 취소된 브랜드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등록 취소되고 있는 게 고깃집 브랜드입니다. 재밌는 것은 고깃집이 아까 신규 브랜드가 56개 생겼다고 했는데 등록 취소 브랜드는 73개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깃집 같은 경우도 기존의 우리나라 외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고 그래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야 고구에 소주 한잔 먹는 수는 있지 않아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만 등록 취소 쪽에서 가장 많이 간판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등록 취소된 시장 중에서 요즘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포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마 카페, 커피 아이템일 텐데요.
1: 네.
3: 커피 관련 브랜드가 69개가 등록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식사류 아이템이 한 47개, 치킨 브랜드가 42, 그다음에 베이커리나 디저트 관련 브랜드가 41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저트, 베이커리, 커피까지 한다면 이쪽에 이런 카페 관련 등록 취소되는 브랜드가 110개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야 요즘 매출이 떨어지는 이런 카페 브랜드가 상당히 좀 늘고 있다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브랜드 쪽 등록 취소 상황은 어떤가요?
3: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긴 이런 업종들이 또 많이 등록 취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학원 브랜드가 한 18개, 그다음에 미용 뷰티 브랜드가 18개 정도로 등록 취소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생겨나고 있고요. 아마 요즘 이런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 특히 2030 소비자들 정말 늘고 있는데요. 요즘 신세대 2030들은 저녁 시간에도 이런 주류 소비는 하지 않고 전부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마 운동 피트니스 쪽이 신규 등록도 상당히 뭐 10개 정도 새로 생겼습니다만 등록 취소된 브랜드도 11개 정도 아마 이쪽 시장이 아마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많이 그나마 생겨나고 많이 없어지기도 한 업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판매업 같은 경우도 역시 휴대폰 브랜드 3개, 근거래소 브랜드 2개 정도가 등록 취소된 걸로 보여집니다.
1: 올해 상반기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근본적 이유를 어떻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3: 저는 올해 지금 공정위가 발표한 이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 가맹 본부 수가 한 13%, 브랜드 수는 10% 정도 늘었습니다만 가맹 점수 증가율, 가맹점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마 프랜차이즈 시장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동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3: 특히 브랜드당 가맹 점수가 브랜드별로 물론 뭐 몇천 개 브랜드를 오픈하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개 브랜드당 이런 작년에는 한 29.5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7.7개로 좀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좀 소규모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다점포 전략에 거의 주력하는 이런 본사들이 좀 상당히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브랜드가 지금 이 12,000개에서 지금 11,6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1: 네.
3: 이 브랜드의 한 75% 정도는 가맹점이 10개가 안 되는 소형 브랜드다 이렇게 아마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규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만들고 테스트해보고 다시 또 간판을 내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등록 취소된 브랜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그 코로나 기간 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9년에서 2021년 이 사이에 등록된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좀 폐업률이 상당히 좀 등록 취소되는 이런 브랜드가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고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브랜드 고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3: 네, 역시 아마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색하시고 아마 가맹사업거래, 공정이 가맹사업거래라고 검색엔진을 입력하시면 바로 홈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1: 네.
3: 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좀 살피는 이게 첫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1년간 가맹점이 얼만큼 늘었고 얼만큼 줄었는지 어떤 신규 개점도 중요하지만 폐점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좀 따지는 거 중요하고요. 본사의 직영점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거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본사의 재무상태가 대외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이런 영업이익이라든지 혹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는 아닌지 이런 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혹시 반짝 유행성의 문제라든지 아마 시장에서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 점주분들의 어떤 운영 만족도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챙기면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프랜차이즈로 인한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파파야가 부르는 사랑 만들기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은 통보기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여름철마다 동네 골목골목 소독차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일명 방귀차라고 부르기로 했던 이 소독차가 나타나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그 연기를 온몸으로 맡으면서 신나게 쫓아다녔지요. 매캐한 냄새에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던 것일까요? 그 하얀 연기를 뚫고 나가면 신비로운 세계가 뿅 하고 나타나 있을 것 같았다고 어떤 친구가 했던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가끔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현실을 벗어날 순 없겠지만 추억의 노래들과 함께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죠. 박재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

박양근 작가의 수필 자고 가래이에 나오는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의 일이다. 당시 여름철에는 모기가 유달리 극성스러웠다. 모기향이 없어 모기장만이 유일한 방충장비였다. 가장자리를 맡아야 하는 경우에는 모기 때의 희생양이 되기 일쑤였던 만큼

감나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뿌연 새벽이 되도록 부채질로 모기를 제 편으로 부르고 계셨다. 어깨가 턱 벌어진 자식이 되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모기에게 무방비로 공격받는 어린아이로 보였던가 보다. 그 여름밤 풍경은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어졌다. 며칠 전 할머니 제삿날이었다. 재수 준비가 어떤지 전화를 드렸다. 겸사하여 모임이 생겨 시간에 맞춰 올라가겠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덧붙이신다. 자고 가래이. 순간 가슴에 흰 바람이 불었다. 몇 년 전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자식이 바쁜 나이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터라 제사가 끝나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싸서 손에 쥐어줄 뿐이었다. 그 어머니가 이제 투정하듯 자고 가란다. 그 말에 그날은 당일로 돌아올 기차표를 끊지 않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일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뚜렷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돌아오는 시간은 다음날 아침 시간으로 했다. 마음이 느긋해졌다. 이제 얼마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여생을 손꼽아보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나 횟수가 너무나 짧고 적다. 어머님의 자장가 사랑과 평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세월을 건너 전해진 전설을 따라가 보는 시간 전설 따라 팔도이란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유쾌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 옛날 양산 원동면 범서마을에 박초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힘이 장사고 용맹한지 인근 마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게다가 발도 빨라서 산속에서 짐승을 쫓아 달리기라도 하면 질긴 칡렁쿨이 툭툭 끊어지며 허원하게 길이 트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박초가 엽총을 둘러매고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짐승의 발자국을 쫓아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산을 타는 건 무리다 싶어서 박초는 산길 어귀에 있는 객조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을 잡고 나서 막 짐을 풀고 쉬려는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열리더니 산적같이 험상궂은 10여 명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적 드문 산속 객조집에 나타난 이 험악한 사내들은 과연 누굴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문일봉의 노래 경상도 사나이, 봉숭아 자매의 선술집 처녀,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 그리고 이미자 백설이의 함경도 사나이까지 네 곡 듣겠습니다.

것이다. 어롱저롱 자식들은 돈 달라고 아우성쳐도 10원 한 장 없지만은 장비 할 거 하나 없어. 불러대기 팔자인데 걱정하면 골치만 아파. 전화가 대병이라 웃고

조개해 같아서 동쪽으로 진다 하여도 그런 줄 알고 살면 마음 편해 그만이란다.

네, 이미자와 백설이의 노래 함경도 사나이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문일봉의 경상도 사나이, 봉숭아 자매의 선술집 처녀, 그리고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였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박초라는 사내에 관한 전설입니다. 객조집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온 험상궂은 사내들은 박초에게 직접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험한 욕설을 섞어가며 떠드는 모습이나 무기를 덜그럭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화적대 같았지요. 천하의 보기 드문 장사 박초였지만 10명이 넘는 화적대와 비좁은 방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는 자신도 무사하기 힘들고 애먼 주인까지 다칠 판이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던 박초는 기막힌 꾀를 하나 생각합니다. 박초가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모, 여기 밥 12명분을 얼른 내오시오. 깜짝 놀란 주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아니 손님, 일행도 없이 혼자 오셨는데 어찌 밥을 12그릇이나 시키신답니까? 그러자 박초는 화적들이 들으란 듯이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아, 곧 우리 일행 11명이 이리로 들이닥칠 테니 잔말 말고 얼른 밥부터 내오시오. 그 기세에 눌린 주모가 커다란 상에 밥 12그릇과 반찬을 가득 차려 내왔습니다. 그러자 박초가 이번에는 아이 몸집만한 커다란 그릇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큰 그릇을 대령하자 박초는 그 그릇에 12명분의 밥과 나물 반찬을 모조리 썰어넣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화적대들은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남일의 사나이라면, 이금희의 싱싱싱,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남일의 사나이라면, 이금희의 싱싱싱,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거대한 최고의 산의 박초가 세숫대야만한 질그릇에 밥을 비벼 무서운 속도로 퍼먹기 시작하자 그 위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초는 밥 12그릇의 엄청난 양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입가를 쓱 닦으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술도 한동이 내오시오. 그 믿기지 않은 광경을 코앞에서 지켜본 화적대 두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속으로 저런 괴물 같은 놈이 11명이나 더 몰려온다고 생각하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잔뜩 겁을 먹은 부하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하나 둘 방을 빠져나갔고 결국 두목마저 허둥지둥 객조집을 빠져나가서 어두운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쾌하게 도적대를 물리친 박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객조집 주인은 박초의 손을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양산시 원동면 범서마을에는 호탕한 산에 박초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범서 박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양산의 호탕한 산의 박초의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정혜의 닐리리 만보, 최희준의 가슴을 펴라, 김상희의 황소 같은 사나이, 그리고 짜니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7월 15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작물, 뱀 쏟아져 소동도. 휴가와 방학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자 무인 물품 보관함이 제철을 만났다. 무인 물품 보관 사업은 현재 두 곳의 전문 회사가 도맡고 있다. 이들이 전국에 보유한 보관함 개수는 9천 칸이 넘는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한 칸에 하루 평균 2명 정도가 이용할 만큼 성업 중인데 보관함에 얽힌 황당한 뒷이야기도 가지가지다. 특히 서울역 물품 보관함 관리인들이 전하는 사연은 화제를 모은다. 시골 아줌마가 보관함에 고추장을 넣어 고추장이 문 밖으로 흘러내리기도 했고 지난 6월 초에는 누군가 함 속에 뱀 20마리를 넣어도 관리인은 물론 서울역에 모인 군중들을 혼비백산하게 했다고. 열쇠는 10만 분의 1의 정밀도를 가진 수입품. 그만큼 안보에 신경을 쓰는데 이것이 역이용 되기도 한다. 절도범들이 작물 보관 장소로 악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네, 고추장이 흘러내리고 뱀떼가 나타난 물품 보관함. 정말 난리가 났었겠지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도둑들이 이 보관함을 작물 숨기는 곳으로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요즘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범인이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서 은밀하게 돈가방을 꺼내거나 물품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연의 노래 뱀이다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정원의 무작정 걷고 싶어.

네, 무작정 걷고 싶어 정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뱀이다, 김혜연의 노래였죠.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계절이 반가운 이유를 찾자면은 더위를 잊게 해주는 먹거리들입니다. 쟁반에 커다란 수박 한 통 쩍 갈라 나눠 먹고 갓 삶은 찰옥수수를 호호 불어가며 뜯어먹는 재미. 여름철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겠지요. 옛날에는 마당 평상에 큰 모기장 펼쳐놓고 그 안에서 그런 간식 노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추억을 현실로 재현해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련된 디자인의 모기장이 많이 남아있더군요. 그거 아파트 거실에 펼쳐놓고 여름을 나는 집도 있던데 그것도 나중이 되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진송남의 노래 바보처럼 울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0: 합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사주 실천법 1주차 관찰하기 대화 중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인 판단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2주차 사실만 말하기 하루 한번 판단을 걷어낸 사실만으로 말해보세요. 회의가 지겨웠어 대신 회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와 같이 말할 때 마음은 보다 편해질 것입니다. 3주차 생각 분리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문장 형식을 바꿔보세요. 그가 나를 무시해 대신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생각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4주차 호기심에 질문 던지기 판단 대신 호기심을 담아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평소에도 자주 늦지? 판단 대신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호기심 라고 말해봅니다. 판단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질문은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판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소음과 같습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온종일 재잘거립니다. 판단은 본디 그러합니다. 누구도 비켜갈 순 없지만 언제든 잘 다룰 수는 있습니다. 만일 지금보다 30%라도 판단이 줄면 내 삶은 어떨까요? 벌써 편안해지시나요? 판단은 이러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듣고 배우며 영감을 얻으세요. 제대로 보세요. 레슨 14. 혼잣말 사용법 난 안 될 거야. 아, 망했어. 내가 그렇지 뭐.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 즉 셀프톡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이 셀프톡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우리의 기분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행동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프톡은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인장과도 같습니다. 이에 의식의 장 안에 어떤 말을 새겨넣을지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셀프톡은 나는 무능하다라는 2차 생각으로 확산되는 점화 효과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잘 해낼 거야라는 긍정적인 셀프톡은 나는 유능하다는 믿음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북돋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을 만드는 적극성의 연료가 됩니다. 습관화된 반복적인 셀프톡은 신경회로에 응고됩니다. 이를 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라고 수시로 말하면 뇌는 정말로 그 일이 어려운 것이라고 믿게 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이 습관화되면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되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하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나아가 습관화된 부정적인

습관이 된 부정적인 셀프톡이 자신감을 앗아가고 스스로의 기대를 망치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셀프톡이 기분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셀프톡은 감정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지? 이번에도 망했어 같은 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우울, 무기력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이 정도면 잘했어 같은 긍정적인 셀프톡은 좌절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자기 돌봄의 힘으로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적인 셀프톡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는 태도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쉬워 타인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이 행동에 반영되어 결국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셀프톡, 부정적인 행동, 관계 악화. 긍정적인 셀프톡, 긍정적인 행동, 관계의 개선. 제 한 동료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였지만 강의 때마다 내 강의가 재미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셀프톡을 했습니다. 이 혼잣말 때문에 그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지 않고 서둘러 강의를 마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그의 뛰어난 지식보다 불안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의 셀프톡은 낮은 강의 평가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북돋는 말로 바꿔가며 그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잣말의 두 얼굴.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부정적인 셀프톡은 종종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셀프톡은 타인의 사소한 말에도 반응하기 쉽고 이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내가 그렇지 뭐와 같은 말은 무기력한 회피로 보여져 스스로의 인상을 깎아내립니다. 이 말은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전달되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약속 시간에 늦자 나는 늘 왜 이렇게 게으르지? 친구가 날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자조 섞인 셀프톡을 했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묻자 그녀는 아 미안, 원래 좀 늦는 편이라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에 늦은 사실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태도가 친구에게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만일 늦어서 미안해, 급하게 나오느라 늦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친구는 미안함을 더 진솔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셀프톡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상황에 필요한 행동마저 억제시킵니다. 긍정적인 셀프톡 실천법. 새로운 문장 만들기. 부정적인 셀프톡이 나올 때 바로 긍정적인 문장으로 대체하세요. 오늘 하루 정말 운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즉시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대체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확신에 찬 긍정적인 문장을 들려주는 것도 하루를 다스리는 좋은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에 질문하기. 부정적인 셀프톡이 올라오면 이 말대로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객관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 생각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박하는 증거는 각각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행동을

0: 멈추고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혼잣말에 이름 붙여 객관화하기. 머릿속에 나는 역시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걱정보시나 불안이 같은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아, 걱정보시 또 시작됐군 하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면 마치 제3자처럼 부정적인 혼잣말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그 말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멘토가 되기. 소중한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는 자기 비난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라는 말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로 전환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은 불안을 낮추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상황별 긍정적인 셀프톡. 업무나 학업에서 실수했을 때, 이번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자. 완벽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다음번에 더 나아지는 거야.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둔 상황. 나는 잘 준비했어. 긴장되지만 내 실력을 보여주자. 이 경험 자체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행동에는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개인적 어려움이나 도전 상황일 때,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날 성장시킬 거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셀프톡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을 지닙니다.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면 먼저 말을 바꿔보세요. 습관적인 말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작은 노력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는 빈 도화지입니다. 말붓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당신의 말에 다양한 빛깔을 만들어 보세요.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3: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영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성우 정세연 읽음. 고독을 희망으로 바꾼 자연의 위로, 하랄 솔베르그. 노르웨이 출신 화가 중 가장 유명한 화가는 단연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미술에 별 관심이 없더라도 뭉크라는 이름 또는 뭉크의 유명한 작품 절규의 이미지를 한 번쯤은 접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와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하랄 솔베르그라는 생소한 작가의 이 작품. 산속의 겨울밤입니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좋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확실히 산속의 겨울밤에는 절규처럼 보는 사람을 곧바로 사로잡는 강렬함은 부족합니다. 절규의 인지도가 훨씬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산속의 겨울밤이라고 말합니다. 왜 노르웨이 사람들은 솔베르그라는 화가를 이토록 사랑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 솔베르그의 삶과 예술로 안내합니다. 지도 밖으로 떠난 길. 솔베르그의 어린 시절은 남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모피를 사고 팔아 큰 돈을 번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솔베르그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1: 너는 참 좋겠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
0: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솔베르그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1: 법률가가 돼도 좋고 학자가 돼도 좋다. 뭐든 밀어주마.

여러분은 지금 성수영 작가의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성수영 기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칼럼을 통해 매주 미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미술이 아닌 쉽고 재미있게 부담 없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글들인데요.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출간한 그때 그 사람 시리즈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많이 팔린 미술 교양서로 손꼽힙니다.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명화의 발견, 그때 그 사람. 명화의 비밀, 그때 그 사람의 뒤를 이어 이번 책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번 책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렘브란트 판 레인, 파블로 피카소, 에드워드 호퍼, 프란시스코 대 고야처럼 이름만 들어도 대중들이 알만한 굵직한 화가들은 물론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들까지 다채롭고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격정과 욕망, 운명과 숙명, 결혼과 야망, 광기와 이상 사이,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한 화가들의 뜨겁고도 감동적인 인생과 명화 이야기.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지금까지 성우 정세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5번째

0: 누워있던 노파가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두꺼운 소미부를 걷어내며 콜록콜록 기침했다. 왜소한 몸에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는 흰머리를 대충 묶어 칙칙한 빛깔의 은비녀로 고정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어정쩡하게 앉으려고 하니 수정이 그를 불렀다.
1: 나는 못하니까 온 김에 입은 맥 좀 봐드려.
2: 에?
1: 아니, 놀러 왔어?
2: 그건 아니지만.
3: 뭔데?
0: 할머니는 수정을 보며 이가 거의 없는 입으로 물었다. 수정이 웃었다.
1: 우리 한약방 앞에 한의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 한의사 양반이야. 궁금해서 따라왔어. 잘 됐지, 이렇게 맥도 보고.
3: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테다.
2: 놀러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맥 보러 온 것도 아닌데.
0: 그렇게 생각하며 승범은 무릎으로 기어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손목은 무척 가늘었다. 약하게 뛰는 맥을 가만히 짚다가 탁한 눈을 들여다봤다.
2: 혀 내밀어 보세요.
0: 승범의 말에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처럼 얌전히 내민 할머니의 혀는 누런 빛깔이었다.
2: 열이 있네요. 머리도 아프세요?
0: 승범은 그녀의 목과 어깨 등을 만졌다. 굳어있다.
3: 춥다가 덥다가 그래요.
2: 속이 답답하시죠? 구토감 있어요?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콧물 가래가 목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0: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2: 명치에 숙이가 있는 감기인데 연세도 있고 몸도 약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3: 입맛이 없어서.
0: 살집이 별로 없어 뼈만 만져졌다. 이렇게 될 정도니 하루 이틀 입맛이 없던 건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하듯 팔짱을 끼고 있던 수정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1: 내가 밥 잘 챙겨 먹으랬잖아.
3: 귀찮아서 그러지.
1: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내가 누누이 주의를 줬구만. 봐, 일주일 사이에 병 생긴 거.
0: 그 말에 승범이 눈썹을 들었다.
2: 그럼 일주일 전에도 이곳에 왔단 말이야?
0: 승범은 헛기침하고 할머니의 손목을 다시 만졌다.
2: 여기 손목 기준으로 조금 아래 팔의 바깥쪽 이 부분이 외관혈, 안쪽 이 부분이 내관혈이거든요. 지금 침이 없으니까 제가 지압으로 하겠습니다. 자극만으로도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약을 드셔야 하는데.
0: 승범은 가만히 보고 있는 수정을 올려다봤다. 수정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고 보니 저 보따리 안이 궁금했다. 풀어헤친 보자기 안에 첩약과 한약이 든 상자, 밑반찬 통과 검은 봉지 몇 개가 있었다. 승범은 숨을 삼켰다.
2: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반대편에 내가 매달렸으니 도대체 체력이 얼마나 센 거야?
0: 승범은 입을 떡 벌렸다. 모르면 몰랐지 자신보다 더 셀지도. 감탄하는 승범에게 수정은 첩약을 건넸다. 그걸 멀뚱히 보던 승범은 물었다.
2: 이거 뭐요?
1: 약 필요했잖아.
2: 제가요?
1: 아니야?
2: 그건 아니지만.
0: 생각은 했으나 그렇다고 이렇게 주면 어쩌라고. 그는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1: 방이 차네. 그 부엌 아궁이에 불 좀 떼고. 그거는 밖에 있는 아궁이.

0: 엉덩이에서 다리면 될 거야.
1: 제가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2: 승범이 불퉁하게 대꾸했다.
3: 어떻게 그러나 귀한 분이 그런 걸 하게 할 수는 없지.
2: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했다.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는 몸이 파르르 떨렸다.
0: 아이, 귀하기는 뭔가 귀. 일어나지 마. 그 몸을 어떻게 일한다고.
2: 수정이 할머니의 어깨를 잡아 만류했다.
1: 그게 뭐 어렵다고 해. 제가 합니다 해요. 에.
2: 승범도 급히 손을 내저었다.
0: 우리가 온 김에 다 해줄 테니까 좀 쉬어요. 에.
2: 수정이 뒤따라 나왔다. 부엌으로 가더니 짐 옆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승범은 어두운 산 너머를 봤다.
4: 아, 저길 내가 혼자서 갈 용기가 있을까?
2: 잠시 고민을 하는데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짐 옆에서 나온 수정이 그를 불렀다.
0: 뒤에 장작이 있는데 얼마 안 되네. 불 붙이기 전에 뗄감 좀 주워야겠어. 지층에 떨어진 게 죄다 남으니 어렵지 않지?
1: 아이, 어렵거든요.
2: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리에서 그는 나뭇가지를 주었다. 부러진 나무들이 많았다. 길거나 두꺼운 나무를 가지고 몇 번을 오갔다.
1: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쫓아오지 않는 건데. 에이, 일부러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부려먹지? 에이, 마치 딱 준비되어 있던 것 같잖아. 에? 둘이 짰어. 나 개고생 시키려고 작당을 한 거지. 에이, 내가 미쳤지. 이런 걸 하겠다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쫓아오고.
0: 에이. 아, 뭐해? 야, 너 안 다릴 거야?
2: 마당에서 수정이 그를 소리쳐 불렀다.
1: 가요, 가! 에이.
2: 계속 투덜거리는 승범은 저만치에 쓰러진 나무 밑동을 끌어안고 집으로 걸었다. 말라 비틀어진 잎이 수풀에 쓸려 떨어졌다. 승범은 불을 붙인 신문지를 아궁이 속 장작에 얹고 잇바람을 불었다. 검게 타들어가는 종이가 회색의 재를 남기고 허무하게 사라졌다. 붉은 불은 장작에 붙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매캐한 연기만 날렸다. 승범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다시 성냥 대가리를 성냥 상자 옆구리에 문지르자 화르르 불이 붙었다. 잽싸게 구긴 신문지에 불을 옮기고 다시 아궁이에 쑤셔 넣었다. 거셌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부엌에서 수정이 고개를 내밀었다.
0: 아유, 아직이야? 아휴, 답답해서 속 넘어가겠네.
2: 다가온 그녀에게서 구수한 밥냄새가 났다. 그러고 보니 온종일 뭘 먹지도 못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은 수정이 승범을 흘겨봤다.
0: 얼마나 일했다고 뱃속에서 아우성을 쳐.
1: 이 정도면 많이 일한 거죠.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0: 아이, 그러긴 누가 쫓아오래.
2: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쫓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대에서 뭉구적거리면 빚은 누가 갚고 돈은 언제 버나.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싫은 소리를 내지 않는 건 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눈앞에 흘러드는 연기를 손으로 내저었다. 형체 없는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수정은 익숙하게 장작 몇 개를 빼고 그 틈에 마른 낙엽과 잔가지를 넣었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놓고 가지고 온 부채로 부채질을 했다. 바람에 불씨가 일어 장작에 옮겨붙었다. 몇 번 부채질하던 수정이 부채를 바닥에 내려놨다.
0: 약 다릴 줄은 알지?
1: 당연하죠. 그것도 못할까 봐요.
2: 승범은 씻은 가마솥에 물을 넣고 차벽에 종이를 펼쳤다. 마황, 백작약, 세신, 건강, 계지, 감초, 오미자, 반하. 안에 든 약재를 손으로 헤아렸다.

0: 소청용탕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어서 부엌에 있는 수정을 돌아봤다. 할머니의 감기 증세에 정확한 처방약이었다.
1: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맥을 보게 한 건 시험하기 위함이었던가? 아니 근데 일주일 전에 왔었고 감기 걸린 줄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약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지? 일주일이 넘은 건가?
0: 고개를 갸웃거리며 승범은 약을 가마솥 안에 넣었다. 뚜껑을 닫고 부채를 주워들었다. 부채질하며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2: 이리 와서 밥 먹어.
0: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수정이 승범을 불렀다. 밥솥에 승범은 재빨리 방으로 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수정은 죽을 들고 누워있는 할머니 옆으로 갔다.
2: 자, 자네는 빨리 먹고 뒷마당에 있는 저 장작들 좀 패.
1: 장작이요?
2: 아, 밥값 해야지. 힘센 젊은 총각 두고 너 인내들이 팰까? 아, 왜? 그것도 못 패겠어?
1: 미친 듯이 굴리는군.
0: 승범은 한숨을 쉬었다. 밥을 먹고 수정이 시킨 대로 도끼로 장작을 했다. 녹슬고 끝이 뭉툭한 도끼를 내리치길 수천 번.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시야가 몽롱해졌다. 승범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1: 아, 내가 왜 이걸 다 하고 있지?
0: 나무 토막에 맞지도 않는 도끼를 매번 휘두르고 열에 두세 번은 발을 쪼갤 뻔했다.
1: 아유, 못해! 안 해!
0: 그는 도끼를 내던졌다.
2: 아이고, 뭘 시키면 하뭉차사야. 아, 집에 안 갈 거야.
0: 힘을 어찌나 썼는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승범의 얼굴을 본 수정이 피식 웃다가 입술을 꾹 다물어 표정을 지웠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작을 정리하고 승범은 끙 소리를 내며 집 앞으로 향했다. 그런 승범을 보며 수정은 생각했다. 어쩐 일로 대들지도 않고 시키는 일마다 꾸역꾸역 해냈다. 그렇다고 야무지지 않아 번번이 손이 갔는데 휘적거리며 걷는 승범의 뒷모습을 보니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된통 당했으니 다시는 자신을 쫓아오지 않겠지. 어느새 볕은 시들해졌고 더위도 한풀 꺾였다. 승범은 수도가에서 세수를 했다. 지하수라 그런지 물이 꽤 찼다. 팔과 얼굴을 닦다가 머리까지 감았다.
2: 약이랑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내가 확인할 거야. 이 약 다 먹고 몸 좀 괜찮다 싶으면 저 상자에 있는 한약 챙겨 먹어. 보약이니까.
3: 아이고. 매번 고마워서 웃긴다.
2: 아이, 고마우면 아프지나 마.
0: 그 뒤에서 승범은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말을 마친 수정이 길을 나섰다.
1: 아, 같이 가요.
3: 한의사 선생님, 오늘 감사해요.
1: 아, 예. 몸조리 잘하시고요.
3: 예.
1: 약 잘 챙겨 드세요. 식사도요.
3: 예. 에.
0: 재빨리 말하고 그는 수정에게로 향했다.
3: 조심히 가요.
1: 네, 들어가세요.
0: 문밖까지 배웅하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승범은 쟁걸음으로 앞서는 수정을 쫓았다.
1: 아유, 같이 가자니까요. 아이,
2: 더워, 불러붙지 마.
1: 아이, 참.
0: 수정은 옆에서는 승범을 피했다. 그는 손수건으로 여전히 물기가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문질렀다. 녹진한 바람에 물기 묻은 부위가 시원했다. 할머니는 들어가셨을까? 산에 들어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승범은 어서 들어가시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가 멈칫거렸다. 할머니 옆에 여자 귀신이 있었다. 지난 한약방에서 처음으로 본 눈이 없고 다리 없는 여자 귀신이었다.

0: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1: 왜 저 귀신이 여기 있지?
0: 창백해진 승범이 수정을 붙들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돌아봤다. 한숨을 쉰다.
2: 너는 지금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거야.
0: 그 말에 승범은 수정과 여자 귀신을 번갈아 봤다. 귀신이 허리를 숙여

0: 며칠 뒤 승범은 수정과 함께 봤던 여자 귀신을 거리에서 다시 보게 됐다. 한의원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처음엔 그녀인지 몰라볼 정도로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귀신이 아니라 좀 더 사람 같은 모습? 피 묻은 옷까지는 새 옷으로 바뀌어 있었고 더 이상 피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슬프고 아픈 표정이 아닌 안온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걸어왔다.
1: 아,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그 값을 치르는 거구나.
0: 차가운 커피를 들이켜면서 수정 한약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다. 배를 문질렀다. 차가운 커피 때문이 아닌 질투로 인해 배가 쿡쿡 쑤셨다. 잘 생각해보면 수정의 말 맞다나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건 자신 아니던가? 뭐 둘이 같이 했다지만 좀 더 육체적인 노동을 훨씬 많이 했는데.
1: 너무하네.
0: 입술을 삐죽이며 돌아서는데 그 여자 귀신이 사람 10명 중 5을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2: 어?
0: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여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아픈 곳 때문에 방문하는 것처럼 한의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7일 새벽 4시 발표 어흑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바람 없고 기압 1300도 파스칼, 기온 23도. 평양, 북서풍 1m, 1400도 파스칼, 24도. 백령도, 바람 없고 1100도 파스칼, 22도. 해주, 북서풍 1m, 1100도 파스칼, 24도. 서울, 북동풍 1m, 1100도 파스칼, 24도. 인천, 남서풍 0.5m, 1100도 파스칼, 24도. 서산, 바람 없고 1300도 파스칼, 24도. 군산, 남동풍 1.5m, 1300도 파스칼, 25도. 목포, 0.5m, 1100도 파스칼, 25도. 여수, 남서풍 1.5m, 1100도 파스칼, 25도. 제주, 북동풍 1m, 1100도 파스칼, 26도. 서귀포, 0.5m, 1300도 파스칼, 26도. 통영, 0.5m, 1100도 파스칼, 24도. 부산, 북서풍 2.5m, 1100도 파스칼, 27도. 포항, 남서풍 2m, 1100도 파스칼, 28도. 울릉도, 남서풍 2m, 1100도 파스칼, 24도. 울진, 북서풍 1.5m, 1100도 파스칼, 24도. 동해, 남서풍 1.5m, 1100도 파스칼, 26도. 강릉, 남서풍 2m, 1100도 파스칼, 28도. 속초, 남서풍 1.5m, 1100도 파스칼, 25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서풍 6m, 1700도 파스칼, 29도. 나하, 남서풍 6m, 1800도 파스칼, 28도. 미나미다이토섬, 서풍 4m, 1700도 파스칼, 28도. 나세,

북동풍 2m, 1600헥토파스칼, 29도. 가고시마 북서풍 2m, 1400헥토파스칼, 28도. 후쿠오카 남동풍 0.5m, 1300헥토파스칼, 29도. 이즈하라 남서풍 2m, 1300헥토파스칼, 27도. 사이고 북서풍 1.5m, 1300헥토파스칼, 24도. 마세 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25도. 시미즈 북풍 3m, 1200헥토파스칼, 27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2m, 1200헥토파스칼, 27도. 오사카 북동풍 2.5m, 1200헥토파스칼, 28도. 와섬 남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24도. 아오모리 남동풍 0.5m, 1500헥토파스칼, 22도. 삿포로 남동풍 1.5m, 1400헥토파스칼, 23도. 왓카나이 남서풍 6m, 1200헥토파스칼, 23도. 네무로 남동풍 2.5m, 1600헥토파스칼, 15도. 센다이 북동풍 2.5m, 1400헥토파스칼, 24도. 도쿄 북서풍 2m, 1300헥토파스칼, 28도. 하치조섬 남풍 3m, 1300헥토파스칼, 26도. 지치섬 북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5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풍 3m, 997헥토파스칼, 18도. 대치해 북서풍 1m, 1000헥토파스칼, 20도. 블라디보스토크 북서풍 2m, 1000헥토파스칼, 22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바람옥고 1300헥토파스칼, 23도. 평양 북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25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2도, 습도는 89%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4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젯밤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 등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뜻합니다.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해 어제 기준으로 6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격도 논의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납부 횟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8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사부 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여야 정당 지도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축식 불참을 검토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물가 성장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신 총재는 소득 개선이 강하게 현실화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30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등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각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산 뒤 일주일 안에 해당 기업이나 경영진, 제품을 호의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21개 기업에서 모두 44차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엔비디아 주식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어치 매입한 뒤 엔비디아의 미국 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구축 계획을 언급하며 필요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테슬라 주식 17,000달러어치를 산 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함께 테슬라 차량을 살펴보는 영상을 공개하고 생산 확대를 홍보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경쟁사의 인공지능 비서에 개방하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업체와 공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구글이 앞으로 1년 안에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을 다른 인공지능 업체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또 구글의 내년 1월까지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엔진에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이 30에서 80mm, 충청권과 대구, 경북 20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10mm입니다. 장맛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2도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감염 질환의 위험은 늘 있죠.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에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소아감염과 소아응급을 진료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소아에서 흔한 감염병 중에 하나가 장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소아장염은 의학적으로 급성 위장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호흡기 감염 다음으로 아이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는 어른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0: 심하게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장염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생길 수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름에만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닌 거죠?
0: 아, 네, 그렇습니다. 흔히 그 식중독 때문에 여름병으로 생각하시는데
1: 네.
0: 사실 원인에 따라 계절이 다릅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엔 세균성 장염이 늘고
1: 네.
0: 오히려 겨울엔 바이러스성 장염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 방심하면 안 됩니다.
1: 네. 뭐 세균성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 다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소아장염의 원인도 그럼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일까요?
0: 아, 네.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소아, 특히 영유아에서는
1: 네.
0: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 아.
0: 그 세균이 그 다음이고 기생충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1: 네. 소아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바이러스 감염하면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아데노바이러스도 있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죠.
0: 아, 네. 대표적인 게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이고
1: 예.
0: 그 밖에 아데노바이러스, 뭐 사포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예전엔 로타바이러스가 영유아 장염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1: 네.
0: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노로바이러스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1: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도 사계절 언제나 위험이 있는 건가요?
0: 아, 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에 특히 유행하는 건 맞지만
1: 네.
0: 사실 사계절 내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감염력이 워낙 강해서
1: 네.
0: 아주 적은 양으로도 옮고
1: 아.
0: 어린이집, 학교 같은 단체 생활에서 집단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1: 네.
0: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세균 감염의 경우에는 살모넬라가 흔한가요?
0: 아, 네. 살모넬라가 대표적입니다.
1: 네.
0: 덜 익힌 계란이나 닭고기, 오염된 음식으로 잘 옮고요.
1: 네.
0: 그리고 캄필로박터도 살모넬라와 함께 가장 흔한 세균성 장염 원인이고 또 그 뒤로 이제 병원성 대장균이 많습니다.
1: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시작되는 급성 장염이고
1: 네.
0: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안에 좋아집니다. 만약 증상이 2주 이상 길게 가거나 자꾸 반복되면 그땐
1: 네.
0: 단순 장염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1: 아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부모들은 너무 놀라잖아요.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0: 네. 구토와 설사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1: 네.
0: 바이러스성 장염은 보통 구토로 먼저 시작해서 하루 이틀 뒤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여기에 열과 복통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1: 일단 구토와 설사가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증상에 대한 표현도 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복통으로도 고생을 하는 거네요.
0: 복통은 아주 흔합니다. 다만 말로 표현 못하는 아기들은 어디 보채거나
1: 네.
0: 다리를 이렇게 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1: 네.
0: 아, 오늘은 애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시는 이제 그 신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근데 감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증상이 좀 복합적인가 보죠?
0: 아, 네, 그렇습니다. 장염도
1: 네.
0: 초기에 이제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이래서 감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하고 설사를 하면서 장염인 걸 알게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그래도 장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가요?
0: 네. 다행히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1: 네.
0: 우리 몸이 이제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장염 치료의 핵심은 병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1: 네.
0: 탈수를 막아주면서 잘 버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1: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건 일주일 정도인 건가요? 일단 증상이 사라져야 할 텐데요.
0: 네. 보통 그렇습니다. 구토는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1: 네.
0: 설사는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설사가 2주를 넘겨서 계속되면 네.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는데요. 도움이 되긴 하죠?
0: 아, 그러면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농구 수액제는 네. 전해질과 당의 비율이 알맞게 맞춰져 있어서 탈수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1: 수분 보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유라든지 유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0: 급성기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장염을 앓는 동안엔 잠깐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유가 설사를 늘릴 수 있거든요. 다만 모유 수유는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네.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분유도 대개 그대로 먹여도 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할 때만 네.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1: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토하고 설사를 하다 보면 탈수라든지 너무 지칠 것 같은데요. 음식은 좀 먹이는 게 좋을까요? 먹고 다시 토하더라도 바나나라든지 미음으로 속을 좀 달래기도 하는데요.
0: 네. 예전처럼 오래 굶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수분 보충이 좀 되고 구토가 좀 가라앉으면 네. 평소 먹던 음식을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회복에 더 좋습니다. 네. 죽, 미음, 뭐 바나나, 밥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면 충분하고요. 네. 기름지거나 단 음식만 잠시 피하시면 됩니다.
1: 네. 뭐 2주 이상이 되어도 회복이 안 되면 주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장염이어도 너무 무심할 게 아니라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0: 네. 장염 대부분은 집에서 좋아지지만 네. 심한 탈수 등의 위험 신호가 보이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기일수록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또 아이가 열이 날 때 가장 당황하는데 장염으로도 열이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39도까지 오르면서 열이 펄펄 난다는 느낌일 때는 다른 증상도 동반하지 않을까요?
0: 네. 장염으로도 열이 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39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서 아이가 이제 축 늘어지거나 심한 복통, 혈병 같은 증상이 함께 온다면 이게 이제 단순 장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1: 또 소변량도 줄어든다고 들었는데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울어도 눈물이 안 난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소변 횟수가 눈에 뜨게 줄거나 이제 아기라면 이제 기저귀가 마른 채로 오래 있거나 이제 울어도 눈물이 잘 안 나는 건 탈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입과 혀가 바싹 마르고 그리고 아기는 이제 머리에 숨구멍 그러니까 대천문이 움푹 들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심한 탈수가 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아이가 축 늘어지고 입이 마른다는 건 탈수가 왔다는 거네요. 피가 섞인 네. 설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아이가 축 처지고 이제 반응이 느려지고 입이 바싹 마른다면 이미 이건 중등도 이상의 탈수로 봐야 합니다. 이럴 땐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피가 섞인 설사, 즉 혈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세균성 장염에서 그래도 비교적 흔히 보이는 신호입니다.
1: 예, 이런 경우에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그런 정도이면 장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한 복통이 반복되면서 구토를 하거나 피 섞인 변을 보이면 이제 장이 안으로 겹쳐 들어가는 장 중첩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 밤이라도 반드시 응급실을 오셔야 합니다.
1: 그렇게 응급치료를 해야 함에도 방치하거나 늦어지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가장 큰 위험은 탈수입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전해질 불균형, 뭐 경련, 심장 기능 저하, 뭐 심하면 쇼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그 장 중첩증을 제때 풀어주지 못하면 장이 괴사할 수 있어서 치료가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1: 근데 사실 열이 높아도 해열제를 먹이고 밤을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좋겠네요.
0: 위험 신호가 있을 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애가 이제 열만 좀 있고 아이가 잘 놀고 물도 잘 마신다면 해열제를 쓰며 지켜봐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탈수 신호나 뭐 혈변, 심한 고통, 축 처지는 모습이 보이면 밤이라도 기다리지 말고 응급실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1: 그러니까 축 처지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응급실을 갈 필요가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또 아이가 뭘 잘못 먹었을까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 음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매치에 잠복기가 있어서 한참 전에 먹은 게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데 너무 매달리시기보다 지금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탈수를 막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탈수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급성으로 오는 장염은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0: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잘 못 먹어도 수분 섭취만 잘 하면은 탈수가 잘 오지 않습니다.
1: 네. 수분 보충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수분 보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보리차나 이온 음료 이런 걸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고 이제 만약에 이제 먹지를 못한다 이제 바로 토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점액 수액 치료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급성 장염의 증상을 보이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어떨까요?
0: 네. 기준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일단 아기가 이제 물만 마셔도 토할 때, 그리고 탈수 신호, 즉 소변 감소, 눈물 없음, 그리고 축 처짐이 보일 때, 그리고 혈변이나 심한 복통. 아니면 이제 녹색 구토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질 때,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1: 일단 탈수 여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급성 장염이 만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0: 네. 탈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드물게 급성 장염이 오래 이어질 수 있는데, 설사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이걸 지속성 설사로 봅니다.
1: 네.
0: 이때는 이제 유당 불내성이나 식품 알레르기, 드물게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해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1: 네. 조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위생 관리가 우선이겠죠?
0: 네. 예방이 최선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손 씻기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화장실 다녀온 뒤에 그리고 이제 음식 먹기 전에 이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거죠. 노로바이러스는 손 소독제만으로는 잘 죽지 않아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드시고 그리고 아이가 영아라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1: 네. 백신 접종은 언제 그럼 하면 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기본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그래서 생후 2개월, 4개월, 이제 6개월 때.
1: 네.
0: 이제 그렇게, 스케줄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네. 아이가 고열이 날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에 가야 될까요?
0: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해열제 안 먹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애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해열제 먹이시고 그냥 데리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1: 네. 열이 날 때 찬 수건으로 몸을 닦기도 하는데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은 건가요?
0: 열이 이제 38도 이상 열이 있을 때는 일단 옷을 벗기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이 발산하게끔 하신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수건이나 이거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옷만 벗기면 되고 근데 이제 단지 손이나 발이 만약에 만져봐서 차가우면 그때는 이제 거기만 이제 양말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1: 네.
0: 몸통은 벗기고 손발이 차면은 씌워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네. 열이 나면 경기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0: 네. 물론 열성 경련은 이제 보통 연령대가 있습니다.
1: 네.
0: 생후 이제 9개월에서 만 5세 사이에 열이 높으면서 나는 거지 어떤 머리에 신경쪽 이상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열이
1: 네.
0: 높아서 나는 경우고 흔히 그렇게 있어서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1: 경기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0: 경기를 할 때 이제 간혹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바늘로 뭐 애를 자극을 준다거나
1: 네.
0: 뭐 때리거나 이제 주무르거나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편편한 데 이제 눕히신 다음에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1: 네.
0: 이제 혹시라도 침 흘리거나 토하거나 그럴 때 살이 걸릴 수 있으니까
1: 네.
0: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경련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까
1: 네.
0: 이제 빠르게 119는 이제 신고하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급성 장염, 특히 소아 장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창완의 개구쟁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가족력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보다 자신의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상 지질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관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상 지질혈증과 고지혈증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고지혈증이 더 익숙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지혈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최근에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쓰기는 하는데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뭐 고지혈증이라고 하셔도 전혀 이제 문제는 없겠는데요. 이제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 이제 단순히 이제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질 대사, 특히 지단백 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좀 더 의학적인 표현에서 이상 지질혈증 이렇게 좀 부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반 표현으로 알고 계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0: 네. 그 이상 지질혈증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일단 고지혈증 그러면 이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게 문제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0: 네.
1: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너무 낮은 경우에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혈증만으로는 그 HDL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을 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저 HDL 콜레스테롤증까지 합쳐서 이상 지질혈증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이제 고지혈증의 결국 근본적인 부분에는 어떤 우리가 지질 대사 지단백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운반하는 그런 지단백의 형태를 우리가 대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상태 이상 상태를 부르는 의미에서 네.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는 거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높고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주요 혈관 합병증 그 밖에도 이제 미세 말초 혈관 질환이나 또 뭐 콩팥 기능의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 동맥 경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동맥 경화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엄격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참 콜레스테롤이 뭐길래 사실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일단 경계하지만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고 뭐 세포막을 구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또 만드는 데 필요하고 또 비타민 D나 또 담즙산 대사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자체는 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결국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동을 할 때 간에서 필요한 각 전신의 장기로 가기도 하고 또 각 말초 장기에서 이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운반 입자에 실려서 돌아다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고밀도 지단백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저밀도 지단백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관벽에 산화 스트레스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어떤 형태의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네. 또는 그거보다 더 낮은 초저밀도 지단백이나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네. 콜레스테롤 그런 중성지방 수치들이 높은가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대사 지단백 대사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제 HDL이라는 형태가 네. 건강에 좋고 LDL이라는 형태는

0: 좋지 않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또 너무 높은 것도 상대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역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HDL이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단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HDL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고,
1: 네.
0: 이렇게 고밀도 지단백 같은 경우에는 말초 조직이나 혈관 주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해서 간으로 되돌려보는데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역 콜레스테롤 수송 기능이 뛰어날수록 심혈관 질환이 위험이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HDL은 높으면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제 뭐 무한히 높이긴 좀 어렵고
1: 네.
0: 또 아직까지는 이제 HDL 수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HDL 수치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건강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0: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혈관 청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1: 네.
0: 네,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필수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필요로 하지만은 이제 남는 콜레스테롤은 또 이제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지단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초 조직 콜레스테롤을 회수하고 청소하고 처리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좋은 콜레스테롤이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는 이렇게 금연이나 운동, 체중 관리, 건강한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HDL 수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또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잖아요. LDL도 정상 수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 위험과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을 130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상지질 혈증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사람마다 치료 목표가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의 심혈관 위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 목표 수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분일수록 LDL을 더 까다롭게 더 낮은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 130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위험 요인이 많지 않고 젊은 분들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심혈관 중풍 콩팥병 뭐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130도 높은 수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위험도에 맞춰서 더 낮게 치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높이는 건가요?
0: 네,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혈관이 부드럽고 또 막힌 부분이 없고 또 우리 몸의 혈관은 이제 혈액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혈액은 혈관 안에서는 액체처럼 잘 흐르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딱딱하게 굳는 네. 그런 성격이 있어서 치열을 한다든지 네.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 안에서 이런 혈액이 굳지 않도록
1: 네.
0: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혈전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내 피세포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 안을 다니면서 혈전이 생기지 않는 것은 결국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안에서 혈액이 잘 흐를 수가 있게 되겠는데
1: 네.
0: 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딱딱하게 굳고 또 그런 부위에 혈액이 지나가다 잘 굳고 혈전이 네. 잘 생기고 피가 잘 흐르지 않는
1: 네.
0: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이상 지질 혈증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하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중심으로 관리하고
1: 네.
0: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이제 여러 가지 중성 지방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보다 더 밀도가 낮은 지단백들이 있는데요.
1: 네.
0: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상 지질 혈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1: 네.
0: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수치가 HDL이고 어느 정도가 LDL이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경계는 있지만
1: 네.
0: HDL부터 LDL 또 더 낮은 초저밀도 지단백까지 하나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연속성은 당해 있기 때문에
1: 네.
0: 가급적이면 계속 HDL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콜레스테롤 낮추자라는 목표보다는
1: 네.
0: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지단백을 줄이고
1: 네.
0: 전체적인 대사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1: 네.
0: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또 어떻게 해야 나쁜 콜레스테롤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력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네, 가족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1: 네. 네,
0: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습관, 흡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1: 네.
0: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 지질대사 또 지단백 대사를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 유전적인 부분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이제 높은 분들이 종종 계시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1: 네.
0: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나이부터 이제 LDL 수치가 매우 높고 또 가족 중에서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이다
1: 네.
0: 그러면은 혹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 혈증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조기에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1: 네.
0: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 약물 스타틴이나 고지혈증 약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주사를 맞는 그러한 적극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의사의 처방과 권유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겠습니다.
1: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하셨는데요. 가족력도 위험 요인인 건 맞네요. 하지만 더불어서 생활습관이 더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요. 생활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생활습관을 잘해도 유전적으로 높은 분들도 있지만
1: 네.
0: 이런 유전적인 소인과 또 생활습관이 함께 더해져서 이러한 고지혈증 악화나 호전이 차이가 또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은 우선 식사 면에서 우리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지방에도 이제 좋은 지방과 이제 나쁜 지방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나쁜 지방 하게 되면 동물성 포화 지방이나 네. 식물성 포화 지방, 또 이제 트랜스 지방, 우리가 보통 이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1: 네.
0: 이런 경우에 이제 고지혈증 위험,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이제

0: 황제 탄수화물과 이제 당분이 많은 식사를 섭취하시는 것이 또 원인이 되겠고, 또 운동 부족과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중성지방을 올리고 HDL,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흡연과 과음이 되겠는데요. 흡연은 그 자체로도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우리 몸에 청소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또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음주 같은 경우에도 중성지방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췌장염 위험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흡연과 과음도 조절하시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생활습관 관리 또한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요,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아직 젊어서 괜찮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럴까요?
0: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혈관의 노화,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것은 이미 20, 30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혈관 노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어떤 속도나 부위에 따라서 보통은 동맥경화가 있어도 전혀 이제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혈관의 협착 정도를 한 50% 정도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전혀 일상생활에서는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의 누적, 동맥경화 위험도가 점점점 누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중장년층 40, 50대 가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때 갑자기 20, 30대 괜찮다가 40, 50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 30대부터 쌓인 위험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을 건강하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도 특히 젊은 분들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가족력, 또 젊어서도 LDL이 높고 흡연 습관이나 또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조기 젊었을 때부터 개선하고 동맥경화, 혈관 노화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나이와 상관없이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이상 지질 혈증 자체로 증상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짚어주시죠.
0: 네, 연령대 또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관리 목표나 관리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생활 습관 치료가 필요한지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고, 분명히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만 약물 치료가 또 반드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또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거부감을 또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이제 약물 치료에 어떤 부작용이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을 너무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이러한 이상 지질 혈증은 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 혈관 변화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고, 이 혈관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나 혈관 협착은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떤 치료가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한 혈관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나 중년이나 또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각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콜레스테롤 관리, 또 종합적인 심혈관계 위험 요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고지혈증으로도 불리는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슈가의 Tell Me Wh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7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제헌절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은 20에서 60mm, 전라권은 5에서 50mm, 경상권은 5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은 80에서 150mm, 전라권은 30에서 80mm, 경상권은 50에서 100mm, 제주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고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시간 전쯤인 오전 4시 50분 전북 자치도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있겠으니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내일도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32도, 파주 31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 31도, 원주 32도, 대관령 26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8도, 강릉 30도, 동해 29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충주와 보령 30도, 청주와 대전, 세종, 천안 31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군산 30도, 광주와 목포, 여수 31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2도, 포항 30도, 안동 32도, 부산 29도, 울산과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8도, 개성 3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90%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2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찰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1: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0: 미군은 엿새째 이란 남부 요충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자국 기반 시설에 공격받을 경우 홍해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1: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17일 제헌절 뉴스광장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 윗선에 부당한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 또 현재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청탁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2: 확대 편성 닷새 만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장 구속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형사과장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특수단은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에 형량이 높은 성범죄 등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형사과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3: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4: 경찰청 특별수사단장입니다.
3: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2: 특수단은 또 장윤기의 옛 직장 동료 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수사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 원칙상 죄목별로 담당 수사과가 맡게 돼 있지만 지휘관이 판단해 통합수사도 가능하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 장윤기 아버지가 수사팀에 청탁을 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수사팀장은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외압이나 의도적 부실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도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 특수단은 조만간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를 계기로 정부가 경찰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순환 인사제로 지역 내 유착을 막고 경찰관 가족의 사건이 접수될 경우 대책도 도입합니다. 황정우 기자입니다.
5: 경찰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은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6: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5: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6: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5: 정부는 우선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해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을 막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사건은 맞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인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설치해 외부 감시도 강화합니다.
6: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 세권하겠습니다.
5: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기구 설치를 비롯해 이번 대책의 도입 시기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8: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들 구성된 위원회에서
7: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8: 모든 디지털과 비리를 다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 가능할까?
5: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0: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토론회를 열고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논란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여권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끝장내자. 보안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 언론 플레이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9: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여
7: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9: 검찰에게
7: 대표입니다.
9: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행태는 다시 되살아나고
4: 신중론과 원칙론의 논란에 여권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10: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4: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남길 거냐 말 거냐 폐지한다면 보안책은 뭐냐는 논쟁이 여권 노선 갈등처럼 번졌습니다.
11: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그런 방식의 말씀들은
7: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4: 김민석 전 총리는 유 작가 발언을 비판하면서 전

0: 유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발달장애인 두 명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서 먹은 뒤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두 장애인의 경찰 진술 조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으로 같았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발달장애인 최모 씨는 지인인 장애인 황모 씨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입니다. 지적장애 1급, 영유아 수준 지능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아이스크림을 훔쳐가 먹었어?
3: 네.
2: 아이스크림을 둘이 가가지고 안 훔쳤어?
3: 네.
1: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최 씨의 진술 조서를 보면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먹고 싶어서 꺼내 먹자고 말한 후 나눠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발달장애인 두 명의 진술 조서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경찰이 공모했냐 묻자 편의점 앞에서 같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같이 훔쳤다. 분담했냐는 질문엔 아이스크림을 꺼내 한 입 먹고 한 입 줬다고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부터 시작해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시했냐는 질문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이 기록됐습니다. 공모와 분담, 지시 모두 특수절도의 핵심 요건인데 두 장애인의 답변을 똑같이 쓴 겁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했던 어머니는 공모는 묻지도 않았고 특수절도는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 공모의 사실이 있느냐고 그것도 안 물었어요. 딱 묻는 거는 한마디 아이스크림을 운동하고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라먹었어요. 이것도 한마디 물었어요.
1: 경찰은 이에 대해 두 발달장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준 뒤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질문을 한 뒤 조서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4: 오늘부터 주말 내내 많은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하루 만에 다시 찾아온 무더위. 시민들은 도심 분수대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 아이들은 온몸을 적시며 더위를 식힙니다.
6: 대구도 굉장히 더운데 서울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7: 물놀이 밤새도록 가고 싶어요.
5: 비가 그치자마자 습도 높은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무더위도 잠시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다 밤부터는 중부지방에서 비구름이 강해집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빗줄기가 거세져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까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가 넘는 큰 비를 예보했습니다. 장마철 이후 중부지방에는 이미 최대 3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야영은 피하는 등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4: 북미 대륙 5대 호 인근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일대 대기질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1000km 이상 날아가 뉴욕 등 미국 동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8: Holy crap. 시뻘건 화염 속에 기관차가 갇혔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운송하고 있어 더 이상 불길을 뚫고 지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9: This has gotten a little scary.
10: 좀 무섭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불 속에 갇혔습니다.
8: 현재 캐나다에선 8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240만 헥타르 가까이를 태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의 두 배가 넘습니다. 100건 이상은 통제 불능 상태인데 특히 오대호 인근의 산불이 문제입니다. 산불 연기로 캐나다 토론토는 도시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대기 오염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10으로 예보했고 월드컵 야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11: It's creating more and more concern because we used to...
10: 점점

0: 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2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지속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1: 연기는 1000km 넘게 떨어진 뉴저지와 뉴욕 등 미국 동부의 공기질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9일 뉴저지에서 열릴 월드컵 결승전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마저 취소됐던 2023년만큼 심각하진 않고 토요일인 18일엔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2: I'm expecting by Saturday with the rain.
0: 토요일에 비가 예상되고 있어서 좀 나아질 겁니다. 첫 번째 연기 뭉치도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댄 웨스터벨트 컬럼비아대 교수입니다.
1: 미국 동부는 현재 기온이 섭씨 35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견디기 힘든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3: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선거와 관련한 빅뉴스를 예고했는데 중국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4: 선거 보안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5: It doesn't get bigger.
0: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나라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안들도 함께 논의하겠지만 매우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4: 외국 세력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투표 인프라의 취약성을 설명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자신의 오랜 주장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편견 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모든 발언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것이며 그 사실과 증거는 모두 제시될 것입니다.
4: 공화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논란이 중도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선거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생활비와 경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성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과의 충돌도 다시 격화하고 있는 상황. 백악관은 이를 의식한 듯 연설 초반에 이란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물론 중도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앞으로 부정선거 공방이 과열될 전망입니다.
0: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선포했던 약속 바로 헌법이죠.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이 헌법을 선포한 제헌절입니다. 올해부터 제헌절에 큰 변화가 생겼죠. 다들 아시다시피 휴일이 됐습니다. 지난 2008년에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쉬는 날이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우리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든지 큰 경험을 또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원칙과 가치를 바로 잡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다시 공휴일로 격상이 됐죠. 덕분에 관공서와 은행 창구도 문을 닫고 금융시장도 모두 쉬어갑니다. 금요일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황금 연휴를 보내실 텐데요.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와 해당 날짜 그리고 출연자까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흥미로운 곤충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알고 내는 세금 시간에는 사업자라면 이달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공제와 불공제 사례들 그리고 또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취율 조사 전화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 듣고 계실 거니까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프로그램명 말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한여름에 많이 보이는 곤충 중에 대표적인 게 나비, 뭐 잠자리 이런 곤충들인데요. 오늘 늘 푸는 지구 시간에는 장거리 비행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곤충들 가볍고 몸집이 작은 곤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잠자리, 뭐 나비 이런 곤충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곤충들인데 어릴 때 곤충 채집하면서 제가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참 나빴어. 근데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2: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충 채집할 때 가장 잡기 쉬운 곤충이 잠자리였죠.
0: 아, 잠자리 날개 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2: 나비는 막 펄럭거리니까 잡기가 좀 힘든데 잠자리는 네. 앉으니까 딱 이렇게 네. 잡기가 쉬운데요. 네. 잠자리 우리 주변에 여름이면 참 많은데 사실 우리가 잠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0: 그러니까요.
2: 우리나라에 한 125종에서 에? 127종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잠자리, 뭐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종인 뭐 꼬마잠자리, 뭐 실잠자리, 뭐 다양한 종류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름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0: 고추잠자리 아닙니까?
2: 된장잠자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고추잠자리는 끝에가
0: 빨간색.
2: 쭉, 예. 전체가 빨간색인데 네. 된장 잠자리는 된장색인 잠자리가 많습니다. 예. 아마 고추 잠자리보다 저는 된장 잠자리를 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0: 아니 근데 저는 40평생 살면서 된장 잠자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2: 네. 우리가 보통 보는 잠자리가 된장 잠자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한 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잠자리가 또 이 잠자리인데 네. 예, 머리가 크고 몸 전체가 누런 된장색이어가지고 주변 환경에 묻혀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소박한 무늬와 질리지 않은 색깔을 지닌 아주 매력적인 곤충입니다.
0: 요 된장 잠자리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생태학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2: 다른 잠자리들은 보통 네. 앉아가지고 잘 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끊임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씩 앉더라도 얘네들은 수평으로 앉지 않고 네. 수직으로 앉습니다. 머리를 위로 향하고 꼬리는 아래로 향해 가지고 아주 독특한 수직 자세를 취하는데
0: 벽이나 나무 같은데 이렇게
2: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고추잠자리와 차이인데요. 가장 중요한 생태학적 특성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된장잠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개체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4월 달에 이 된장잠자리를 봤다면 네. 얘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넘어온 개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0: 약간 철새처럼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세요?
2: 예,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걸 저 오늘 또 처음 알았는데 날개도 얇고 몸집도 작고 그런데 바다를 이렇게 어떻게 넘어다니는 거예요?
2: 된장잠자리의 주된 서식지가 네. 열대나 아열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동북아시아 만주 정도가 북방 한계선 서식지 정도 해당하는데요. 당연히 작은 체구로 홀로 날아올 수는 없죠. 그래서 태풍 같은 어떤 열대, 아열대 네. 기류의 변화를 딱 감지해가지고 네. 그때 1000m 고도로 올라가가지고 바람을 타고 멀리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외딴 섬이나 뭐 이런 데가 보이면은 밑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네. 네. 거기서 살면서 또 번식을 하고 다시 또 태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람을 타고 또 올라가고.
3: 내가 이 바람을 타야 돼. 이러면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단 말씀이시죠?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된장 잠자리가 보통 4월 하순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로 네. 아열대 지방에서 온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된장 잠자리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제대로 네. 연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남중국이나 대만 정도 아열대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계속 한국에서 알을 낳으면서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총 한 4세대 정도 알을 낳으면서 이어가고 10월 정도까지 이어간다고 합니다.
0: 10월 정도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는 겁니까? 뭐
2: 아닙니다. 추워 가지고 또 다 죽습니다.
0: 아, 죽는다.
2: 예.
0: 아니 죽는 줄 알면 또 저 바람을 타야 돼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요?
2: 이미 이제 바람을 타가로 가려고 하기 전에 추워가지고 이미 죽어버리는 거죠.
0: 그렇군요.
2: 예, 왜냐하면 이 된장잠자리는 아열대성, 열대성 곤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월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3, 4세 정도 번식을 하다가 겨울에 채우를 맞이하고 다음에 봄에 새로운 된장잠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많은 과학자들이 된장잠자리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된장잠자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대, 아열대 그리고 온대지방까지 전 세계에 분포하는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가느냐를 연구를 했었는데 2021년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국제연구팀이 이동 경로를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인도에서 연구를 했는데 봄, 여름철인 5월에서 7월까지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이동을 했다가 그다음에 9월에서 12월까지는 또 인도 북서부에서 아프리카까지 또다시 이동을 그러하는 왕복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양을 건넌 건데 네. 그 인도양을 건너는 직선 거리만 한 2,5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일 개체가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중간에 쉬지도 않습니다. 이 단일 개체가 6,000km 정도의 여행을 한다는 거죠.
0: 와, 아니 암만 그래도 계속 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긴 거리를 날아다니는
2: 그래서
0: 겁니까?
2: 이때 연구진이 그 논문을 썼는데 네. 잠자리가 날개만 막 펄럭여 가지고는 최대 비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0: 엄청난 거죠.
2: 지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네. 이 잠자리도 계절풍을 타고
0: 바람을 타고 네. 이 바람을 타고 네,
2: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는 127시간이 걸렸고 네.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올 때는 5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항상 뭐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가다가 절반 이상 또 죽는다고 해요. 목적지로 도달할 확률이 한 15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또 미국 러커스 대학에서 2016년에 또 전 세계의 그 된장잠자리를 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유전자 검사를 다 해봤더니 놀랍게도 전 세계 된장잠자리의 유전자가 똑같은 것으로 거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예. 이게 뭐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는데 얘네들이 동일한 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를 이동하면서 유전자가 섞이면서 하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그 별명이 글로벌 스키머라고 해서 그냥 스키머는 이제 땅에 착륙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일종의 코스모폴리탄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된장잠자리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종이다. 그래서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전자를 섞어서 하나의 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세계 입주를 하는 그런 곤충이군요.
2: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0: 곤충 중에 이렇게 먼 거리를 또 여행하는 곤충이 있습니까?
2: 사실 된장잠자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먼 거리를 여행하는 곤충으로 가장 유명한 게 미국에서 사는 제왕나비라는 나비입니다.
3: 네.
2: 제왕나비에는 그 두 가지 집단이 있는데 로키산맥을 기준으로 그 로키산맥과 캘리포니아를 왔다 갔다 하는 서부 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캐나다 동부 높은 위도에서 멕시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서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 곤충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동부 제왕나비, 그러니까 그 캐나다 동부에서 멕시코까지 왔다 갔다,
3: 서부죠. 동부죠. 그것은.
2: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멕시코 중부의 화산지대에서 그 전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보낸 뒤에 3월이 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아들 그다음에 뭐 손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초여름 정도에 캐나다 동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4,800km 떨어진 멕시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복해가지고 1만 km 이상의 아주 긴 여행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와 그다음에 뭐 그 단일 경작에 따른 제초제 살포 같은 것들로 해서 얘네들의 이제 개체 수가 거의 90% 이상 줄어서 미국에서는 아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곤충입니다.
3: 그러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한 세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몇 세대에 걸쳐서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가 저기 위에서 또 밑으로 이렇게 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2: 그래서 얘가 좀 신기한 건데요. 올라갈 때 멕시코에서 캐나다 동부로 올라갈 때는 1대, 2대, 3대 그래서 손자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여름나비는 여름 제왕나비는 몇 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 3대 정도, 2, 3대, 3, 4대 정도 해가지고 도착을 하는데 자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멕시코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증손자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는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옵니다. 세대에 걸치지 않고 슈퍼나비, 슈퍼나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뭐 올라가는 거는 뭐 세대를 거쳐서 가는데 증손자가 기억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고향을 찾아서 올까?
3: 어떻게 오는 겁니까?
2: 과학자들도 아직도 모릅니다.
3: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2: 그래서 뭐 일단 길찾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왕나비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더듬이에 그 태양을 보는 나침반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듬이가 태양이 어느 정도 각도에 있는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어떤 그 시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보면서 이제 동쪽으로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캐나다 동부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제 나침반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남동쪽으로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과학자들이 또 하나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캐나다 동부 그러니까 온타리오에 있는 제왕나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멕시코로 내려가는데 얘를 저기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캐나다 동부 정도에 있는 캘거리에다 갖다 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멕시코로 내려가야 되려면 아까는 남서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동쪽으로 갔다 놨으니까 남동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대로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제왕나비는 나침반은 있는데 지도는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 본능적으로 그냥 그쪽으로만 가는 거군요.
2: 그렇죠. 그냥 남서쪽으로 딱 방향 잡고 무조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캐나다 동부에서 남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멕시코에 이르러서 산맥에 부딪혀요. 그 산맥을 따라 가지고 마치 깔때기처럼 이렇게 좁히다 보면은 그 전나무 숲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곤충학계의 최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3: 근데 이제 뭐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 된장 잠자리도 그렇고 제왕나비도 그렇고 걔네들이 날개를 펄럭여가지고 수천 킬로미터 비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3: 바람을 타고
2: 다니는 건데요. 이제 그 기후변화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람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곤충이 많이 타는 계절풍이 방향이 많이 바뀌고 세기도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말하자면 비행을 해야 되는데 비행할 시기를 못 놓치고 이제 죽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왕나비 같은 경우는 밀크위드라는 그 박쥐가리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만 얘네들은 알을 낳고 애벌레가 태어나면 그 밀크위드라는 잎만 먹습니다. 그래서 밀크위드라는 잡초가 없으면 죄악나비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대규모 농업이 시작되면서 잡초를 다 제초제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나비가 먹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동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많은 시민들이 자기 동네에다가 밀크위드라는 잡초를 심는 운동을 많이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악나비가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이 곤충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켜내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을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정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혜택은 늘리고 손실은 줄이는 알고 내는 세금 시간입니다. 사업하시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쓴 돈을 제대로 인정을 받는 일일 겁니다. 똑같은 돈을 쓰고도 어떤 사장님은 세금을 돌려받고 어떤 사장님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공제 혹은 불공제되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우대영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0: 네, 부가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상속증여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짚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질문으로 해주셨는데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원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으로 부모님께 빌려드리거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돌려받을 때 증여세가 있나요? 하셨어요.
5: 아, 네. 우선은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빌린 거니까 네. 돈을 받은 게 아니죠. 그냥 꼭 무상으로 네. 빌려줬기 때문에 갚을 게 있었던 거고 채권 채무가 이제 만들어졌던 거니까 네. 그거는 증여랑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그냥 줬다. 네. 생활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비로 보기에는 너무 좀 사회 통념장 통념상 네. 너무 큰 금액을 준 경우에는 네. 증여가 될 거예요. 네.
0: 아니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회 통념상 이거 너무 막 고무줄 그렇죠. 잣대 아닙니까?
5: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일반적으로는 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서 예. 5천만 원을 줬다. 예. 과연 대한민국에서 정말 명문 사립고가 아닌 이상 네. 그 정도의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네.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증여로 볼 확률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네. 미국 이런 해외 유학을 보내면은 거긴 학비가 엄청 어마어마하니까 생활비도 네. 필요할 테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똑같은 금액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0: 그렇군요. 아, 그럼 예를 들면 막 돈을 진짜 잘 버는 사업자야. 막 내가 한 달에 막 한 2천만 원 벌어. 예. 네? 그럼 이 사람이 부모님께 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드려. 예. 이 정도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용돈이죠.
5: 그렇죠.
0: 근데 한 1천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버는 아들이 부모님께 1천만 원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 드릴 수는 있죠. 효자죠. 효자인데
0: 효자죠. 엄청 효자지.
5: 엄청 효자인데 네. 이게 세법적으로는 네. 오히려 부모님이 세금을 내야 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다 소비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생활비로서 네. 네. 온전히 본인들을 위해서만. 네. 근데 그거를 대부분은 모아놨다가 네. 뭘 하시겠죠?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증여가 되겠죠.
0: 아, 그게 다툴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군요. 예. 아, 그럼 돌려받을 때 만약에 돌려받아 부모님께 좀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증여세를 또 냅니까?
5: 이거는 좀 재미난 게 있어요.
0: 네, 뭡니까? 그러니까
5: 우선은 이런 노트북 같은 거를 네? 저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제가.
5: 예. 네. 왜냐면 가족끼리만 증여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럼 제가 저 노트북에 대한 증여세를 이제 낼 텐데요, 원래라면.
0: 네, 원칙적으로는. 네.
5: 근데 이제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제가 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 나는 필요가 없어요를 하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증여가 되질 않습니다. 양쪽 다.
0: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가 네네네. 안 된다. 네.
5: 근데 이제 만약에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니까 3개월을 한 건데 네. 그 이후로부터 3개월에 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 4개월, 5개월 쓰다가
3: 네.
5: 그 경우에는 제가 받은 건 증여가 됩니다.
3: 아,
5: 예.
3: 근데 다시 돌려 주실 때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5: 네.
3: 아, 그렇군요.
5: 그리고 그 이후 네. 총 6개월 이후가 되겠죠.
3: 네.
5: 그 이후부터는 둘 다 증여가 됩니다.
3: 아, 6개월 이후부터는
5: 예.
3: 둘 다 증여가 된다.
5: 예.
3: 그럼 예를 들면 1년

0: 기간이 됐어.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1억 원을 딱 이렇게 네네네. 빌려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국세청이 봤을 때는 1년 후에 갚았어 만약에. 네. 그러면 둘 다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국세청 입장에서.
1: 돈은 다 다릅니다. 왜냐면 노트북은 특정이 되잖아요. 이동 네. 투북이 되니까.
0: 네네.
1: 근데 돈은 그 신사임당이 네. 그 신사임당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돈은 다 증여입니다.
0: 아.
1: 처음 주시면 처음 증여. 제가 돌려주면 또 증여. 또 주면 네. 또 증여, 또 증여, 또 증여, 또 증여가 되니까 증여세가 계속.
0: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주고받아도 다 증여란 말씀이세요?
1: 원칙적으로는 6개월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증여받은 걸 다시 돈을 줘도 그 돈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0: 오.
1: 예, 돈만 좀 다르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자동차도 그렇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 거죠. 특정이 될 수 있으니까.
0: 네. 그러면은 부모님께 돌려받을 때는 증여세가 있겠네요.
1: 그건 둘 다 증여가 될 수 있죠. 정말
0: 돈이기 때문에.
1: 삼자면. 예.
0: 아, 문제를 삼게 되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1: 네.
0: 알겠습니다. 2474님. 주식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 네. 예, 요즘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좋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국내 네. 주식은 사실 거의 세금을 잘 안 냅니다.
0: 그렇죠.
1: 소액주주는.
0: 네.
1: 대주주의 그럼 개념이 뭐냐인데 대주주의 네. 개념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 종목을 한 50억 이상 갖고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지분율을 일정 한 1에서 4% 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0: 네.
1: 코스피든 비상장 주식이든요.
0: 네.
1: 예, 해외 주식은 무조건 다 냅니다.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250만 원 이상을 내야 벌어야지만 낸다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이유는 기본 공제라는 공제가 있어서
0: 그렇죠.
1: 그게 2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0: 네.
1: 250만 원을 넘어야 세금을 낸다라고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주식들은 국내 주식은 대주주들만 해외 주식은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다
0: 네.
1: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7월이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1: 네, 이번에는 7월에 하는 거라서 상반기분에 대한 걸 하는 건데 26년 1월부터 6월분에
0: 네.
1: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법인일 테고요.
0: 네.
1: 그리고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들일 테고요.
0: 네.
1: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
0: 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 분들 중에 세금계산서를
0: 네.
1: 상반기에 발행을 하셨다면 이번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0: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 해야 된다.
1: 예. 근데 네. 그렇지 않다면 내년 1월에 하실 테고요. 간이과세자들은.
0: 네.
1: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였었는데
0: 네.
1: 7월 1일 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신 분들은 이번에 간이과세자로서의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0: 전환이 됐으면 해야 된다.
1: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다 안내문을 보냈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요즘에 지금 청년들이랑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0: 네.
1: 그 두 달 연장을 해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까지 카톡으로 다 안내를 줬어가지고 나라에서
0: 네.
1: 그래서 카톡에 국세청에서 온 카톡을 보시면 내가 신고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람인 건지랑 내가 납부 기한이 원래라면 7월 27일이지만 9월 25일까지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국세청이 보내온 카톡을 잘 보시라.
1: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커피점 사장이에요. 커피숍 사장님. 손님들한테 이제 커피를 팔고 받은 돈도 있고 원두와 우유를 사면서 지출한 돈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1: 우선은 커피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커피를 팔 때 소비자들이 이제 부가세를 주죠.
0: 네. 10%.
1: 예.
0: 우리가 4,000원에 만약에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가 10% 붙어 있는 거죠.
1: 그렇죠. 364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커피점 사장님이 일반 과세자라면
0: 네.
1: 그거를 원래 차곡차곡 모아 놨고
0: 네.
1: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두랑 우유를 사는데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원두도 네. 또 달라요. 이게 로스팅을 카페에서 하는 데가 있고
0: 네.
1: 로스팅이 된 원두를 사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이 로스팅이 되면 과세라서
0: 네.
1: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테고요. 로스팅이 안 된 생두는
0: 네.
1: 면세라서
0: 네.
1: 계산서를 받을 테고요.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우유는 휘누유는 괜찮은데.
0: 네. 괜찮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1: 휘누유는 이제 면세라는 거죠. 아, 휘누유는 면세일 텐데. 네. 초코우유나 네. 뭐 이런 가공이 된 친구들이 있다면 걔는 네. 다 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좋아요. 과세랑 면세 다 좋은데 과세는 어차피 부가세를 또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업자한테 우리도.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이 될 거고요. 밑으로. 네, 네. 이런 면세를 산 거. 뭐 휘누유든 네. 생두든 뭐 음식점이면 뭐 야채들.
0: 네.
1: 그런 거는 계산서를 가지고 네. 세무사 사무실을 뭐 주시든 직접 신고를 하시든 하실 텐데
0: 네.
1: 계산서를 당연히 넣는 건 당연한 거고
0: 네.
1: 의제 매입 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네.
1: 말 뜻대로 매입 세액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앞에 의제가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꼭 그거를 통해서 받으셔야 보너스처럼 공제가 들어가요. 면세를 꼭 매입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음식점과 제조업 등 분들은 꼭 그 부분을 챙기셔야지만 부가세에서 공제가 될 거예요.
0: 네. 이런 부분들을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게 물어보면은 답변을 잘 해줍니까?
1: 요즘 잘해줄 것 같은데. 매우 네. 잘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홈택스도 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셀프로 신고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채워질 거예요. 항목들이.
0: 네.
1: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문제는
0: 네.
1: 홈택스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오히려 따라오는 불편함이 텐데. 이제 매입세 카드들, 그러니까 신용카드들을 다 홈택스에 등록을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0: 네.
1: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공제랑 불공제가 나뉠 거 아닙니까?
0: 예.
1: 세법적으로.
0: 네.
1: 그걸 이제 홈택스에서 임의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일반인 분들은 네. 그냥 체크를 할 텐데 사실 그게 나라에서 정한 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1: 나는 이게 매입이었는데 나는 이 쿠팡이 산 게 법 이 사업자를 위해 쓴 건데 여기선 불공제로 되어 있으면 그냥 불공제이구나가 되는 꼴이거든요. 현재는.
0: 그럼 제가 그걸 바꿀 수가 없나요? 이거는 공제인데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없는 겁니까?
1: 바꿀 수 있어요. 아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게 자동으로 다 채워져 있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자기한테 네. 있는 거거든요.
0: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네.
0: 한 번 더 손이 가게 만들었다 이거군요.
1: 그렇죠.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죠. 나라에서 임의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0: 네. 이것은 우대영 세무사의 네. 개인 의견입니다.
1: 네, 왜냐하면 이게 국세청에서도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0: 네.
1: 당연히 납세자는 정해져 있는 걸로 했는데
0: 네.
1: 왜 나한테 문제를 삼냐가 될 테고요.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면.
0: 네.
1: 나라 입장에서는 법에서는 다 너 책임이야가 될 거니까
0: 네.
1: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많이. 그리고 네.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0: 약간 좀 헷갈린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주시죠.
1: 네, 왜냐면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홈택스에 불공제가 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예. 다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0: 예.
1: 저희가 처리할 때는 그건 다 무시하고 싸그리
0: 네.
1: 저희가 다 임의로 다 바꾸거든요.
0: 예.
1: 공제는 공제로 챙겨야 되고 불공제 안 되는 건 다 바꿔야
0: 네,
1: 되니까.
0: 네, 네, 네.
1: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제공을 해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가
0: 납세자 입장에서
1: 예, 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게 네네. 안 되는구나가 되면서
0: 아하.
1: 오히려 이제 좀 걱정을 더 하게 되시는 거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사례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밥값 같은 게 약간 이게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하다가 사장님이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1: 예.
0: 아니면 직원들과 이렇게 회식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혼자 먹은 것과 여럿이서 먹은 거 이게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1: 우선은 일하다가 네. 사장님이 혼자 먹었다는
0: 네.
1: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0: 네.
1: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의 사장님이냐,
0: 네.
1: 법인의 대표이사냐.
0: 오.
1: 예, 개인 사업자의 사장은 먹으면 안 돼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0: 뭐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럿이서 먹어야 된다고요? 공제를 받으려면?
1: 공제를 받으려면 4대 보험 직원을 사줘야죠.
0: 아, 그럼 그 직원과 같이 먹지 않으면?
1: 가치도 아니죠. 내 몫은 원래 안 되죠.
0: 아, 안 된다고요?
1: 원래는 그렇구나. 원래 그렇고 아. 직원들과 회식
0: 네.
1: 저녁 회식은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1: 점심은 또 급여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여에 식대에서 20만 원 비과세 받을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식대 비과세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0: 네.
1: 여기 비과세를 빼던가.
0: 네. 아니 근데 식대는 월급으로 받는 것이고.
1: 그렇죠.
0: 이렇게 점심 회식은 회사 비용으로 밥을 먹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한다고요? 서로 상계가 되는 겁니까?
1: 이중 혜택을 막자는 거죠, 나라에선.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밥을 사줬으니 밥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

0: 안 된다.
1: 너무 깐깐하네. 나라가 좀 너무 깐깐하니까.
0: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생겨야 이제 다 잡겠죠. 에이. 일반적으로 그걸 다 잡아내긴 사실 너무 힘들고. 아,
1: 일반적으로는 잘 잡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죠, 그렇죠. 문제를 삼자고 딱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는
0: 충분히 될 수 있죠.
1: 저녁에 회식한 거는 웬만하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0: 그럴 확률이 점심에 비하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손님을 접대하면서 썼다. 점심에.
0: 네.
1: 그러면 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0: 접대는 나라에서도 네. 이게 너무나도 남발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접대는 네. 사실.
1: 아 근데 접대라는 게 사실 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예. 저분한테 예를 들면 저분한테 내가 사업을 따내야 돼. 그래서 그렇죠. 맛있는 밥을 사줄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어떤 그런 반증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게 금액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나라에서는.
1: 아 금액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
0: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네. 한도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인데 그게 1년이고요. 그래서 월 300은 아니고.
1: 네.
0: 그냥 1년에 3,600만 원까지는 접대를 해도 괜찮은
1: 네.
0: 거죠.
1: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굉장히 큰 규모의 막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0: 아, 그럴 수 있죠.
1: 딱 거기까지입니까?
0: 아니요. 매출액별로 한도가 네. 조금씩 증액이 되긴 하는데
1: 아, 그렇구나.
0: 그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늘진 않고요.
1: 네.
0: 그러니까 한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매출이 뭐 한 100억, 200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1: 네.
0: 어차피 그분들은 사실 혼자 할 확률이 매우 없어서
1: 네.
0: 세금 신고를
1: 그분들은 또 전문가가 네. 옆에 계시겠죠?
0: 그분들은 혼자 하실 확률이 없으니까
1: 네.
0: 같이 함께 하신 전문가한테 여쭤보시면 아, 예. 대충 알려줄 거예요. 접대 편들을
1: 제가 또 괜한 걱정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무실 비품이나 뭐 탕비실 간식 이런 것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렇게 많이 사는데 네.
0: 그렇죠.
1: 이거로 법인 카드가 없어. 그래서 개인 카드로 이렇게 만약에 샀어요. 이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 이거는 개인 카드를 해도 뭐 카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한다든지
1: 예, 예.
0: 근데 카드를 찍어서 카드번호도 알려준다든지
1: 네.
0: 그게 다 부가세 공제를 처리하기 위함의
1: 아~
0: 조치거든요.
1: 되는군요.
0: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1: 네.
0: 이게 말씀하신 비품이나 탕비실, 간식, 사무실을 위한 건 상관이 없는데
1: 네.
0: 접대를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법인 대표가
1: 네.
0: 깜빡해서 내가 카드를 법인카드 못 챙겨서 내 카드로 긁으면 안 돼요. 접대비는.
1: 아 접대비는 안 된다.
0: 예.
1: 아 예. 그것은 분명히 법인카드로
0: 그렇죠.
1: 해야 되는 것이다.
0: 그러니까 해도 가서 취소하고 이렇게 바꿔야겠죠.
1: 아 그렇죠.
0: 예.
1: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월세, 관리비,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이런 것도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될 것 같은데요. 부가세 공제.
0: 아 네. 사무실 월세는 우선 공제가 가능한가요의 전제는
1: 네.
0: 적격증빙이란 영수증이 갖춰져야 돼요.
1: 네.
0: 적격증빙은 크게 네 개인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 이렇게입니다. 월세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겠죠.
1: 네.
0: 관리비도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전기랑 수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게.
1: 네.
0: 전기는 괜찮아요. 과세니까 세금계산서 받을 텐데 수도는 면세여서
1: 네.
0: 부가세 공제는 없죠. 왜냐면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니까 애초에.
1: 아, 예, 예.
0: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카드 결제를 하시면 오케이 카드 앞에 세 번째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카드 공제니까 부가세 공제 할 수 있는데
1: 네.
0: 만약에 본인께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면
1: 네.
0: 근데 세금계산서 신청을 안 했다면
1: 네.
0: 이 증빙이 없는 거죠. 네 개의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로 하신다면은 카드로 바꾸시거나
1: 네.
0: 아니면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주세요 하면 통신사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 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좀 더 따져보셔야 될 것 같군요.
0: 예.
1: 그리고 출장 갈 때 쓰는 기차표나 비행기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0: KTX는 잘 어려워요. 비행기표도 마찬가지고요.
1: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0: 공제가 어렵다는
1: 아,
0: 거죠.
1: 왜죠?
0: 그
1: 이럴 때 쓴 건데?
0: 나라에서 법에 정해놨습니다. 여객 운송 화물법 관련해서.
1: 예.
0: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1: 네.
0: 전차를 해야 됩니다.
1: 전차?
0: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칸을 다 빌리던가
1: 왜?
0: 비행기를 빌리던가
1: 왜?
0: 하면 할 수 있어요.
1: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통.
0: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1: 안 된다고요?
0: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이 부분 왜냐면 이거는 그렇군요.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아, 기차표나 비행기표는 안 된다.
0: 예.
1: 알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제가 오늘 여쭤본 거 말고도 뭔가 절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0: 첫 번째는 우선 세금계산서를

0: 잘 받으셔야
1: 네.
0: 돼요.
1: 네.
0: 부가세 안 내줄 테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하는 예. 경우가 이게 암암리에 많잖아요.
2: 무자료 거래 같은 거예요.
0: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특히 일반 과세자라면
1: 네.
0: 이제 부가세를 다 내고 그냥 다 정당하게 다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부가세 낸 거를 그만큼 내가 낼 거에서 그대로 다 빠지기 때문에
1: 네.
0: 내는 게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차피 네. 내가 낼 거에서 다 줄어들 거니까.
1: 네.
0: 그리고 세법적으로도 세무서에서도 바라봤을 때 영수증이 있으니 적법한 경비가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계좌이체로만 경비 처리를 하면 원래는 이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1: 네.
0: 가산세가 2%가 있죠.
1: 아이고.
0: 원래라면.
1: 네.
0: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이 큰 친구들을 좀 부가세를 안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테리어 특히.
1: 네.
0: 근데 인테리어를 만약 5천만 원 채웠다면 원래 5,500 주고 네. 수용해서 받으면 500 네. 공제 받는 건데
1: 네.
0: 그냥 안 하고 5천에 이렇게 하셨다면
1: 네.
0: 그럼 5천만 원에 곱하기 2%를
1: 내야 되고
0: 해서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때 원래 내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를 잘 갖추자. 이거는 사실 인스타나 유튜브만 보셔도
1: 네.
0: 너무 많이 나와요. 부가세 공제하는 방법 결국 보면 다 세금 계산서를 잘 갖추자. 카드를 잘 쓰자.
1: 네.
0: 현금 영수증을 잘 하자인데
1: 네.
0: 그 다음에는 나올 게 이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우리의 매출을 찍는데 카드나 이제 현금 영수증을 해주면 매출로 네. 그 매출액의 1.3%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한도는 연 한도는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내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그러니까 7억 정도까지는 다 1,000만 원이 까진다는 거죠. 근데 1,000만 원이 사실 엄청 큰 금액이에요.
1: 그럼요.
0: 부가세액에서 1,000만 원이 까지는 거라서
1: 네.
0: 매입액으로 따지면 1억 1,000만 원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꼭 매출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특히 현금을 받으셨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셔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현금영수증 잘 해주시고요.
1: 네.
0: 근데 단점은 이 공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1: 네.
0: 종합소득세 때는 이제 이익으로 봅니다.
1: 아.
0: 간이과세는 아닐 수 있는데
1: 돌려받았기 때문에
0: 그렇죠. 본인 혜택을 받았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세금을 이제 종합소득세로 내자인데 그걸 해도 엄청난 이득인 거죠. 그렇게 되고 다음으로는 나라에서 또 만들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발급하는 혜택을 줬습니다. 세액공제를 발급 건당 근데 큰 금액은진 않아요. 왜냐면 건당 200원이거든요. 그리고 한도도 이제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거는 활성화를 하려는 목적이 영세하신 사업자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다 종이로 이렇게 쓰시니까
1: 네.
0: 그분들을 위함이라서 전년도 매출이 3억 원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때는 전자로 잘 하자.
1: 네.
0: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잘 해주자. 현금 네.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010-000-1234로 발급을 하신다면
1: 네.
0: 자진 발급으로 처리가 되니
1: 네.
0: 그렇게 해서라도 공제 혜택을 받자.
2: 아, 공제 혜택을 늘려받자.
0: 네.
2: 네. 그 정도면 될까요?
0: 네.
2: 아, 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자, 오늘 알고 내는 세금 시간에 부가세 신고 시에 공제와 불공제되는 사례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세를 받을 수 있을까도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우대용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뜻하는 두 음절의 순 우리말 명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각출, 객출, 갯돈, 출렴이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출렴입니다. 출렴은 원래 날출자에 거둘 염자로 이루어진 출렴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것인데 지금은 출렴이라는 순 우리말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출렴을 내다, 출렴을 거두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고 그들은 일이 끝나면 막걸리 출렴을 자주 버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구 출렴을 들다는 출렴하는데 끼다라는 뜻과 남들이 말하는데 한몫 끼어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화에 끌려 자기도 한 출렴을 들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각출은 각각 나옴과 각각 내놓음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재벌 기업마다 수제 의연금의 각출을 약속하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객출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냄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행사비용 객출, 의연금 객출과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현절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시작돼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 미리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이틀간 최대 250mm 내외의 매우 많은 비 예상됩니다. 수방대책이 필요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양입니다. 중부지방은 80에서 대략 150mm 정도인데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은 2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입니다. 남부지방도 30에서 100mm, 경북은 150mm 내외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에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나 침수, 급류, 하천 범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또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27에서 32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27도 정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젯밤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 등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피선거권을 관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뜻합니다.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해 어제 기준으로 6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격도 논의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납부 횟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여야 정당 지도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축식 불참을 검토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30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등의 문제를 묻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AI 관련주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5.67포인트, 0.20% 내린 52,552.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S&P 500 지수는 0.51% 하락한 7533.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7% 떨어진 25,881.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현재 시간 16일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석배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만나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군사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 과정에 사실상 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영사의 인공지능 비서에 개방하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업체와 공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시간 16일 구글이 앞으로 1년 안에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을 다른 인공지능 업체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이 30에서 80mm고 충청권과 대구, 경북 20에서 60mm, 제주도 5에서 10mm입니다. 장맛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이승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참여형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정격 인터뷰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제헌절 경축식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보안수사권 존치 논란 등 정치Y에서는 정치권 현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Y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재판들 장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그럼 7월 17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뉴스 브리핑은 KBS의 홍혜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참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

0: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6.3 참정권 박탈 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있죠. 이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1: 예.
0: 이 장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 없게 만드는 입틀막법을 시행하고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절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1: 아. 보안수사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여권에서도 커지고 있는데 어제는 검찰개혁의 강경파가 토론회까지 열면서 반격에 나섰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권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 예.
0: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끝장내자 보안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 이 검찰이 장윤기 사건 언론 플레이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행태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1: 자, 들어보니까 여권 내부가 지금 보안수사권을 놓고 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며칠 전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0: 이 발언 이후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을 남길 거냐 말 거냐, 폐지한다면 보안책은 뭐냐는 논쟁이 여권 노선 갈등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유시민 작가 발언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특히 김민석 전 총리는 유 작가 발언을 비판하면서 전당대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당권 경쟁 쟁점이 되는 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죠.
0: 그렇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의 속도를 내며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안책을 법제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보안수사권만 폐지된다면 검사와의 협의도 강화하고 이 검사의 징계 요구권도 수용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 예.
0: 또 장윤기 사건은 보안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경찰 자정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 자,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0: 예. 이 윤호중 장관이 우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히면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1: 예.
0: 이 구체적으로 보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해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건을 맞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인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설치해 외부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 순환인사제, 상피제, 외부 감시 강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 그룹이 14만여 명이나 되는 경찰을 제대로 다 감찰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요.
1: 예.
0: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10월 검찰청 폐지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년 전에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테러 배후 세력을 특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0: 네, 그렇습니다. 가덕도 피습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됐고 경찰은 TF를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었죠. 이번 사건의 배후 세력을 특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1: 예.
0: 이 경찰은 테러범 김 씨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편향된 정보를 받아들여 테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1: 자, 하지만 김상민 전 검사 등 국정원 전 현직 관계자 3명이 추가로 송치됐죠.
0: 그렇습니다. 경찰은 우선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18cm에 달하는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김 전 검사와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또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3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

0: 했습니다.
1: 예.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결국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권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1: 예.
0: 이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 예.
0: 그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주는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1: 예, 권성동 전 의원 국민의힘 어제 확정 판결 이후에 입장을 냈죠?
0: 네, 그렇습니다. 권 전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수사와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선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네요.
0: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1: 예.
0: 이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1: 예.
0: 이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요. 중앙선관위 사무처 최고 책임자였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말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면접을 치르기 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과 친한 면접관이 선임되도록 했고요. 채용 1년 뒤엔 강화군 선관위에서 일하던 아들을 인천으로 부당하게 전임시켰다는 겁니다.
1: 예.
0: 이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예, 국제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공습, 이란의 반격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6일 이란에 대한 엿새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기반 시설이 추가로 타격받을 경우 중동 내 모든 인프라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중동 전쟁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거와 관련한 빅뉴스를 예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선 중국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이번 연설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중도층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면서 앞으로 부정선거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자,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홍혜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정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의 첫날 강원도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들로 일찍부터 정체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강동대교부터 밀려 있고요. 이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쭉 20km 넘게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도 구리 암사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마송터널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 이후 호법분기점에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입니다.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인데요. 일직분기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서울요금소와 매송휴게소부터 속도가 더듭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경부 동탄터널 2차로에는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충청권에서는 천안 호두 휴게소 부근 이동량이 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 가서 대전 부근 2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도 금덕터널 안에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1차로 미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했는데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3: 네, 다우존스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S&P 500,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1: 예.
3: 일단 장 초반에는 이 견조한 소매 판매라든지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좀 강세를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만 반도체 종목군을 좀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1: 예.
3: 나스닥 지수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특히 여기에 더해서 업종별 차별화가 좀 보였습니다.
1: 예.
3: 지금 헬스케어라든지 제약 관련된 쪽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1: 예.
3: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장 후반에 알파벳이 제미나의 3.5% 출시 지연 소식을 좀 전하면서 이 하락폭 좀 확대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하락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사실 어제는 TSMC 호실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면
3: 예, 사실 반도체 업종은 6월 말부터 좀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뭐
1: 예.
3: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이라든지 중국 창신 메모리 IPO라든지 업황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제기된 상황에서
1: 예.
3: 어제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기대를 했습니다.
1: 예.
3: 일단 실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2분기 매출은 이제 대만 달러로 1조 2,700억 달러, 순이익은 7,065억 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TSMC가 자본 지출이 좀 커지면서 이 마진 압박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여기에
1: 예.
3: 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 정점론을 자극하는 좀 그러한 어떤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더 쏟아지는 좀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1: 예.
3: 다만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뭐 새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1: 예.
3: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존 우려와 좀 수급이 맞물리면서 좀 하락 마감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네, 하루 올랐던 SK 하이닉스 ADR 어제 네. 오늘은 또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3: 네, SK 하이닉스 ADR의 지금 상승폭 하락폭이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하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3: 네, 지금 어제 좀 새로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 차질이 좀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 반도체 원자재 이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작동에 따라 오시면 될 것 같고
1: 예.
3: 여기에 또 SK하이닉스 ADR이 본주와의 어떤 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1: 예.
3: 쇼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이 하락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예.
3: 다만 뭐 TSMC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AI 기업들이 지금 이 지출을 축소할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전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펀디멘탈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변화보다는 이 센티멘트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진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1: 예.
3: 특히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이 차량용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하는 결국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주식시장이 실적보다는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 네.
1: 아, 자, 어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3: 일단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는데
1: 예.
3: 일단 판매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국제 유가 하락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유소 판매가 매출이 전월 대비 5.3% 급락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부담을 좀 보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프라임데이 효과로 해서 온라인 판매가 증가했던 부분들
1: 예.
3: 할인율을 비롯해서 합리적 소비가 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3: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고용 신규 실업 청구 수당 선거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이게 10주 만에 최저치 20만 8천 건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고용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 예.
3: 경제지표와 지금 이 경제지표의 고용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1: 지금 중동 전쟁은 점점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국제유가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3: 네, 어제 국제유가는 살짝 좀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브렌트유는 84달러, 지금 WTI는 78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0: 한 0.98% 정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이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주까지 이 사태를 지켜보자라는 어떤 그런 관망 심리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5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고 또 다음 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발전소, 교량 등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란도 미국 기지를 좀 공격을 하면서 리스크가 확대되는 국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확전보다는 협상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유가는 이 시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국내 증시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지금 7,000피 아래로 떨어졌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6,800이 마지노선입니까?
0: 아 지금 뭐 6,500까지도 지지라인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일날 7,000피를 회복했다가 또 목요일날 다시 또 6,800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시 10분부터 바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그러니까. 걸리면서 올해 코스피에서 37번째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오전 10시 20분에 이제 매도 사이드카 걸리면서 사실 어제 양시장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던지는 좀 그러한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1: 하루 걸러 하루씩 매수와 매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입장이. 맞습니다.
1: 이 증시 하락의 한 원인이기도 했는데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죠.
0: 네. 일단 오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에서 2.75,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이 금융위가 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 기조로 바꾼 건 아무래도 이제 경제 반등의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뭐 한 1% 이상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또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가 지금 3%로 제시가 된 상황.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 금통위는 체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높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 또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금리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다. 결국 이제 차입을 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한 번의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5년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의 예상은 있습니다.
1: 대통령이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0: 네. 어제 시장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책들이 나왔는데 8월 5일부터 이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돼서 필요한 기본 예탁금이 기존 주식 포함해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3배 상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예탁금 1천만 원 중에서 70%는 보유한 주식 가치를 좀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매매 수량 단위도 11월부터는 한 주에서 20주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어떤 이런 투자와는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다음 달부터는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의 장벽을 좀 높임으로써 시장 과열을 좀 완화하려는 조치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 여기에 자산운용사도 괴리율 관리가 좀 엄격하게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이 현행 3%에서 20%로 좀 강화된다는 점. 이 점도 어제 좀 새로 나온 방침입니다.
1: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앱 꺼놓고 쳐다보지 말라 그런 조언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다음 주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네, 일단 오늘은 휴장이고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까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도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의 일단 하락세가 멈추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수급의 흐름,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는지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주식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그렇습니다.
1: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자, 스튜디오에 이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연휴 계획 있으신가요?
3: 연휴 내내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요. 네.
1: 없으시군요. 네. 비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이 서해상에서 정체전선에 동반된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은 충남 서해안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에 20에서 60, 남부지방에 5에서 최대 60, 제주도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1: 자, 비 오는 건 뭐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내일은 극한 호우까지 예고가 됐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까지 퍼붓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요일 사이 이들 지역에는 최대 25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북서부, 경북 북부 지역에도 최대 100에서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비가 올 때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이 제헌절 연휴 내내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장맛비는 언제까지입니까?
3: 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 진동하며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길게 비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다시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포항은 27.9도로 열흘이 넘게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 강릉과 포항이 30도로 강원도와 경상도는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높지 않겠지만 습해서 무더위는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1: 자,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자, 잠시 뒤에 정격 인터뷰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시사.
2: 뉴스?
4: 전격시사.
2: 인터뷰?
4: 전격시사.
2: 주식?
4: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자, 정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복지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정은경입니다.
0: 예,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1: 아닙니다.
0: 자, 곧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난 1년 가장 치열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1: 아무래도 의사 정원 조정하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응급의료 개편이나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0: 예. 오늘 그 현안들 좀 네. 자세하게 항목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예, 30분 동안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네. 되지만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자, 먼저 하반기 복지부 정책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1: 너무 많아서 뽑기는 어려운데
0: 예.
1: 복지부의 관심사항은 이제 국민들의 소득 보장하는 문제
0: 예.
1: 그래서 기초연금을 좀 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많이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혁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0: 예.
1: 통합돌봄 같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 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 개편하는 거 정도가 가장 큰 정책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개 항목의 질문을 지금 장관님이 주셨는데
1: 네.
0: 하나씩 좀 얘기해 보면서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 좀 정리해 주시기
1: 네네.
0: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역시 국민연금 개편입니다. 이번에 장관님께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1: 네.
0: 공정성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 어떤 겁니까?
1: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장이 커지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예.
1: 그래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특히 청년층이 소외되지 않게끔 내년부터는 18세 되는 청년들에게 첫 보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0: 한 달이죠?
1: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입을 하게 되고 본인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고요.
0: 예.
1: 그다음에 군복무나 출산할 때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군복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개월만 인정했던 게 올해부터는 12개월까지 크레딧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0: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1: 예, 예, 늘어났는데 이거를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0: 아,
1: 그렇게 되면
0: 예.
1: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0: 예.
1: 그다음 출산했을 때도 크레딧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둘째, 셋째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0: 예.
1: 올해부터는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인정을 해주는
0: 예.
1: 걸로 확대를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둘째는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추가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보장성은 그런 부분이고요. 공정성 관련해서는 이제 범죄 행위자인 경우, 특히 아동학대나 아니면 군 복무 중에 뭔가 그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크레딧 인정하는 것을 배제하겠다.
0: 예외로 빼겠다.
1: 네네.
0: 아.
1: 그리고 추후 납부하는 제도를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0: 예.
1: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은 그거를 뭐 한 119개월 정도까지 추가 납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0: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받게
1: 연금을
0: 되는
1: 더
0: 거죠?
1: 많이 받게
0: 예.
1: 되는데 그 추후 납부 제도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요건을 완화해서 그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납부 기회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정성을 좀 확대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예. 장관님이 보시기에 왜 지금이 국민연금의 개편의 적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1: 국민연금은 이미 작년에 이제 모수개혁은 해서 보험료나 아니면은 소득 그 대체율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되면 되는데요. 이제 좀 부분 그 보장성 강화를 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분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0: 예.
1: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0: 예.
1: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적용 제외되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0: 예.
1: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국민연금 이외에 기초연금 개혁이 아마 하반기에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아, 그러면 기초연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1: 네네.
0: 지금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 상박 구조를
1: 네.
0: 지금 바꾼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지금 기초연금 받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지급액이 줄어드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면?
1: 아직은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문제인식은 현재는 노인 70%가 35만 원을 동일한 금액을 다 예.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 빈곤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동일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예.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인식을 다 갖고 계시고요.
0: 예.
1: 그래서 이거를 개편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더 많이 원칙은 예.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0: 예.
1: 조금은 그 지급 기준을 좀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1: 이 부분은 이제 국회 연금특위하고도 예. 상의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 예. 계획입니다.
0: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부 감액 제도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1: 네.
0: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 네.
0: 깎는 거 그리고
1: 네.
0: 또 저소득 직역연금 그러니까
1: 네.
0: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1: 네.
0: 받는 분들이
1: 네.
0: 그분들도 깎고 이런 거는 지금 좀 손을
1: 네, 그것도
0: 거죠?
1: 이제 기초연금 개혁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거여서
0: 예.
1: 특히 노인 그 부부 감액은 20%를 감액하는
0: 예.
1: 게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하는 것을
0: 없애는 겁니까?
1: 예, 예, 줄여나가는
0: 아.
1: 걸로 계획을
0: 예.
1: 잡고 있고요.
0: 예.
1: 직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 중에서도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저소득층 중심으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그 두 가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지금 요즘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1: 네네.
0: 과정에서 우려가 높아요.
1: 네.
0: 연금이 팔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1: 네.
0: 자, 그러면.

0: 자,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는 솔로몬의 네. 해법은 뭡니까?
1: 저희가 지난 5월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예. 자산 배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국내 주식의 비율을 14.9%를 20.8%로 현실화하는 예.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규모가 GDP 대비 한 50% 이상으로 굉장히 커져서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연금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밸런싱하는 규칙을 조금 조절해서 너무 큰 폭의 대규모의 리밸런싱이 생기지 않고 그걸 좀 쪼개서 예, 좀 더
0: 장기적으로
1: 예, 할 수 있게끔 규칙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의 목적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 기금 연금 연금의 기금이 커진 규모에 맞춰서 뭔가 규칙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0: 예.
1: 최고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 여전히 수익성과 안정성입니다.
0: 한꺼번에 주식시장에 팔지는 않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1: 네. 좀 더 쪼개서 리밸런싱 하는 걸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청년 취업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AI 확산으로 일자리 자체가 지금 줄고 있는데 장관님이 자, 청년 소득 보장 방안 이 네. 방안을 지금 처음 꺼내신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 일단 청년이 학업에서 취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에 소득 공백이 있습니다.
0: 예.
1: 또 AI 전환 때문에 고용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도 있고
0: 예.
1: 또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0: 예.
1: 또 소득 자산의 양극화도 커지기 때문에 청년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이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청년층의 그런 소득 자산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에 저희가 고민인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어떻게 소득 보장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고
0: 예.
1: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제기받고 있고
0: 예.
1: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0: 확정된 건 아니네요.
1: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0: 예.
1: 구조적인 위험에 대응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구체화가 되면 정책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검증하고 확대하는 일정으로 예. 갖고 있습니다.
0: 현금 지원만 하는 계획은 세우고 계시진 않으신 거죠?
1: 굉장히 다양한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0: 예. 예를 들어서요?
1: 약간 보편적인 예.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고
0: 예.
1: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실효성 있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정책들이 뭔지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결국 뭐 돈의 문제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언제쯤이나 좀 구체화가 될까요?
1: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기획을 좀 해보고 시범사업이라도 도입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목표다.
1: 하는 걸 목표로 하고
0: 목표로
1: 있습니다.
0: 목표로 하는 거죠. 네. 예. 자,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것 같은데 간병비 부담 좀 얘기 네네.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고령화되면서 간병비 부담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1: 네네.
0: 누가 언제부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정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다양한 모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목표는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는 걸 목표로
0: 내년에
1: 하고
0: 도입하겠다.
1: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의료나 간병의 수요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0: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회적 입원이나 간병의 피로도가 낮으신 분까지 하기에는 어렵고
0: 예.
1: 간병의 피로도 의료의 피로도가 높 높으신 분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거고 또 요양병원도 모든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런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질과 어떤 자격이 되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하는 걸 목표로
0: 예.
1: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빨리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1: 네.
0: 자, 상병수당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상병수당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1: 상병수당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아직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을 한 결과 이제 적절하게 휴식을 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걸 전국

0: 국으로 확대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굉장히 큰 제도이기 때문에
1: 예, 그렇죠.
0: 기획 단계에 있고 목표는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그 제도를 구체화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1: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0: 아마 내년도에 도입해야 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랑 상병수당 도입하는 게 큰 변화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저는 이 내용은 사실 처음 질문에는 없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던데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네, 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실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240일 8개월에서 100일 3개월로 줄이는 네, 건데 네. 아, 이거 환자들은 언제부터 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까?
0: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희귀 난치질환의 신규 치료제가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1: 그렇죠.
0: 많거든요.
1: 예.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예.
0: 보험 적용이 어렵고 특히 경제성 평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저희가 예.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그 외국에서 주로 치료하고 검증된 치료제들은 먼저 도입해서 치료를 하고 사후에 치료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조정하는 약간 그 업무의 순서를 좀 바꿔서
1: 예.
0: 100일로 좀 단축해서 먼저 도입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도입을 지금 해서
1: 예.
0: 한 5개 정도를 먼저 적용을 해보고 확대하는 거에서 그거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어떤 품목을 할 건가에 대한 품목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희귀 난치 질환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본인 부담금의 산정 특례가 현재는 암 환자는 5%인데 예. 희귀 난치 질환은 10%거든요.
1: 아, 좀 더 많군요.
0: 본인 부담. 예. 그걸 좀 낮추는 거에 대한 요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1: 예.
0: 그 부분도 한번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이제 건강 건정심 심의를 통해서
1: 예.
0: 좀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0: 아마 하반기에는 예. 두 가지가 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1: 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0: 네, 그러겠습니다. 예.
1: 자, 의료개혁에 대한 어제 업무 보고도 있었습니다.
0: 네.
1: 자, 뭐 이전 정부에서는 의료개혁의 갈등이 컸는데 이번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또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협의가 잘 됐습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의료 문제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의사 인력의 문제거든요.
1: 예.
0: 특히 지역에 의사가 없고 필수 영역에 의사가 없어서 의사 정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 예.
0: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1: 네.
0: 하나는 지역의사제법이 법이 통과가 됐고요.
1: 예.
0: 그다음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1: 아.
0: 한 축에서는 이제 지역의사와 공공의대라고 하는 국립의전원의 설립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1: 예.
0: 그다음에 저희가 5년간의 의사 정원 추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의사 인력 그러니까 수급센터가 근거를 좀 만들어서 수급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안을 했고
1: 예.
0: 저희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향후 5년간 저희가 한 3,300명 정도
1: 예.
0: 증원을 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1: 예.
0: 그 증원된 정원은 모두가 다 지역의사제로 적용을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 인재를 뽑아서 지역의 병원에서 수련 교육을 시키고
1: 예.
0: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1: 예.
0: 그리고 특히 필수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의사 정원을 증원한다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를 의사가 가지 않기 때문에
1: 예.
0: 뭔가 지원을 하고 또 근무를 지역과 필수에서 할 수 있게끔 의사 지역 의사제를 적용하는 걸로 모든 증원된 정원을 다 적용하는 걸로 그 대신 국가가 의사 인력 양성에
1: 예.
0: 100%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1: 지원을 해주고요.
0: 네, 학비, 생활비부터 뭐 예. 훈련 비용까지를.
1: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5년 단입니까?
0: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그 의사 정원 규모를 추계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또 5년이 지나면 또 그다음 5년에 어떤 의사 인력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를
1: 예.
0: 다시 재추계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1: 그 3,300명이 전부 지역 의사로
0: 지역의사.
1: 예.
0: 아니면
1: 10년을 복무하게 되는 거고요.
0: 네, 그리고 끝나면 10년을 의무 복무하게 예. 됩니다.
1: 자,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지역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0: 네.
1: 의사를 양성하는 거 못지않게 주거 환경도 좀 잘 갖춰야 되지
0: 맞습니다.
1: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0: 그러니까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요. 또 그분들이 적절히 일할 수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력만 증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진행을
1: 예.
0: 하고 있고
1: 예.
0: 또 지금 정부의 핵심이 지방주도 성장이나 5국 3특 중심의 지역의 그런 성장,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1: 예.
0: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0: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뭐 지역 의료, 뭐 필수 공공 의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신다고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0: 지금 이제 그 CT나 MRI 검사나 혈액 검사 같은 검체 검사가 약간 과보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조정을 해서 한 2.6조 정도를 절약하고
1: 거기서 재정을 확보하고요.
0: 예, 그 예. 돈을 이제 지역 필수 의료에 한 3.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 계획을 발표를 드렸고요.
1: 예.
0: 주로 투자하는 영역은 지역의 우대 수가
1: 예.
0: 지역 의료기관에는 좀 더 수가를 우대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응급 환자나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거에 수가 가산을 좀 더 높여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자 의료나 소아 같은 그런 임신부나 아니면 영유아 진료에 좀 더 수가를 가산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그 좀 과보상된 부분을 조정해서
1: 예.
0: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쪽에 좀 더 수가를 인상하는 걸로 개편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분만이나 소아나
1: 필수의료.
0: 중증 예.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1: 예.
0: 좀 더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혁신을 했습니다.
1: 지금 건강보험 수가는 많이 진료하면 돈을 많이 받는
0: 행위를
1: 시스템인데.
0: 행위를 하면서 그렇죠. 행위당 수가를 지급하고 네. 있죠.
1: 그걸 좀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고 또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게 응급실 뺑뺑입니다.
0: 네네.
1: 자, 지금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죠?
0: 저희가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했는데
1: 결과가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 네, 사망자 수도 줄었고 예. 또 현장 체류 기간 시간도 좀 줄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꾸고 계신 겁니까?
0: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 맞는 지역 이송 지침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소방과 의료기관, 응급 의료기관과 또 최종 중증 배후 진료를 해야
1: 병원.
0: 되는 병원들 간에 우리 지역은 어떻게 이송을 하자. 응급 환자를 하는 그런 지역별 예. 이송 지침을 만들고 그게
1: 예.
0: 서류상 있는 지침이 아니라 실제 작동되는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만드는 거고요.
1: 예.
0: 그래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급상황센터나 아니면 응급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병원을 이송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당장 병원이 못 가는 경우에는 우선 수용하는 병원을 정해서
1: 예.
0: 그 병원이 응급치료는 하고 최종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켜주는 또 그걸 소방이 지원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담아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1: 예.
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를 9월까지
1: 9월부터.
0: 하는 계획으로 갖고 예. 있습니다.
1: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0: 지금 시도별로 이송 지침을 만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좀 더 소방과 의료기관이 협력해서
1: 예.
0: 지역별 지침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저희가 이제 그게 이송만 해결된다고 해서 응급의료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최종 진료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 기관을 지정하는 걸 개편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응급실 역량이 아니라 중증 환자, 응급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기관을 재지정하고 있고 특히 중증을 봐야 되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현재는 44개밖에 없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하반기에 해서 한 11월 정도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논쟁이 붙은 사항 두세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약
0: 네네.
1: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복지부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0: 현재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1: 예.
0: 임신 허용 주수래거나 아니면 사유래거나 하는 절차 같은 그 헌재에서 불합치 판정을 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것들을 국회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약물이 허가가 됐을 때 품목 허가가 되더라도 그 사용하는 건 의료기관에서 안정하게
1: 그렇죠.
0: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학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안전하게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임상진료 지침을 만든다거나 하는 안전사용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장관님은 낙태약이 시중에 이렇게 누구나 여성들이 접근해서 살 수 있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서 지금은 당장은 시중에 판매하는 약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0: 현재 뭐 한 100여 개국이 품목 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0: 하고 있는 약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는 이제 품목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통해서
1: 음성적으로
0: 사다 예. 보니 이제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을 쓰기도 하고 제대로 사용법을 몰라서 이제 여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임신 중지 약이라는 게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가 날 거기 때문에
1: 예.
0: 함부로 약국에서 사서 쓰거나 그게 아니라 엄격하게 의사의 진단 하에 안전하게 투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이게 자궁의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예. 단계도 필요하고 투약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 부작용 관리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사용이 보장이 되려면 좀 더 합법화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두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묶어서 탈모 치료제
0: 네.
1: 그리고 고도비만 치료제 다 네.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계시는 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재정이 안 돼서 좀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특히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의 급여 확대 요구도 있으시고
1: 예.
0: 탈모나 고도비만에 대한 치료제 급여도 있어서 이거를 좀 같이 검토를 해서 좀 상대적인 우선순위와 재정에 감당 가능한 것 또 보험급여의 원칙 등을 적용해서 좀 종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것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1: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임기 동안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달라졌다. 체감하게 만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0: 국민들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 오시지 않고
1: 예.
0: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거고요.
1: 예.
0: 또 한 가지는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장관님 저희가 한 30분 드렸는데 지금 거의 10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 못했습니다. 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건강 잘 챙기시고요.
0: 네.
1: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잠시 뒤에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2: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3: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2: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 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T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0: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제한절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장맛비보다는 약하지만 적지 않은 양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내일과 모레 이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으로는 250mm에 육박할 정도의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입니다. 중부지방 80에서 150,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은 250mm 이상 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경북 150mm 안팎의 비가 이틀간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 강원에는 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들 지역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이고 경기 강원 등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 특히 내일 이른 새벽부터 그리고 모레 이른 새벽부터 이 최종적으로 비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취약 시간대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0도 등 27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와 또 폭염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온도 대부분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를 왜라는 질문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오늘도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유시민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대통령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네. 왜 그러는 걸까요?
2: 일단 뭐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김어준 뉴스 공장장이 잘못한 겁니다.
0: 아, 그래요? 예. 책임이 그쪽으로.
2: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왜 한 40분 50분을 편집을 해가지고 예. 이거를 또 나오게 해가지고 또 듣게 하냐. 이거 똑같은 얘기를. 예. 그때도 다 그 얘기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뭐 파장을 우려해서 그런데 아 이게 피곤하다. 저는 이게 극도로 피곤하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뭐 이 시사평론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됐는데 예. 이런 피로감을 느낄 때가 보통 이제 트럼프 발언 팩트체크하고 이제 전달할 때 입만 열면 거짓말, 궤변 막 이렇게 막 맨날 쏟아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거를 팩트체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래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불쇼를 밤 11시에 이제 일 끝나고 들어가가지고 한 1시간 넘게 보고 있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와, 이거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궤변을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나. 예.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라니까 그 디테일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이제는 받아들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안 편해요 이분은. 마음이 편하면요 계속 낚시라고 하셔야 돼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예. 이게 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거는 그분의 자유 의사니까 예. 너무 불편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왜 마음이 불편해졌느냐? 예. 거기에 또 굉장히 디테일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대통령한테 이거를 직접 얘기해야 하는 건 어떻냐고. 예. 난 대통령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0: 여론전이네요?
2: 예. 그래서 예. 대통령하고 정권 바뀐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건 추론입니다만은 나 천하의 유시민인데 연락 한번 없어? 야, 니들이?
0: 삐져서 그랬다는 겁니까?
2: 이분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요즘 그 넷플릭스 참교육 그 거기에 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애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게 있거든요. 그 되게 많이 활용되는데 우리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0: 화가 많이 나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입은 더 거칠어지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뭐 뒤에 팩트체크는 제가 시간 되면 짧게 그 말한 거 다 거짓말인 거 하고 이런 감정의 멘탈리티로 이렇게 평론하는 게 맞느냐. 참 이분이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신 대표님.
3: 그러니까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한 20, 30년간 이끌었던 한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까요? 뭐 정치인 예. 출신이긴 합니다만 유시민 씨가 이제 이렇게 처참하게 좀 몰락해가는 과정 아닌가 좀 예. 그렇게 봤고요. 뭐 김준일 대표님이 설명하신 그 피로감을 저도 느꼈고 이게 지금 ABC론 그 B 낙인을 찍었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 낙인 이후에 증축과 재건 건축이라는 비유를 쓰면서 예. 무슨 뭐 용역 평론가니 뭐 촉법이니 뭐 이런 온갖 모멸적인 표현을 또 쓰더니 이제는 와가지고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반명 선언까지 예.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매우 좀 안쓰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주장은 있는데 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음모론을 가지고 어떤 의도였을 거야라고 다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는 상당히 잘못된 선동적인 화법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아까 김 대표님도 평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전 유시민 씨가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평론의 탈을 쓰고 작가라는 타이틀로 본인을 셀프로 세탁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퇴한 정치인이 평론도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어물쩡 복귀를 해가지고 정치행위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정치행위의 목적은 뭐냐. 예.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에 대한 비토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남는 후보는 정청래 후보 하나죠. 그러면 정청래 후보를 우회 지원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김어준 씨와 이런 또 연결성이 또다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문조털레요라는 단어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그 프레임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는 그런 유시민 씨의 어떤 좀 몰락의 길이 매우 좀 안쓰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뭐 두 분 다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민주당 내에서는 박지원 의원, 뭐 강덕구, 김남준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비판했는데 어제 좀 흥미로운 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네. 노 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 원래 다른 당이지만 훈수를 네. 뚫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민주당을 출입했기 때문에
3: 전문가지.
4: 제가 볼 때는 영어로 말하면 I strongly agree. 나는 강하게 동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하고 이제 노 코멘트라고 얘기를 했고 기자들 계속 물으니까 그럼 본인이 생각해서 써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런 건데 이 사안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긁힌 게 맞아요. 감정이 안 좋은 게 맞는데 예. 이게 연락해서 밥을 안 먹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그 인사 관련해서 얘기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동석입니다. 최동석.
0: 최동석.
4: 네. 아, 예. 인사혁신처장.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의 축복 하늘이 낸 분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고통의 원천.
0: 비판했죠.
4: 예. 그러면서 뭐 멍청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비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른바 친문 쪽에서 비판을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강하게 비판했는데도 인사혁신처장에 넣었어요. 여러 가지 국민적인 눈높이에도 맞지 않은데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통합적 인사네 아니냐는 격가지입니다. 예. 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감정선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세력 대 세력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송영길 의원이 얘기했던 깔 보는 거 아니냐 그 예. 성소가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고요. 예. 내가 먼저 배지를 달아봤기 때문에 장관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가지는 게 정청래 그다음에 송영길 본인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에 대해서 깔 보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 그 말재차가 가지는 어떤 낙인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시민 의원도 그게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0: 있다. 그렇지만 예. 미래 권력까지 너희가 다 먹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게 정서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긁힌 건 감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실체적으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 미래 권력을 두고 이게 정청래와 김민석의 싸움이 아니라 정청래와 김어준과 유시민과 문재인과의 싸움. 그다음에 아 문재인의 한 그룹. 그다음에 예. 이쪽에는 송영길, 그다음에 또 김민석, 그다음에 예. 이재명 대통령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2024년 그 총선을 앞두고 비명 행사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칼을 휘두른 쪽과 칼을 맞은 쪽에 다시 한번 맞붙는 형국이거든요.
1: 그 저는 여기다가 이제 살을 조금만 보태면요. 예. 이게 사실 유시민 씨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게 이제 명확하게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예. 뭐 쉽게 말하면 개헌선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통합의 정치, 확장의 정치를 하겠다.
2: 중도 외연 확장이죠.
1: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일관된 움직임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물론 예. 그 안에 뭐 이병태 위원장이나 뭐 이해운 후보자 같은 인사의 실패적인 면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은 명분도 있고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는 뭐냐. ABC로 나눠서 구획을 딱 나누니까 이분은 철저한 결집주의자. 진영론자인 거죠. 예. 우리 진영이 다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결집. 우리 사람. 예. 끼리끼리.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당시에도 뭐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 방향의 차이가 통합을 주장하는 통합주의 이재명 대통령 예. 그리고 진영 결집을 주장하는 진영론자 유시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오랜 관성적인 어떤 기득권적 논리가 예. 지금 깨어지고 있는 과정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3: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은 반박이 있지만은 요 말씀하신 것만 짧게 하면은 예. 열린우리당 때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대표 출마를 했어요. 그때. 예. 그때 이제 경쟁자들이 여러 명이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뭐 김근태 막 이런 분들. 예. 김근태 의원은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의장이라고 했거든요. 열린우리당 당 의장에 이제 문희상 의원이 돼요. 예. 예.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건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는 당무에 개입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경쟁자를 이렇다면 입각을 시키고. 예.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이 유시민 작가의 본인의 기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얘기했던 아. 것들이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금 뭐 증축론 재건 중론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찬성하고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라크 파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나라당하고 대연정하겠다라고 하고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요? 증축, 재건축 뭐 여기에 뭐 어떻게 해당 그때는 그러면은 유시민 장관은 뭐 전 장관은 뭐라고 했고 지금은 뭐라고 노무현이 하면 괜찮고 저기 이재명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뭐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간 저는 뭐 죄송한 얘기인데 좀 세게 얘기하면은 관중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자라는 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시작 부대 뭐라면 열흘 동안 또 나를 막 씹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끼끼 웃으면서 열흘 동안 씹으면은 나를 또 열흘 후에 또 한마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언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은
0: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3: 평론을 너무 잘하세요. 그만하고 평론을 하세요.
0: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제가 봤습니다. 그걸 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거는 공약이었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것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 예, 그렇게 얘기했죠.
0: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공약은 아니었다.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만약에 좀 속도 조절을 하거나 만약에 이견이 있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마키아벨리식의 군주론을 빌리자면 소위 말해서 장관시켜서 하고 본인은 입장을 뚜렷하게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2: 청와대는 사실은 이제 뭐 대응하지 않다가 어제 입장이 잠깐 나왔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개인의 발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메시지 어떻게 우리
0: 네, 네.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리면 내재적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예.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이건 전 국민적 관점에서 맞다고 봐요. 전 예.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예. 다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본인이 야당 대표할 때 검찰을 악마화해서 1도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찰

0: 다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저는 이해하는데 국정의 2인자라고 하는 김민석 전 총리가 그 전당대회 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입장이 바뀐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석 후보에게 야 보안수사권 필요해. 그렇다면 너 왜 갑자기 입장이 밝혔고 심지어 폐지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보안수사권 폐지에 난 반대한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예. 김민석 후보는 어떻게 합니까? 송영길 후보나 그냥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그립간 가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쪽으로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 국민도 배반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당원도 속이는 겁니다.
1: 예. 아니 이거는 좀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은 이제 여러 번에 그러니까 기자회견 여러 번 했는데 취임 30회 기자회견, 100회 기자회견, 올해 연초 기자회견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순방 갔다 와서 기자회견 뭐 등등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딩을 읽어 드릴게요. 취임 100회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수사를 행정안전부의 그러니까 중수청이죠, 이게. 맡기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이제는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안수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은.
2: 그런 취지네요.
1: 그런 취지예요. 예.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도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결국은 보안수사가 뭐가 됐든 경찰을 견제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올해 6월 달에도 지금 있었던 순방 갔다 와서 한 것도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요 얘기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오염된 측면이 있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겼으니까 예. 그러면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를 해라. 근데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줬더니 사건을 크게 만들어 새로운 사건을 만드듯이 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은 그런 우려를 이해를 하지만은 최소한만은 허용하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시민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한테 다 맡기고 마키아벨리식으로 자기만 좋은 것만 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전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2: 거죠?
0: 대통령이 입장을 예. 내야 된다고
3: 봅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전 예. 대통령께서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폐지냐 아니냐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예. 뜻은 뭐냐. 일단 열린 결말로 받아들이겠다는 걸로 저는 봐요. 그럼 뭐냐. 뭐가 문제냐. 수기와 공론화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라는 거는 검찰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독점돼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좀 분산시켜가지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양 기관의 그 권력 독점을 서로 견제와 통제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정치 검사도 막고 국민들의 피해자들의 억울한 눈물도 막자.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어느 순간에는 민주당에서 정치 슬로건화되면서 묻지마 폐지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보안수사권이라는 거는요. 제한적으로 존치시킬 수도 있고요. 내지는 보안수사권 너무 불안하다. 그럼 검찰에서 수사 인력 다 빼도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권 송치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 똘똘 거의 막혀가지고 어떤 얘기만 꺼내면은 너 검찰주의자지. 검찰 편이지.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가 되니까 한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으면서 개혁안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게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답답함은 수기와 공론화를 통하면 우리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전 매우 지금 답답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4: 조금만
3: 싶습니다.
4: 더 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동안 토론할 것 같아서 자 민주당 얘기해볼게요. 검찰개혁 뭐 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지금 후보죠. 검찰의 폐해가 경찰보다 100배 크다.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자 민주당의 내부가 지금 노선 갈등에 들어갔다. 어떤 분이 좀 먼저 하시겠습니까?
1: 폭론을 잘하시는 김기현 예.
0: 그런가요?
3: 컨디션이 노선 갈등에 들어갔다 이렇게 뭐 봐야 되는 거죠?
0: 예전부터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의 일관성을 봤을 때 정청래 대표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 했던 얘기를 내가 당대표 시절에 얘기하면 안

0: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억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야당 대표고 지금은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달라되는 건 맞습니다.
1: 예.
0: 아, 그런데 저는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거 개혁은 뭐냐면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비대해진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권한을 다 뺏어서 경찰한테 독점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 이 독점적인 상황 견제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그 폐해가 이번에 장유기 사건을 통해서 불거졌다면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이쪽도 절대선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을 해체하고 1도 주면 안 된다는 수사권 예. 1도 주면.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 탄 격이다.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전당대회에서 이슈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개혁이란 거는 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이라고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걸 꺾는 순간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데 가치, 노선 이 부분에서 나는 이거는 사실 검찰개혁이란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서거 그
1: 예.
0: 아픔으로부터 비롯되고 그게 굉장히 층층적으로 이게 누적되어 한 부분이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선거에 이용하겠다 이런 거에 어떤 선언이라 봅니다.
2: 자, 제가 조금 더 가겠습니다. 저 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경찰 수사에 쇄신 대책을 내놨어요. 순환 인사제, 상피제 도입. 자, 이 정도 조치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경찰 내부에서 뭐 내부 수사, 뭐 내부 비리 수사대 만들고 뭐 상피제 만들고 순환보직 하겠다. 아니, 좋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지금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1: 예.
3: 일선에서도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게 문재인 정부가요. 결국에는 이게 경찰대 기득권과 윤석열 특수부 검찰의 합의로서 경찰에다가는 수사 종결권을 줘버리고 특수부는 특수수사의 영역을 남겨놓으면서 서로 그냥 카르텔을 매 좋은 거거든요.
1: 예.
3: 그러더니 지금은 윤석열 시대를 겪고 나니까 검사들은 수사를 아예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아예 번져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과거 검찰개혁도 특수수사라고 하는 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억제하고 또
1: 예.
3: 형사부라고 하는 민생사건 일반 경찰에 대한 일반 검사들의 통제 기능은 더 강화하는 억특부형의 구조로 검찰개혁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지금도 유효한데 정청래 그 대표 후보식으로 누가 더 나쁘기 때문에 누구에게 권한을 독점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호중 장관께서도 그 정도 고민 가지고는 안 되고 실효적인 통제 방안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아, 조금 더 강력한 통제 방안.
3: 그렇죠.
2: 아,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입장은 좀 반대잖아요. 지금 범죄 피해자 보호 3법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 법안을 처리하자. 이게 원구성 협상과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다. 제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기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여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점정식 원내대표한테 좀 잘해달라고
2: 도와달라고
0: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협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 예.
0: 민주당 내에서도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좀 둬야 된다. 여성, 장애인, 약자들을 위해서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게 개혁이라는 어떤 미명 하래 감정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 제도적 설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1: 예.
0: 무엇보다도 이게 일종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떤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호소를 위해서 쓰이는 게 있다. 분명히. 그렇다면
1: 예.
0: 저는 차분하게 좀 늦추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 예.
0: 이거는 검찰이 좋냐 경찰이 좋냐 나쁘냐 좋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방점에 두고 중심에 두고서 이게 인권 국민을 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쿨다운할 수 있도록 전당대 이후로 넘겨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전당대
1: 예.
0: 내에서도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1: 예.
0: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2: 지금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4: 예.
2: 지금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일 태세는 없습니다. 협치에 가능한 시나리오 뭐 있습니까?
1: 때 되면 들어오겠죠. 예, 전에 이제 뭐 계속 국회 보면은 예.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예. 보통 한 달

0: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들어와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많겠죠. 사실 뭐 이것도 불만, 법사위도 그렇고 뭐 그런데 결국 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1: 방법이 없다.
0: 예, 결국은 이제 지금 근데 국민의힘 입장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눈치도 좀 봐야 돼요. 뭐 예. 이렇게 쉽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막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열리기 전과 국회 정기국회 열리기 전까지 그래서 한 달 정도 뒤면 들어오지 않을까?
1: 한 달 뒤면 들어간다. 네, 네. 자 오늘 재원절 국회 기념식 처음에는 국힘에서 전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가 자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입장을 바꾼 거를 지금 우리 평론가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협치는 아닌 것 같은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작은 신호 아니면 재원절의 상징성을 고려한 일회성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저는 뭐 국회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거는 멀리 본 것 같고요. 예.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도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또 비판 여론이 많고 또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있었던 그 참정권 관련 시위에 대한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적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재원절 기념식까지도 원래 가는 행사인데 예. 이것까지도 불참한다는 것은 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일부 국민들의 좀 눈치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아니,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원절 기념식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건가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국가 기념일이고 공휴일 뭐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기념일이고 이게 헌법을 만든 게 중요하면은 그거를 가서 참석을 해야죠. 왜 안 하는 이게 논리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얼굴 꼴 보기도 싫다 뭐 이래서 안 가는 건가요? 저는 이런 정치는 진짜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고 하더라도 지 할 일은 해야죠. 자기 할 일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거 의무예요, 의무. 권리가 아니라.
1: 대변인님 좀 반박 좀 해 주십시오.
3: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이제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예. 본인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 투쟁을 한다. 그러니까 장애 투쟁을 오로지 장애 투쟁만 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경혁 예. 대표는 최고위도 하고 예. 국회 내에서 할 일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종의 투트랙 전략일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참정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광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2030의 어떤 공정에 대한 담론 이게 장경혁 대표가 나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졌다. 전적으로 장도혁 대표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 올림픽공원 나가는 그렇죠. 걸 말하는 거죠.
3: 그렇지만 예. 이 문제가 국정조사가 과연 됐을까. 그리고 또 특검이 과연 됐을까. 지금 제3자 추천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야당 추천을 원하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장도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꽃은 매진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도 선관위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문제였나?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는 지금 투개표를 재개표를 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보면 특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보고 특검 결과에 따라서 국민적 여론이 또 바뀔 겁니다. 재선거까지 갈지 아니면 예. 부분적으로 갈지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0: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2시간만 참석하고 다시 올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1: 자, 신 대표님. 네. 자, 장 대표의 장외 행보 좀 평가 좀 해 주십시오.
2: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래된 일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형식상 대표는 맞는데 예.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뭐 선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실책이나 여러 가지 실패 요인들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은 건 맞죠. 그런 예. 상황에서 이제 선거권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또 기화로 삼아가지고 또 장외로만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1야당의 대표 그래도 의석수가 100석이 넘는 정당의 대표가 전 야당 대표로서 역할에 너무 이렇게 충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정말 국민들의 가슴을 더 좀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뭐 선거권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럼 빨리 특검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더 절박해서라도 빨리 특검 좀 하자라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너무 여유 있게 마치 이 이슈가 떨어지면 안 끝나면 안 되는 것처럼 유유자 가족 전국만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가라는 비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자, 잠시 뒤에 우리 김기훈 대변인님 반박 잠시 네. 뒤에 듣기로 하고 자, 잠시 뒤에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4: 자, 정치화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SD가 나가는 동안에도 이 세 분은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이런 걸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김기흥 대변인 반박 잠깐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 이게 보면 정치인은 광장의 목소리 열망을 제도권내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예. 맞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무책임하다. 재선거 예. 가능성 없는데 왜 그러냐. 자기 정치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예.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가야 된다. 선거를 졌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선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소총 얘기를 하고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겠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트랙에 있는 겁니다. 예. 그냥 그것만 있는 상태에서 넉넉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그들의 목소리에서 그냥 현장만 나간다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소청과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문제였는지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으로 자기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 자, 알겠습니다. 뭐 이미 뭐 장동혁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국힘 상황 조금 더 가고 민주당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당을 어렵게 만들고도 복당을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한동훈 의원 여기에 지지 않고 장 대표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냐. 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6: 이 상황을 한 몇 년째 보고 있잖아 지금. 똑같은 얘기를.
4: 죄송합니다.
6: 제가 진행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율도 다시 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한때 짱 올라갔다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그 막장 드라마 재방송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얘기.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이런 거 한두 번이지 레이저 나가는 것도 똑같은 얘기를 까고 이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 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로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변할 것이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물밑에서는 약간의 기류들이 있어요. 지금 권영세 의원이 갑자기 이제 언론에 등판해가지고 장동영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복당도 안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만나가지고 이제 뭐
4: 오찬한다라는
6: 예. 얘기도 이게 이제 물밑에서는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든 본인이 사퇴를 예. 하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그러면 이제 재방송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0: 있다 동안.
1: 신 대표님, 자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까지 약간 가세한 분위기인데, 자 이게 복당 문제를 넘어서 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됩니까?
2: 아니,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결국 윤석열 씨가 탄핵까지 당했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였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예. 근데 지금 이 두 분도 권력을 자꾸 사유화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사유화의 의미가 뭐냐. 예. 자기의 사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를 왜 하죠? 이 공적인 일을 가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좀 한다는 그 사유화의 측면에서는 전 윤석열식 정치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리고 보수의 주도권 재편은 이게 오래된 일인데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구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이걸 3강 3약으로 표현을 하는데
1: 3강,
2: 3강은요 예. 이제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마 3강의 축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예. 3약은 누구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아.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변부에 있는 걸로 전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도 정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그 호흡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합종연횡을 통해서 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지는 모르겠으나 3강 3약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구도는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보수 주도권 재편에 아마 본격적으로 국민의힘도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저는 자생력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멸렬하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변수는 뭐냐. 민주당에서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리더십이 바뀐다면 예. 전 국민의힘도 더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주도권은 민주당에 지금 넘겨져 있다. 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요건 김 대변님 좀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네. 장정욱 대표가 말한 자, 복당 불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3: 공식 입장이보다는 당대표의 입장이죠.
1: 그렇죠?
3: 그런데 한 예. 말씀만 드리자면 예. 복당 이슈는 한동훈 의원이 당사자가 얘기하거나 친한계가 얘기할수록 제가 볼 때 그게 정치적 소음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피로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머리에 본인 일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감정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1: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 뉴스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저 후보죠.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 자격 문제를 놓고 최고위가 논의했는데 결론 못 내렸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쟁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입니까?
4: 송영길 의원이 올해 2월 27일에 복당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6개월의 당비를 내야지 이제 피선거권이 당직에 대한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8월 27일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1: 예.
4: 그래서 이게 논점이 하나 있고, 김용 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계좌가 동결이 됐어요.
1: 예.
4: 그래서 당비를 아마 자동이체?
1: 6번 내야 된다는 거죠?
4: 예, 그러니까 예. 6개월. 6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당비를 안 냈다. 물론 이거는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이체. 근데 이제 그거를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3대 3군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1: 예.
4: 지금 예를 들면 문정복, 박규환 그리고 여기에 박지원 여기도 이제 좀 친청계에 가깝고 친청계라고 몰리고 황명성 강덕구 여기가 이제 반청 그리고 뭐 한병도 원내대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결론이 안 났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이렇게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을 하면 돼요. 원칙이 그러면은 자르든지. 근데
1: 예.
4: 일반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타협의 문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송영길 의원의 주장은 즉시 복당의 경우에는 바로 피선거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10조 6항에 즉시 복당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는 즉시 복당을 한 거다 이게.
1: 예.
4: 그래서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될까요?
2: 그러니까 전 이게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라고 봐요. 이건 뭐 문정복
1: 아니다.
2: 최고위원이 예. 아마 그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10조 6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2: 송영길 대표의 케이스는 즉시 복당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다 회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비를 안 내가지고 이런 트집을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1: 예.
2: 전 이거는 당무위원회 열어서 저는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좀 풀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자, 김용 부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김기용 대변인 대통령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구글의 타임라인이 무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괴한 결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공개 비판하는 것 이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3: 일타삼피죠.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 대법원을 겁박한다고 좀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글 타임라인 관련해서 2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예. 그 유죄를 판단한 게 타임라인만 있던 게 아니고요. 위증교사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용에 대해서는 이거 2심 법원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박을 봐줄 수밖에 없고 또 4인 회동설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뒤흔들어 놨잖아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에 예. 대해서. 그 예.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놓고서 또 명픽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사면에 대한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확정 판단을 내더라도 예. 아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정치적 탄압이고 이거 구글 타임라인 관련해서 왜 일관성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사면을 곧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간 하겠죠. 예. 그럴 때 그 시간적 물리적 시간을 빨리 당기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1: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저는 뭐 김기영 대변인 말씀대로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이라는 정치 검찰이 결국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장 인사도 했어요.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난 한 10여 년간 동안에 윤석열의 수사가 뭐 다 잘못됐다 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몇몇 수사들은 조작 수사의 의혹이 지금도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특수성을 놓고 본다면 원론적으로야 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시대를 우리가 겪었는데 그 중에서 조작 수사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예. 전 대통령께서도 예외적으로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 특수성을 좀 반영해야 된다.
4: 그렇게 봅니다. 안 내는 게 맞죠.
1: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4: 아니, 뭐가 됐든 뭐 정치적 배경이 있든 아니든 김용이 억울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분석도 있고 뭐 원론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냥 안 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예. 게다가 본인과 연관이 어느 정도 한 달이 건너서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그리고 아직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고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는 오해를 받거나 부담을 이제 준다라는 그런 뭐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법원 문제 짧게 얘기를 하면은 대법관이 지금 사교육제 공석이에요. 예. 이게 지금 대법원하고 대통령하고 임명 재청권 가지고 지금 알력이 있는데 너무 공석이 많습니다. 이 정부에 지금 검찰총장도 없어, 경찰청장도 없어, 공수처장은 지금 기소됐어, 대법관도 없어. 좀 이런 거 좀 해결을 하면 좋겠다 조금. 예.
2: 그 청와대 보좌진들도 지금 좀 공석들이 많아요. 비서관 자리. 예.
3: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저번에 이제 김용 의원이 평택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때 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란 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해야 될 것 해야지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했다면서 김용 의원의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김용 의원에 대해서 나갔을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신 거 진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 자, 딱 한 질문 정도 소화할 만한 시간이 남았는데 정치 현안은 아닙니다. 국군사관학교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정부는 합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국민의힘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 추진됐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맨 마지막에 평가했죠.
4: 공론화가 충분히 되는지 여부는 제가 솔직히 그게 어느 정도가 해야지 충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예를 들면 미국은 따로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합쳐놨어요. 예. 그러니까 다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소수를 뽑는데 이게 요즘은 다 협동해가지고 작전을 해야 되니까 같이 수업을 받고 이런 공통효과가 너무 많다라. 이거 비효율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또 하나가 육사가 너무 우리나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비상계엄도 육사들이 다 주도했고 뭐 이런 것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뭐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 더 중요하지 않나. 국민 여론도 여론이지만 그 생각이 들어요.
2: 저도 뭐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예. 보고요. 어쨌든 예. 미래형 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융복합화가 사회 전반에서도 지금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전 군에 있어서도 이런 통합 논의는 전 좀 유의미하고 저도 조금 더 공론화의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김 대변인님은 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 추진.
3: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합동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쉽게 말하면 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합치면 뭐가 나옵니까? 각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합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합동성의 그 말에 대해서 좀 모호하기도 하고 합동성을 가지고 지금의 체계를 바꾼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론화나 수기 과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합동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운 다음에 뭉치는 게 합동성을 위한 길이다.
1: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뭐 44분이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논쟁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준희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날씨 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0: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60mm 정도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80에서 150mm, 경기 강원 충청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은 30에서 150mm 정도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문조에 의해서 달의 인력에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는 경기와 강원도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27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1: 자, 사건 Y 시간입니다. 최대원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예.
1: 자,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월 13일 날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결의 핵심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5: 네, 이 판결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행위를 두고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유죄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 법원이 어떤 형을 선고했습니까?
5: 이번에 이 여론조사 유죄 부분까지 예. 판단을 해서 예. 윤석열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300여만 원이 인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1: 예. 자, 일부는 무죄. 뭐 일부는 유죄. 이게 이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이유 무죄 이게 어떤 거예요?
5: 결국 주문에는 특별히 뭐 어떤 행위가 무죄다 이렇게 적시하지는 않지만 예. 전체 이제 기소한 내용 중에 일부가 무죄인데 이유 부분에서만 다루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일부가 무죄인데 이유 부분에서만 예. 다루겠다. 그러면 특검은 당초에 어떤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까?
5: 특검은 전체 이제 58회 의 이제 여론조사 제공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었어요.
1: 예.
5: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중에 이제 14회만 유죄이고 나머지 이제 44회의 경우에는 무죄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1: 자, 그러면 법원은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나눴네요.
5: 네, 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예. 결국은 이제 횟수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5: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기준을 조금 제시를 했던 상황입니다.
1: 자,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58회 가운데 44회는 무죄로 본 건가요?
5: 네, 44회는 무죄로 받고 14회는 유죄입니다.
1: 예. 이유가 어떤 거예요?
5: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이제 수수했다라고 보려면
1: 예.
5: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1: 예. 그러니까
5: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1: 예.
5: 그런데 누가 막 준다고 해서 그게 이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1: 예.
5: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할 만한 상황이었어 써야 그게 도움이 되겠죠.
1: 예.
5: 받게 된다면
1: 예.
5: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가 일단은 필요하다.
1: 예.
5: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이 결국 합의를 했거나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진행이 됐다면은 유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1: 예.
5: 그중에 14회의 경우에는 전후 상황 그리고 이제 주고받았던 대화나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충분히 합의가 있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정확히 유죄라고 볼 수 있어.
1: 예.
5: 나머지 이제 44회의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운 정황이 있다.
1: 예.
5: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무죄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1: 그러면 44회에는 무죄, 14회에는 유죄, 그리고 14회 유죄를 인정한 근거가 윤석열 씨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이게 지금 판결의 핵심인가요?
5: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5: 사실 제가 느끼기에
1: 예.
5: 14회를 인정한 것은 굉장히 법원이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가 있었다. 결국은
1: 예.
5: 법원이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1: 예.
5: 이제 쟁점은 또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
1: 예.
5: 그러면 그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1: 예.
5: 그러면은 뭐 윤석열 씨 측과 명태균 씨가 만나고 난 이후에 진행됐던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러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되는 거냐?
1: 예.
5: 거기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한 것이냐라고
1: 예.
5: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법원이 의문을 가진 것이고. 일부 명태균 씨가 다른 주변인들에게 얘기할 때 나 다른 대선 후보한테도 전달을 할 거야
1: 예.
5: 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거나 한다면
1: 예.
5: 이게 과연 윤석열 씨 측을 위한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느냐
1: 예.
5: 이것이 과연 윤석열 씨 측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1: 예.
5: 14회로만 한정해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데요. 법원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5: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 예.
5: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는 자가
1: 예.
5: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은 정치 자금 그리고 기부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5: 네,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이번 사건은 뭐 계약서 같은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데 법원은 이 합의를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5: 결국은 당시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5: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 측과 윤건희
1: 김건희
5: 예. 씨가 이제 만나거나 접촉을 할 때 그 즈음에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의 정치적인 상황이
1: 예.
5: 어땠는지 이런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뭐 표본을 조작한다든지 뭐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식의 표본을 뭐 만든다든지 결과를 조작한다든지 등의 행위를 봤을 때는
1: 예.
5: 그런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1: 예.
5: 이제 의심을 갖게 충분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궁금해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명태균 씨가 기존에 하던 정기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건
5: 네.
1: 또 어떻게 구분을 좀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까?
5: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야 어차피 나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했었던 거야. 굳이 이제 윤석열 씨 측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야라고
1: 아니다.
5: 일부 주장을 했었었는데요.
1: 예.
5: 법원에서는 뭐 일견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견 뭐 타당할 수는 있지.
1: 예.
5: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표본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그것을 명태균 씨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 측에 직접 전달을 하면서
1: 예.
5: 전체적인 정치적인 어떤 현황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1: 예.
5: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정기적으로 했던 것과는 확실히 양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직접 전달한 거는 유죄로 인정하고 직접 전달하지 않은 거는 무죄로 인정한 겁니까? 제가 개념이 정확히 정리가
5: 네.
1: 안 돼 있었어요.
5: 그러니까 직접 전달을 했던 부분들이 확실히 유죄로 이번에 인정이 되기는 했었어요.
1: 예.
5: 직접 전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이제 수용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이익을 기부를 받은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유죄가 판단이 된 것이죠.
1: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 그 서류상으로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법원은 왜 명태균 씨를 개인을 기부 행위자로 판단한 겁니까?
5: 이게 이제 그 결과서에는 회사 이름으로 이제 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명태균 개인이 기부 행위자라고 판단한 이유는 예. 이제 결국은 이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명태균 개인이 윤석열 씨 측에다가 전달을 예. 하면서 예.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표본이라든지 언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그 질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계속 혼자서 그거를 결정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5: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태균 씨가 개인적으로 당시 회사 상황이나 개인 자금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1: 예.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금을 조달해서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명태균 개인이 한 것이다 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1: 예. 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 네.
1: 자, 그런데 지금 유죄로 인정한 여론조사 횟수는 14회잖아요.
5: 네.
1: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법원이 산정을 한 겁니까?
5: 사실 특검에서는 해당 금액을 측정을 할 때
1: 예.
5: 약 44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을 했어요.
1: 예.
5: 그래서 이제 2억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추징 전체 이제 범죄 규모를 이제 산정을 했었는데
1: 예.
5: 법원에서는 이 400만 원이네 440만 원이네라고 산정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 이제 본인이 그만큼 이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뻥튀기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1: 예.
5: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급된 주변 어떤 부분이라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1: 예.
5: 한 200만 원 내외로 평가를 해서 이번에 예. 예, 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는 윤석열 씨에게 줬는데 김건희 씨를 왜 공동 정범으로 인정했습니까?
5: 네, 이 부분이 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이번 명태균 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1: 예.
5: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거든요.
1: 예.
5: 그런데 이제 대법원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1: 예.
5: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1: 예.
5: 김건희 씨를 공동 정범으로 하는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예.
5: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는데
1: 예.
5: 결국은 정치 활 활동을 하는 자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1: 예.
5: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5: 그런 신분이 없어서 유죄로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1: 예.
5: 이번 법원에서는 아니야 둘이 충분히 공모관계를 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1: 예.
5: 처벌할 수 있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1: 아,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김건희 씨는 무죄가 그런 이유였다는 그런
5: 네.
1: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은 지금 약간 연기됐습니다. 특검에서
5: 네.
1: 요청을 해서요. 대법원 재판에도 영향을 좀 주겠네요.
5: 특검에서 이번 판결에서에 나와 있는 논리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시 대법원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살펴봐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 예.
5: 과연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 관련이 있잖아요. 22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판결이 영향을 줄까요?
5: 네, 똑같이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4건과 44건에 대해서 구분을 했듯이 오세훈 시장의 건이 과연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에 충족을 하는지 혹은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다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자, 7월 17일 금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현정 앵커가 돌아옵니다. 저는 이승기였고요.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KBS 58분 날씨.
0: 현재 충청 이남에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 때문인데요. 오늘 5에서 60mm의 비가 충청 이남으로 오겠고 또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걸쳐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는데 경기와 강원 충청

0: 평양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와 또 이들 지역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중부지방은 대략 80에서 150mm,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경북 지역 150mm 안팎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 또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가장 집중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등 27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와 더불어 폭염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최고 최고온도 제주 지역은 33도 내외까지 치솟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 남해 안개 주의해 주시고요. 또 폭풍해일특보가 해안 쪽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케이비에스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 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권리당원 자격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한 민주당 당규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친정청내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 소집에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모두의 헌법으로 대선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여야 정당 지도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축식 불참을 검토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30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등의 문제를 묻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AI 관련주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5.67포인트 0.20% 내린 52,552.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S&P 500 지수는 0.51% 하락한 7,533.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47% 떨어진 25,881.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현지 시간 16일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석배